0: 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1: Yes.
0: 백조가 밑에서는 엄청 물장구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It's like a swan swimming on the... 뭐랄까? It's like a swan that seems so calm on the surface.
1: Yeah, very graceful.
0: Very graceful on the surface. 표면 위에서는. But is paddling like crazy underwater.
1: Yeah.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1: Yeah, we could just say it's more difficult than it seems.
0: 그래도 돼요. 이렇게. It's more difficult than it seems. Yeah.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다양하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아, 발레를 하시는 게 너무 멋있네요.
1: Yeah. 발레. It's good for your posture, 그러니까, apparently.
0: 발레 하는 분들은 딱 그 자세를 보면은 거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그 자세만 처음에 이제 배우는 건가?
1: Stand up straight.
0: 너무 예쁜 것 같아요. Yeah. 이 발레를 하지 않아도 자세 갖추는
1: With
0: 것만으로도
1: the long neck.
0: 그 발레를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1: And I can see why it would be difficult.
0: Definitely. 맞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정말 뭐 한 초등학생 때인가? 발레 수업을 한 한 달 정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스트레칭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1: Yeah, yeah, 네. that's the basics.
0: 계속 스트레칭만 했던 것 같아요. 예. Alright. 자, 오늘 초복인데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삼계탕 말고도 또 다양한 거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메뉴 아이템도 알려주세요. Let's listen to the Pet Shop Boys with Winner.

0: Well, that just there was Pet Shop Boys with Winner.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Are omega-3 supplements actually good for your brain?
0: 오메가3 보충제가 실제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영양제 중에 오메가3도 있죠.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기도 상당히 많고요. 많이들 챙겨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제 진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사고요. 대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오메가3 보충제가 인지기능이나 치매 증상에 사실상 이제 뭐 큰 이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 study published last month offers a prime example. The scientists who ran the clinical trial tried to cover all their bases. The participants were older adults who didn't eat a lot of fish, which is rich in omega-3s, suggesting they might benefit the most from a supplement. Roughly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an increased genetic risk for Alzheimer's, which is another group that experts think might need more omega-3s. The researchers even did lumbar punctures on some of the participants to confirm that the supplement caused omega-3 levels in the brain to go up. But compared with a placebo, the supplement didn't result in any benefit when it came to people's cognition or brain structure. So what's behind the disconnect? Scientists have a few hypotheses, and most are connected to diet and lifestyle.
0: 자, 지난달 발표된 한 연구가 그 좋은 예인데, 임상시험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선을 많이 먹지 않는 노인들로 구성했고,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참가자들 중약 절반은 알츠하이머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로 전문가들은 이런 그룹이 오메가3를 더 필요로 할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일부 참가자에게 요추 천자를 실시해 보충제 섭취가 뇌 속 오메가3 수치를 올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위약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보충제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나 뇌 구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All right, a clinical trial is an 임상시험. Mm-hmm. And to cover all bases, Karen?
1: Yeah, when you are covering all the bases, it means that you are preparing everything that's necessary to ensure that a plan succeeds. So a lot of people say, I'm covering every angle, I'm dotting all my I's and crossing all my T's, or when you are playing it safe.
0: Covering all the bases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구에서 나온 표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저기 하나도 빈틈없이 다 준비를 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1: Yeah, you're being very thorough.
0: So these clinical trials try to cover all the bases.
1: Yeah.
0: 궁금했던 모든 점을 다 알아내고자, 커버하고자 했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거고요.
1: Mm-hmm.
0: 그 다음에 이제 placebo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시적인 위안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죠.
1: Mm-hmm.
0: A placebo is like a fake medicine, isn't
1: yeah.
0: it?
1: Yeah.
0: You think it makes you feel
1: yes.
0: good, and because of that thought, oftentimes it does have an effect.
1: Yeah.

0: What's a hypothesis, Karen?
1: A hypothesis is a tentative explanation or an educated guess for a phenomenon, event, or problem.
0: 하이포테시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오메가3 섭취가 그 오메가3 하지 않은 사람들 섭취한 대조국 비교군과 같이 봤을 때
1: Not very
0: 어떤
1: helpful.
0: 눈에 띄는 어떤 결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봤거든요. 자, 오메가3 보충제가 정작 뇌 건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들을 내놓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메가3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생선에 함유된 EPA와 DHA, 그리고 견과류 또 씨앗에 함유된 ALA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때 우리 몸속 간은 소량의 ALA를 EPA와 DHA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세 개의 오메가3 유형이 계속 나오니까요. 요거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Hypothesis 1. Most people already get enough omega-3s. DHA is the most vital for cognition, and there's a large reserve of it in our brains. According to Richard Bazinet, a professor of nutrition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he amount of DHA our brains use every day is just a tiny fraction of that reserve. Even if people don't eat a lot of fish, Bazinet thinks they still probably get enough omega-3s through their diet, particularly from ALA, to replace the small amount of DHA the brain uses. In Bazinet's mind, since virtually everyone gets enough omega-3s from their diet, the brain benefits that scientists see in people who have high blood levels of DHA are probably caused by something besides omega-3s, most likely from other healthy habits that tend to come with eating a diet rich in fish.
0: 자, 첫 번째 가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을 것이다. 자, DHA는 인지 기능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우리 뇌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과학 교수인 바세네트에 따르면 우리 뇌가 매일 사용하는 DHA의 양은 그 저장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즈네트 교수는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평소 식단을 통해 특히 ALA를 통해 뇌가 사용하는 소량의 DHA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즈네트 교수는 사실상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DHA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뇌 기능상의 이점은 오메가3 이외의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그 가장 유력한 원인은 생선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경우 그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다른 건강한 습관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first hypothesis, 가설, is most people already get enough omega-3s. 앞서 실험에서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인데요. What's virtually something?
1: Virtually. So this is an adverb that's primarily used to mean almost, nearly, or for all practical purposes. So when the professor says, oh, since virtually everyone gets enough omega-3s, that means almost everyone gets enough omega-3s.
0: 그렇죠. 그래서 almost everyone 대신에 virtually everyon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Virtually everyone gets enough omega-3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가설 들어볼게요.
1: Hypothesis 2. It's how you metabolize omega-3s that really matters. In the brain, there is a molecule that breaks down and gets rid of omega-3s. Everyone has this molecule, but Yassine has found that it is more active in people with the genetic risk for Alzheimer's. It's possible that their brains metabolize omega-3s more quickly, depleting the levels. To improve brain health, Yassine, who has also led the recent omega-3 supplement trial, thinks some people need not only to increase their omega-3 intake, but also to decrease the activity of that other molecule. Research is preliminary, but there's some evidence that this molecule is affected by the gut microbiome and is less active in people who have a diet rich in plants, fiber, and fermented foods. In other words, to benefit the brain, you need the nutrients from the tuna as well as those from the salad or other healthy side dishes.
0: 자, 두 번째 가설. 실은 오메가3를 우리가 몸에서 어떻게 대사하느냐가 진짜 관건이다. It's how you metabolize omega-3s that's really important, or that really matters. 우리 뇌에는 오메가3를 분해해서 제거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남가주대학 캑의대 신경학 교수인 야신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분자가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자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고로 이들의 뇌는 오메가3를 더 빠르게 대사해서 그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오메가3 보충제 임상시험을 주도하기도 했던 야신 박사는 뇌 건강을 개선하려면 일부 사람들은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다른 분자의 활성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분자가 장내 미생물 군집의 영향을 받고 또 식물성 식품, 식이섬유, 발효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활동이 덜 활발하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고요. 다시 말해 뇌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 DHA가 풍부한 참치에서 얻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기타 건강한 반찬에서 얻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Okay, so this second hypothesis is a different angle. Mm-hmm. And they're saying what's really important is not how you
3: consume
2: omega-3, it's how you metabolize
3: it. Yeah.
2: 대사하는 것이죠. Okay, let's have a look at depleting.
3: When your body depletes something, that means that it's reducing something. It's using it up so that something, the thing, it goes down in size or amount. And when we're talking about this, we talk about like depleting supplies, depleting your energy levels, your battery on your phone. The level on that can deplete as well.
0: Deplete라는 것은 대폭 감소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Deplete the levels. 어떤 수준을 낮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What about preliminary?
3: Preliminary. So this means something comes before a more important action or event, as serving as an introduction, preparation, or initial step. You might have heard of a preliminary round before important sporting events. They can be called qualifiers. So that comes before the actual matches begin.
0: Preliminary라고 하면은 예비, 어떤 이제 스포츠에서는 예선전을 얘기하고 있겠죠.
2: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take a short break now.
0: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09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Frank Sinatra, The Good Life.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We're going to continue with today's news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오메가3 보충제가 알려진 것처럼 정말 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뉴욕타임스 기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상시험 결과 우리 믿음과는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뇌 건강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뭐 특별히 더 좋지는 않은 걸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1: may not have as big of an effect as we expected.
0: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다른 문제들은 더 있지는 않은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볼게요.
1: Hypothesis 3. To see benefits, you need to consume large amounts of omega-3s for decades. Not everyone is giving up on omega-3 supplements. Jean Bowman, an assistant professor of neurology at Harvard Medical School, thinks one reason that clinical trials tend to fail is because they only test supplements for a few years, and that may not be enough time to detect changes in the brain. When people have high blood levels of omega-3s, it's typically because they've eaten foods rich in omega-3s, by some estimates, 3 weekly servings of fish for decades. I think the reason for the disconnect or inconsistency, one explanation could be strictly methodological, Bowman said.
0: 가설 3. 효과를 보려면 아주 오랫동안 오메가3를 다량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메가3 보충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조교수인 보우먼은 임상시험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충제 테스트를 불과 몇 년 동안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뇌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그건 대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섭취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보먼 교수의 말입니다. 오메가3 실험 결과의 불일치나 모순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설명은 그게 순전히 방법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lright, so sometimes, you know, people give up on things.
1: When you give up on something, it could be a thing, it could be a person as well. You can give up on someone, and it means to stop hoping for someone or something, or to kind of abandon a task, or to expect someone or something to fail. So it usually implies losing faith, whereas when you just give up, that simply means stopping or surrendering an activity.
0: To give up on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포기하다, 단념하다. Give up on someone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포기를 한다. 여기서는 not everyone is giving up on omega-3 supplements. 앞서 봤던 내용에 이어진 그런

0: compromising manner, you say that you're doing something strictly.
1: Strictly something 그러면 엄밀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ne explanation why the scholars didn't get the results they expected.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제 굳이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은 it could be strictly methodological. 순전히 방법론적인 이유에서 이 연구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0: Regardless of the reason for why omega-3 supplements seem to fall short,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it's a balanced diet rather than a pill that can help keep your brain healthy. That is also likely true for heart health, another reason many people take an omega-3 supplement. The best evidence, as limited as it might be, is that eating foods with omega-3 seem to be a good thing that correlates with better brain outcomes, Bazinet said. But taking the shortcut with the supplements doesn't seem to show the same benefit.
1: 자, 오메가3 보충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알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또 다른 이유인 심장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마즈넷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해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하고 뇌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라는 지름길을 택하는 방법은 이 같은 이점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오메가3가 들어간 음식, 생선 같은 것들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충제로 더 많은 오메가3를 내가 그럼 욕심을 내서 내 몸에 이렇게 복용을 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오메가3 rich한 사람이 되겠다.
0: Yeah.
1: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0: Yeah. It's kind of like I think vitamins, don't they have
1: in a way,
0: similar,
1: I guess.
0: Yeah, it's better to get your intake from the foods that you eat
1: exactly.
0: rather than the supplements.
1: That's right. So, if something falls short, what does that mean?
0: It means it's failed to reach a desired amount, maybe a goal or a standard.
1: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supplements seem to fall short. 오메가3 보충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죠. But of course, what's really important is not what kind of supplements, how many supplements you're taking. It's keeping your body and your brain healthy by eating well. 그래서 the best evidence, as limited as it might be, 이렇게 쭉 가고 있네요.
0: Yeah, yeah. So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as limited as something might be, it kind of downplays or softens your previous statement. And it's frequently used in professional or academic or philosophical discussions to kind of preemptively address flaws in a proposal, maybe a data set or a point of view.
1: 자, 그러니까 as limited as it might be라는 표현은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And what's a shortcut?
0: A shortcut. It's a faster or more direct route or method used to accomplish a goal. So it can refer to physical, like a physical shortcut that you can take when you're traveling, like a quicker path to a destination, or when you need like a shortcut to a daily task, when you're, you know, cutting out things that you don't need to do, or you can use this when you are doing like a digital command to that's used to save time and effort.
1: 지름길 쇼컷인데요. Consuming omega-3 through food like fish, that does correlate with better brain outcome. But using a shortcut with these supplements, that doesn't seem to show the same benefits.
0: Yep.
1: 생선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오메가3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분명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 supplement 보충제로 대.

0: 대체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썼을 때는 똑같이 말하기는 어렵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at story. We have five,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cover all the bases.
1: Yep, cover all the bases. So it's an idiom. It means that you are doing or preparing everything necessary to ensure that a plan succeeds.
0: 놓치는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하고 감안하고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Parents are already stressed trying to cover all the bases at home and at work.
0: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다음 표현은 hypothesis.
1: Hypothesis. So it's a tentative explanation or an educated guess for a phenomenon, event, or problem.
0: 네, 가설. What's your example?
1: Scientists tested the hypothesis that daily exercise improves sleep quality.
0: 매일 운동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가설을 과학자들이 시험해봤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give up on something or someone.
1: This means to stop hoping for someone or something, to abandon a task, or to expect someone or something to fail.
0: 무엇을 또는 누구를 포기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had to give up on their plans to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0: 올여름 유럽 여행 계획은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Something falls short.
1: Fall short. It means it's failed to reach a desired amount, goal, or standard.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example.
1: The company's new smartphone model fell short of consumer expectations.
0: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고객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마지막은 지름길 shortcut.
1: Shortcut. So it's a faster or more direct route or method used to accomplish a goal.
0: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kids always take the shortcut to school by cutting through the parking lot.
0: 아이들은 등교할 때 주차장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갑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오늘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내용 게시판 보시면 되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오늘 퀴즈가 조금 어려웠죠. 오메가3가 보통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 영양제가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1: Yep.
0: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Yep. 그래서 1번이 fish oil capsules, 2번은 water soluble powder, 그리고 3번은 lozenge였는데요. 뭐가 정답이죠?
1: The answer is number one, fish 그렇죠. oil capsule.
0: 네, fish oil이 들어있는 캡슐 형태로 우리가 오메가3를 보통 복용을 하죠.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Water soluble는 물에 녹는다라는 뜻이고요. Powder, 물에 녹는 파우더. 그 다음에 lozenge는 이렇게 목캔디처럼 yeah. 이렇게 그 빨아먹는 yeah. 그런 형태의 입에서 녹여먹는 제형의 뭐 사탕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Lozenge. 그래요. 그래서 1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 뽑았습니다. 시카크림과 앰플을 0334번 쓰시는 분께 드릴게요. 그럼 곡물 라떼 파우더는 9596번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예이.
0: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Here's Desiree with You Gotta Be.

0: The sweltering days, I guess it's a little different. Like in the US and Canada, they say that the almanac, they actually say the dog days is the 40-day period from July 3rd to August 11th. So there's actually a set date. And that's when usually that's like in the middle of summer vacation season. And they describe the weather during that time as being very sticky, muggy. Three shirt day, so you have to change your shirt three times just by walking outside. But in the UK, it's I guess it's a little less commonly used there. But they still complain about the stifling heat and describe the weather as baking and scorching. And in Australia, their dog days actually is not in July or August because that's in the middle of winter. So they, I guess they wouldn't even use the term, but they refer to really hot days as a scorcher or say the weather is stinking hot.
1: 아하, 그래요.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Dog Days, 그러면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Dog Days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알아는 듣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노출되어 있으니까. 호주라든지 이런 남반구 국가들은 아예 요 7월, 8월 달이 덥지가 않고
0: It's
1: 추우니까,
0: winter,
1: 예,
0: yes.
1: 그래서 아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면은 좋은 것 같아요.
0: Yeah.
1: 참고로 우리는 이제 이번에 복날이 오늘 7월 15일이 초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5일이고, 그다음에 8월 14일이 말복이거든요. 미국의 Dog Days랑 또 살짝 어긋나긴
0: Yeah, a
1: 해요.
0: little
1: 네,
0: different. Yeah.
1: 그렇습니다. 자, 뭐 비슷한 표현 또 있을까요? 그냥 아까 말했던 표현들?
0: Yeah, well,
1: Scorcher
0: yeah,
1: 이런 거.
0: scorch. You could just say that it's the height of summer or the dead of summer. That means like you're
1: 좋아요.
0: in the middle of summer.
1: 그래서 우리 복날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0: Yeah.
1: 같아요. The book days, they signify or they show the height of summer, the dead of summer.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0: Yep.
1: 자, 이번 idiom은 the dog days of summer였습니다. Thank you, Karen,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s so much for having me.
1: 네, 지금까지 Karen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이하연 님이요. 사무실이 외곽이라 점심을 해 먹는데요.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해 먹기로 했어요. 여기 현지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걱정했는데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라오스에서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같이 소개해 드리고 한국에는 이렇게 세 개의 날이 있다. 이런 것도 말하면 아마 너무나 흥미로워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삼계탕도 만들어 주시면은 잊지 못할 그런 복날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127님은요, 오늘 모처럼 회사 휴무일이라서 풀 청취 중이에요. 행복하네요. Be happy. 비해피가 아니고요. 비해피로 읽었어요. 제가 비피해 입지 마세요였는데 비해피로 읽었네요. 아이고야. 자, 비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indeed. Stay out of the rain, stay dry, stay safe, and be happy too. Alright, George Michael, Kissing a Fool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8강에서 멈춰야 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나라는 노르웨이가 아니었을까요? 28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것도 화제가 됐지만 노르웨이의 응원 문화 역시 2002년 우리의 대한민국 응원만큼이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노젓기 응원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지어앉아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며 루르라고 외쳤습니다. 루르는 노르웨이어로 노를 젓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노젓기 응원에 그토록 매료됐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모두 같은 박자,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7월 15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팡파르와 테마를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노르웨이의 노적기 응원 화제였죠. 마치 조정 경기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한 몸처럼 박자를 맞추고 짤막하지만 강렬한 골을 외치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전율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 명이 모여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붉은 악마 응원도 노르웨이의 노적기 응원도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고 그 힘이 결국 결과로도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응원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경보드립니다.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강릉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아영님, 초복답게 더운 날씨네요. 습도도 높고 제 마음에도 폭염주의보가 뜬 요즘 수요 최다석에 있는 정클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아영님, 오늘 수요 최다석을 또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곡이죠. 라마이노프의 악흥의 순간입니다. 작품으로 16중 4번 프레스토, 니콜라이 로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라마이노프의 악흥의 순간, 작곡은 16중 4번 브레스토, 니콜라이 로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석희님, 오늘 강원도는 폭염인가 보네요. 모두 무더운 여름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두천은 지금 비가 내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방송국으로 오는 내내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강원도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예, 모두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1님, 육아휴직 들어가서 마음껏 다시 정클크를 듣고 있어요. 이제 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조금 걱정되네요. 정경님 목소리로 응원 부탁드려요. 정경님 목소리 들으면 항상 힘이 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2351님, 둘째 천사가 곧 세상에 나오는군요. 어떤 축하를 드려도 정말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텐데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걱정이실까요?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이 클래식을 즐기시면서 태교 음악 하시면서 그 걱정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실 겁니다. 꼭 출산하시고 메시지 주세요. 다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익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피겨 여왕,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에 쓰이면서 아주 친숙한 곡이 됐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생상스, 죽음의 무도, 2번 말러, 돼지의 노래.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오페라 속 인물 타이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흐르는 곡입니다. 원래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페라 간주곡인데요. 오늘은 플루트와 피아노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연주자 김유빈의 플루트와 문지영의 피아노로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김유빈의 플루트 문정희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이은희님, 1번 생상스 죽음의 무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의 멋진 연기가 같이 흘러나오던 음악과 함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멋진 음악과 멋진 피겨 연기, 이렇게 또 하나의 클래식을 배우게 되네요. 무더위 건강 챙기며 살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김연아 선수의 연기, 음악이 나오면 항상 떠오릅니다. 7724님, 정답 1번 생쌍수 죽음의 무도. 세종에서 매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제 하루의 배경음악, 정경님 낭랑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낭랑하다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310님, 매일 듣고 있었지만 문자는 처음입니다. 강릉 영곡면에 작은 음악을 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신왕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12학교 참여 중 10번째로 해요. 우리 신앙초 아이들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와, 초등학교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회도 나가고 너무 대단합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신앙초등학교 파이팅! 윤영록님, 저는 잠시 후부터 출장입니다. 부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운전하게 되는데요. 정클크를 들려드리고 점수 좀 따겠습니다. 부장님 두분 반갑습니다. 아, 윤영록님과 함께 출장 가시는군요. 날씨가 궂은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생쌍수 죽음의 무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생쌍스 죽음의 무도. 샤를 뒤떠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겠습니다. 이곡 듣고 저는 수요 최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음악가를 모셔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수원시립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지휘자이자 연세대학교 교향악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김보미 교수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1: 오래 걸렸습니다.
0: 예, 저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시간이 되셨군요. 고맙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빨리 오고 싶었는데 네. 예, 이렇게 또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시립합창단에서 상임지휘자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저희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또 교수로서 예, 활동하고 있는 합창지휘자 김보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수원시립합창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마침 지난달 정규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어땠습니까?
1: 저희 포라 레퀴엠을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포라 레퀴엠을 이제 중심 연주곡으로 두고 이제 어떤 작품들을 같이 연주하면 좋을까

0: 그리고 저 이제 전에 계셨던 이상길 선생님, 민인기 지휘자님, 윤희중 지휘자님, 진짜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합창지휘계의 제굵직한 그런 선배님들이 다녀가신 그런 좋은 합창단을 물려받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감독으로, 지휘자로 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런 모든 연주의 일정들 굉장히 빡빡하죠. 시립합창단 뭐 스케줄이 워낙 많고 행사도 많고 하지만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지금 단원들과 호흡 맞추면서 연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이 밖에서 바라보면 이 수원 시립합창단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인 것 같아요.
0: 아, 유명하죠.
1: 예, 아주 느껴집니다.
0: 아주 유명합니다.
1: 예, 아주 칼같이.
0: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일단
1: 네.
0: 단원분들의 그 프로페셔널한 그, 진짜 합창 단원으로서의 최고의 기량을 항상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단원 선생님들을 또 뒤에서 잘 서포트해주는 사무국.
1: 네.
0: 예, 아주 탄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서. 정말로요. 예.
1: 아, 이게 또 아주
0: 아,
1: 만족.
0: 너무 자랑만.
1: 아니, 오늘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0: 네.
1: 자, 또 수원의 SK 아트리움 극장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아쿠스틱스 좋죠?
0: 네, 좋습니다. 합창 연주하기 딱 좋고요.
1: 네.
0: 아, 950석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이제 합창석이 없어서, 예, 저희가 포르 레퀴엠 하기 전달에, 5월 달에 이제 까르미나 브라나를 인천시립합창단 이제 저희가 같이,
1: 조인해서
0: 예,
1: 했는데.
0: 조인해서 같이 했거든요. 이제 합창단이랑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랑 다 들어가야 되니까 200명이 넘는 이제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야 되는데 무대 규모가 조금 작고 이제 합창석이 없으니까 조금 연주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죠.
1: 네.
0: 예.
1: 오늘 해주신 이야기 수원시에서 잘 들으셨으리라
0: 네.
1: 생각합니다. 자, 합창단을 맡은 지 이제 2년
0: 네,
1: 차에
0: 그렇습니다.
1: 들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보미만의 색깔이 이제 스며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0: 네, 뭐 작년 이제 1월에 취임을 했고 작년은 아, 내가 어떤 정도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예, 가늠해 보는
1: 네.
0: 예,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번에부터는 조금씩 이제 제 색깔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단원 선생님들과 이미 뭐 호흡은 너무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취임 연주하면서 저는 이제 바흐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바흐 칸타타 140번으로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깨어라, 우리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 140번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도 굵직굵직하게 연주 잘했고 이번에는 이제 까르미나 브라나, 이제 포레 레퀴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오는 음악극 송년음악회 이제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빈소년합창단 지휘자였던 경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아, 제 경력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제 주니어 콰이어도
1: 예.
0: 작년에 만들었고 이제 올해는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합창단, 그리고 수원에서 합창을 좋아하는 동호회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 하는 지금 사업을,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1: 뭐, 말씀 안에 그 기쁨과 환희가 느껴집니다. 그 빈소년합창단 주의자 이야기는 제가 좀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자, 2년 안에 주의자 공백 끝에 수원시립합창단의 6대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수원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는데 지금 말씀하신 풍부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시립합창단 이제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1: 네.
0: 해보니까 참 시민들의 니즈가 다양하고, 예, 다양한 음악을 저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예,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레퍼토리 개발에도 더 신경 써야겠고,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다양한 팬층을 좀 만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보니까 2026, 2027년이 수원 방문회 해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죠.
1: 예.
0: 네, 유네스코 그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 네.
0: 당연히 이제 합창단도 같이 이제 거기 발맞춰서
1: 발맞춰서.
0: 네, 나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박주영님, 김보미 교수님 반갑습니다. 메시지 주셨고요. 김그라님, 김보미 지휘자님. 춤도 씩씩하게, 군무도 신납니다. 자, 이 합창단입니까, 무용단입니까?

0: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지휘자는 춤을 잘 춰야 됩니다. 몸에
1: 그렇군요.
0: 리듬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춤을 못 추는 지휘자? 조금 왜 어불성설이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몸에 좀 리듬이
1: 네,
0: 있어야지
1: 그럼요.
0: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네, 이렇게, 가끔씩 출 때도 있습니다.
1: 그 단원을 선발하실 때 오디션에 이 춤도 좀 영향이 미칩니까?
0: 뭐 아주 안 미친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끼가 또
1: 네.
0: 있어야지 무대에서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요. 네.
1: 지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곡도 넉넉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첫 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제가 조금 전에도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합창 지휘자이기 이전에
1: 예.
0: 교회 음악가로 저의 정체성을 더좀 찍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바흐의 또 날씨도 또 이렇게 조금 우울하고 이럴 때좀 기쁜 노래를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울 때 겨울 노래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
1: 네.
0: 6개의 칸타타가 묶여져 있는 오라토리오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야호쳇 프로로켓, 기뻐하라 환호하라.
1: 와.
0: 라는 아주 신납니다. 네.
1: 마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0: 맞습니다.
1: 생각났는데요.
0: 네네.
1: 이야,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흐 작품으로 248 중, 야우제트, 프로로케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턴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버크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작품으로 248중 여우제트 프로로키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턴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르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지휘자님 이 수원시립 합창단이 연주하는 이 곡 듣고 싶은데요.
1: 아, 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0: 아 오늘의 대화가
1: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오늘의 네. 대화가

0: 운명이 씨앗이 될 거라 저도 네. 믿겠습니다.
1: 어, 저의 선곡의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이미.
0: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바로 느껴진 겁니다. 아, 행복합니다. 권여정님, 홀라! 보미님, 어서오세요. 보내주셨고요. 김민혜님, 여름의 크리스마스 곡 너무 좋죠? 지휘자님, 선곡 들으러 왔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369님, 수원시랍 창단의 열렬 팬입니다. 수원시 시민 기자로서 세 번 기사를 썼습니다. 김보미 감독, 지휘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이세정 시민 기자. 와. 왜 제가 감동을 받죠?
1: 정말 네. 정말 팬이 많아요. 수원시립합창단 팬이 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팬층이 되게 다양해요. 네. 연령도 다양하고 음악에 선호하는 방향도 되게 다양하고 문화도시예요. 수원이 정말. 네.
0: 그 수원이 또 이 접근성 용이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교통이 아주 좋아서 네.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김보미 감독님을 만났으니까 이 공연 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초대석 오늘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계신 김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니어 콰이어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1: 네.
0: 이 단원 모집부터 지난해 연말 첫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 좀 더 좀 해주시죠.
1: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험난한 과정이었다.
0: 아, 에피소드가 많군요. 네.
1: 그 과정을 알았다면 과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같이 진행했고 뿐만 아니라 단원 선생님들 중에 이제 보컬 코치로 또 자원하셔서 선생님들이 또 같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관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요즘에 공유학교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협업하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가 수원시립합창단이랑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왔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오디션 거쳐가지고 25명.
0: 와.
1: 엄선해서 뽑아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혼자 부르는 노래는 되게 잘 불러요. 이렇게 잘 부르는데 같이 부르는 거에 좀 약한 거예요.
0: 이유가 뭘까요?
1: 경험이 없는 거죠. 예, 같이 부르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그럼요. 학교 합창단, 뭐 교회 성가대
0: 밤마다 있었잖아요.
1: 에이, 합창 대회하고 막 너가 지휘해라 그러고 막 그죠? 지휘도 안 해본 친구가 나와서 하고 그러는 문화였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워낙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합을 맞추는데 정말 아주 목이 터져라.
0: 아, 지휘자님과 사모고 힘드셨겠지만 이 교육이 결국은 공동체 의식을 또 함의시키는 네.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감사하죠. 생각합니다.
1: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누그러져야 될 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될 때를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손시립합창단 단원분들이랑 같이 한 무대에 서서 크리스마스 연주를 너무 멋있게 했단 말이죠.
0: 세상에. 그러니까
1: 너무 좋은 추억이고 너무 좋은 경험이고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합창은 교육이거든요. 합창 지휘자는 교육자예요. 정말.
0: 아, 네. 또 울림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단원들의 친구들 또 부모님들 지인분들은 공연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1: 너무 좋아하셨죠. 그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막 표가 뭐 열자마자 거의 뭐 3초 만에 매진이 다 되고 와. 그 연주가 이제 막 아이들도 같이 하고 좀 큰 규모로 하는 크리스마스 연주를 이제 저희가 기획해서 주니어 콰이어 아이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선한 영향력인 거죠. 수원시립 합창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더 많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친구들이 다 와서 합창단 공연도 보고 우리 아이도 무대에 서는 거 보고 너무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0: 잘 알겠습니다. 또 국내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이자 61년 전통의 월드비전 합창단 예술 감독도 하고 계십니다. 이 월드비전 합창단이 윤항원 선생님이 처음 만드신
1: 맞습니다. 처음 만드신 건
0: 성명예.
1: 아니고요. 네네네. 처음 만드신 건 아니고 처음 이제 장수철 박사님이시라고 산의
0: 설립하시고.
1: 종이 땡땡땡 작곡가님. 네. 장수철 박사님이 일대 지휘자님이시고 이제 그 이후로 윤학원 지휘자님이
0: 이대시군요.
1: 이제 물려받으셨고 오랫동안 하셨죠. 정말 오랫동안 하셨고 제가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에
0: 아,
1: 내려놓았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너무, 너무, 너무 내려놓기 싫었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학교와
0: 그럼요.
1: 소아시료합창단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네, 월드비전합창단은 안타깝게도 내려놓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정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웃고 끌어안고 정말 가족같이 네, 찐한 시간을 보낸 네, 기간이었어요.
0: 네. 지금 만약에 월드비전 합창단의 단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이 추억에 젖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중학생들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때 반장이었던 중3 친구가 지금 연세대학교 3학년 합창집이 제 제자예요.
0: 와.
1: 네, 그렇게 또
0: 시간이 흘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김다소님, 울산에서 듣고 있어요. 시댁이 수원인데 나중에 가족들 모시고 추억 만들러 가볼게요. 지금 이 지휘자님을 보기 위해서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있어요.
1: 아, 울산에서. 네, 오십시오. 김다솜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0: 자, 우리 김보미 교수님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언급한 빈소녀 합창단 상임주의자 경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1부 끝곡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1: 저희가 두 번째 곡이 제가 다섯 곡을 준비했거든요,
0: 예,
1: 오늘.
0: 브람스입니다.
1: 네.
0: 네.
1: 자, 브람스는 제가 평생 브람스 레퀴엠은 한번 제대로 지휘해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저의 가장 애정 곡입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그 생각이 요즘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한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었던 곡인데
0: 네.
1: 지금은 아 그래 몇 번씩 하면서 나의 음악적인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0: 아, 한 번이 아니라.
1: 네, 그런 생각으로 요즘 조금 바뀌어서 네, 작년에 이제 피아노 투 피아노 버전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브람스 레퀴엠, 아인 도이치스 레퀴엠
0: 네.
1: 중에서 4악장 Wir lieblich sind die deine Wohnungen 이라는 곡을 선곡해왔습니다.
0: 얼른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들어보죠.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중 Wir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가치를 합창을 통해 아름답게 구현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수원시립 합창단의 예술 감독이자 상임 지휘자인 김보미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보미 교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김보미 교수님 이름 앞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수원시립 합창단도 첫 예술 여성 예술 감독이고 또 교수님 이력에 빼놓을 수 없는 빈소년 합창단도 최초의 동양인이자 여성 상임자, 상임 지휘자였습니다.
1: 네.
0: 어떠신가요?
1: 부담되죠.
0: 네,
1: 부담됩니다. 근데 건강한 책, 건강한 부담감?
0: 오, 건강한 부담감.
1: 네네. 부담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별로. 그건 제가 맨 처음에 빈소년 합창단 취임하고 그 이제 높으신 분들과 같이 이제 자리를 하면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할 때 그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진다. 여자고 동양인도 처음이었고. 하지만 난 이거를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싶다. 우리 합창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거 아니냐. 더 예의주시할 거 아니냐. 저 동양 여자애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 한번 보자. 그럼 난 그거 받아들이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0: 멋있습니다. 네. 이 부담감을 건강하게 소화를 해주셨어요.
1: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혈기왕성한 초5부터 중2까지의 남자아이들 25명을 이끌고 연 100회 이상의 연주를 하거든요.
0: 네.
1: 그중에 3개월은 외국에서.
0: 100회 중에 3개월은?
1: 네네.
0: 예.
1: 그러니까 뭐 한 뭐 20, 30회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0: 한 30% 정도.
1: 네.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보통 2개월, 3개월 장기 해외 투어를 가는 겁니다.
0: 네.
1: 매일 호텔 바뀌고요. 매일 짐 싸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 걷어가지고 빨래방, 빨래막. 매일 연주 홀이 바뀝니다. 2시에 도착하면 버스 내리고 3시에 무조건 홀 투입, 사운드 체크 딱딱 하고 동선 체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주. 이거를 정말 정말 카네기 홀, 센터리 홀, 카타르 도하에서 베이징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뭐 유럽 뭐 유수의 그런 콘서트로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거를 거의 뭐 계속 사운드 체크를 그런 좋은 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사운드 체크하는 그런 요령.
0: 예.
1: 그다음에 홀을 빨리빨리 그 나의 악기로 느끼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그때 다 길러졌어요.
0: 서로 수줍어할 시간이 없군요.
1: 없습니다. 예. 이건 실전이거든요.
0: 바로.
1: 예, 바로. 그리고 뭐 빈소년 합창단이 온다 그러면 뭐 다 일단 기본 다 매진이고 뭐 난리도 아니니까요. 애들 또 옆에서 계속 잘할 수 있게끔 계속 아이들 컨디션 유지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았어요.
0: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빈소년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입니까? 하이든, 슈베르트는 단원으로. 모차르트는 지휘자로, 베토벤은 반주자로 거쳐갔던 그 합창단이 아닙니까? 모차르트 후배네요.
1: 맞습니다. 하이든 후배고. 네.
0: 아, 500년 역사가 훌쩍 넘는 이 그럼요. 빈소년 합창단. 상임 지휘자가 되는 과정 물어봐도 될까요?
1: 아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0: 네.
1: 근데 이제 유럽에서 그 지휘자를 뽑는다는 과정은 이렇게 짧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단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오랜 기간 동안 놓고
0: 검증하는
1: 그런 시기를 거쳐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계속 해봐. 애들이랑 해봐. 지켜볼게. 해봐. 이렇게 해서 3개월 지나서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이제 지휘자가 상임 지휘자가 된 거죠.
0: 그렇군요.
1: 네.
0: 경쟁자가
1: 있었죠. 네, 오스트리아 남자애 한 명 있었고 독일 남자애 한 명 있었고.
0: 아,
1: 근데 제가 네.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리고 빈소년 합창단은 반주자가 따로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피아노를 그러니까 제 등, 그러니까 제 앞에 포디 그 보면대 대신 피아노가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아이들이 저의 오른쪽 왼쪽으로 서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을 지휘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성악가 앞에서 노래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0: 아, 무슨
1: 네,
0: 말씀이세요?
1: 노래를 못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 음역대로 불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여성이니까 아이들은 다
0: 그렇죠.
1: 변성기
0: 멀티소프라노죠.
1: 전이니까 다 소프라노 엘토 음역대로 부르니까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룰 세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 동양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 이런 건 되고 이런 건안 되고 딱 이렇게 딱 선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네.
0: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또그 부분을 또 철저하게
1: 네.
0: 선은 여기까지 되고
1: 그렇죠.
0: 넘으면 안 된다.
1: 맞습니다. 그런
0: 와.
1: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0: 아, 저는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아노를 잘 치시고 노래도 잘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는 거안 되는 거 정확히 요 부분이 다 이제 하나로 점수가 돼서
1: 네, 맞습니다.
0: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되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자, 빈소년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오랜 전통에서 오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 레퍼토리가 일단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 빈소년합창단 들어가서 너무 놀랬던 게
0: 네.
1: 한 엄청 큰벽 하나가 정말 옛날 악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악보까지 이게 아카이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0: 박물관이군요.
1: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전통은 내가 감히 넘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전통을 고수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놀랬었고, 그런 레퍼토리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빈소년 합창단 출신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0: 네.
1: 전통이 잘 이어져 온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래하고 교육하고 생활하고가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공부도 집중적으로 생활도 다 합창 단원들이 모두 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합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0: 팀워크가 좋군요.
1: 엄청 좋죠. 모든 걸다 같이 하니까요. 25명의 친구들이 모든 걸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빨리 없애야 되고 좋은 거는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끼리의 그런 친밀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경쟁심도 조금씩 더 높아지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몰고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0: 아,
1: 예.
0: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이군요.
1: 네, 시스템이요. 그리고 국가의 보조.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단복에 여기에 오스트리아 그 국가 그 문양이 있어요.
0: 네.
1: 그게 오스트리아의 그 소방관, 경찰관, 그다음에 빈소년 합창단만 여기에
0: 오.
1: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아이들이.
0: 예.
1: 예. 아이들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작용이 되죠. 시스템, 그다음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전통 이런 것들이. 네.
0: 일단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자긍심을
1: 엄청나죠. 너네는
0: 예
1: 문화사절단이다. 외국에
0: 아하
1: 나가서도 그거에 맞는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고. 네. 참 제일 정말 자극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할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0: 네아 아주 오늘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고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유수의 공연장을 두루 다니며 공연을 하셨는데요. 그 공로 덕분인지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합창 지휘자에게 주는 오르트너프라이스를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1: 네, 정말 너무 글쎄요, 감격이라는 말도 참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이었고, 그 오르트너라는 분이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합창 지휘자이셔요.
0: 네.
1: 그리고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매년 최고의 지휘자에게 그 상을 수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13년도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죠. 네.
0: 벌써 13년 전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발성 부분을 제가 좀못 여쭤봤는데, 이 빈소녀 합창단은 우리가 언론에서 천사의 목소리다, 또 천상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생각하시는 발성과 호흡 강조하셨던 부분 물어봐도 될까요?
1: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0: 나투랄레.
1: 자연스러움. 호흡이 들어와서 나가고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흡의 어떤 구조. 음악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은 여지를 좀 두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연습량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11시부터 1시까지는 무조건 2시간 매일 연습, 오후에는 개별로 와서 선생님한테 목소리 체크받아야 되고, 예.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 한명한명 따로 봤습니까?
0: 다 따로 받습니다.
1: 개인 레슨이군요.
0: 네. 보컬 코치 따로 있고, 선생님만, 지휘자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 받아야 되고.
1: 전그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0: 네.
1: 같아요. 성악가한테만 받지 않고.
0: 않고, 지휘자
1: 예.
0: 선생님이 원하는 음악적인 방향으로 소리가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체크해요. 매일매일.
1: 아, 그러면 솔필드가 다를 수밖에 없죠.
0: 없죠, 없죠. 예. 음정 안 좋은 것도 고치고, 호흡 안 좋은 것도 고치고, 자세 안 좋은 것도 고치고,
1: 네.
0: 많은, 발음도 고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1: 예.
0: 네.
1: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성악가한테 이 레슨만 받으면, 아무래도 소리적인 부분에 좀 치울 수 있는데, 이 지휘자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면은, 소리를 떠나서 음악 전체를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0: 맞습니다.
1: 예, 그 부분을 꼭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0: 그렇습니다.
1: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송엑스님 아이디 프로필 검색하고 있는데, 김보미 지휘자님 엄청 젊으신데, 경력이 엄청 화려하시네요.
0: 이제 엄청 젊은 나이는 아니고요. 제가 이 이제 정경 선생님 만나 뵈러 이제 나오면서 이 질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정말 조사를 잘해 주신 거예요. 정말
1: 네.
0: 작가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1: 저희 제작진이 최고입니다.
0: 최고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질문지. 근데
1: 네.
0: 최고, 단연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제가 쭉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13년 전, 15년 전 영상을 보니까 참 지금과 너무 사뭇 달라서 이거는 거의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1: 네.
0: 근데 여기서 지금 젊다 그러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1: 제가
0: 모르겠습니다.
1: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같이 합숙했던 그곳에서의 생활이,
0: 네.
1: 빈에서의 생활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0: 네.
1: 영상자료도 남아있지만 가슴속
0: 네.
1: 깊이 하루하루가 아주 선명히 기억되실 것 같은데, 지금도 혹시 연락되는 단원이 있을까요?
0: 있죠?
1: 와우.
0: 네. 재작년에 또 이제 미셸 다이닝어라고 제가 있을 때 솔로로 활동했었던 친구가
1: 네.
0: 또 한국에도 놀러도 왔었고.
1: 그렇습니까?
0: 네. 또 빈소년 합창단은 체계가 상임 지휘자 한 명에 밑에 아이들을 훈육하는 교사가 두명 있습니다.
1: 예.
0: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그 친구가 저희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그 선생님 두 명이 또 한국에 와서 좋은 시간 또 보내고 가기도 하고 아직까지 끈끈하게
1: 인연이 이어지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자, 빈소년 합창단 지휘자는 정년이 보장된 다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4년 차에 자진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지휘자님 오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이
0: 네.
1: 들거든요.
0: 저희 엄마 아빠의 뭐라 그래, 판단을 들어보시면은
1: 예.
0: 정확한데요. 엄마는 와라. 아빠는 거기 있어라.
1: 정확하게
0: 네.
1: 50-50로
0: 그렇습니다.
1: 나눠지는군요. 네.
0: 근데, 제가 빈소년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3년 반, 4년을 채못 채웠어요.
1: 네.
0: 예, 4년을 채못 채우고 한국으로 왔고, 근데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지휘 전공의 전임 교수 자리는 이거는 지금 도전해보지 않으면 평생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1: 또 모교고.
0: 네,
1: 네.
0: 지원을 했고, 또 너무 감사하게 저를 또 뽑아주셨고, 그 뽑혔다는 소식을 빈소년 합창단과 저희 이제 마지막 투어가 됐는데요. 미국 투어를 크리스마스 그 투어를
1: 네.
0: 갔었습니다. 그때 11월 말에 제가 전화 통화를 받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마지막 투어가 될것 같다. 우리 마지막 카네기 홀 연주 정말 멋지게 선생님이랑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1: 눈물의 투어가 됐을 것 같은데요.
0: 그랬습니다. 네. 아직도 그때 사진 보면은 참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그때 같이 했었던 친구들도 너무 많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네.
1: 자, 이쯤에서 추천곡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제가 아까도 이제 언급해
1: 네.
0: 주셨던 저희 빈소년 합창단에 이제 네개 반이 있습니다. 슈베르트, 하이든, 모차르트
1: 네.
0: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이든 또 저희가 언급을 안할 수가
1: 안
0: 없습니다.
1: 돼.
0: 네. 그래서 하이든, 디슈퐁 천지창조
1: 네.
0: 중에서 이제 For and it is das große Werk 모든 큰 일을 해낸 그

0: 창조주를 찬양하는 너무 멋진 곡입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저는 통주점 연주자로도 이제 여러 연주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1: 예.
0: 제일 치기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쉐풍입니다. 천지창조.
1: 네.
0: 그래서 더욱더 애정이 가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 중 플랜데트 이스 다스 크로스 세베르크. 크신 일을 이루셨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테너 마이클 샤렉, 베이스 바리톤 제럴드 필리, 존 엘리엇 가든하고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몬테베르디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하이든 오라토리아 천지 창조정 플랜데아 테이스트 다스 크로스 베르크. 크신 일을 이루셨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테너 마이클 샤데, 베이스 바리톤 제럴드 필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 몬테베르디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서현님, 애정하는 실비아 맥네어, 반갑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완더가드님, 하이든, 요즘 잘 몰랐던 하이든을 오래된 음반으로 하나하나 들으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중입니다. 3357님, 김보미 지휘자님의 수원시립 합창단과 수원 학생들과의 공연 이야기, 빈소년 합창단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네요.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원시립 합창단 공연도 보고 싶어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티켓 구하기가 힘든데 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너무 감사하죠.
0: 자,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이자 수원시립합창단의 지휘자인 김보미 교수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력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음대가 아니라 호텔 경영학과에 진학하셨다가 자퇴를 하고 음대를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진로가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1: 급변이죠. 네,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급변인데 네. 제 속마음은 아니, 그 급변이 아니죠.
0: 그렇습니까?
1: 네. 저 워낙 뭐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회 활동하고 이러면서 너무 합창 맛을 이미 너무 오래 본 거죠. 그래서 합창꾼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랬는데 또 이제 말 잘 듣는 딸로서 엄마가 그냥 음악은 취미로 하는 게 좋겠다. 아... 네, 그래서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그룹 사운드에도 들어가서 키보드 치고.
0: 밴드도 하시고.
1: 네. 음악적인 그 열망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풀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본조비, 널바나 이런 거 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아, 음악을 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냥 선언.
0: 어머니께 하십니까?
1: 네. 그냥 선언.
0: 네.
1: 그래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제가 객석을 워낙 자주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객석 보는데 9월 달에 전국 음대 입시 요강이 나옵니다. 객석 뒤에.
0: 알고
1: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작곡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연필 깎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0: 예.
1: 네. 작곡 공부하고 있었는데
0: 네.
1: 어머,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 합창지휘 전공이 있는데 거기 입시 5강이 피아노, 성악, 시창청음, 화성악.
0: 네 개를 다 잘해야 되는군요.
1: 네. 근데 그 제가 좋아하고 좀 네, 남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중앙대학교에도 합창지휘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창지휘로 바로 그냥 봤습니다.
0: 그때 신설된 건가요? 연세대학교에?
1: 네. 전공이 바뀌었죠. 그전에 네. 교회음악과 안에 성악 전공이었다가
0: 예.
1: 97년도부터 합창지휘 전공으로 바뀌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2기인 거예요. 합창지휘 전공으로는.
0: 네.
1: 그래서 98학번으로 연대 교회음악과 합창지휘 전공생이 되었죠.
0: 야.
1: 에. 뭐 피아노 비창 1악장 치고 오델 미오 돌체 아르도 부르고
0: 오, 에, 글루크에.
1: 시, 에, 시창청은 뭐 그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거고
0: 네.
1: 화성악 되니까가 해야죠. 그래서 됐습니다.
0: 네. 최은경님 오늘 역대급이네요. 교수님 말씀도 초집중 합창곡도 초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연세대학교 합창지휘과를 들어가시고 또 성당 성가대에서 반주자로 활동도 하셨어요. 그 피아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이 꽤 있으셨나 봐요.
1: 네, 피아노가 제 첫 번째 악기였고
0: 예.
1: 피아노로 제 음악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피아노는 감정 표현이 되게 잘 되고
0: 이 합창주의 하실 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만큼 또 유리한 부분이 없죠.
1: 그럼요.
0: 예.
1: 악보 맨 처음에 이제 초연할 악보는 이제 무조건 피아노부터 가야 되니까요.
0: 예.
1: 피아노에서 쳐보고 아 이렇게 그런데 너무 도움 많이 되고. 예.
0: 악보를 봤을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초견으로 익히는 시간이 짧을수록
1: 그럼요.
0: 레파토어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래서 합창지를 또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김소연님, 너바나에서 교향악가로 멋지세요. 예, 정말 뭐랄까 이 장르 간에 초월하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하아영님,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에 절로 빠져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연세대학교 교향악과를 졸업한 후에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음대에서 공부하고 빈 국립음대 교향악 최고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빈 국립음대 재학 시절 또이 활동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놀드 셴베르크 합창단의 부지휘자 활동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현대주의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서는 경험을 이때 하신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7년 반, 그리고 비엔나에서 8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총 15년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저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러 독일로 맨 처음에 갔었고요. 그래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음악의 기초, 이론과 실기를 아주 단단히 다졌던 시간이라면, 이제 비엔나로 건너가서는 그것들이 조금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시간.

0: 넌네 델라고 너무 많은 오페라도 같이 합창 감독으로 했었고, 이제 손에 꼽으라는 거는 두명 정도 제가 꼽고 싶습니다. 그 아르농쿠르
1: 니콜라스 아르논쿠르.
0: 네를 통해서 저는 이제 정격 연주에 이제 참 맛을 알게 될수 있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
1: 와.
0: 아바도를 통해서 음악을 크게 볼수 있는 눈을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피델리오하고 맨 마지막에 들을 슈베르트 에스두어 메세 E플랫 메이저 미사곡을 같이 선생님을 도와서 합창 전체 콰이어 마스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웨이팅 룸에 들어가서 같이 악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건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악적인 견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 그 방금 니콜라스 아르논쿠르 말씀하시는 정격 연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정격 연주는 그 작곡자가 작곡했던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 방법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보다 피치도 좀 낮고 악기의 구조 자체도 아예 다르고요. 쓰는 뭐 현악기를 예를 들면 활의 그 종류, 마처리얼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연주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숨을 쉬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곡들을 했어요. 바흐부터 시작해서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하이든까지도 정격 연주를 하려면 할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르누코르랑 같이 그렇게 제가 통주를 밑에서 연주하면서 같이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지만. 네.
1: 아, 니콜라스 아르논쿠르, 클라우디오 아바도, 마리스 얀손스, 다이넬 하딩.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제가 방송에서 자주 앨범을 트는 예, 그런 대가 선생님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하시고 또 부지휘자로 또 선발이 되셔서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연주도 하고, 아, 참.
0: 저희가 지난 수원시립합창단이 지난 7월 4일에 국립심포니와 함께
1: 예.
0: 슈만 레퀴엠을 연주했는데,
1: 네.
0: 지금 국립심포니 지휘자가 로베르토 아바도시거든요.
1: 네네.
0: 조카분.
1: 네.
0: 그래서 그때 클라우디오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분이 또 지휘자로 오셔서 또 대화를 나누셨군요.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클래식의 두 나라 다 본고장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두 나라 간에도 차이가 있겠죠?
0: 나라 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1: 네.
0: 저는 이제 바이에른의 이제 작은 도시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1: 네.
0: 거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가 그러니까 연습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교회 음악은 연주를 연습해야 될게 되게 과목이 많거든요.
1: 네.
0: 피아노, 성악, 오르간 두 번, 이렇게 즉흥 연주도 해야 되고.
1: 방대하죠.
0: 네, 오보에도 제가 연주를 했었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지 레슨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기 엄청 했었고, 그다음에 과목들, 이론 과목들 공부하느라고 정말 밤을 샜죠. 막 통째로 그냥 외우는 거죠.
1: 네.
0: 오르간 학기를 독일어로 공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 아, 상상하기 힘듭니다.
0: 라틴어 독일어로 배워야 돼요. 성경학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독일말로 1, 2학년 때. 뭐 외워야죠.
1: 교회 음악이니까 해야죠.
0: 네, 외워야죠. 그냥
1: 네.
0: 달달달달 외워야죠. 그렇게 저를 좀 다지는 시간을 독일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시스템, 커리큘럼에 아주 딱 매여 있었죠.
1: 예.
0: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비엔나에 가니까 비엔나는 뭐 그냥 뭐길 가다가도 이안 보스트리지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네, 뭐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좋은 연주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엔나에서 갔을 때 많은 것들을 보고 섭렵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독일에서 마련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그렇게 충분히
0: 시스테매틱하게.
1: 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활동이 좀더 집중할 수 있는.
0: 그렇죠. 그래서 연주도
1: 예.
0: 많이 보고 많이 서고 연주도 많이 이끌고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1: 아, 잘 알겠습니다. 이두 나라의 또 교육, 아, 음악 교육에 있어서 차이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추천곡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0: 아, 제가 이제 지난 정기 연주회가 포레 레퀴엠이었고 그 전이 이제 까르미나 브라나 였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까르미나 브라나는 이제 너무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그 빵 터지는 그 첫 번째 곡.
1: 네.
0: 그게 맨 마지막에도 한번 나와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0: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빵 터지는 곡 나오기 전에 나오는 또 엄청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제가 오늘 골라왔습니다.
1: 네. 앞에도 빵, 뒤에도 빵인데, 뒤에
0: 그
1: 빵 나오기 직전.
0: 전에, 네.
1: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카롤 호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중, 아베 포르마시시마.
0: 네.
1: 가장 아름다운 분이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카를 오로프의 가르미나 브라나 중 아베 포르모시스모. 아, 가장 아름다운 분이요. 리카르도 문티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316님, 테토녀 느낌, 시원시원한 김보미님의 설명, 열광 모드로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곡도요. 멋진 마이스트라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테토녀시군요.
1: 테토녀처럼 보이나요? 저 되게 여성스러운데요.
0: 아, 네. 제가 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8711님,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점심 준비하면서 푹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거 행복하시죠?
1: 네,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의 지휘에 저의 음악의 해석에 맞춰서 노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뭘 가르쳐주면 뭘 얼마나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래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연대 이렇게 올라가는 그쫙 이렇게 나무 이렇게 쫙서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갈 때마다 매일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내려갑니다.
0: 아,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김미애님, 교수님 말씀 들으며 너무 재미있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걸어오신 길이 그려집니다. 보내주셨고요. 이나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가 쫑긋 경청하게 되었네요. 멋있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8711님,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언급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목요일이다 보니까 제자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전 항상 우리 제자들한테 후배이자 이제 머지않아 나의 동료가 될 우리 멋진 제자들. 길을 잘 살려줘야 돼요. 지휘자는. 그리고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음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참이 전인격적인

0: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그 도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책임감이 아주 막중합니다. 저를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잖아요. 잘해야죠, 제가.
1: 교수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국 제가 있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휘자가 선배면 후배들이 모여라 하면 돈을 주든 안 주든 다 모여서 합창을 하고 연습으로 연습하던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정말, 정말 언급하셨지만 이 도제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부분은 참 긍정적인 부분 아닐까요?
0: 있죠, 그럼요. 네네. 딱. 모이는, 딱, 이렇게 모이는, 네.
1: 김진서님, 우리 아이들은 위인전으로도 곧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과찬이십니다.
1: 자, 지금 합창단 더 싱어조에서 음악 감독으로 계세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0: 제가 이제 수원시립합창단하고 학교의 교수직 외에
1: 예.
0: 지금 이끌고 있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1: 예.
0: 그중 하나가 더 싱어즈, 그리고 다른 하나가 코러스쿰이라는
1: 코러스쿰.
0: 두 단체인데요.
1: 네.
0: 더 싱어즈는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 어떤 계기일까요?
0: 제가 한국 온지두 번째 해, 그러니까 2017년도 겨울 3월에 ACDA라고 그 미국에서 열리는 합창 지휘자를 위한 컨벤션이 있어요.
1: 예.
0: 심포지움 같은. 거기를 이제 저희 지금 더 싱어즈의 단장님이신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한 주경선 단장님하고 그 ACDA를 참가를 하러 갔어요.
1: 예.
0: 거기 가면은 이제 세계에서 다온 좋은 합창단들의 공연을 매일 보고 마스터 클래스도 있고 뭐 강의도 듣고 되게 다양한 음악적인 이제 합창인을 위한 심포지움이거든요. 그게. 그걸 보고 맨 마지막 공연 끝나고 단장님하고 저하고 그땐 더 싱어지가 없었어요. 봄이야, 너 노래 합창 좋아하잖아. 근데 합창 할 기회가 없잖아. 그렇죠. 지휘자가 된 이후에는 합창할 곳이 없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노래를 부를 리 없죠.
0: 저는 정말 합창이 좋아서 합창 지휘자가 됐는데
1: 네네.
0: 정작 지휘하느라고 합창할 기회가 없어요. 그 단장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좀 모아보자. 합창 지휘자지만 합창을 너무 하고 싶은.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더 싱어즈입니다. 네.
1: 파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전 엘토입니다. 저희 그 성악 선생님이 항상 너는 게으른 소프라노라고 저에게 항상 하셨는데 저는 엘토가 재밌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1: 아, 그거 외에도 지금 보니까 새문안교회, 새로피움 찬양대 지휘자시고,
0: 네네.
1: 국립합창단 이사,
0: 네.
1: 한국 합창지휘자협회 이사 등등. 아, 정말 스케줄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김범인 교수님이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까요?
0: 죽는 날까지 합창하는 합창인과 함께하는 네 저는 합창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창이 너무 좋아서 지휘자 전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지휘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합창이 좋고 사람들과 같이 그 합창 들어가기 전에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화성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희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에 매료돼서 합창을 좋아하다가 합창 지휘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요 생애 마지막 날까지 합창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합창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를 할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노래 다 하죠. 이제 뭐좀 잘하고 좀 못하고의 차이지만
1: 네.
0: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합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예. 어렸을 때 좋은 노래, 좋은 시로 된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합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저도 그런 게 합창인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1: 합창을 향한 커넥터시군요.
0: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을 한곡더 뽑아주셨네요.
0: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합창 지휘자이기 이전에 교회 음악가로서의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곡한 곡들도 이제 종교곡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함께

0: 마지막 공연으로 했었던 슈베르트 에스듀어 메세 중에 아뉴스데이. 저는 그때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보면서 키리에랑 글로리아를 너무 설렁설렁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1: 처음
0: 받았었어요.
1: 만났을 때,
0: 네.
1: 네.
0: 왜 에너지를 안 주시지? 그러다가 아뉴스데이에서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 그 긴장감과 집중력과 그 에너지를 그 아바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 능력을 배울 수 있었던 곡이 바로 이 E 플랫 메이저 미사곡의 마지막 아뉴스데이여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였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이자 수원시립 합창단의 예술 감독인 김보미 DJ였습니다. 합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저는 느껴졌는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이 합창과 함께하는 활동 정클클에서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0: 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0: 네.
1: 뵀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좀 전에 추천해 주신 곡 김보민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미사 6번 E플랫장조 도이치모너 950중 아니우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볼프강 자발리 씨가 취재하는 드레스덴 슈차트 카펠레 라이프스트 방송 합창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에서 있을 송지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스피레이션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의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피아졸라의 신비한 부가,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안드레이 푸시카레프의 비브라폰,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세계는 수많은 생명의 삶과 죽음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망에 가깝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물망에 흔적과 울림을 남기며 남은 이들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연결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더 가깝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며 연결된 죽음을 생각하는 일. 우리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성준, 최은경 공저의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악뮤가 부른 기쁨, 슬픔, 아름다움.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도서출판 아몬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세 분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 그리고 내과 전문의이자 의료윤리학 연구자인 신성준 교수, 의료의 역사와 윤리, 인문학에 관해 쓰고 가르치는 최은경 교수, 이세 의사가 함께 쓴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이 저자 중한 분인 박혜윤 교수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 제목,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삶의 끝이자 삶의 일부라고도 할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현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얼마나 잘 구분되고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책 읽는 동안 많이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북카페에서 다룬 책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용어들인데요. 안락사,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조력 임종, 조력 자살 등등의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다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 말들 사이에 그 차이가 좀 뚜렷하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구분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 평소에 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있다면 많이 준비하셨다가 던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정님, 연결된 죽음. 죽음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고 그냥 아이 그런 생각을 뭐 하러 해 오늘이 좋은데 이렇게만 하고 덮어두기에는 사실 인생에서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이 관련된 책 혹은 논의를 부지런히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리고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고 들떴던 마음은 아무튼간 조금 차분해지게 되는데 이걸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북카페에서 오늘 또그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부까지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또 복날이군요. 초복 2801 쓰시는 카페이님. 모닝 전복 삼계탕으로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초복 건강식으로 드시고 더위 이겨나가시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초복인데 어떤 거좀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실 생각 하고 계실까요? 모닝 전복 삼계탕 좋은데요. 이 삼계탕 뭐 하루 중 어느 때 먹어도 좋긴 하겠지만 모닝이 붙으니까 그냥 하루 꽉 채워서 영양 가득한 것으로 좀 일찌감치 부지런히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도 수박을 먹다가 찐 옥수수를 데워서 자리 잡고 앉았어요. 진짜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그쵸? 먹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하며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항상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늘 이걸 감각하면서 살긴 힘들죠. 항상 그것이 좀 어려워졌을 때, 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라고 이렇게 좀 결핍을 느낄 때 생각하게 되긴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2729 쓰시는 카페이님, 휴가를 제주도로 가셨나 봐요. 신비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진한 물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시집을 읽는데, 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 게다가 북카페와 함께할 시간이 되니 새곱절은 더 두근대는 가슴.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자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휴가의 그한 풍경을 사연으로 너무 잘 담아 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시집과 함께, 또 북카페와 함께, 제주 풍경과 함께 하는 물안개 속에 있는 그 풍경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상현님, 오늘 암호는 삼계탕일까요? 하셨는데, 아, 그러네. 삼계탕도 있네요. 아무래도 삼계탕도 여름에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좀 의무적으로라도

번은 꼭 이상, 한번 이상 먹게 되는 음식이긴 한데, 오늘 삼계탕 아니에요. 이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다음 여름이 올 때, 꼭 암호에다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까지. 카페인님들이 던져주시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두막 있나요? 원두막 있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것도 닮진 않았는데. 네. 오늘 것도 근데 들으시면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오늘 선곡표 통해서 약간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힌트를 살짝 이렇게 부려놨는데요. 오늘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사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은하수가 가장 밝고 두터워서 잘볼수 있는 진짜 은하수의 계절은 여름철입니다. 여름. 여름밤의 별, 볼수 있는 풍경들, 이런 것들 최대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하수가 지금 우리 위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뻔한 일상이 조금은 더 다르게 반짝반짝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은하수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앱 어디로든 좋습니다. 출석 암호 보내주시죠. 오늘이 11번째 출석 암호입니다. 내일까지 다 출석하시면 이제 개근상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출석 다 했다 하면 아차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02로 시작되는 거,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 은하수,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은하수입니다. 권성경님, 출첵 은하수. 어제 아이들과 오로라 보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날이 개면 여름밤에 별 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사철 하늘,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루틴으로 들여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지금이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여름밤에 밤하늘은 훨씬 더 밝고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368 쓰시는 카페이님, 은하수. 어린 시절 여름밤 옥상에 모기장을 걸어놓고 보던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그쵸. 어릴 때 정말 평상 이런 데 있으면 누구 집 평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외갓집 가거나 뭐 친구 집 가거나 했을 때 그런 데에 이렇게 탁 모여 앉아가지고 뭐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밤하늘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덮던 그런 추억의 이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김세진님, 은하수를 이제는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 슬프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은하수가 뭐지 하는 그 세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책으로만 봤어요. 혹은 뭐 다큐멘터리로만 접했어요 하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은하수. 세진님 사연 보니까 또 질문 주셨었죠? 그 김세진님은 또 금요일에 요청하신 것이 있죠? 모두 이렇게 모여서 들으신다고 해서 네, 미리 알려드리면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깜짝 선물처럼. 신수아님, 밀키웨이. 영어로 우유 길을 한글로 은하수라고 만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은빛 강물로 보였나 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은하수, 정말 저도 이렇게 육안으로 훅 봤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 한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와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 인생에 일부러 주입해서라도 좀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수나 아직 못 봤는데 하면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만큼. 이제 일간 카페인 열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법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1901년 겨울,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이란의 고도 수사. 프랑스의 고고학자 자크 드 모르간이 이끄는 발굴팀 소속의 신의 고고학자였던 귀스타브 제퀴에는 아크로폴리스, 성체라 불리던 언덕에서 세 조각으로 나뉜 검은색 비석을 발굴해냅니다. 2.25m 높이, 원기둥 형태의 돌비석에는 태양신에게 법을 하사받는 왕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쇠기 문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함부라비 법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초기 성문법으로 꼽히는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이 법전에는 서문과 본문 282개조와 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세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상법은 물론 채권, 채무, 혼인과 이혼, 상속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는데요. 폭행과 절도 등을 다루는 부분에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원칙이 등장합니다. 함무라비법 196조.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한다. 함무라비법 200조.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 이 동등한 보복 규칙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신분, 자유민, 귀족일 때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뽑는 대신 은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등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랐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받은 것 이상으로 벌하지 말라는 나름의 형벌의 상한을 제안하고 사적 복수나 귀족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했던 나름의 보호장치였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에는 그 옛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자유와 권리를 얻어내기까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그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밥 말리 웨일러스의 Get Up, Stand Up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불공평해 보인다 싶은데 이걸 가만히 그 당시 사회 배경까지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한 처벌을 막고 귀족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했던 그법 체계였다는 거 오늘도 일카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함무라비 법전의 새로운 면입니다. 그 시절의 상황, 정의, 철학이 녹아있군요. 기록의 중요성 실감합니다. 존경할 정도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전의 그 성문법들, 이런 것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 돌이 주는, 우리 또시 코너에서 돌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돌이 주는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한 번,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각인되면 그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암호, 은하수 아시죠? 지금 많이 은하수를 이렇게 찍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단어도 참 너무 예쁘죠? 은하수. 박종수님은 은하수 소금강 가서 처음 봤어요. 그때가 23살 때였습니다. 미리네라고 하죠.

오늘도 많이 무덥죠. 우리 카페인 분들 계신 곳 어디든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것 최대한 쾌적하게 오늘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원 디렉션의 They Don't Know About Us 듣고 그리고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라이팅 하우스 출판사에서 펴낸 필립 제이 듀부아와 엘리즈 루소가 함께 쓴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버드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작고 무해한 새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 탐조 행위 요거는 단 6분만 새소리를 들어도 불안과 걱정이 누그러진다는 강력한 치유 효과, 버드 테라피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6분 만에 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 버드 테라피의 힘 너무 궁금한데 인간이 어쩌다 새라는 존재를 이토록 좋아하게 됐나, 매혹될 수밖에 없게 됐나, 그 이유 바로 만나보시죠.

작은 새들의 귀여운 몸짓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 어떤 새는 화려한 깃털을 두르고 아름다움을 뽐내는가 하면 어떤 새는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또 어떤 새는 신비롭고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들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디지털 가상세계가 현실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는 심신안정을 위한 하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숲 또는 산을 찾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는 직접적이라기보다 이론적이고 구체적이라기보다 추상적이다. 집이나 도시를 벗어나 낯설고 무심하며 때로는 적대적인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려한 자연 풍광만 사진에 담아 돌아올 뿐이다. 이래서는 심신 안정은커녕 피톤치드 효과도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안하고 고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자연을 이루는 다양한 생명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생태계에서 새들은 다른 생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룡의 직계 후손인 새들은 곤충이나 식물에 비해 개체수가 적고 강이나 바다보다 주로 육지에 살며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주로 낮에 활동한다. 대개 화려한 깃털을 가졌으며 울음소리나 노래로 존재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떤 종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이동을 감행한다. 또한 서로 활발히 소통하며 일부 종은 지능이 매우 높다. 자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새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경이롭고 특별한 자연의 세계로 이끈다. 생명과학 분야에 조류학자가 유독 많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탐조, 즉 새들을 관찰하는 일은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탐조는 즐거운 취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쌍안경 하나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새들을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만 명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10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탐조를 즐기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보호단체인 왕립조류보호협회는 약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새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일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일상이자 의무로 통한다. 아시아에서도 탐조의 뿌리는 깊다. 특히 대만은 국토 면적당 조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탐조인의 성지라 불린다. 매년 열리는 타이베이 국제 탐조 박람회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전 세계 이버드, 세계 최대 탐조 기록 플랫폼 데이터 투입량에서 인구 대비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시민 참여가 뜨겁다.

웨이브 투얼스의 버드 듣고 왔습니다.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은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새들을 만날 때꼭 갖춰야 할세 가지 마음가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시죠.

새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인내심이다. 동물을 연구하는 자연 관찰자들은 관찰 과정에서 허탕을 치는 일이 많다. 새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추위 속에서, 때로는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새가 마침내 나타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바로 다가가서는 안 되며 쉽게 흥분해서도 안 된다. 평소 성격이 급한 조류학자들이 작은 새 한 마리를 기다릴 때만큼은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웃음이 나오곤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인내심과 더불어 겸손함도 필요하다. 수백만 년에 걸쳐 새와 인간을 만들어낸 광대하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새는 스스로 원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새가 어디에 앉을지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땅 위에 머물러야 하지만 새는 하늘을 날고 바람을 즐기며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새를 관찰하는 데 꼭 필요한 또 다른 자질은 신중함이다. 새에게 다가가려면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자연 속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연스레 익히거나 다른 탐조인들과 함께하며 배워나갈 수 있다.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각 종의 특성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새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순간 관찰은 실패로 끝난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줄여야 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야 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은 침묵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 자연을 관찰하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나뭇잎 사이에 갈대숲 속에 엎드릴 줄도 알아야 한다. 거칠애를 벗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루시드 폴 이규호의 새 띄워드렸습니다. 필리프 제이 디부아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은하수 이 출석 암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4903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늘은 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출석 체크하고 있는 지경까지 출석 체크 집착하는 중독 비스무리하게 변해가는 카페인 행복한 카페인입니다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페인 여의와 어의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행복한 카페인 놀이라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대망의 개근 마지막 암호가 나가는 날입니다.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들고 박혜윤 교수와 계실 겁니다. 1부 끝곡으로 수잔 시아니의 터닝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0: 조력 임종, 안락사, 존엄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말입니다. 고통 없이 내 뜻대로 존엄하게 죽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대표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암과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성준, 최은경 교수와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집필했습니다. 박혜윤 교수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네. 일단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되게 시원해지고
0: 맞아요. 예,
1: 개기도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0: 네.
1: 제가 사실 카페인이기도 하거든요.
0: 아, 정말요?
1: 그래서 오랫동안 애청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0: 네.
1: 또 주제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이 북카페를 애청하시는 카페인이셨다고 네. 하니까 이 섭외 전화 받고 또 네. 이중으로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오늘 또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네. 아, 이 책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래서 좀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조력 임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관심을 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정보나 관심이나 관련 제도 등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세계 접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1: 네.
0: 어떤가요?
1: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조력임종을 아예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오고
0: 맞아요.
1: 피부로 요 최근에 몇 년에 스위스 가서 말끔하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상 표현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만큼 사실 되게 그 평안한 임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고 있기는 한데
0: 네.
1: 그 관심이 마치 조력 임종을 도입하면은 또 해결이 될 것처럼 조금 회자되는 측면들도 조금 있어서
0: 네.
1: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뭐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짚어봐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0: 네.
1: 좀 정리해서 독자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네.
0: 현재 실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일부만 보고 어떤 마음을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세 분의 저자가 함께
1: 네.
0: 이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1: 네, 저희 세 사람은 좀 분야는 다 다릅니다.
0: 네.
1: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 또 최은경 교수는 지금 의료윤리를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0: 네.
1: 교수고요. 그다음에 신성준 교수는 이제 신장내과로 이제 또 말기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0: 네.
1: 많이 보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윤리 공부를 좀 꾸준히 같이 좀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료윤리를 공부하면서 좀 조력 임종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0: 네.
1: 이게 우리 사회에 곧 닥칠 문제라고 사실 생각은 저 미처 못했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뭐 디그니티스에 사망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최근에 2022년, 2024년 국회에서
0: 네.
1: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이 논의가 진척되는 것을
0: 네.
1: 보고 그런데 그 논의가 뭔가 조금 다양한 층위에서 어떤 논의가 된다라기보다 굉장히 서둘러서 뭔가 입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학술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테두리 안이 아니라
0: 네.
1: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셋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만 했다면 막연 소원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의 얘기로 이렇게 들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님이요. 아, 오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갖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분야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귀 기울여 청취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책 쓰시기 전과 책을 또 책 작업을 세 분이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더 배우시게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저자도.
1: 아, 그렇죠. 예, 특히 또 저희는 막 이렇게 조금 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네. 논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사실 좀 딱딱한 언어를 쓰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또 예,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네. 또 최근에 이 책 발표하고 또 다행히 여러 군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거나 네.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쵸. 그다음에 조금 얼마나 그동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한 개구리로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네. 또 오늘 이 기회도 사실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들고 또 얘기하실 기회들도 참 많으시지만 오늘도 북카페 아까 오셔서 생방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라디오 생방은 네. 라디오 생방의 가장 큰 묘미는 청취자와 우리 이제 북카페에서 카페인주 카페인과 바로바로 즉각 소통을 또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뭔가 건네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있다면 오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 책 용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0: 안락사, 존엄사, 의사조력, 임종 등등 여기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또이 용어 차이에 따라서 약간 그 행위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볼까요?
1: 네, 저도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0: 네.
1: 책에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말이 또 생각을 규정하는 측면도
0: 맞아요.
1: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약물을 투약해서 이제
0: 네.
1: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0: 네.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예, 그리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0: 네.
1: 이거는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는 하지만
0: 네.
1: 마지막에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는 행위는 이제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0: 네.
1: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법 시도가 되었을 때 사용했던 용어는 조력 존엄사였습니다.
0: 조력
1: 예,
0: 존엄사.
1: 그래서 굉장히 사실 혼동되기가 쉽거든요. 또
0: 그쵸.
1: 2018년에 이제 발효된 연명으로 결정법 그 논의가 있을 때도 연명으로 중단도 그때
0: 네.
1: 존엄사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었어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사실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존엄하게 죽는다라는 그런
0: 그쵸.
1: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사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할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존엄사라고 이게 의사조력 임종이 존엄사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죽음은 그럼 존엄하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자꾸 좀 알게 모르게 할수 있는 좀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희는 책에서
0: 네.
1: 최대한 좀 가치 판단을 좀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조금 그 행위를 지칭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해서 조력 임종이라는
0: 조력 임종.
1: 네, 용어를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그 조력 임종이라는 거는 환자 스스로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0: 네.
1: 보듯이 의사 혹은 의료인의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살려서 의사 조력 임종을 이렇게 용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0: 의사 조력 임종. 네,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골라오신 곡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곡을 고르셨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지그발디 칼달론스라는 좀 어려운 이제 아이슬란드 작곡가의 아베마리아인데요.
0: 네.
1: 비킹구르 울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한 버전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사랑하는 분들을 조금 힘들게 보낸 경험들을 가지신
0: 네.
1: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상실과 애도를 좀 위로를 드리는 곡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 칼달론스가 아이슬란드의 의사이자 음악가였다라고 하고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주 삶의 힘든 시기 혹은
0: 네.
1: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 때마다 조금 나같이 듣는 그런 또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우리를 훅 안아주는 곡이군요. 어떻게 보면
1: 그런 것
0: 크게,
1: 같습니다.
0: 그쵸?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저자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 조력 임종, 의사 조력 임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수미 님이 조력 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1: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점에서 안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0: 맞아요. 이 조력 임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그 통계치도 좀 건드리고 있는데, 국민 80%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의사분들도, 의료인들도 이제 뭐 절반 정도 찬성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설문조사는 문항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의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몇 명이나 어떻게 선별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봐야 돼서 그것을 조금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 용어,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알고서 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더라도 조금 반수 이상 정도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예를 들면은 뭐그 혼자 사시는 조금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외로운 어떤 아프신 노인분이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찬성하십니까? 라고 한 그런 맥락을 달리하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랑 가족이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굉장히 또 상이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또 시점에 따라서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0: 그렇죠.
1: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반수 이상의 이런 이제 결과 나오는 거, 그 배경들이 좀이 책에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끝까지 이게 어떤 치료에 이제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은 끝까지 이제 치료를 또 이어가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은 또 가족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설문조사 사회 그냥 결과가 약간 좀 러프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층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죽음에 대한 논의나 임종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금기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내가 이 치료를 받는 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뭔가 목숨을 살리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전또 짚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 말기나 임종을 보낼 때 적절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점은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게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커다란 간병 공백부터
0: 그쵸.
1: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절받기 어려운 그런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내가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떠밀르듯이 그렇게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이제
0: 그쵸.
1: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옵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카페이님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 3개월 전에 아버지를 떠나 보내셨대요.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되죠.
1: 네, 사실 우리가 평안한 임종, 좋은 죽음 이야기할 때 한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때 1등 두 가지가 고통이 덜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패키지지 않는 죽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또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순위에서 밀려요.
0: 아 그렇군요. 아,
1: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이 지금 9339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또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은 누구에게나 꼭 오는 죽음이기에 모든 이들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주제일 듯합니다. 아직 건강하시지만 두 노부모님과 쉰이 훌쩍 넘은 저에게도 멀지 않은 터라 더 귀 기울여지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그렇죠. 어느 위치에 네. 있든. 아, 박준성님. 치료가 어렵고 연명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0: 네.
1: 어떤 아까 뭐 너무 치료, 생명을 살리는 치료에만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에서 사실 어느 쪽을 갈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0: 맞아요.
1: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0: 네.
1: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서 조금 뭔가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환자가 여기 보면은 그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게 캐나다 사례도 나오고 네덜란드 사례, 뭐 스위스, 일본 막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권의 그 사례들도 나오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제가 그 수라는 인물이 그 분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그 재판에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 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도 참 이게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라는 그 분은 캐나다 사례지만 이 생명의 존엄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그리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5-4로 결국엔 한 표 차이로
1: 네.
0: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밀렸단 말이죠.
1: 그러니까 네네.
0: 이런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보장 안 한다 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0: 자기 결정권.
1: 참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사실 되게 폭넓은 결국에는 의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는 내 몸을 나의 의사와 가치에 따라서
0: 네.
1: 이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0: 그렇죠.
1: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료 현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조력 임종은 조금 네. 별도로 한다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원하는 치료를 뭐 물론 원하는다고 다 하는 거

0: 아니지만 또 원활히
1: 네.
0: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의학적인 적응증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1: 그쵸.
0: 아닌데 의학적인 적응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부담이 돼서 하지 않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그게 이제 조금
1: 그렇죠.
0: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히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 거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조력 임종을 논의하고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 네.
0: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조금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1: 네.
0: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아직 지금 모호하게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 자기결정권을 조금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1: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 책에 나온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0: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료, 예를
1: 네.
0: 들어서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1: 네.
0: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치료 같은 이런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환 상태에 있으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과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때가 많거든요. 임종
1: 아.
0: 과정은 급속도로 몸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1: 네.
0: 되게 수일 내지 조금 많게 잡아도 수주 이내에 사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렇지 않게 그냥 연명의료를 하면은 한동안은 조금 생명 유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도
1: 네.
0: 있거든요. 그걸 좀 말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때는 이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금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우리 국민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작성을
1: 네,
0: 하셨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작성하실 때 찾아오실 때 그러고 이걸 작성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뭐 콧줄 꽂지 않고
1: 그쵸.
0: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거 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들 설명드려도 이게 사실 저희 생각에도 일반인분들의 이제 학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걸 작성했으니까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1: 네.
0: 의사가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많은 순간을 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책 통해서 좀 느꼈어요.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32 쓰시는 카페이님, 삶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나름 가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강요된 선택이라면 이는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이 책에서도 많은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음악인데요.
1: 네.
0: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 해벌에 대한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이 작사가께서 어머니를 사별한 딸의 마음으로 작사를 하신 거라고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김광민이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별로 마음으로
0: 별로,
1: 네네
0: 네.
1: 맞습니다.
0: 왜 별인가요?
1: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뭐 그런 과학자 책에 따르면 별에서 온
0: 맞아요.
1: 네 존재들이라 그러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별들
0: 그쵸.
1: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북카페 출석 암호가 은하수여서 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타이밍도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섭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인데 보호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법이나 의료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잖아요.
1: 네, 지금
0: 그렇죠.
1: 의료현장에선 이미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0: 네.
1: 노인분들의 3분의 1이 1인 가구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정말 어떤 의료적인 결정이나 돌봄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지금 사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0: 맞아요. 굉장히 임박한 우리 현실 문제에 드린 거고, 정경희님은 한달전 웰다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죽음을 앞둔 암 환자 어르신께서 생신날 가족과 지인 초대해서 파티를 하셨어요. 모두 웃으면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슬프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어요. 하셨습니다.
1: 네, 그래도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0: 네.
1: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예, 저는 참
0: 그렇죠.
1: 그 뭐랄까 감사하기도 하고 예, 네,
0: 맞아요.
1: 참 흐뭇하다고.

0: 네, 저도 좀 동감합니다.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이런
1: 그쵸.
0: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실 자꾸
1: 네.
0: 접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저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더 조금 삶의 소중함이나 집중을 하게
1: 네.
0: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전 연명의료서 작성했다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별로 이렇게 다루고 싶지
1: 그쵸.
0: 않은 마음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네,
1: 맞아요.
0: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의미 있는 대화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카페님이 주셨던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우리가 꼭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이게 자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게 행사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고가의 만약에 항암제를 써야 한다. 그럼
1: 네.
0: 그분께는 사실 실질적인 옵션이 아니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되게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영화가 저희 책에서 소개한 플랜 7호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거는
1: 네.
0: 사실 미래의 일본을 상정한 것이고 이 75라는 게 75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국가가 그분이 원하실 경우에 죽을 수 있도록 조력 임종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78세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호텔 노동자인데 자기와 비슷한 고령의 이제 노동자가 호텔에서 일하다가 다치면서
1: 네.
0: 아 이제 고령자들은 안전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에 이제 일자리도 잃고 그걸
1: 그쵸.
0: 되는데 자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1: 어.
0: 가려고 해도 뭐 가면 시간이 안 맞아서 문 닫았다라고
1: 네.
0: 하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은 굉장히 쉽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근데 편의점 옆에서도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청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10만 엔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24시간 정신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이게 이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1: 그쵸.
0: 이런 류의 뭔가 지지가 있다면 사실 이분이 선택하지 않을 때 결국 이분은 스스로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온전한 자기 결정일 건가? 이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1: 네.
0: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이실 텐데
1: 그쵸.
0: 우리 노인의 삶이 이 지금 주인공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네, 그런
1: 네.
0: 부분들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접근성 좋게 있는 정보들을 이 사람이 좀더 버틸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애하는 데에다가 좀 두면 좋을 텐데라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영화니까 좀 극단적인 상상이 좀 추가된 거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 현실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의사 조력 임종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어요.
0: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건데요.
1: 네.
0: 지금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되게 이제 기준이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1: 네.
0: 고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실 의사에게도 사실 굉장히 낯선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1: 그렇죠.
0: 라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어떤 분에겐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상황이고 어떤 분에게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또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고
1: 네.
0: 또이 고통은 사실 딱 고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통증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실 말기 환자분들께서 괴로워하시는 게 통증만이 아니라
1: 네.
0: 예를 들면 우울감이라던가 절망감이라던가 뭐 외로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다라는 거 다른 다양한 어떤 정신적 혹은 좀 실존적 고민들도 이제
1: 네.
0: 같이 섞여 있으면서 뭔가 더 이상 내가 살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기준을

0: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진수정님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돼요.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장현우님은 이런 주제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책을 내주셔서 참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0: 아, 전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조금 이렇게 용기 내서 책 쓰기를 잘했다라는
1: 그쵸.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 어디를 걱정하셨을지도 좀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묶어주셔서, 귀한 책을 묶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이 주제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또이 암과 중증 질환 가진 환자와 가족들 진료하고 계신데 요 부분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화정신의학.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는데요, 저에게는.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완화정신의학은 암이나 암과 같은 이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이제 말기
1: 네.
0: 임종을 앞둔 분들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고요. 사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1: 네.
0: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에 유병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좀또또 어려운 점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병을 하시고 같이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 보내신 이후에
1: 그렇죠.
0: 그 사별을 잘 돌봐드리는 것도 또
1: 네.
0: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립이 되면, 마련이 되면, 조력 임종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까요?
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뭐100%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논의를 조력임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 좀 전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전제다, 오히려.
0: 네, 예.
1: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완화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이제 중한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의
1: 네.
0: 고통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료
1: 네.
0: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완화의료를 받으시면서 사실 말기 부분을 말기를 그래도 비교적 통증도
1: 네.
0: 잘 조절되시고 평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물론 완화의료가 100%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완화의료 계신 분들께서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증상은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완화의료 접근성이 암 환자의 한 4분의 1? 전체 이제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10%가 안 되는
1: 그쵸.
0: 부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1: 네.
0: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고 평온하고 또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경험은 또 적다 보니까 그
1: 네.
0: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될 텐데, 그쵸?
0: 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것도 상실과 상실에 대한 위로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곡들이 조금 조용한 곡이라서
1: 네.
0: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곧 노인이 될 나이인데 고통에 비용이 있다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지죠?
1: 네.
0: 사연 속에서. 이기범님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셨습니다.
1: 저희 책이 사실 뭔가를 정리해드리기보다는
0: 네.
1: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력 임종만 도입되면
0: 네.
1: 깨끗한 죽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0: 아.
1: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면이 복잡하다라는 걸 아시고 나셔서
0: 맞아요.
1: 더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우리 현실이라는 건 사실 복잡하잖아요. 네.
0: 그렇죠.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언제나 후행하기 마련이죠. 죽음을 논의하는 것을 터부시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이 와 있는 명제 같다고
1: 네.
0: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이고,
1: 네.
0: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은, 마음이 먹먹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
1: 감사합니다.
0: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여기 보면 그 외국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1: 네.
0: 다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뭐 OX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네덜란드 사례 좀 얘기를
1: 네.
0: 해볼까요?
1: 사실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0: 락사가 국가 단위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 아,
0: 20년도
1: 네.
0: 지금 더 넘은 거니까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덜란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1970년대부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되었는데 책에서도 이제 그 사건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1: 네.
0: 제일 이제 기점이 됐던 게 포스트마 사건이었습니다.
1: 네.
0: 이 포스트마는 네덜란드의 의사였고 어머님이 너무 이제 그 뇌졸중 이후에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분을
1: 네.
0: 보고 어머니가 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키지 않아 하시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1: 그쵸.
0: 자식의 입장에서.
1: 네.
0: 그런데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햇볕을 쬐기 위해서지긴 하지만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1: 네.
0: 사실 조용히 그냥 약물을 처방했었어도 어머님의
1: 네.
0: 기력이 워낙 쇠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를 한 거죠.
1: 네,
0: 그게
1: 그게
0: 이제
1: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0: 그렇지 않았을 것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
1: 네.
0: 포스트마 이후로 이제 몇 차례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제 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조력 임종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1: 네.
0: 자진 신고를 하셔가지고 재판이 됐고 그런 논의들이 쌓여서 이제 안락사가 비범죄화 됐다가 이제 2002년에 합법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의사 환자 사회 전체가 이제 오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그 바탕인 네덜란드에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1: 네.
0: 나치 때부터 좀 내려왔었었고 또 이제 의료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되어 있어서 좀 일상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는 의사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맥락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공감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1: 그렇죠.
0: 되지 갑자기 좀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조력 임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인데, 스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책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0: 네,
1: 예,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0: 사실 조력 임종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1: 그렇죠.
0: 스위스 이제 인건인데요. 스위스는 사실 정확히는 말하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라
1: 네.
0: 조력 자살이 비범죄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면
1: 네.
0: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그래서 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병원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대표적으로 아시는 디그니타스.
1: 네.
0: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좀 사실 잘 맞지 않는 사실 맥락들이 있어서 사실 바로 뭐 스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 그 부분은 조금
1: 또 아닌
0: 아닌 것으로
1: 거죠.
0: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논의할 만한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큼직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급하면서도.
0: 네. 사실 우리나라의 좀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을
1: 네.
0: 존중한다든지 어떤 돌봄을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조금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 정말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갑자기 이제 늘어난 이런 이 돌봄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 인프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1: 네.
0: 사실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기존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첫 걸음 정도.
0: 저는 조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좀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죽음,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벽차지만 조금은 조금은 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1: 네.
0: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법 제도 말고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뭐 아니면 지역사회나 이건 사실 의료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사실 넘어선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떤 이런 아니 아니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0: 이렇게 막 무슨 센세이션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1: 네.
0: 차분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1: 그쵸.
0: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종 말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좀 중한 질환을 받고 아프다가 사는 삶의 연속성에 있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아프면서도 잘 그리고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존엄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말기와 임종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1: 정말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0: 네.
1: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현주님,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면 삶을 정갈하고 의연하게 꾸려가는데 더 열심히 힘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깊게 사유하고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됐으면 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동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책 선물 받으실 분별 에디션입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오현주님 이렇게 세 분이고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 댓글로 꼭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오늘 이 북카페 나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셨는데 어떠셨어요?
0: 확실히 생방송이라서 쉽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청취자분들 반응 보면서 이렇게 또 작가님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1: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책을 바로 주문하셨다는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0: 감사합니다.
1: 필요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시어즈앤의 클로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0: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기억의 궁전이란 암기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명했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암기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기억의 궁전은 머릿속에 궁전처럼 특정한 공간을 상상한 뒤 암기할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와 포도를 외워야 한다면 이 머릿속에 익숙한 집이나 학교 같은 공간을 떠올린 뒤 사과는 거실에, 포도는 다락방에 배치하는 식입니다. 장소를 따라 걸어가듯 떠올리면 이 정보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는데요.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메디컬센터 과학자들이 평범한 성인들에게 이 방법으로 4개월간 훈련한 결과 72개 단어 가운데 평균 26개를 기억하던 참가자들이 훈련 후에 평균 62개를 기억해냈다고 하네요. 뇌의 영상 촬영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답니다. 기억의 궁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뇌신경 연결 방식이 이 세계 기억력 선수들의 패턴과 비슷하게 바뀌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행 이승열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그리스의 요르고스 달라라스의 티파토스 열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정시인인 시모니데스의 경험으로 그가 고안한 기억법, 암기법이라는데요. 실제로 궁정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잠시 성을 벗어난 그 순간 이 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희생자를 찾는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런 기억법을 고안하게 됐다라는 슬픈 유래가 있습니다. 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 훈련이 쉽진 않네요. 하루 40분을 4개월 동안 이어간 건데요.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올라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기억 합습을 통해서 뭐 MRI 촬영까지 했는데 그 이 실험 이후에 확실히 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억력 챔피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5분 안에 500개의 숫자나 50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수준이랍니다. 그런 챔피언들, 그런 전문가들의 뇌 MRI 패턴하고 좀 비슷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뇌가 뭐 신경 가소성 이런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기능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굳어서 이게 뭐 평생 그 능력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하루에 40분 동안 4개월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아무튼 김정환님께서 이 정보 학창 시절에 알았어야 하는데 조금 아니 많이 때늦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참 이 운동한 뭐 근육 키우는 것만큼 좀 초반에는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훈련. 오수미님께서 이젠 책장 넘기자마자 앞장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기억하는 건

거의 어릴 때 알고 들었던 거더라고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비슷한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억 양피지에 쓴 덧쓴 그런 것들이라 이게 예전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기억이 이렇게 쓱 떠오르는 그런 프로세스도 예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굳이 예 원룸에다가 막 이렇게 수납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떠오르긴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한 투룸 정도로 해서 기억에 수납을 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 첫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라보로 탄생한 음악 두 곡입니다. 스페인의 꾀베도 그리고 벨토리코의 엘비스 크레스포의 라 그라시오사 우아한 여인 먼저 듣고요. 콜롬비아의 카롤 G, 프랑스의 마누차오의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여행하며까지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캐롤지, 프랑스의 마누차오의 비아한도 포렐 문도, 세계를 여행하며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꿰베도와 푸에르토리코의 엘비스 크레스포의 라 그라시오사, 우아한 여인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7월 15일 수요일 순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불사조 이카루스, 촛불처럼 예술을 위해 삶을 남김없이 소진하고 절정의 순간 호련히 몰락하는 존재. 19세기 낭만주의 사조가 찬양한 예술가의 원형을 구현한 인물들, 이를테면 랭보, 실비아 플래스, 빈센트 반고, 컷 코베인이 선 자리에서 자크 브렐을 발견합니다. 자크 브렐, 그의 무대에 자크 브렐은 무대에 선 거의 첫 순간부터 이 노래가 목청을 초월한 육신의 영역, 침과 땀, 구토, 그리고 은유로서의 각혈이 동반하는 운동, 고통과 환희로 버무려진 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1년 10월 프랑스 파리 올랭피아 극장 공연은 자크 브렐 신화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날의 무대는 애초 자크 브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인 마를렌 디트리히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브렐이 대신 오른 무대였습니다. 프랑스 샹송 씬에서 신의 스타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그는 사뭇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소절마다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강렬한 가창 스타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에 눈빛을 이글거리며 이따금 고통스레 몸을 비트는 그를 바라보며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심 어린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게빈 프라이데이는 브렐의 공연을 영상 매체로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운명에 맞서 싸우는 남자처럼 보였죠. 자크 브렐의 공연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브렐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나에게 그가 침을 뱉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죠. 그의 피, 그의 내장,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실제로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1978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크 브렐. 그의 음악 인생은 그의 영향력에 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1961년 올랭피아 공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 불과 5년 후, 역시

올림피아 무대를 끝으로 음악 인생을 접었고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거의 은퇴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크 브렐에게 노래는 부르는 행위 이상의 연기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바리톤 음역은 기술적으로는 평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매 순간 폭발하듯 강렬하고 절정부에서는 전력으로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기관을 남김없이 소진한 것 같은 그 노래마다 인간의 고독, 사랑의 이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 술집이 정처가 된 하류 인생, 죽음, 육체를 소진하고 영혼을 증류할 때 얻어지는 예술 혼을 집요하고 치밀하고 우아하되 자기 파괴적인 냉소주의로 구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엔 설교적인 면모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윤리적인 중심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또 다른 아티스트 닐 해논,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름답게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근사하게 차려 입었지만 시종일관 괴팍했고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는 대중이 음악에서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신이 되어야 할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예술가의 책무를 탁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크 브렐의 노래 가사의 몇 대목을 우리말로 옮기며 이야기 마칩니다. 나는 마지막 불꽃까지 남김없이 태운다. 내 무덤 앞에서 울며 불며 콧물을 훔치는 너희를 본다. 그런 너희를 나는 비웃는다. T'as plu mes Vesoul, on a quitté Vesoul. T'as plu mes Honfleur, on a quitté Honfleur. T'as plu mes Hambourg, on a quitté Hambourg. T'as voulu voir Anvers, on a vu que c'est faux.

자크브렐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 감상했고요. 너무기 드빠 날 떠나지 마 먼저 들었죠. 1959년 4집 수록곡. 그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뭐 제가 찾은 통계로는 25개 국가 버전으로 뭐 언어도 그렇겠죠. 다른 언어로도 많이 불리운. 아무래도 근데 영어권 버전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느무키트파 다뤘었죠. 그때 그 느낌을 이를 가는 듯한 그런 출발 뉘앙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냉소하는. 자크 브렐은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라 비굴함에 대한 노래라고 비겁한 남자의 심정을 다룬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네요. 두 번째 곡 무슨 개선 장군의 뭐 그런 테마 같은 곡이었죠. La chanson de Jackie. 자키의 노래였습니다. 자기 자전적 고백인 거죠.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창작적으로도 극도로 뭐 이렇게 절정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그랬을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후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맞닥뜨릴 그 황혼기, 몰락, 타락. 그래서 이후에 휴양지에서 천박한 약간 그 가짜의 어떤 워너비의 모습으로 삼류, 아류 아티스트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그 미래도 상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제가 아주 코울리기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어리석고 자키라 불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30대 활동을 펼치면서 이미 은퇴를 염두에 둔 투어를 감행했고요. 37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자기 은퇴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실제로 이 투어를 소화하면서 매일 밤 그렇게 원나이트 스탠드 하룻밤의 공연이 끝없이 이어지는 투어 일정을 도저히 소화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뭐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리고 내가 뭐 육체적으로 창작 예술적으로 이렇게 소진돼서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자기 반복이나 어떻게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예술가적 결벽 뭐 그런 고백을 또 한 적이 있답니다. 뭐 이건 훌륭한 점 아닌가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는 행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줌 재능이 남아있을 때 나는 그걸 깨닫고 떠났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후에는 음악보다는 영화, 또 연극, 영화는 무려 10편에 출연했고요. 두 편은 실제로 연출을 하기도 했고 연극에 몰두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70년 초반에 폐암 진단을 받고 폴리네시아의 한 섬에 운둔을 하면서 아까 그 한 10년 정도 은퇴 운둔의 생활이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 이후에 78년 49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아티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이 유명한 노래. 28 à l'ombre, 28도의 그늘, 1978년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곡이죠. 이어서 이 산토 칼리포니아의 74년 곡 Tornero, 돌아갈게 두 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드리발리스타스가 부르는 Pecado é de deixar de molho.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입니다. 드리발리스타스. 그들은 브라질 아티스트 마리사 몬지, 아르나우드 앙토니스, 그리고 칼리니오스 브라운이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들이 2002년에 발표한 앨범 드리발리스타스 수록곡인데요. 세 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만드는 곡이죠. 노랫말은 이 사랑이 종교가 된 사람의 서약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 화자는 신을 섬기는 성직자처럼 희생을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거나 비난하거나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구속은 싫다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겠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다짐은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와 이 기타 선율에 담기면서 묘한 체험,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슬픔을 잘 드러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비밀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면 스스로 침묵합니다. 파도는 수천 리의 거리마저 집어삼킵니다. 당신을 제단 위에 모실게요. 세상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명심하며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만 전할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미칠 만큼 애 같아죠. 아니요, 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탓하지도 떠나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토록 큰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요, 난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굳이 날 떠나 세상을 떠돌겠다 해도 나는 우리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하고 나 스스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브라질 음악 프로젝트 트리발리스타스의 200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베카두 엘리에 데샬 지몰류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기다리게 하고 있으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입장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노랫말이었는데요. 제 착각이겠죠. 8208님께서 김소월 시 생각나는 가사다라고 써주셨네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 살롱 잠시 후 이어집니다. 포르투갈 아티스트 아나모우라의 2012년 음반에서 에트 아오 브라운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0: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이탈리아의 밴드 뿌의 1981년 발표곡 메디테라네오 지중해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오늘 2부 순서 김빠의 코즈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사롱 바로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 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좀 탐나는 희귀 음반이 있고 되면 소장용으로 이렇게 좀 챙겨 두십니까?
1: 아 근데 뭐 사실 희귀 음반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떤 음반이든 못 사는 음반보다는 최대한 사고 싶은 분들을 많이 사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아마 제가 중고 레코드를 잘 안 다루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것들은 물론 이제 한정반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나올 때는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물론 이제 시기를 놓치면 네. 그 어떤 특정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구매를 못할 수도 있지만
0: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요거는 네. 한 희소 가치가 네. 이제 앞으로
1: 네. 근데 희소 가치가 아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면 네. 네. 일단은 저도 구매자이기 때문에 네. 한 장을 삽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뭐 다섯 장밖에 구매할 수가 없다.
0: 해외에서 들여오는

0: 이게 5자 한정이다.
1: 뭐
0: 그러면
1: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양보를 해야죠. 네.
0: 아,
1: 그런 경우는
0: 훌륭한.
1: 네. 구매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0: 근데 이제
1: 네.
0: 내한 공연 같은 건 본인 위주로 하시잖아요.
1: 아니 절 그게 사실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0: 네.
1: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0: 네. 그
1: 사실
0: 뭐,
1: 네. 그 아, 정말 훌륭한 음악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기 위한 것이지
0: 알려드리고
1: 네. 네. 네. 네. 그런 것이지 뭐 저의 위주는 절대 아닙니다. 네.
0: 어,
1: 이제, 물론 저의 네. 그런 사심이나 팬심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0: 그거는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그쵸? 뭐 저는 음악을 굉장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다면 네. 뭐 이건 아니 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주변의 요청으로 공연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뭐 이렇게 추진하거나 그런 적도 간혹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1: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관객분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
0: 뭐 비슷한 업계
1: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적은 있긴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공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오늘 포털에 보니까 이렇게 D-Day 카운트 다운하는 것처럼 며칠 남았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토토스 내한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1: 네,
0: 다가왔죠.
1: 이제 8월에 네. 할 예정이죠.
0: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가 오시면 긴팔 레코스 이렇게 투어 견학 투어 이런 것도 하나요?
1: 사실 공식 코스로는 지정을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0: 네.
1: 뭐 이제 레코드 좋아하는 뮤지션들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음악가들도 있고 하니까 스태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가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0: 그들이 제안하면
1: 네, 시간이 되면은 네. 와서 보라라고 네. 이야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 이제 그 채널에
0: 네.
1: 아티스트들이 매장에 와서 좋아하는 음반을 골라가지고 나 이거 좋아해라고
0: 예.
1: 소개하는 코너가
0: 영상?
1: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런 게 있어서 혹시 하고 싶으면
0: 네.
1: 하라고
0: 강요는
1: 안 하고
0: 혹시 하고 싶으면
1: 혹시라도 네. 하고 싶으면 네,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은. 의외로 많은 뮤지션들이 시간이 되면
0: 흔쾌히 하시는
1: 하고 네. 있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뭐 음반도 증정을 하기도 하고
0: 증정도 그런, 하시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 저 그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1: 네.
0: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에 남기는 거니까 굳이
1: 네.
0: 뭐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1: 네.
0: 사인 받아놓은 거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1: 뭐 그렇지
0: 네.
1: 그렇게 하진 않고, 네. 네, 어쨌든 뭐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짓궂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 아시죠? 예.
1: 네, 그럼요. 네.
0: 그 토토스 공연 외에도 또 이렇게 진행하는 내한이 또 있나요?
1: 8월에 네. 비슷한 시기에 아지무스가 또
0: 아지무스 맞아요. 그걸
1: 하는...
0: 잊었네요. 제가
1: 네.
0: 아지무스 알겠습니다.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랜만에 또 어떤 LP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제가 몇 주 빠졌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또 막 신작들이
0: 예.
1: 좋은 레코드들이 막 쌓였습니다.
0: 예.
1: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0: 예.
1: 오늘로 다 소개를 못할 것 같고
0: 네.
1: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오기로
0: 맞습니다.
1: 했으니까 2주
0: 예.
1: 연속으로 그 쌓여있는 음반들 좋은 음반들을
0: 예.
1: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첫 곡은 처음으로 준비한 음반은 벌써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0: 예.
1: 한국에 이번 여름에 오는 그 정말 거장급 음악가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0: 예.
1: 있었잖아요.
0: 예.
1: 그 연장선 상에서 한 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음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음반 음악이 그 팀인가요?
1: 그러니까 나중에 예. 제가 소개해드릴 음반들은
0: 예.
1: 그동안 이제 나온
0: 예.
1: 그 쌓여있는 좋은 새 앨범들 중에 선곡을 한 것이고요. 처음 소개해드릴 음반은 이번 여름에
0: 네.
1: 한국에 오는 그러니까 처음 옵니다. 처음
0: 직접 초대하신
1: 저 직접 초대한 건
0: 네.
1: 아니고 처음 오는 팀이고
0: 네.
1: 아마도 다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라서
0: 네.
1: 그 팀의 음반을 첫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설마 이 빅밴드 리더가
1: 맞아요.
0: 데리고 오나요?
1: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인데요.
0: 아, 얼핏 누가 소개하신 말씀하신 게 영혁 씨였구나.
1: 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0: 안 했나요?
1: 김광현 편집장님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저는 소개를 한 적이 없고요.
0: 예.
1: 근데 이제 이 마리아 슈나이더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0: 예.
1: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달에
0: 예.
1: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팀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0: 예.
1: 저도 공연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팀을 공연하는 프로모터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 정도 네. 들어가느냐. 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공연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산 이야기를 듣고 그 예산으로 공연을 하려면 최소 어떤 콘서트홀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콘서트홀은 돼야 네네.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콘서트홀 대관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접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본에서 공연할 때 가서 봤습니다. 아. 서울에는 이 팀이 좀 오긴.
0: 일본에선 단독 공연하신 거예요? 마리아 씨가 오겠죠.
1: 일본에는 가끔씩 와요. 와서 아. 그
0: 페스티벌?
1: 하루에 여러 번 공연을 하는 클럽에서 아.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는 뭐 하루에 두 번씩 일주일을 하면 10번 정도 공연을 그러네요. 하고 가니까 네. 뭐 여러 도시를 순회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투어 팀의
0: 버젯이
1: 네. 나오는 거죠.
0: 나오는 거죠.
1: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서울에서는 힘들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원들이 다 오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이게 사실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웃 국가에서 공연을 봤는데 이제 한국에 저는 이 팀이 다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0: 네. 이 성사를 또 가능케 한 또 뭐 주최 측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1: 뭐 아는 분들이 네. 공연을 하는데 네. 진짜 과감한 선택이고 되게 용감한 선택이라서
0: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또 예상을
1: 마지막일 하시는데.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많이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0: 첫 아티스트로
1: 네, 첫 아티스트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 저는 뭐 이쪽 락이나 뭐 이쪽에서는 그 데이빗 보이의 유작인가요? 아니면 그 블랙스타에서
1: 네.
0: 아니면 수라는 곡으로 또 이렇게 막 소개가 됐었잖아요.
1: 사실 마리아 슈나이더는 네. 잘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음악가는 네. 아니에요. 네. 작곡가고 지휘자거든요. 그런데 네. 재즈계에서 위상만 보면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레너드 번슈타인 같은 유명 작곡 지휘자 못지 않거든요. 그래미를 항상 수상을 하고 있고. 뭐 재즈 전문지에서는 앨범이 나오면 정말 별점을 꽉 채워서 줍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떤 수식어 같은 걸 다 빼더라도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문제는 네. 인터넷에도 없고 스트리밍도 없고
0: 그 일부러 막아놓은 듯이 하는 거 없더라고요.
1: 없어요. 네. 없고 오직 팬 펀딩 프로젝트로만 음반을 발매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만 음반을 판매할 수 있고 아니면 공연장에 가서 음반을 사서 구매를 해서 듣는 것이 유일한 네, 방법이라서 네. 이걸 사실 추천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네. 넓게 널리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0: 예. 네. 대형 유통이나 뭐 이런 음반사 약간 안티의 스탠스가 있는 것 같다는 뭐 생각을 했었어요.
1: 매장에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다 막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당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사실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네. 네. 역시 그 본인이 어쨌든 연계돼 있는 사이트에 가서만 구매할 수 있는 LP를 가지고 와서 오늘. 네.
0: 발매는 언제 됐죠? 이 LP는?
1: 이거는 이게 사실은 베스트 앨범 성격의 네. LP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음반들은 다 CD로만 네.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게 약간 박스셋처럼
0: 박스셋이군요.
1: 그동안 나왔던 곡 앨범들의 곡들을 좀 추려서 나온 컴필레이션인데 어쨌든 LP가 있어서 네, 오늘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 한 장 사셨겠네요.
1: 그럼요. 네. 네.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네.
0: 그중에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오늘은 스카이 블루라는 곡, 네. 2007년에 나온 스카이 블루라는 앨범 타이틀곡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곡에 대한 설명은 듣고 와서 좀 더 해주시기로 하고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스카이 블루라는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늘이 올라갔고요.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마리아 슈나이더, 예, 2008년 그래미에서 최우수 대규모 재상상불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른 음반에서요, 스카이 블루 타이틀곡 전해 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새소리처럼 들리는 색소폰 소리에 대한 코멘트도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추모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1: 네,
0: 네.
1: 이게 2007년에 나온 앨범인데,
0: 네.
1: 그때 마리아 슈나이더 친구,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 만든 앨범이고 해서 곡이 좀 슬프고요.
0: 네네.
1: 앨범 전체적으로 좀 곡이 느린 편입니다. 근데 뭐 다른 오케스트라 곡들은 좀 역동적인
0: 예.
1: 음악들도 좀 있는데,
0: 네.
1: 이 앨범은 상대적으로 좀 테마들이 그런 편이고, 새소리 이야기 하셨는데, 마리아 슈나이더가 새를 정말 좋아하는,
0: 탐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1: 탐조의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도
0: 예.
1: 이 새를 테마로 한 음악들이 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아까 그 공연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이 여기 참여한 음악가들이 이제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0: 네.
1: 여기 참여한 음악가들이 솔로로도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정말 내노라한 음악가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에도 뭐 도니 맥캐슬린, 뭐 데이비 보이, 블랙스타 같이 했던 연주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제프 발라드, 뭐 브래드 멜다우랑 투어 많이 하는 드러머고요. 그리고 뭐 클래런스 펜, 뭐벤 몬더, 뭐 프랭크 킴벌로우, 다 잉글리드 젠슨, 다 유명한
0: 네.
1: 예, 뉴욕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이 음악가들을 사실 한데 모아서 공연을 하는 게 해외에서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슈나이더가 워낙 인기가 많은
0: 네.
1: 작곡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어쨌든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살짝 그 지금 언제쯤 이 내한이 이루어질지 정보를
1: 다음
0: 주신다면
1: 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
0: 남지 않았네요.
1: 남지 않았고요.
0: 예.
1: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좀 말을 좀 줄이더라도,
0: 예.
1: 이 같은 앨범에 있는 프리티 로드라는 곡이 있거든요. 사실 이
0: Pretty Road.
1: 곡을 선곡을 하고 싶었는데 13분이라서
0: 와.
1: 시간이 된다면
0: 예.
1: 앞부분만 좀 같이 좀 짤막하게 들어보면은 좋을
0: 아,
1: 것 같습니다.
0: 지금
1: 네네.
0: 당장이요. 예. 그럼 Pretty Road라는 마리아 슈나이더의 대곡의 앞부분을 함께

0: 2008년 마리아 슈나이더의 스카이 블루가 방금 첫 곡이었고요. 오늘 가져오신 이 컴필레이션 음반에서 방금 연도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 마리아 슈나이더의 프리티 로드라는 곡의 초반 도입을 적극 또 추천하셔서 영혁 씨가 추천하신 그 곡의 일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실 만큼 마리아 슈나이더의 대단한 애정을 갖고 계신 영혁 씨네요.
1: 같은 앨범이요.
0: 같은 스카이 블루
1: 스카이블루에 같이
0: 앨범에
1: 수록된
0: 예,
1: 앨범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2008년이니까 어느 뭐 중기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1: 2007년이었을 거예요,
0: 아,
1: 아마.
0: 7년이요?
1: 네.
0: 네.
1: 2007년에 발매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공연 일자는 7월 31일,
1: 네.
0: 이번 달
1: 제가
0: 말이네,
1: 헷갈렸는데
0: 말이군요.
1: 다
0: 예.
1: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0: 예.
1: 네.
0: 금요일 서울 모처에서 또 공연이 있으니까요. 아, 김아리 청취자께서 이미 이 정보를 가지고 예매 상황을 봤는데 A, B석은 다 매진. 비싼 티켓만 남아있다라고 또 안내해 주셨는데
1: 네.
0: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우리 영혁 씨의 예상이 맞다면 요번이 또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1: 네.
0: 아닐까 싶네요.
1: 잘 돼서 다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0: 물론이죠,
1: 네.
0: 물론이죠. 자, 오늘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시간 김영혁의 LP 살롱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티스트 또 소개해 주시죠. 같은
1: 네.
0: 아티스트라서 예.
1: 판다 베어와 소닉 붐.
0: 네.
1: 네. 두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로,
0: 네.
1: 예, 뭐 동물 이름 같아서,
0: 네.
1: 네.
0: 그 요즘은 동물도 음악하나 뭐 이런
1: 두 사람이 같이 만든
0: 생각을
1: 프로젝트고요.
0: 네.
1: 예, A Question of When이라는,
0: A question of when.
1: 네.
0: 특이한데
1: 언제에
0: 제목에
1: 관한 질문,
0: 네.
1: 네.
0: 퀘스천을 물음표로 대체를
1: 네.
0: 했어요. 이
1: 이거
0: 단어를.
1: 물음표를
0: 네.
1: 이렇게 자세히 보면 Z처럼 보여서,
0: 네.
1: 잘못 읽으면 As of When처럼
0: As of when.
1: 보이기도 한데 아까 뭐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0: 아, 언제부터 그런 거야? 뭐 이런
1: 네.
0: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어나긴 할 텐데,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군요.
1: 판다 베어는 노아 레녹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인데,
0: 네.
1: 애니멀 컬렉티브의 멤버고요.
0: 네.
1: 그리고 피터 캠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닉 붐은 예전에 그 스피리추얼라이즈드의 멤버와 함께, 예, 스페이스맨 3라는 밴드를

0: 우리가 너무 많이 뭔가 많이들 하잖아요. 뭐 SNS도 그렇고 뭐 정말 온라인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좀 최소화해서 좀 진짜 인간관계를 좀 많이 만들어
1: 아,
0: 보자.
1: 주제의식은
0: 예,
1: 그런 거예요.
0: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고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실제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미니멀리즘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음악도 그렇게 막 많은 악기나 편곡이 뭐 등장 프로덕션에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하모니라든지 뭐 음악을 굉장히 층층이 잘 쌓아서 또
1: 그 재료들이
0: 네.
1: 약간 이 샘플
0: 샘플도
1: 재료들인 것
0: 있는데
1: 같아서
0: 샘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음악 전체적으로 뭐 예전에 뭐 에벌런치스처럼 샘플링으로 음악을 다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의 그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1: 아, 물론 이제
0: 예, 뭐 물론 샘플링도 창의 중에
1: 그런
0: 하나지만
1: 의미는
0: 네,
1: 아니었고,
0: 창작 중에 하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앨범은 아닙니다.
1: 약간 뮤지션들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오디오 엔지니어급의 접근으로 또 음악을
0: 네.
1: 이렇게 주무르는 실력자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이들이 그런
0: 뭐,
1: 느낌이라고 생각이
0: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많이 했던 음악가, 특히 소닉 붐은 프로듀서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유명한, 그,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음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그런, 프로덕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방대하지 않지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고요. 특히 이제 노아 레녹스, 판다베어 같은 경우는 비치 보이스를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뭐 예전에 애니멀 컬렉티브 음악도 그랬고 판다베어 솔로 프로젝트들도 그랬지만 브라이언 윌슨 스타일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팻 사운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번 앨범은 그동안 발표한 앨범들 중에서 가장 팻 사운즈와 유사한 그런 멜로디와 하모니가 나오는 그런 앨범이라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앨범이고요. 근데 이 앨범도 그 이제 온라인 활동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1: 그냥
0: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 합니다.
1: 아, 오늘은 그게 주제의식이구나. 그러려면
0: 그런 주제는 아닌데 이 앨범도 디지털 다운로드는 되는데 스트리밍에는 곡을 주지 않는 앨범입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단 두곡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음반도 신보인가요?
0: 네,
1: 아,
0: 이제 막
1: 신보에서
0: 나왔어요.
1: 이제만 나온 판다베어 그리고 소닉붐의 음반에서 먼저
0: 타이틀곡
1: 예,
0: 준비했습니다.
1: A Question of When 듣고 오겠습니다.

0: 실험적 팝밴드 애니멀 컬렉티브의 판다 베어 그리고 스페이스맨 3 출신의 소닉 붐의 공동 프로젝트 앨범 이번 달에 발매된 신보에서 A Question of When 함께 들어봤고요. 말씀하신 팻사운즈의 노스탈지아 위에 이 긴박함이 또 이런 이게 앰뷸런스 소리 같기도 하고 경찰 예, 출동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분히 또 정치적 코멘터리,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예, 언급을 하는 음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1: 근데 가사는
0: 네.
1: 뭐 고양이 장난치는 그런 별다른 의미 없는
0: 의미 없는.
1: Keep trying이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노력해.
0: 계속
1: 그래서
0: 노력해.
1: 그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0: 자, 요 같은 음반에서 한곡더 준비하셨죠?
1: 네,
0: 예.
1: 끝곡, 그러니까 앨범의 끝곡이고요.
0: 네.
1: Graveyard라는 곡, 좀더 신나는 곡을
0: 오,
1: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팬더베어, 소닉 붐의 Graveyard. 예, 공동묘지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예, 듣죠.

0: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스케이프였죠. 저는 제 귀에는 그 F1 경주 사운드 트랙이 뒤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판다베어 그리고 소닉붐의 이번 7월 발매 음반 A Question of When의 타이틀 트랙 그리고 방금 들으신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열 번째 트랙까지 들어봤습니다. 방금 곡의 제목은 Graveyard고요. 아까 머리아 슈나이더도 소개하실 때 이게 팬 펀딩으로 음반을 발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갈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선 청취가 어렵다라고 그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판다베어와 소닉붐의 음악도 그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없고 뭐 너튜땡 정도의 그
1: 네.
0: 팬들이 올린 그런 음원들이 아주 소량으로
1: 아직은 올라가 있습니다. 뭐
0: 그렇죠?
1: 나중에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 가시면은 네, 들어보실 수는 있고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0: 돈을 지불하고
1: 지불하면 음악을 바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음반이 날아오기 전까지. 네.
0: 그렇군요. 아, 피지컬한 거를 플레이백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1: 네,
0: 다운로드도
1: 다운로드는
0: 가능하다.
1: 가능합니다. 이 역시 판다베어 음악도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김혜혁 씨의 추천곡 다음 곡 만나보죠.
1: 이번에는 그렉 멘데즈라는 아마도 잘 모르실 것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해드리려고
0: 모릅니다.
1: 하는데요.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주로 자기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알려질 방법이 없었는데 지난 앨범이 비평적으로 좀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비교적 큰 규모의 인디 레이블하고 계약을 해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좀 아마 이제 소개되는 건 거의 최근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2020년대에 엘리엇 스미스입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0: 오늘은 특별히 흥분도가 좀 올라와 있어요. 영혁 씨가
1: 됩니다. 네.
0: 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들이 전부.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렉만.

0: 재즈 21세기 2020년도에 엘리엇 스미스라고 평가하시는데요. I Wanna Feel Pretty 골라오신 곡 함께 들어보죠.
1: One, two.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김영혁의 에피사롱 최신 발매 LP 중에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렉 멘데즈의 처음으로 이제 좀 메이저 배급이 이루어진 음반에서 I Wanna Feel Pretty라는 곡 골라오셨는데요. 극찬과 함께 소개 잘 받았고요. 상당히 짧네요. 2분 4초에 I wanna feel pretty. 굉장히 극솔직한 고백 서사의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어서 소개해 주시죠.
1: 누비안 트위스트라는 밴드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영국 밴드고
0: 네.
1: 리즈 음악대에서 결성이 됐는데
0: 네.
1: 이들의 첫 번째 앨범이 이 팀의 리더이자 그 중심을 잡고 있는 프로듀서
0: 네.
1: 탐 엑셀의 마지막 학기
0: 과제였어요.
1: 과제처럼 네, 제출을 했다고
0: 졸업
1: 하고요.
0: 졸업작품 같은
1: 네, 졸업작품처럼 네. 제출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앨범에는 9인조로 돼 있는데 네. 뭐 많을 때는 12인조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뭐 연주자들도 많고 뭐 프로듀서도 이렇게 DJ나 프로듀서도 함께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는 어떤 음악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물론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재즈, 뭐 레게, 힙합, 뭐 소울, 뭐 어쨌든 거의 모든 음악을 다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들어보실 음악도 뭐 여러 가지 장르, 뭐 주로 이제 아프리칸 아프로비트와
0: 아프로비트.
1: 소울이 이제 좀 섞여 있는 음악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런 좀 예, 경쾌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 팀을 본다면
0: 네.
1: 굉장히 뭐 여러모로
0: 네.
1: 예, 즐거울 것 같은.
0: 가성비가 네. 좋다.
1: 뭐, 가성비까지는 네.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0: 네.
1: 뭐, 이 팀을 보면은 그냥 정말 마음이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네. 그, 자라섬 재즈 페스트 올해 그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는데 혹시 거기서 주목하는 아티스트 뭐 있으셨어요?
1: 그거는 이제 김광현 편집장님께서 이야기를
0: 오케이 어제 그 이미윤 씨가 뭐 좀 약간
1: 네.
0: 오늘 영혁 씨 모습처럼
1: 네.
0: 약간 좀 흥분하면서 소개한 아티스트가 한 분 있어가지고
1: 아 그렇네요 그랬나요
0: 네, 네. 오늘도 영혁 씨가 이렇게 음악에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이 누비안 트위스트도 약간 애정이 충만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름은 네. 퓨지스 노래 가사에서 나온
0: 원래
1: 헤어스타일을
0: 몰랐어요.
1: 이야기하는 이름인데
0: 네.
1: 근데 재밌는 것은
0: 네.
1: 이 팀의 본래 보컬리스트 이름이 누비아여서
0: 네.
1: 그래서 누비안 트위스트가 보컬리스트의 네. 프로젝트처럼 되기도 했었는데
0: 아.
1: 보컬리스트가 2019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0: 탈퇴를 했어요?
1: 탈퇴를 했는데 그냥 네. 팀들은 그냥 이 이름을 그대로 쓰자.
0: 네.
1: 아깝잖아요. 네. 결정을 해서 아직까지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영국의 일렉트릭 재즈 앙상블 누비안 트위스트의 Body Flows featuring Eniola. Eniola가 보컬리스트인가 보죠?
1: 네. 네. 이 팀의 멤버이기도 네.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노래 전하면서 그럼 영혁 씨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얘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Nice to meet you all. I'm today's guest from Germany, Doran Emily.
3: Yeah! Guten Tag!
4: Guten Tag!
3: Guten Tag!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예,
1: We 네. back.
0: 네, 오늘은 첫 곡으로 부가킹즈의 여행길 듣고 왔고요. 오늘은 시골 정취를 진하게 전해줄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한국에서 살며 방송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1: 예.
2: 반갑습니다.
1: 에밀리 from Germany.
0: 네, 오늘의 손님 돌은 에밀리님은요. 고향인 독일을 떠나 한국의 시골집에 정착해 구수하고 정겨운 시골살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시골집 라이프를 생생하게 전하는 크리에이터이자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 능력자. 한국의 시골 정취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1: Oh my gosh. 4개 국어? Four languages?
2: Yeah.
1: Wow. That's crazy. I can do like half a language. 아,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혹시 있으신지?
2: 진짜 어려운데 이제 뭔가 마지막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마지막이요?
2: 네. 한국의 시골, 시골 정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1: 야, 대표 대표. Yes, sir. 자, 그럼 이렇게 시골살이를 하시잖아요.
2: 네.
1: 근데 시골살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먹기에는 혹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이제 저는 한국 좋아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12살 때부터 되긴 했는데.
1: 오, 진짜요?
2: 네. 이제 한국 산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1: 네.
2: 뭔가 자주 여행 오다가 도시 많이 보다가 이제 갑자기 시골 가게 됐는데. 네. 너무 180도의 다른 매력이어가지고.
1: 네.
2: 너무 빠진 거예요.
1: 야, 한 번에 그냥.
0: 그래서 바로 그냥 집을 구매하신 거죠?
2: 아, 이제 슬슬 뭔가 알아보고. 그 둘 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도시와 시골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0: 맞아요.
2: 한국 다르죠. 문화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네. 둘 다 한번 살아봐야겠다 생각해서.
1: 와, 스웩. 와, 한국 문화에 되게 진심이시네.
0: 그러니까요.
1: 우와, 대박이긴 하다. 콘텐츠 채널명이 돌은 에밀리입니다. 이게 영어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2: 아, 뭐 Dorn?
1: Dorn?
2: Dorn? Yeah.
1: German
2: it's
1: 발음?
2: It's like thorn, but...
1: 아, Dorn.
2: But Dorn means thorn.
1: 아,
2: like the 가시 of the...
1: Uh-huh. 네.
0: 아, Dorn Emily.
2: Yeah.
1: Dorn Emily.
2: Yeah.
1: 아, 오케이. 또 여기 채널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신기해한다는 느낌보다는 한국 생활을 즐기는 친구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약간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배우는, 그죠? 되게 진심이신 것 같은데 12살부터 관심 있으셨고.
2: 네.
1: 도시랑 시골 둘 다 살아보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시골을 선택하셨는데. 네. 왜 시골을 선택하셨나요?
2: 지금은 혹시 사도삼촌 아세요?
1: 사도삼촌.
0: 사도삼촌이요?
2: 네, 약간 4일 도시 생활, 3일 시골 생활.
1: 아.
2: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1: 아, 사도삼촌? 아.
2: 예.
1: Yeah. 어, 진짜 아. 그거구나.
0: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겠다. 그럼 혹시 몇 시간 정도 운전?
2: 아, 몇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 충청도 가본 적이 있어요.
1: 아, 전 기억은 잘 없는데.
0: 저도
1: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어릴 때 많이 가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많이 안 나요.
1: 저희는 보통 아마 성수동. 야,
2: 완전 힙한 동네네요.
0: 서울에 있는.
1: 서울을 저희가 좀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2: 사실
1: 시골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2: 오, 진짜요?
1: 네. 오랜만에 가면 되게 공기도 좋고.
0: 약간 로망이잖아요. 약간
1: 맞아요.
0: 나중에, 진짜 나중에 조금 이제

0: 삶이 더 여유로워질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은 로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시골에 큰집 사가지고 막 강아지 3마리 키우면서
0: 네, 맞지.
2: 아, 너무
1: 약간
2: 좋죠.
1: 그런 느낌. 사실 다 조금씩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0: 그쵸, 그쵸,
2: 네.
0: 약간.
2: 하면 돼요.
1: 그럼 이게 4일을 도시에 사시고 3일을 거기로 가시면 언제가 그 커트라인이에요? 언제 가세요?
2: 아, 그거는 완전, 그, 저희 시골
0: 달라요 항상?
2: 사람은 그냥 그런 여유가, 그냥 가고 싶을 때꼭 4일, 3일 아니어도 되고, 막 2주 갔다가 이렇게.
1: 전 스케줄이 있는 줄
2: 아니,
1: 알았어요.
2: 아니, 아니요. 진짜 마음 여유는, 그 시골을 살고 싶으면은 뭔가
1: 네.
2: 여유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제 시골 가면.
1: 그 여유가 생기면 시골을 가서 좀 힐링을 하고, 여유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스케줄 때문에. 뭐, 사실
2: 그쵸.
1: 보통 스케줄은 시골에서 안 하고 서울 내에서 많이 하니까.
2: 뭐 왔다 갔다 하긴 해요.
1: 어, 역시.
2: 응.
1: He's different, guys.
2: 와이.
1: 역시. 근데 확실히 또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것도 좀 있긴 하겠네요. 시골에서 컨텐츠 많이 촬영하시고.
2: 에이.
1: 아.
2: 그냥 저한테는 땡큐브는 그냥 뭔가 제 한국 즐거운 생활은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0: 공유하고.
2: 마음이 제일 커서 뭔가 꼭 시골
1: 네.
2: 아니어도 여러 가지 한국 매력 느끼면서 이거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0: 한국
2: 제일
0: 매력을.
2: 에이, 컸어요.
1: 전 이게 진짜 약간 신기하다고 하면 표현이 괜찮나?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사실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2: 네.
1: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사랑하고 약간 퍼뜨리고 싶다는 게 어우 진짜
0: 보기 좋아요.
1: 보기 좋죠. 진짜 너무
0: 네,
1: 좋은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물론 저희들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2: 저희 다 외국 분들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다 다른 나라네.
0: 맞아요.
1: 미국, 호주, 저머니.
0: 저머니. 저희는
1: 독일.
0: 진짜 가보고 싶어요.
2: 진짜요? 너무
0: 근데
2: 좋아요.
0: 저희가 근데 이번에 9월에 첫 유럽 투어를 하거든요.
1: 처음으로 저머니 가요.
0: 그러니까요.
2: 축하드립니다.
1: 네.
2: 어디 가세요?
0: 독일
1: 어디지?
0: 어디지? 아, 나안 돼? 나 무조건 안 돼?
2: 셋
1: 아니.
2: 중에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아니면 뮌헨.
1: 뮌헨,
2: 뮌헨.
0: 뮌헨이라 한다.
1: 뮌헨.
0: 아,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바이에른
0: 뮌헨.
2: 바이안 뮌헨. 그 축구팀이랑
1: 축구
2: 똑같죠.
1: 엄청 좋아해요. 맞아,
0: 네.
1: 맞아.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2: 진짜 좋아요.
0: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물어볼게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시골을 되게 처음 보셨잖아요.
2: 네.
0: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2: 되게 그냥 너무
0: 좀 호감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2: 예.
0: 이렇게 살게
2: 맞아요.
0: 되고.
2: 저도 이제 독일에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1: 살아주셨구나. 네.
2: 네. 약간 서울 같은 도시는 아니겠는데 한 부산? 부산 대구?
1: 부산.
2: 그래서
0: 이런 곳까지 다.
2: 처음
0: 네.
2: 이제 시골 왔을 때 뭔가 와, 너무 좋다. 다 너무 좋아요.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1: 그죠.
2: 완전 그 향수병이 그냥 사라졌어요.
1: 오, 와,
2: 되게
0: 진짜요?
2: 둘째 가족 같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0: 이야,
2: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때?
2: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냥 그 분위기?
1: 근데 확실히 시골 가면 저희도 가끔 컨텐츠 촬영할 때 가긴 하는데 마을 회관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2: 맞아요.
1: 반겨주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2: 무조건.
1: 한번 재롱을 떨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가서 춤도 추고
2: 와.
1: 이렇게 했는데 박수 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2: 그리고 무조건 밥은 먹어야죠.
1: 아,
2: 완전 밥
1: 그쵸.
2: 해주잖아요.
1: 맞아요. 밥 먹었어?
2: 네.
1: 먹었어요. 더 먹어.
2: 그러니까
1: 항상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약간
2: 맞아
1: 빌드업이에요. 항상 어르신들은 밥
0: 맞아요
1: 먹었어 하고 안 먹었어 하면 먹어야지. 먹었어 하면 더 먹어야지.
2: 네
1: 그만큼 사랑이 넘쳐난다.
2: 에이.
1: 맞습니다.
0: 저는 그 시골에서 그 타는 냄새 엄청 좋아하거든요.
2: 그 숯불 냄새요?
0: 네.
2: 그 장작불일
0: 네,
2: 수도 있고
0: 장작불
2: 수
0: 냄새.
2: 에이,
0: 네.
2: 너무
0: 그게 저 약간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2: 장작불 아세요?
1: 아, 장작불 알죠? 그 fireplace.
2: AI
1: campfire type of thing.
2: 야
1: Yeah. 저도 한국말 좀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코리아에서 그래도 이제 10년을 살았어요.
2: 와, 완전 선배님이시네요.
1: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랑 합치면 10년이긴 한데 어렸을 때 살다가 호주로 갔다 다시 와가지고 한국, 네, 한국 좋죠. 한국은 확실히 도시랑 시골의 매력이 확연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도시는 나이트라이프, 편의점. 근데 시골에 편의점
2: 시골에도
1: 있어요?
2: 있어요.
1: 약간 근데 멀리 가면 물론 시골에 있는 건 아는데 약간 멀리 가면 좀 없지 않아요?
2: 뭐 약간 바로 집 앞은 없긴 한데,
1: 네.
2: 그래도 시골에서도 로디오 있고, 약간
1: 아.
2: 완전 시티시티 도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뭐 식당들,
1: 진짜요?
2: 맛집들 다 있고, 편의점 있고, 마트, 왜냐면 장도 봐야 되잖아요.
1: 몰려있죠, 근데. 한 곳에.
2: 맞아요. 한 곳에
1: 약간
2: 있어요.
1: 시장 같은 느낌인가요?
2: 아니요, 진짜
1: 광장.
2: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쇼핑몰이 있어요?
2: 쇼핑몰이 없긴 한데, 마트가 더 엄청 잘돼 있고, 식당, 편의점도

0: 진짜 잘돼 있어요.
1: 저희 가끔 스튜디오 가면 그 보통 촬영장들이 좀 멀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약간 큰 스튜디오 뭐 이런 데는
0: 네.
1: 좀 멀리서 가는데 그 편의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긴 하던데. 그죠? 그래서 사실 시골 편의점만 있으면 최고일 것 같긴 해요. 한국의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 중탑3중 하나가 편의점이거든요. 한국이
0: 이해해요. 네.
1: 편의점이 진짜 24 hours is
0: 맞아요.
1: crazy. 전 그게 너무
0: 독일도.
1: 좋아가지고, 아, 그게 시골까지 갔으면 완전 힐링이죠.
2: 그쵸.
1: 예, 네, 밤에 라면 먹으면서,
0: 네.
1: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시골이랑 독일이 뭐가 제일 달라요?
0: 시골이랑 독일이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
1: 네.
0: 시골도 되게 여유 있고, 독일도 되게 여유 있어요. 근데
1: 오.
0: 그래도 한국에서 그 빨리빨리 문화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는 시골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1: 아.
0: 독일이 여유 있으면서도 되게 슬로우.
2: 릴렉스.
1: 완전
2: 네. 슬로우구나.
0: 약간 릴렉스 플러스 슬로우.
1: 슬로우를 좀 약간 액센츄에이트 하고 계시네요.
0: 뭔가 뭐 필요할 때나 이런 것도 다 되게 슬로우.
1: 아, 진짜요?
0: 시골에서 뭐 시켜도 금방 오거든요. 그 독일은 가끔씩 뭐 시킬 때막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고.
1: 그러네. 사실 호주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사실 보통 뭐 시키면 기본 1, 2주는
0: 예, 맞아요.
1: 생각하고 시키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2일 안에 안 오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바뀌어요. 예. 네. 아우, 좋습니다.
2: 그럼 이쯤에서 에밀리님, 아이돌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글로벌 한국이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 주세요.
1: 글로벌 항공이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2: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1: Yes, sir.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이 올 때마다 기대하는 코너인데요.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2: 예.
1: 에밀리님의 스타일대로,
0: 아,
1: 네,
0: 저만의
1: 한번,
0: 스타일로.
1: 네.
0: 제가 좀 낮게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에밀리용.
1: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선곡 요정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네, 전 오늘 아일릿 이츠미 준비하고
2: 오,
0: 왔습니다.
1: 직접 고르신 곡인가요?
0: 네.
1: 오, 혹시 왜 고르게 되셨나요?
0: 전 그냥 뭔가 기분이 뭔가 좋아져요. 비트도 되게 업비트고,
1: 네.
0: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아진. 그리고 뭐 옛날 멜로디랑 요즘
2: 약간 있었어.
0: 현대적인 멜로디 약간 섞으면서도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 확실히 시골에 사시니까 좀 구수한 멜로디를 좀, 예.
0: 좀 춤출 수 있는 멜로디.
1: 오케이, 좋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시골에 살고 싶은 DJ 캠디 나캠 등과
1: It's me!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기분은 너무 좋은 에밀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Yeah!
0: 네, 이번에는 에밀리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버거사!
3: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입니다.
0: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3: That's right.
0: 이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하고요.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3: 자, 이 규칙을 어길 때는 또 벌칙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아이돌 한국어의 어마무시한 뿅망치 있습니다. Let's hear some 뿅! Yeah.
0: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
3: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에밀리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0: 자, 그럼 에밀리님 준비되셨나요?
2: 준비됐습니다.
1: 오케이. 네,
0: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기.
3: 오케이. 에밀리님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분위기입니다.
3: 분위기, 오케이. 에이. 자, 두 번째 질문.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다가도 시골집에 땡땡땡만 보면 마음이 돌아온다. 하나, 둘, 셋.
2: 풍경.
3: 풍경. 자, 한번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골살이 치트키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소뚜껑.
3: 소뚜껑. 오케이. 4번. 시골 생활 중 외롭던 마음이 사라졌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1, 2, 3.
2: 고라니.
3: 에?
0: 고라니.
2: 고라니.
3: 아, 고라니?
2: 고라니.
3: Like the animal?
2: 야.
3: Yeah. 아. 자. 오케이.
0: 그래도 되게 심플하고 잘.
3: 그러니까요.
0: 되게 잘했다.
3: 당한 걸 안 네. 하세요. 이거 되게
0: 제일 치열하신 분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3: 완전 감하시.
0: 지금까지.
2: 뭔가 딱 물어봤을 때는 딱 생각이
0: 생각났어요.
2: 시골 딱 상상하면서 뭔가.
0: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좀 어렵게 내야겠다. 좋습니다. 그럼 에밀리님이 대답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자세히 살펴보. Let's go.
0: 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한국에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분위기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분위기인가요?
2: 그냥 이런 시골 막 풍경이랑 이런 분위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뭔가 딱 상상하시면은 평상 위에 앉아서 뭔가 딱 시골 이 초록초록 약간 풍경 보고
3: 네.
2: 뭔가 새소리 드는 거는 이런 거는 딱 그 힐링 바로 그런 분위기 있어서 분위기라고
0: 분위기?
2: 했습니다.
0: 맞아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름에는 혹시 벌레 많이 없나요? 많아요?
2: 많아요.
0: 괜찮으세요?
2: 저는 뭐지 시골 네. 한 2년 된 거 같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한지 근데 이제 처음엔 당연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네. 지금은 뭔가 옆에 맵뚝이 없으면은 허전해요.
3: 아, 약간 가끔씩 뭐 약간 지루할 때 맵뚝이 세 마리 불러가지고 같이 뭐 춤추고
0: 같이 뭐 게임 하나요? 모기는 많이 없어요, 모기?
2: 모기 많아요.
0: 어떻게 처리하세요?
2: 네, 모기는 뭐 되게 요즘 뭐 많이 나왔잖아요.
3: 아, 스프레이도, 뭐 스프레이도 있고 네. 그 향도 있고
2: 그것도 있지만
3: Electric Killer 맞죠? 네.
2: 몸에다 뭐 스프레이도 하고 목걸이도 뭐 있고 팔찌도 있고
3: 풀 세팅 하신 과거
2: 같네요. 그리고 약간 티트리 이런 거 뭐 싫다고 라벤더랑 티트리 이런 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뿌리고 이제.
3: 뿌리고
0: 되게 철저하시네요.
3: 근데 난 시골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집 밖에 있는 그 동그란 모기향 그거 아시죠?
2: 그것도 필수예요.
3: 그거 있죠. 왜 그게 항상 할머니 집 가면 그런 거 항상 놔둬. 그러면 그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0: 그렇죠.
3: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감성 좋아합니다.
2: 네. 그 향이 또 있잖아요.
3: 맞아요. 네. 그것만의 향이 또 있어요.
2: 네.
3: 모기들이 싫어하지만 뭔가 끌리게 되는 그 향.
0: 맞아요.
3: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다가도 시골 집의 풍경만 보면 마음이 돌아온다. 이게 확실히 사실 뭐 분위기랑 살짝 비슷한 거죠.
2: 네.
3: 어때요, 풍경? 너무 아름답나요?
2: 네, 이제 저는 집 앞에 병상이 있거든요. 네. 직접 만든 병상이 이미 있었던 거 아니고.
0: 진짜요?
3: 오, DIY.
2: 약간.
3: 오, 나이스.
2: 그래서 거기 뭔가 앉아 있을 때 그냥 그 저만의 이런 힐링이랑 거기서 위에 뭐 먹으면서 진짜 죽이거든요.
0: 뭐를 자주 드시나요?
2: 진짜 다 먹어요.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4: 아, 네.
2: 저는 요리도 많이 하거든요.
3: 아,
2: 직접. 네,
3: 진짜요?
2: 육개장 직접 만들고.
3: 이야, 육개장 쉽지 않은데?
2: 에이.
3: 왜냐면 육개장이 만들 수는 있어도 맛있기 어렵거든요.
2: 아우, 전 진짜
3: 야,
2: 기가 막혀요.
3: 완전 한국 사람인데?
2: 네.
4: 너무
2: 그래서
4: 재밌긴 하겠다.
2: 오늘은 그냥 뭐 먹고 싶은지만 생각하고, 그거 이제 그 만드는 것도 시골 매력이거든요. 저
3: 그쵸.
2: 막 텃밭도 다 직접 거의 다 직접 키우고 하다
3: 오,
2: 보니까 이런,
3: 그럼 플랜트 막뭐 깻잎 이런 거.
2: 네, 깻잎,
3: 이야,
2: 상추, 뭐 오이.
3: 장난인데요?
4: 그거 다 혼자서 하세요?
2: 네, 텃밭은 크진 않은데
3: 네.
4: 네, 아,
2: 그래도
3: 필요한 만큼만.
2: 뭐한이 테이블보다는 크긴 해요. 그래도
3: 오, 꽤 사이즈가
4: 되게
3: 있네요.
4: 바쁘시겠네요.
3: 여기 테이블도 사실 진짜 막 최대한 많은 인원을 앉히려면 제 생각에 한 10명은 앉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3: 근데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싱싱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넥스트 질문
4: 네.
3: 뭐였나요?
4: 그리고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골살이 치트키는 소뚜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뚜껑.
2: 네, 저는 소뚜껑으로 되게 많이 해요. 찌개도 소뚜껑으로 만들고,
4: 그죠.
3: 뚜껑으로 찌개를.
2: 그 뚜껑을 뒤집으면
3: 네.
2: 그게 이제 고기 굽게, 뭐 솔직히 더 뒤집은 거 훨씬 더 좋아요. 한 안아주면 한이 정도 된것 같긴 한데, 이제 창작 뭐 직접 하고 이제 막
3: 네.
2: 불 펴서 그 소뚜껑 위에 뭔가 삼겹살이나 구울 때는 그것도 진짜 맛있고, 기름 내리면서 거기 김치 딱
3: 그쵸.
2: 가운데
3: 아,
2: 넣으면은.
3: 그거지. 김치.
2: 네, 그리고 찌개도 만들면은 되게 맛있고. 제가 또그 소뚜껑 80년 됐어요.
4: 오? 80년?
2: 네, 근데 쇠 되게 많았다가 제가 직접 그라인딩 해가지고
3: 네.
2: 이제 그 소뚜껑으로.
3: 진짜요? 완전 OG 소뚜껑이네요. 그 직접 살리셔가지고.
2: 네.
3: 와우, 그러면
4: 아니,
3: 장난 아니네.
4: 80년?
3: 80년 우리 세.
2: 그 집도 80년 됐어요.
3: 아, 진짜요? 80년 우리 세명 나이 합쳐도 안될것 같은데?
4: 그니까요.
3: 대박이다. 아니, 소뚜껑이, 사실 소뚜껑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통삼겹 소뚜껑 먹방을 한번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2: 진짜
3: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기름이 또 중앙으로 몰리잖아요. 안 빠져요, 소뚜껑은. 뚜껑이다 보니까. 거기 김치를 통으로 그냥 튀기더라고요.
2: 맛있어요. 네, 맞아요.
3: 이야,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치트키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골 생활 중 외롭던 마음이 사라졌던 순간은 고라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2: 네.
3: 혹시 뭐 고라니 친구 계신가요?
2: 되게 많이 있어요.
3: 오.
2: 고라니, 그냥 뭔가 허전할 땐 없어요. 일단 아침부터는 꿩 소리도 되게 많고,
3: 네.
2: 그리고 막 밤에 고라니 소리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냥 그 외로움이 확 사라져. 왜냐면 고라니 소리 지는 거뭐 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래도
2: 그게 이제.
3: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뭐라도 있긴 하구나.
2: 되게 많이, 뭐 시골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웃집 분들.
3: 네.
2: 근데 뭔가 그런 자연 소리 들을 때는 제일 재밌고, 저는 구경 많이 하거든요. 새
3: 진짜요?
2: 구경이랑 막 고라니 구경, 꿩 구경.
3: 뭐가 제일 재밌어요? 무슨 구경이?
2: 꿩이 엄청 재밌긴 해요.
3: 아, 꿩이
2: 네.
3: 좀 재밌는 채널이군요.
2: 네, 그 보는 거는 진짜 재미가
3: 아,
2: 있어요.
3: 보는 맛이 있군. 오케이.
4: 꿩.
3: 샤라꿩. 그럼 다음에 저희도 한번 꿩TV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꿩TV 재밌네. 오케이.
4: 네.
3: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맞죠? 사실 저희가
4: 네.
3: 질문을 몇개더 준비를 했는데요.
4: 네,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자, 병망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3: Oh yeah,
4: 자,
3: baby.
4: 좀 약해졌네요.
3: 그러게요. 이번에는 꼭 때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 어떡해요, 오케이.
3: 자, 음악 주세요.
4: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시골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소뚜껑 삼겹살.
4: 오. 자, 두 번째 질문. 시골 라이프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고춧가루 만들기?
4: 자, 다음 질문.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나 시골 살래 했던 이유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소뚜껑 삼겹살.
3: 소뚜껑
4: 자, 다음 질문. 5일장에서 내가 꼭

0: 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나물.
2: 나물.
0: 마지막 질문. 한국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입 입맛.
2: 어.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아니, 보통 이게 좀
0: 자, 그놈의 소뚜껑 삼겹살이 먹일래. 자, 이게 굉장히 맛있나 봐요. 아니, 오늘 소뚜껑만 세 번 멘션됐어요.
2: 그죠, 혹시, 네. 혹시 소뚜껑 장사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 나중에 끝나고 갑자기 명함 주시면서 아, 제가 소뚜껑 파는데
0: 80년 된 소뚜껑 자,
2: 80년 전통 소뚜껑 삼겹살
0: 도르네믈리의
2: 첫 식당 이러면서 아, 오케이 그럼 이번에도 재미있는 답이 많았는데 이번 것도 한번 저희가 딥다이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질문은 시골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은 소뚜껑 삼겹살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시나요?
0: 몇 번 드세요? 몇 번 드세요?
1: 지금 봤을 때 진짜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왜냐면
2: 아, 진짜요?
1: 또 그 계절마다도 그 매력이 있어요.
0: 아, 예를 들어서 달라요.
2: 네, 그렇죠.
1: 봄은 이제 미나리 삼겹살 이런 거
2: 먹는
1: 거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기름 내려서 김치 넣고 위에 미나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0: 여름은요?
1: 여름은
2: 이열치열?
1: 여름에는 뭐
0: 팥빙수랑 같이 먹는
1: 그 막 찌개만 여름에는 찌개만
0: 아, 찌개랑 같이 네.
2: 찌개 어떤 찌개 제일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어려워요.
0: 청국장 청국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청국장 아직
0: 아직이요. 의외네. 약간
1: 아직.
0: 저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2: 그러게 난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 약간
0: 무조건 청국장.
2: 뜨끈한 청국장. 아,
0: 육개장.
1: 아 육개장도 맛있어. 저는
0: 김치찌개.
1: 전 국밥은 제일 좋아요, 솔직히.
0: 아 무슨 국밥이요?
2: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1: 다요. 순대국, 뭐 콩나물국밥. 전 순대국밥은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0: 아 순대국밥.
2: 순대국밥 맛있지.
0: 직접 해드세요?
1: 저는 국밥은 한번 직접 해먹긴 했어요.
0: 오 국밥을 그 직접 해먹는 거 쉽지 않은데.
1: 깨워 삶아서 막.
2: 진짜요?
1: 사골부터 네.
2: 사골 육수를 내서. 이야.
0: 이게 셰프네요, 셰프.
2: She's real. 네. She's like 자연인.
0: 자, 다음 질문 넣어볼게요. 시골 라이프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고춧가루 만들기이다. 아직 고춧가루는 안 만들어보신 거죠, 그럼?
1: 네. 다른 유치 분이랑 뭐 간장, 된장, 청국장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안 네. 먹어봤어요.
2: 아직 숙성 중이에요.
0: 청국장 아직 네. 어려워요.
1: 그냥 지금은 꼭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1년, 2년 전에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향이 있었는데
2: 네.
1: 이제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이제 딱 준비된 것 같아요.
2: 아, 이제 좀 Koreanization 됐어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청국장 냄새 처음 맡았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먹진 않는데 캠디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근데 저는 진짜요?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아요.
2: 근데 진짜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향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청국장 냄새 괜찮다고 하는 거면
0: 제가 두리안 아세요?
2: 두리안?
1: 아 알아요 알아요. 네네.
0: 두리안은 진짜 냄새 맡자마자 진짜 도망갔거든요.
2: 최근에 저희가 한번 먹었거든요.
0: 네.
1: 아 진짜요?
0: 컨텐츠 때문에 이제 먹었는데 그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근데 청국장은 너무 좋은 거예요.
2: Real Korean이네. 네.
0: 청국장 맛있어요.
1: 그 고소한 향이.
0: 네, 네, 네. 드셔보세요.
2: 진짜 청국장. 근데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1: 너무 네. 저도 이제 국밥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2: 국밥 힘들긴 해.
0: 네.
2: 오케이, 그럼 고춧가루 만들 때까지 저희가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추 많이 키우니까.
2: 네. 오케이. 무럭무럭 자라렴.
0: 자, 한번 이번에는 다음 질문 넘어볼게요.
2: 좋습니다.
0: 오일장에서 내가 꼭 사는 것은 나물이다.
2: 네. 나물.
0: 나물. 어떤 뭐 비빔밥 해 먹으려고 사시는 건가 아니면?
1: 아니 뭐 반찬 무쳐 먹어도 진짜 맛있고.
0: 네.
1: 딱 그 오일장 아시죠? 한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2: 가본 적은 사실 없어요.
0: 저는 저희 한국에 이제 아파트 금요장터라고 있어요.
2: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항상 그 지하철역 가는 길에 있어 그거.
1: 아,
0: 네, 저는 네, 금요장터에 네. 이제 항상 먹었던 게 묵사발이랑.
1: 묵사발 진짜
0: 네,
1: 맛있어 지금.
0: 호떡이랑 오일장은 안 가봤어요.
2: 오일장 그 규모가 크네요.
1: 되게 커요.
2: 장난 아니네.
0: 금요장터랑 조금 차원이 다르네요.
1: 진짜 크고 오일장 재밌는 오일에 한번 해요.
2: 아, 5일에 한 번.
1: 그래서 5일장.
2: 5일차 그러면 엄청 싱싱하겠네.
1: 맞아. 이제 2일이랑 저희 5일장만 2일째랑 5일째 이제 하고 있긴 한데
2: 네.
1: 항상 뭐 다른 거 파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0: 막 호떡 같은 것도 파나요?
1: 호떡, 꽈배기,
2: 오마이갓.
1: 이런 그 칼국수도 거기 또 진짜
2: 야.
1: 맛있었거든요.
2: 저 오이 좋아하거든요, 오이.
1: 오이?
2: 싱싱해요, 완전.
1: 오이도 진짜 맛있고.

0: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붕어빵 먹을 때 다행히 팥은 다 제 겁니다.
1: 어, 그럼 슈크림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슈크림은 저는 만져보지 못해요. 슈크림은 다 이쪽으로.
2: 슈크림 손대지 마. 그러면 한국 시장 나물이 왜 좋으세요?
1: 일단 저는 독일의 나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아, 그렇죠. 나물. 반찬 개념이 네. 좀 있어요? 독일?
1: 없어요.
0: 없죠.
1: 그냥 my 음식, my food, like game play.
0: Oh, you order your own dish.
1: Yeah.
0: My steak, your pasta.
1: Yeah.
0: 이런 느낌, 그렇죠.
2: 아, really?
1: Sharing도 하지 않아요, 잘.
0: 근데 한국은 그냥 sharing. 오픈이다.
1: 아, 네, 다 같이 먹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나물들 저는 몰랐어요. 저 나물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나물 너무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1: 그 무친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막 달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달래 된장찌개 뭐.
0: 이야. 확실히 이런 얘기하면 배고파져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은 한국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은 입맛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입맛에는 한국 음식이 더 맞습니까? 독일 음식이 더 맞습니까?
2: 궁금하다.
1: 저는 네. 네. 저는 완전 한국 음식파예요.
0: 어, 한식.
2: 근데 독일 음식에서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어요?
0: 그레이비 뭐, 같은 거 있지 않나?
2: 소시지, right?
1: 소시지랑 맥주, 감자, 어, 슈페츨레라는 음식도 있는데 그 약간 독일 같은 면?
0: 어, 어, 진짜요?
1: 약간 조금 신기하게 생기는 면 같은 거 있는데.
2: 네.
1: 저도 솔직히 어른 돼서 이제 한국 오다 보니까 요리 첫 배우는 거는 다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0: 야, 신기하긴 하다.
1: 네,
0: 아, 시니츠.
2: 와, 이거 알지.
1: 아, 시니츠 말하는 맞네요.
0: 시니츠이 유명하구나.
2: 약간 피시앤칩스인가요?
1: 그냥 돈까스예요.
0: 치킨.
2: 아, 돈까스. 네, 치킨이에요. 아.
0: 치킨 시니츠.
1: 시니츠도 진짜 맛있어요. 그 버섯 크림 소스랑 그 시니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고 학센도 독일의 족발.
0: 이야, 네. 지금 저희가 네.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1: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일단 겉에는 바삭바삭해요.
0: 튀겨내요, 겉에를.
1: 네. 그래서
0: 기름을 좀 이렇게 하는 건가?
1: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겉에는 이제 바삭바삭하면서 그거 이제
2: 대박이다.
1: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마늘이랑 김치 땡기기만 조금 이런 아니, 족발이랑 보쌈 많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2: 저 족발 이름이 뭐예요, 독일 족발?
1: 학슨.
2: 학슨?
1: 학슨도 그럼 소뚜껑에다가 트라이나 학슨.
2: 그럼 학슨도 소뚜껑에다가
1: 한번 튀겨요?
2: 네, 튀겨요. 한번 튀겨보세요.
1: 그 소스에다가 튀겨야 되고. 빵도 진짜 유명해요, 독일.
0: Shout out 독일 빵.
1: 빵.
0: Yeah, okay. 네. 이렇게 해서 에밀리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한번 쉬어갈까요?
2: 네.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 그리고 도경수 싱어롱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태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리는 삭막한 회색 도시를 잠시 벗어나 초록빛 가득한 시골집의 평상에 누워보는 상상을 합니다. 높은 빌딩 숲 대신 푸른 하늘과 숲이 보이고 꽉 막힌 도로의 경적 대신 풀벌레 소리가 귀를 채우는 그 고요함을 말이죠. 바쁘게 질주하던 도시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별빛이 빼곡하게 들어찬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요즘 우리

0: 가장 필요한 쉼표가 아닐까 싶어요.
1: 그래서일까요? 도시의 화려함 대신 시골의 소박한 정취를 따라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오늘의 게스트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0: 여기서 제 집을 만들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편하게 놀고 고기도 굽고 합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첫집을 산 에밀리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1: 자, 지금부터 숨 가쁜 도시의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골 촌집의 구수하고 따뜻함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보자고요.
0: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에밀리님이 시골집을 사면서 했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았는데요.
1: 시골집, you got it. Yes, sir. 자, 시골집을 사고 집들이 하셨습니까?
2: 네, 전 했습니다.
1: 누구랑 하셨습니까?
2: 이웃집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오실 때도 있었고, 네. 그치, 독일 친구들도 몇 번 왔었어요.
1: 독일에서 한국 시골로.
0: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도 어쨌든 시골이라는 분위기가 되게 어색했을 텐데.
2: 일단 처음에 엄청 놀란 친구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물도 끓여야 되거든요. 따뜻한 물이 없어서 화장실은 있긴 있어요.
1: 아, 물 끓여야 되구나. 네.
2: 그래서 네. 처음에 약간 하다가 네. 조금 익숙해지고 분위기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해하더라고요.
1: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2: 너무 맞아요. 좋다.
1: 사실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샤워할 때 물을 끓여야 된다 하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할머니 집 물을 끓여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막 물을 막 큰 마켓에다가 큰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빼서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처음 그렇게 할 때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뭐야 막 이랬는데 확실히 그것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3: 그렇죠.
1: 네, 자 그러면 정말 재밌었겠네요 집들이. 막 요리하고 막
2: 네. 뭐 한잔하고
1: 야 한잔하고 막 좋네요.
0: 근데 이게 또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시골 인심이 최고다 아니면 도시도 만만치 않다.
1: 뚜둥. 인심은 네. 어딘가요?
2: 저는 도시도 좋고 약간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1: 사실 한국은 어딜 가든 인심은 있습니다.
2: 네. 네,
1: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0: 맞아요.
1: 개인적으로 시골은 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약간 도시도 장점 있고 시골도 장점 있긴 해요. 근데 하나 빼면은 일단 허전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도시 뭐 한번 이제 앞으로 못 갈래 아니면 시골 앞으로 못 갈래 하면은 그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뭘 주려고 해요? 아니면 도시에서 뭔가 뭘 더 주려고 해요?
2: 아, 시골 분들은 대박이죠.
1: 그렇죠. 어디서 계속 나오잖아요.
0: 혹시 뭐까지 받아보셨어요?
2: 뭐가지?
0: 네.
2: 아이고.
0: 어떤?
2: 그 음식도. 그 일단 이웃집 분들 뭐 반찬 만들 때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시고 옷도 사주셨어요.
1: 아, 진짜요?
2: 네, 이제 옷도 사주시고 뭐 김치도 이야. 항상 저희 집에 덕분에 있고 계란 닭에서 직접 나온 이제 이장님이랑 저 많이 지내다 보니까
1: 아,
0: 이장님이랑 친해야죠.
1: 네. 야,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한 느낌이네요. 네. 그 fresh 달걀, fresh 김치.
2: 야.
1: Oh my god.
2: 그 배고플 때 그냥 이웃집 분한테 가서 할머니 배고파요 하면은 나와요.
1: 와.
2: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1: 진짜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토리 같아요. 뭔가 영화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배고픈데 옆집 가면 밥 준다. 되게 신기한 재밌는데. 그럼 확실히 시골이 그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있긴 하네요.
2: 네, 네. 뭐 진짜 둘째 가족이요.
1: Shout out all the people in her 도시. 네, 그럼 2000년생. 이라고 들었는데 2000년생이면 캠디보다 한 살 많거든요.
0: 네, 저 2001년생입니다.
1: 맞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 타입이셨어요? 아니면 좀 약간 천방지축 말광량이 타입? 약간 엄청 액티브 or 아니면 원래 좀 약간 시골 스타일?
2: 저 완전 애늙은이였어요.
1: 애늙은이었어요?
2: 네, 저 약간 혼자 놀고 친구도 그렇게 약간 그냥 혼자 재밌었어요.
1: 아, 진짜요?
2: 그리고 막 그냥 편하게 집에 있고
1: 좀 그냥 라이프는 릴렉스 해야지.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천천히 나만의 스타일대로
2: 그런 애기였어요.
1: 아, 약간 에밀리만의 때깔 그런 느낌. 그런 맞죠? 아, 오케이.
0: 네.
1: 좋습니다.
0: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재미있었던 한국어 있으세요?

0: 같아요. 이 단어 되게 나한테 신박하다. 약간 이런.
1: 저는 사자성어 되게 좋아해요.
2: 저도
1: 약간
2: 좋아요.
1: 뭔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다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런 독일도 그런 거잘 없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런 뜻 깊은 단어들, 뭐 고진감래, 뭐 약간
2: 아하.
1: 유타이피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2: 왜냐면 이게 신기한 게, 왜냐면 원래 줄임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1: 맞아요.
2: 줄임말도 아니고, 그냥 그 단어의 의미가 따로 있는 거라서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1: 저도요.
2: 되게 재밌어요. 뭔가, four letters를 아는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약간 반칙 같아요, 뭔가. 그네 단어 쓰면 되게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죠? 자, 그럼 충청도에 사시니까 사투리도 종종 쓰신다고 들었는데, 자, 저에게 한번 사투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이
2: 이이?
1: 예
2: 미이?
1: 이이
2: 그게 약간 예 같은 느낌인가요?
1: 맞춰보세요.
0: 이 있습니다.
1: 예아 아니
0: 그런가, 이거라.
2: 이, 약간, 한번
0: 이이?
2: 써주시면 안 돼요? 어떤,
1: 이이
2: 그렇게 쓰는 거예요?
0: 잠시만. 그 어르신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이이?
2: 왔어?
0: 왔어? 예.
1: 이 거의 가까워요.
0: 잠시만,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1: 오케이
0: 맞출 거니까.
1: 오케이
2: 이런
0: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한 번.
1: 이
2: 이,
1: 아니 이거
0: 뭐 해?
1: 어떡해요?
2: 이,
1: 약간
2: 언제 와?
1: 여러 가지 있어요. 이
2: 이거 만들어낸
0: 이러니까
2: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이거 더 혼란,
1: 아니
0: 지금 이러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2: 제가
0: 저요.
2: 이 이거 다 달아요?
0: 이.
1: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2: 어떡하죠?
1: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거 표현할 수 있는.
0: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2: 어떡하죠?
1: 약간 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어 응응 응응.
0: 그냥 응응이 이런 뜻이에요.
1: 왜냐면 전화 받을 때도 약간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약간 어어
0: 그래, 그럼.
1: 그런 거 이제 충청도 사투리 유.
2: 근데 이가 확실하네요. 뭔가 서울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0: 그럼 밥 먹었어? 하면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1: 뭐 전화 받을 때도 약간 이 이런 거 하실 때도 있고요. 이제 반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막
0: 반말이라서 어르신들한테는 안 되는.
1: 뭐 친해지면은 이제 되게 귀여워 저희 되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막이 이런 거 쓰면은
2: 완전 좋아하시겠네.
1: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맞춰보세요.
0: 네.
1: 애는 착해요.
2: 애는 착해요?
0: 애는 착해요?
2: 약간
1: 약간 애는 착해요. 그거 이제 뭐
0: 무슨 뜻일까요?
1: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대신 쓰는 이런 거 조금
0: 아,
1: 그
0: 애는
1: 사람
0: 착해요가 무슨 말 대신하는 건지, 언제 쓰는 건지?
1: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0: 순수하다?
1: 아니요
0: 아닌데.
1: 아니요
2: 약간 뭘 못할 때 그래도 애는 착해, 이러지 않나요?
1: 맞아요 약간
2: 그죠?
1: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찬술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나쁜 말안 하고
0: 아.
1: 이제 애는 착해요
2: 맞아. 저희도 가끔 뭐 약간 되게 재미없는 장난을 하면 멤버들 중에서, 에, 그래도 성격이 좋잖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국어사전 캠든 씨.
0: 네.
2: 한번, 이름 못해도 그 애는 착해요가 어떤 느낌이었죠?
0: 제가 알려드릴게요.
2: 네.
0: 이름 못해도 애는 착해요처럼 좀 부족하더라고 성격이 착하다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2: 아,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성격이 착한 뉘앙스.
0: 네,
2: 아,
0: 맞습니다.
2: 역시.
0: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2: 좋습니다. 믿고
0: 네.
2: 맡기는 우리 캔디.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에밀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 오늘 저희 말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너무
0: 아니, 너무
2: 좋았는데.
0: 궁금한 게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2: 에밀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2: 진짜요? 완전 재밌었어요?
1: 완전.
2: 소리 질러!
0: 제노!
2: 좋습니다.
0: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1: 몇번 일을
0: 혹시 어떤
1: 해봤는데.
0: 라디오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1: 오늘 당연히 오늘입니다.
2: 샤랏 아이돌 한국어.
1: 아이돌 한국어입니다.
2: Yes, sir.
0: 좋습니다. 또 혹시 한국 살이를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쉽게 그냥 충청도 오세유.
2: 오세요.
1: 그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꼭 한번 한국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도시도 한번 가보고 뭐 시골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좋습니다.
2: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에밀리님의 꿈이 있다면?
1: 한국의 매력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로 한국
0: 대박.
1: 분들한테도 외국 분들한테도.
2: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채널을 영상 올리시고.
0: 좋습니다.
1: 맞아요.
0: 네, 꼭 이루어지길 우리 아이돌 한국어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채 썰어 양념에 슬슬 버무리면 아삭한 여름 반찬. 얇게 저며서 냉장고에 차갑게 뒀다가 달아오른 피부에 올리면 어우 시원해. 싱크대나 조리대에 가벼운 기름때 제거할 때도 좋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수박의 흰 부분입니다. 요거 음스가 아닌 요모조모 쓸 데가 참 많아요. 예, 그러나 흰 부분 쓰려면 일단 수박의 빨간 부분부터 먹어야겠죠. 시원하게요. 자, 오늘 삼계탕 치킨 1인 1닭 하셨나요? 예, 그렇다면 수박으로 마무리 어떠세요? 예, 초복 식단으로 아주 깔끔한 듯 합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수박 들어갈 배는 항상 있으니까요.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0: sugar. Good evening, everyone. 7월 15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이 초복, 25일이 중복이죠. 이제 여름 1라운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에는 삼계탕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흐물한 껍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촌 남동생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길래, 이렇게 껍질만 모아서 이렇게 왕창 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삼계탕 연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칠면조 사이즈 정도는 돼야 끓여볼 만하다라는 아메리칸 마인드셋 가지고 계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Yes.
1: Yes. How did you know?
0: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아, 저희 어머니가 그 미국에 계실 때 사실 그런 삼계탕 뭐 이런 거 할 때도 막 터키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터키를 써야 되는 거에 치킨을 쓴다든가 이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1: Well, I mean, Americans do eat a lot of turkey.
0: 그리고 right? 사이즈도 크잖아요.
1: Yeah, it's big.
0: Right.
1: Yeah. So who says you have turkey only right? for Thanksgiving?
0: Mm-hmm.
1: You could make it like a turkey. 탕.
0: 기대, 터키탕.
1: 터키탕.
0: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1: okay.
0: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악당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10,700
2: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2: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이제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0: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at 10,700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Unlike last year's

0: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뭐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쏠릴 수밖에 mm-hmm.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0: Yeah, it has been confirmed. So it's only a 3.7% increase. Mm-hmm. I mean, any increase is good for right. laborers, right. but that's only about 381. So last year, what happened was there was a mutual agreement.
1: Right.
0: Both sides decided, mm-hmm. yes, let's do this. But this time, it was kind of like pushed to a vote, meaning mm-hmm. it was kind of forced to vote.
1: 아, 그러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3.7% 정도 인상이 됐는데 mm-hmm. 이제 아무래도 물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그러다
0: right.
1: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동결하는 거 아니냐. 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다라는 또 반발이 있다고 해요.
0: Yeah, so. I mean because right now inflation is at an all-time high.
1: Right.
0: So if you look at it, oh that's welcome news, but however it's not that much.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1년에 얼만큼 더 이상 받 그러니까 뭐 임금을 받지 않으면 혹은 뭐 어디 은행에다가 넣어 놨는데 interest rates가 어떤 그 레벨 아래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
0: Right.
1: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0: Oh,
1: 그렇죠?
0: right. Right. Mm-hmm.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at 10,700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랐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So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하고 뭐 얼마로 set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wage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Minimum wage가 아무래도 최저임금인데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wage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가거나 일당으로 가거나 이런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mm-hmm. 세분화되고 mm-hmm. 그리고 salary 같은 경우에는 좀 월에 얼마 받거나 뭐 연봉이 얼마거나 이런
0: Correct.
1: 식으로 조금 차이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7%만큼 오른 거고 근데 3.7% increase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then it says,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0: Okay.
1: 근데 여기 translate를 보니까 뭔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translate를 쓰잖아요.
0: Yeah, or 번역.
1: 근데 이거 다 영어인데
0: right. Yeah, that
1: 굳이?
0: is true.
1: Right.
0: So actually this word is used in this context, which basically is used to say, in other words, or this means, mm-hmm. and you, so 3.7%, okay, like, okay, you heard it, but mm-hmm. it doesn't quite register
1: right.
0: in your mind. How much is that exactly?
1: 도대체 그게 뭔가 작은 숫자 같기는 한데,
0: mm-hmm.
1: 도대체 정확히 돈으로 월에 따지면 얼마야? 아예 그렇게 쉽게 우리가 relate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0: Right, mm-hmm. and so basically, which translate is like, in other words, mm-hmm. and they're giving further detail to help uh-huh. you understand better.
1: Okay.
0: So it's like about 2.23 million mm-hmm. if you work 40 hours a week.
1: Okay.
0: Then
1: now
0: you understand.
1: I understand.
0: Yeah.
1: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웬만한 사람은 딱 들었을 때 아 뭔가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되는 양이에요. 라고
0: yeah.
1: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그걸 마치 무슨 언어를 번역하듯이 표현을 하게 된 거네요.
0: Yeah. So for example, like a higher cost translates to lower profits.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석이 된다. 결국에 이게 이런 뜻이다.
0: Yeah.
1: 아, 이게 되겠네요. In other words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오긴 하네요. So which translates to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3.7% increase는 결국에는 뭐 월에 200 23만 뭐 6,3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1: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debate over no 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카페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종종 보이잖아요. 노키즈 존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 길로까지 뭐 번지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Oh, right? it's a real sticky situation. So what happened, this prompted this discussion again, was that there was a flight departing from Sweden and this three-year-old toddler
0: right?
1: refused to buckle up.
0: 아, 나,
1: did not want to
0: 안
1: put on the seatbelt. And so basically, because of this incident, the flight was delayed by an hour.
0: Oh.
1: So you can imagine
0: right.
1: the people on the plane. Like,
0: mm-hmm. 벌써 보여요. 눈앞에.
1: See...
0: 뒤에서.
1: Yeah.
0: Oh,
1: That's
0: gosh.
1: right. You know, and so it is true. When you're on a flight and you've got a screaming baby,
0: right.
1: you feel bad for the mom. Mm-hmm. The mom feels horrible.
0: Right.
1: It's just like a vicious thing.
0: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 나는 You know, I'm a mom too.
1: Yeah.
0: I'm a dad too. 이렇게 느낀다면 이해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1: But
0: 입장이 다 다르니까.
1: Let me tell you, even though I'm a mom,
0: right.
1: I'm so tired.
0: Uh-huh.
1: I need to sleep on
0: okay.
1: this flight.
0: Right.
1: Then I would also be frustrated.
0: Mm-hmm.
1: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perhaps we should have a child-free zone and keep all the kids in one area.

0: area.
1: 오케이. 그러면 child free zon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고 아이가 없는 존에 앉을 수
0: That's
1: 있는 그게 있다. 와, 근데 이거
0: And there
1: 또
0: would be like walls, but that, you know, that
1: 오케이.
0: would be quite a big
1: 네.
0: policy or
1: 제가 policy maker여도 한 진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0: Yeah.
1: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0: Yeah. That's
1: 고민하느라고.
0: right.
1: Alright, 자, 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고충도 이해가 가지만요. 또 큰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들의 또 쾌적한 여행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1: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The debate over no kids zones is 이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쌤, 미국에서도 실제로 no kids zone이라고 하는 거가 콩글리쉬가 아니고 영어로도 많이 쓰이나요?
0: Yeah, sure. I mean, there's a no kid zone, no pets zone,
1: Right.
0: right? Yeah, you can say that. But I feel that for business sake, you know, having like kid-friendly places have become popular, but then there is, you know, there are certain places where you just want quiet.
1: Right. 그냥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
0: Yes.
1: 구역이 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거가 콩글리시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debate이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 버렸네요.
0: Yeah,
1: Right.
0: that's right. That's right. Exactly.
1: Right.
0: It simply said it is moved beyond, moved to a different space.
1: Okay.
0: So before cafe, restaurant, now it's an airplane. Now it's somewhere else. It's moving beyond.
1: 뭔가를 초월을
0: Yeah,
1: 해버렸어요.
0: going
1: 이제는
0: to other places.
1: 레스토랑이나 카페 말고 다른 데 가도 다 이런 것이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1: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시작된 그런 항상 뭔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비행기 내에서 이제 toddler 한국에서 이제 토들러라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 안전벨트 안맬 거예요. 뭐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딜레이가
0: That's
1: 됐다라고
0: right.
1: 하셨잖아요.
0: So I wanted to highlight this expression buckle up.
1: Buckle
0: Buckle
1: up.
0: up is very easy to fasten your seatbelt.
1: Right.
0: But we also use this in a figurative sense. So not literally fastening your seatbelt, but if you're about to experience some craziness,
1: Okay.
0: maybe so busy, it's Christmas season, you're a shopping department, buckle up to all the employees. This is going to be a wild ride.
1: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라. 물론 literal sense로도 쓸수 있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0: That's it.
1: 약간 brace yourself 같은 그런
0: That's
1: 느낌으로도
0: right.
1: 쓸 수가 있겠네요. buckle up 한다는 거. 근데 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fasten이나 put on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안전벨트를 맨다라고 그 verb로 쓰기도 하는데 buckle up 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좀 강하게 맨다라던가.
0: Well, it is a little bit informal. The formal expression,
1: Right.
0: is fasten your
1: Fasten your
0: seatbelt.
1: seat
0: Right.
1: belts.
0: But then in the car, your child put on your seatbelt, all right? Or buckle up.
1: 버클을
0: It's
1: 채워라.
0: more casual.
1: 아니, 미국에서 보면은, 쌤도 아시겠지만, 하이웨이 이제 타러 올라갈 때,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0: That
1: 있잖아요.
0: is
1: 그래서
0: true.
1: 거기에 꼭, buckle up. 이렇게, 워닝 사인처럼 거의 나와
0: You
1: 있거든요.
0: better.
1: Right.
0: Okay.
1: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뭐, 이동의 그런 자유, 뭐, 그리고 뭐, passengers도 좀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텐션이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이라고 했는데요. 머리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Come to a head means you are reaching a boiling point, meaning the pressure is building and building, and finally it's about to burst,
1: 아,
0: explode.
1: 이게 참다 참다 참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뭔가 폭발했던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쌤이 예전에 come to a stop이라는 표현을 한번
0: Yes,
1: 알려주셨어요.
0: that's
1: 그건
0: right.
1: 단순하게 멈춘다라는 것보다는 점점 속도를 줄이면서

0: 끼익 하고 쓰는 거잖아요.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이것도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boiling point에 점점 다가가서 그렇게 돼버리다.
1: That's
0: right?
1: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이제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사표 제가 대신 내줄게요 하는 서비스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있다고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쉬겠다라는 말까지 전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근데 저는 약간 이해는 되긴 하는
1: I do
0: 게,
1: too.
0: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편한 상황.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식당 가가지고 반찬 더 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저에게는 하나의 journey 같은 그런, challenge
1: Really?
0: 같은 때가 있기는 해서, 아, 약간 이해가 될것
1: So,
0: 같긴 한데.
1: when you go to a restaurant, you do, it's hard for you to ask for more 반찬?
0: 셀프로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요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1: Really? Okay, so this service would be ideal for you, but of course you will never leave EBS. So,
0: 그렇죠.
1: yeah, never.
0: 아니야,
1: Never.
0: 그렇죠.
1: Yeah,
0: 네.
1: okay. So, anyway, leave of absence. They're actually hiring professionals
0: 아하.
1: to represent them
0: Okay.
1: and deal with the company. They don't want to like call and explain. They just want to have this separate person, this other entity to represent them when it comes to like leave of absence. And of course, you know, quitting.
0: Do you think it's mostly because of the 그런 personal problems with the boss and all that?
1: It could be a number of things. You know, it could be maybe they're afraid of the boss. Maybe, you know, they're just very uncomfortable with the situation. There could be many reasons, but it is becoming very popular.
0: 왜냐면 이 휴가 내는 것도 좀 눈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Right?
1: It's a lot of 눈치.
0: Okay.
1: Yea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0: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이제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두는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에이전시스가 있었는데 근데 왜 on the heels of라는 걸 썼을까요? 그 heels라는 거는 뒤꿈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So basically, you're following someone so closely that you're almost like on their heels. You're kind of like stepping on their heels.
0: Okay.
1: So this describes an event that happens shortly after another event. So it's a kind of like this happened and then this, and it just continues.
0: 아, 바로 앞에 가고 있는데 거의 뒤꿈치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1: That's
0: 뭐야?
1: right.
0: 약간 무섭네요.
1: That's right. So first it was like
0: Right.
1: quitting was the first one. That was
0: Okay.
1: the heels there. And then right after is like leave of absence.
0: 아, 그게 바로 뒤에 따라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한다면은 뭐 following something 이렇게 써도 뭐
1: Yeah,
0: 큰 문제는 없을까요?
1: followed closely
0: 오케이.
1: by.
0: So 그 뒤꿈치 바로 뒤에 한마디로 그것을 바로 이어서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gaining ground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핵심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게 leave of absence인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1: So you can take a leave of absence because you're sick. Maybe you just need time off.
0: Right.
1: Maybe you have some personal issues. Yeah.
0: 와,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Leave of absence라고 얘기를 하면 꼭 아파서 휴가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1: Not
0: 포괄적으로 담고
1: always. Not
0: 있는가?
1: always. Maybe you want to study briefly for a couple of months. Maybe you
0: Right.
1: want to get some certification. It could be a number of reasons, and of course, I don't know. Every
0: Right.
1: company is different, but I think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will allow you to take a leave of absence.
0: 아, 오케이. Okay. So leave of absence는 휴직

0: 중에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곳이
1: Yeah.
0: 이기는 거니까
1: Yeah.
0: 그거를 점점 개인한다는 거, 개인 자체가 조금씩 얻는 거니까 이렇게 얻어가는 거 그게 인기를 얻고
1: Yeah.
0: 뭔가 지지를 받고 확산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솔직히 formal 해가지고 회화에서는 많이 안 쓰겠죠,
1: We just be
0: right?
1: popular. You know, it's like, gaining. So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new show. A lot
0: Right.
1: of these expressions are mostly used in written form or in the news.
0: 약간 formal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까요?
1: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 뭔가를 오픈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연다라고 했는데요. 오픈업은 결국 오픈이나 마찬가지인가요?
1: Well,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that up tells you it's a little slightly different in because open something open is just open and closed. But this is talking about kind of making opportunities. Opening up a new market, meaning it is kind of creating a new market.
0: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인 거를 쓸때 많이 쓰겠네요.
1: Yes, that's right. That's right. So here it's opening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So this is becoming a new business.
0: Right. 아, 이게, 아, 요거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연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문 연다라고 할 때, open up the door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open the door, right? 하지만 뭔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개념에서는 up을 써주면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기 주세요.
1: Number one, heads up. Number two, butter up. Number three, buckle up. Number four, yo, what's up?
0: 쌤은요, 보기를 주실 때 그냥 뜻을 몰라도 억양으로 다 느껴져요. 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Number one, heads up. Number two, butter up. Number three, buckle up. Number four, yo, what's up?
0: 요가 꼭 들어가야
1: Yeah,
0: 되죠?
1: yo, what's up?
0: 알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The song is dedicated to you, Mayu-sam.
0: 오,
1: Oh, yeah.
0: 와우.
1: The PD knows who you love. It's Michael Jackson with Love Never Felt So Goo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2: Okay.
1: 안전벨트 매세요. 정답 어떻게 됐죠?
2: I'm sorry. Okay. The answer is number three. Buckle up.
1: Buckle up. 우리 아까 나왔죠. 자, 그리고 참고로 heads up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차가 막 온다든가 아니면 공이 막 날아온다든가 yeah. 이랬을 때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정도가 되겠고요. Butter up은 뭘까요? 아까 저 굉장히 butter up 이렇게 하셨는데.
2: It's 아부.
1: 아부. 아부하다.
2: That's it.
1: 그리고 마지막에 yo. What's up?
2: What's up?
1: 이거는 보통 뭐 인사로 한다던가 에이,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로 쓸 수도 있겠죠.
2: Yeah.
1: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성두리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24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Right.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1: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J.Y. Park라 그래서 어? Who? 이랬었어요. 이거 보통 JYP.
2: JYP. 이렇게 yeah, 이렇게
1: 머리
2: right.
1: 머리 완전히 박혀 있어가지고.
2: Yes, that's true.
1: 네, 그 세계 대중 음악계의 가장 보수적인 성벽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심장부에 우리 K-pop 주역들이 또 대거 진입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Mm-hmm. 그 시상식의 향방을 가를 투표권이 무려 18표. 나 있다고 yeah. 들었습니다.
2: So remember we did an article about them adding new categories, right? And so of course they're going to need some expertise, right? They need some people who know K-pop,
1: yes.
2: okay? So they chose and some of those include Twice, Stray Kids members.
1: Wow.
2: Yeah. So they're going to help choose Grammy nominees

0: and winners.
1: 와, 이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당연히 이제 프로듀서도 mm-hmm.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뭐 트와이스라든가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티스트 그러니까 뭐 mm-hmm. 아티스트가 뭐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mm-hmm. 그 분들도 이렇게 투표 회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거 와 yeah.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0: Yeah. You know, these sort of like voting committees, they come from a variety. They come from the field, but they have mm-hmm. producers, they have artists, they have you know, executives, right. they have a lot of people in there.
1: 아, 진짜 K-pop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는 느낌이네요.
0: Yeah, get ready, 네. get ready.
1: Buckle up 해야 되겠네요.
0: Buckle up
1: 네.
0: everyone.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1: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singer-producer J.Y. Park가 이제 리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by him이라고 돼 있고요.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싱어이자 지금 프로듀서 둘 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하이픈을 긋고 싱어 잠깐 쉬었다가 프로듀서 하기도 하고 슬래시도 우리가 또 쓰잖아요. 싱어 슬래시 you know, producer J.Y. Park.
0: Yeah.
1: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여러분들이 뭐뭐 겸 뭐뭐 이렇게 쓴다든가, right? 영어 선생님 겸 성우 뭐 이런 식으로, right? 지금 오랜만에 V 나왔습니다.
0: okay.
1: 네, 자 연결해 볼게요.
0: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1: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secure 했다. Mm-hmm. 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 have를 쓴다던가. Mm-hmm.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in hand 손 안에 있는 거를 썼네요.
0: Yeah. So basically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just mm-hmm. means a fresh wave of votes that are available.
1: Mm-hmm.
0: That's
1: in
0: what
1: hand에 있다는 게
0: yeah.
1: 그러니까 쥐고 있다는 게 쓸 수 있다. 준비돼 있다. 이런 느낌.
0: They're ready to go.
1: 아, 공항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ave your 뭐 passports 뭐 ready in hand.
0: In hand.
1: 이러면은 검사하니까 들고 있어라.
0: That's right. Have it ready, readily available.
1: 아, so readily available.
0: That's the thing. So mm-hmm. it is not just available, but mm-hmm. it is readily available. Like, okay, we need you. Okay, I'm there.
1: 아,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 yeah. 있게 mm-hmm.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거 혹은 확보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건 something in han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0: Right.
1: 자 그리고 K-pop이 지금 massive splash를 make 하려고 poised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예전에 poised 설명을 한번 쌤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저도 모르게 poised 하면은 뭔가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일단은 poised 돼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할까요?
0: If you're poised to do something, mm-hmm. it simply means it looks like it's going to happen.
1: Okay.
0: There's a good chance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1: Mm-hmm.
0: So here it says poised to make a splash.
1: Mm-hmm.
0: We can expect that they will get a lot of attention.
1: 아, yeah. 그럼 뭐뭐 할 것 같거나 뭔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요?
0: Anticipate. Yeah,
1: 아,
0: that's right.
1: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mm-hmm. 해서 뭔가 자세를 잡고 있고 mm-hmm. 이제 곧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쌤, 만약에 ready to do something 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지나요?
0: Well, ready to do something, I mean, it's like, it's not so much that they're ready to do it, mm-hmm. but it's that it's likely going to happen.
1: 아,
0: like
1: 오케이, 그러면,
0: there is,
1: okay.
0: yeah, it's not moving yet, uh-huh. but it is likely going to happen.
1: 아, 그러면 K-pop is ready to do something 보다는
0: mm-hmm.
1: K-pop is likely to do something
0: yeah.
1: 할 가능성이 좀 있다.
0: It is likely to happen.
1: 그게 조금 더
0: yeah.
1: 가까운 표현이라고 yeah.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massive splash라고 했는데 splash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 이렇게 물장구 쳐가지고 그러니까 물장구라고 그러겠지만 이게 물 튀기는 거잖아요.
0: Yeah.
1: 탁 튀는 거, 물이 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massive splash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the expression is make a splash.
1: Mm-hmm.
0: If you make a splash, okay, I love the pool.
1: Right.
0: You know, I lived in the water all mm-hmm. summers, every summer.
1: Okay.
0: So there's some kids go, cannonball!
1: Mm-hmm.
0: And what that is someone, a kid, runs and jumps in the pool
1: mm-hmm.
0: and makes a huge splash.
1: Mm.
0: And everyone's like,

0: Right? So that is the idea.
1: 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0: Cannonball!
1: 캐논볼 하고 나서 그 물로 뛰어들어서 스플래시를 팍 크게
0: The big
1: 만드는 것.
0: splash. That's right. So if you make a splash, it means to get a lot of attention. It's noticeable and it makes a kind of impact too. Right?
1: Okay.
0: It is not just like, oh, but it is also making an impact.
1: Okay.
0: Like they are, they did something.
1: 그러면 이미 make a splash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물을 팍 이렇게 튀게 하는 것처럼 파장을 좀 일으킨다, 영향을 일으킨다가
0: yeah.
1: 되겠지만 massive를 써버리니까,
0: oh,
1: massive가
0: yeah.
1: 거대한 거니까 엄청 촥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0: It's like bigger than a cannonball.
1: 오.
0: It's like... What is like a big boulder?
1: Cannonball 해보셨어요?
0: I have.
1: Oh,
0: oh, yeah. Oh.
1: Wow.
0: I'm a human cannonball.
1: 영화에서 보면 꼭 그 캐논볼 할 때 이렇게 팔을
0: oh,
1: 다리랑 이렇게
0: yes,
1: 묶어가지고
0: yes, right.
1: 이렇게 뛰잖아요.
0: And you jump. Yeah, that's right. That's a cannonball.
1: 제 생각에 가로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자로.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Led by singer 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안전과도 관련이 있죠. Buckle up 하면 안전벨트를 매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다.
0: We're going to be busy, so buckle up.
1: 우리 앞으로 바빠질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 오, 이거는 약간 figurative sense로 썼네요.
0: Yes.
1: 그렇죠? 자, 그리고요. On the heels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뭔가 발꿈치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뒤를 이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0: Another argument came right on the heels of the fight.
1: 싸운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또 한 판 싸웠어.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가고 있는데 그 싸움 발꿈치에 바로 따라간다. 막 팔로잉 한다라는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뉴스도 그렇지만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은근히 나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Which translates to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 translates to B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게 결국에는 B라는 뜻이다.
0: He missed the flight, which translates to losing money.
1: 걔 비행기 놓쳤대. 그 말은 결국 돈 날렸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gain ground. 이거 굉장히 특이했어요. 땅을 진짜 gain한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지지를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막 인기가 확산이 되거나.
0: The four-day work week is gaining ground these days.
1: 요즘 주 4일제 아이디어가 진짜 인기를 얻고 있어. ground를 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come to a head 한다는 거. 여기서 hea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 뭐 위기의 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서서히 다가가는 거니까 come to a head는 뭔가 쌓이던 것이 결국에 터지다. 이 정도가 되겠죠?
0: Their money argument is going to come to a head soon.
1: 걔네 돈 문제로 싸우던 거 조만간 크게 터질 것 같아. 헤드로 갈 것 같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All right, so we're going to wrap up the song by the new voting members twice with the song Takedown.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S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곰 이야기입니다. 자, 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미국 가정집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일본 주택가에 출몰하는 곰들의 뉴스를 보면 언뜻 미련하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실제 야생에서 마주하는 곰은 그야말로 맹수 그 자체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산길에서 진짜 곰과 정면으로 마주친 여성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크쌤이 드리는 영어 문장에 B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3: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2: 자, 이것을 해석하면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3: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2: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방금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옛날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그 따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할 때 뭐뭐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봉, right? 오케이, okay, 거기까지 드리도록
3: okay,
2: 하겠습니다.
3: Good hint.
2: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0: Deep Dive Daily.
2: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3: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2: 곰과 맞닥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In its entirety라고 하면 온전히 고스란히 다 담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여주냐면 close call이라고 하는 거, 아찔한 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상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캐나다 로키산에서 아침 산책을 나선 한 여성이 갑자기 회색 곰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긴박했던 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전화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는 점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전문가들은 당시 여성의 대처와 곰의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야생 동물과의 예상치 못한 조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파트, 이 여성이 곰과 처음 마주한 순간입니다.
3: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button.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Jelmer de Bl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2: 여성은 숙소를 나와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캠프장에서 약 90m 떨어진 자갈길에서 회색곰을 발견한 여성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하이킹 가이드는 아직 어린 회색곰이었고 반려견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곰을 물리치기 위해 40번 넘게 소리를 질렀고 곰도 거의 그만큼 여러 차례 여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 하면 뭔가 테리베어 같은 거,
3: oh.
2: 귀여운 거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소문은 들었거든요. 제가 그 뭐 bear encounter 같은 게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제가 뉴저지에 처음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근처에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있잖아요.
3: Oh.
2: 거기에 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데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못 돌아와요? 무슨 뭐 귀신이
3: the
2: 있나?
3: The bears. Oh, I did not think about Pennsylvania having bears. In California, it's full of bears.
2: Oh, okay.
3: So when you go camping, you have to be very careful. So they say, so one night when I went camping with my friends,
2: right.
3: what you

0: do is when you encounter a bear, mm-hmm. you have to make noises.
1: Right.
0: So when you go into the tent, you have pots and pans mm-hmm. just in case. And then everybody starts banging on them. And one night it happened.
2: Ooh.
0: And I was like, oh my gosh, is there a bear? Yeah, there was a bear.
1: Did you see the bear?
0: I didn't go outside.
1: Up close? Oh, okay,
0: I was okay. in the tent, and my friend was doing this, and I was just like, oh my gosh.
1: 일부러 쌤 겁주려고 밖에서 그냥 텅텅 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0: Not just us, all the other all the other campers.
1: 와, 장난 아니네요. 영상에서도 뭐 어린 곰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봤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button, on her phone.
1: 여성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남쪽으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카나나스키스의 숙소를 나와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장에서 약 90m 떨어진 자갈길에서 돌아서려던 순간 회색곰을 발견한 여성은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든 채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한 그... 배짱이네요. 어떻게 이걸 누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0: I would be like
1: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산 쪽이라든가 이런 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심이 아니라 뭐 산 쪽이나 이런 데라면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On a gravel driveway라고 했어요. Driveway는 아마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죠. 그러니까 garage가 있으면 mm-hmm.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gravel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Yeah, gravel is basically just small stones.
1: Mm-hmm.
0: And so you usually find them in the countryside.
1: Uh-huh.
0: It's not fully concrete, smooth okay. concrete, but just a lot of small stones.
1: Small stones like,
0: that make a road.
1: Like pebbles?
0: Yeah. Yeah, yeah, yeah, it
1: okay.
0: can be.
1: So grave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갈 같은 거, 작은 막 돌멩이 같은 거가 막 깔려 있는 driveway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Yeah. 그래서 그녀는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Leash는 전에 놨었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그게 목줄을 픽업을 했고요. 커피 머그를 딱 들고 뭔가 산에서 이제 약간 느낌 있게
0: yeah.
1: 하고 있는데
0: yes.
1: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turn back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0: Okay.
1: Right.
0: So if you turn back, we don't know where she is going back to.
1: Mm-hmm.
0: It could be the campsite.
1: Right.
0: So but simply sometimes we just say let's turn back.
1: Mm-hmm.
0: Meaning let's go back to where we were.
1: Okay.
0: Maybe turn back. It could be home
1: mm-hmm.
0: or it could be somewhere else.
1: Aha. Mm-hmm. 근데 이 경우에서는 약간 뭔가 불안함을 느끼면서
0: Uh-oh.
1: We're going to have to turn back. So yeah. turn back은 되돌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go back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도는 행동을 강조한다고 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았겠어요? 그죠? When she spotted a grizzly라고 했습니다. Grizzly는 이제 grizzly bear 줄여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회색곰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spo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Yeah, so the key thing is that she was not expecting, mm-hmm. obviously, this grizzly bear.
1: Right.
0: So if you spot something, it is something that you notice or see suddenly and mm-hmm. unexpectedly.
1: Ah, it's 유형수가 들어가 있네요.
0: Yeah, so it's kind of like not just noticing, but it's like, oh, I didn't see that there. What a surprise. What a coincidence. Or in this case, mm-hmm. oh my gosh.
1: 이렇게 눈을 쑥 돌리다가 저 뭐야 회색 저거 그래서 오케이 so 여기서 spot 한다는 것은 뭐 어떤 spot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하다인데 뭐 see나 find랑은 다르게 좀 갑자기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0: You probably is that a dog?
1: Like, 그러니까,
0: you probably, is that a big dog?
1: Big dog?
0: What is that?
1: Uh-oh.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So, 회색곰은 그나저나 grizzly bear 혹은 줄여서 grizzly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Gray bear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0: Yeah, we just say brown bear, grizzly. Yeah.
1: Mm-hmm. So, grizzly 얘기 들었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Gelmer Dub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1: 그 지역에서 wilderness escape adventures를 운영하는 하이킹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어린 회색곰이었을 겁니다. 반려견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같아요라고 했고요.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0: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0: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1: 여성은 곰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40번이 넘게 소리를 지르거나 으르렁 거렸고 곰도 그에 맞서 거의 같은 횟수만큼 여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계속 소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땅땅땅땅 낸 거예요. 40번을 적어도 40번을 냈는데 to keep the bear at bay.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저번에도 나왔었지만 keep something at bay라고 하는 거는 다가오지 못하게 좀 멀리 이렇게 멀어지게 못하게 하다. 오지 못하게 하다 정도.
0: Stay back.
1: 근데 계속 이 땅땅땅 계속 떠오르네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드릴게요.
0: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phone.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Jalmer Dub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1: 네. 세라 님이요. 샘 두 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새삼 다시 느껴지네요. 대본 읽기만 급급하는 다른 방송하고 너무 비교되어 하셨습니다.
0: Sarah Neem.
1: My goodness.
0: My gosh, how do you know us so well?
1: 저희 이제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열심히
0: you.
1: 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1: All right,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All right, let's listen to Love with Steal the Show.

0: 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무사히 근처 텐트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이킹 가이드에 따르면 곰을 촬영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녹화를 끝까지 이어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단 며칠 만에 조회수가 3천만 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속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요. 곰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거리를 좁혀 오는데요. 자, 그럼 순간 상황 들어볼게요.
1: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occurrence. Stop! The woman shouts, her voice pitched low. Enough! The bear pauses at times, but then continues to draw nearer. It appears to focus on getting closer to the dog, dashing toward the animal as the owner slowly walks away.
0: 이어진 상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멈춰! 여성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만! 곰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도 다시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관심을 보인 듯했고, 여성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 동안에도 반려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와, 이거 그냥 그림이 그려지고요.
1: Oh my God. I
0: Right?
1: felt like I was telling a story.
0: 그러니까요.
1: It's
0: 아니,
1: like
0: 또, stop!
1: as
0: 해가지고, 깜짝
1: narrating,
0: 놀랐어요.
1: stop, enough.
0: Enough! 그만해라! 이런 느낌으로.
1: That's right.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occurrence. Stop, the woman shouts, her voice pitched low. Enough.
0: 이어진 상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순간이었죠. 멈춰! 여성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네. 혹시 알아들었을까요?
1: Probably not. Because
0: Sure!
1: you,
0: 이러면서
1: yeah,
0: 하진 않았을 거
1: okay,
0: 아니에요.
1: yeah, that's right.
0: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영어에서 쌤, 진짜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건것 같아요.
1: Okay.
0: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한 다음에 occurrence.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가 쑥 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래야 되는
1: Yeah, that
0: 겁니까?
1: is true. This is
0: Right?
1: for ESL learners. This can be very difficult. Wait, terrifying, rare, although rare, huh?
0: 중간에
1: Okay.
0: 갑자기?
1: Yeah. So this occurrence, this sort of situation
0: Right?
1: is very scary. Now, the words very scary is terrifying.
0: Right.
1: Terrifying is like very, very, very scary.
0: Right.
1: But it says although rare, which means it doesn't happen often. Rarely happens.
0: Right. 하지만 한번 벌어지면 굉장히
1: That's
0: terrifying.
1: it.
0: 이런 느낌을 중간에
1: Yes.
0: 썩 넣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계속 익스포즈가 돼야 될것 같아요, 영어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 오는 것은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 원어민들이 가운데 안 넣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1: No,
0: 그렇죠? 중간에
1: can't do.
0: 조금 더 양념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1: That's it.
0: although rare 좀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건가요? Right?
1: Yeah,
0: So,
1: it does feel that way. Like, oh,
0: right?
1: don't worry, it doesn't happen often. It really doesn't
0: Well, it
1: happen.
0: happens,
1: It
0: but,
1: happens,
0: you
1: but
0: know.
1: not very often.
0: So, terrifying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무서운이 되겠고요. 그리고 although rare이라고 중간에 들어갔지만, 좀 rare하긴 하지만, occurrence,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멈춰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고요. Her voice가 pitched low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일부러, 뭐, 그만, 뭐, 이렇게 더 했던 것 같아요. Enough,
1: Yeah.
0: 이렇게, right?
1: It's a sound, right? Low pitch, high pitch. It's not like stop. That's a high pitch, right?
0: Okay.
1: The bear is not going to be like, oh, but stop. Right, very low. It goes deep. Your voice goes deep. Enough. It's not like enough, enough. No, enough. Right.
0: 아, 그 피치 자체가 목소리의 이제 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ice pitched low라고 하면 낮게 깔린 목소리. 그럼 만약에 voice pitched
1: Yeah.
0: high라고 하면
1: Stop.
0: enough.
1: Enough.
0: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1: No,
0: 네.
1: that's
0: 자, 조혜승님이요. 크쌤, 실감나는 연기 하셨습니다. 아, 오늘 필 받아서
1: know,
0: 액팅 좀
1: because,
0: 해야겠어요.
1: well, you know, the thing is, you know, that's how we can better understand English, right?
0: 뭔가
1: Okay.
0: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나오는
1: All
0: 것
1: right.
0: 같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ear pauses at times, but then continues to draw nearer.
0: 곰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이제 가끔씩은 퍼즈를 걸긴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도 무서우니까.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엘버타 산림공원 당국은 안전경보를 발령했고요. 곰의 활동이 확인된 일대는 임시 폐쇄됐고 등산객들에게도 안전수칙이 다시 안내됐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국립공원이나 산악지역을 찾을 때 곰 퇴치 스프레이 같은 장비를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곰을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 and carrying bear spray.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안내문에는 곰과 갑자기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면 여럿이 함께 다니며 소리를 내고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우고 곰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회색곰이 다가오면 죽은 척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곰바이 곰이라고 하던데 뭐 죽은 척을 해야 되는 건지 달려야 되는 건지 쳐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ed and carrying bear spray.
0: 곰과 갑자기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됐습니다. 여럿이 함께 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운 상태로 데리고 다니며 곰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그런 베어와의 마주침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run-ins with bears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walk-in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Right? 갑자기 run. 예약 안 하고 들어가는 walk-in은 들어봤어도 run-in은 뭘까요 여기서?
1: Okay, it's used as a noun and we do also have the phrasal verb you run into somebody.
0: Right.
1: Right? So you kind of meet someone unexpectedly. So the idea run-in is an unexpected encounter. Most of the times,
0: right.
1: It is used for some kind of conflict.
0: That
1: there is a kind of unexpected conflict. Something's
0: okay.
1: going on.
0: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1: Okay, and there's a run-in. Like, if you have a neighbor and you're, because of the noise, and you're making too much noise, and you have this sort of run-in with your neighbor, it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argument or a conflict with your neighbor.
0: You run into an argument, right?
1: In a way.
0: Oh, okay. So, run-ins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run into someone or something 한다는 게 마주치다라는 뜻인데, 직면한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So, run-ins with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와의 마주침인데 뜻밖의 마주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또 미네소타주 북미곰센터의 부소장 스펜서 피터는 회색곰이 다가올 경우에 기본적인 대응 요령으로 죽은 척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왜 엄지의 룰이 나온 겁니까? A rule of thumb. 뭔가 중요한 것 같은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1: Here it is. Okay. This is basically just a rough measuring tool. As if you're using your thumb to like measure.
0: Okay.
1: You know how you sometimes you do that with your finger like this?
0: Sometimes you go like this too, right?
1: Yeah, right?
0: Right. 사이즈가 이렇게 되나?
1: That's right, exactly. That is the idea.
0: Uh-huh.
1: It is not like your perfect tool, but it is kind of a rough measuring tool.
0: Ah, okay. So a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테크니컬한 그런 룰이 아니라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원.

0: 원칙 혹은 뭐 경험에서 나온 원칙 같은 거라고 볼 수가
1: general
0: 있겠네요.
1: guideline, yes.
0: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뭐이 국을 만들려면 찌개를 만들려면 무슨 뭐 소금 뭐 몇십 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느낌이라면 어머니가 야, 이게 두번 이렇게 탁탁해서 넣으면 돼. 이 정도가 약간 rule of thumb
1: The,
0: 아니에요?
1: listen, this is Korean food, making Korean food. It's all rule of thumb. You just put a little bit of this and a little bit of that and just a little tiny bit.
0: 이렇게 한번 꼬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문적인 원칙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전 죽을 척할것 같아요, 그냥. 못될것 같아요. 그거 죽은 척 하는 거 왠지 프리텐드가 떠오를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Okay, so the expression is play dead.
0: Play dead.
1: So you are playing a certain role. You're performing that you're dead.
0: 아, 연기를 하는 거군요.
1: Yeah,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아.
1: It's like
0: 쌤 못할 것 같아요.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1: I couldn't do it.
0: 아, 오케이. So, play dead. 여기서 play는 뭔가 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죽은 척하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play dumb이라는 게 있어요.
1: Oh,
0: 그죠?
1: yes.
0: Play, don't play dumb.
1: Yeah.
0: 너 모르는 척하지 마.
1: Don't pretend to be stupid.
0: Right.
1: Like you don't know.
0: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이런 게 바로 play dumb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자, 염영숙님이요. 염색 후 세척 시간 지났는데 궁금해서 못 씻고 시간 초과요. 이렇게 하는 어떻게요?
1: No, 연숙님.
0: 색이 너무 옅어지거나 너무 진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김혜란 님이요. 미국 국립공원과 캐나다 로키 로드트립 할때 트레킹은 너무 좋았는데 항상 곰이 나올까 봐 불안했었던
1: Oh,
0: 기억이 납니다.
1: it's real.
0: 아,
1: It's real.
0: 진짜 스프레이는 꼭 있어야 될것 같네요.
1: Okay.
0: 오케이,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ed and carrying bear spray.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쌤?
1: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0: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1: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0: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Alessia Cara sing How Far I'll Go.

0: Dive Daily,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곰과 맞닥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영상을 여러 차례 분석한 끝에요. 당시 곰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새끼 곰이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때문에 곰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 마지막 파트 전문가의 분석 들어볼게요.
1: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ed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0: 전문가는 당시 곰의 움직임이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와 거리를 재듯 사람과 반려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곰의 공격은 반려견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영상에서도 곰은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곰의 공격으로 실제 치명적인 사고가 나는 건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1: 휴.
0: 와,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이고 절대로 이제 산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1: You know that is very good. You know that's very good to know that you know that actually it's not the humans. It's the dogs that they're interested in.
0: Right?
1: Yeah.
0: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또 yapping 막 하거든요. 깽깽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1: No, no, can't do.
0: 안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0: 전문가는 당시 곰의 움직임이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와 거리를 재듯 사람과 반려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움직임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도 잠깐 봤지만 옆에서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so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Call to mind라는 게 remind 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1: Yes.
0: 뭔가 생각이
1: Made
0: 나는
1: you think.
0: 거예요.
1: Mm-hmm.
0: Right?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So, look at this. In a ring meaning a boxing ring.
0: Right.
1: So they're giving an example of two boxers. You know when they're about to fight, they don't just do the punch.
0: Right.
1: They kind of do this around the ring, right?
0: Like, right.
1: That is jockeying for position.
0: Oh.
1: So it means to find a good angle or to find a certain location where it would be good to give that punch.
0: 왠지 jockey,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jockey 이러면은 this jockey 해가지고 DJ 거기에 나오는 jockey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 We think of of the jockey in a horse racing contest. That's where it comes from.
0: Okay.
1: The jockey. The person who's riding the horse is called a jockey.
0: 아, 그러니까 경마를 하는 그 사람을 말 위에 있는 사람을 jockey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먼저 튀어나가고 이기려고 다투는 거잖아요.
1: That's 그렇죠? right.
0: 서로.
1: So they're kind of like trying to move the horse so that they get an advantage.
0: 내가 좋은 포지션을 잡으려고 서로 jockey를 하는 fighters를 떠올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곰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Okay, so fighters jogging for position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또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0: 이어 곰의 공격은 반려견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곰과 개는 원래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So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1: Okay.
0: Ooh.
1: Yeah. Ooh, right?
0: Yeah.
1: This is definitely an expression that is used for journalism.
0: Right.
1: Okay. So precipitated by simply just means caused by or triggered by.
0: Okay.
1: But because it's written and it's a New York Times journal piece, you know, article, they're using difficult words.
0: Right. So 뭔가를 결국에는 촉발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trigger이라든가 뭐 cause cause라든가 뭐 lead to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화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0: 비유쓰다 보니까 의미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Okay, so precipitate 한다는 거가 cause 한다. 촉발한다. 근데 걔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오케이.
1: Okay, 오케이.
0: Okay. 뭔가 무서운 분위기 시작.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재밌는 파트인 것 같은데요. Dogs and bears naturally don't get along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get along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함께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Yeah. 근데 진짜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1: It right? is true. Naturally don't get along. It's very interesting. I didn't know this. But to get along mean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Yes. To have, you know, this sort of like friendly connection.
0: Right.
1: But if those two animals, they don't get along, it means they don't, they're not happy with each other.
0: 근데 심지어 naturally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약간 본능 같은 건가 봐요. 원래 그렇다는 느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1: That absolutely. Right? Absolutely. So, so there's some sort of instinct that says, he's not a good guy. The dog, I don't like him.
0: 강아지는 무조건 다시 한번 지배. 네. 그래서 get along 한다는 거가 어울리다, 뭐 어울리며 지내다라는 뜻인데 참고로 이제 get along well 아니면 fine 이런 거를 더 넣으면 잘 어울리고 문제없이 지낸다. 라는 거 더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am,
0: yeah.
1: you and I.
0: Getting along.
1: Get along very get along well. Very well. You
0: know? 잘이라는 거 들어가면서. Yeah. Okay. Right. So 여기서는 naturally don't get along이니까 걔랑 곰은 그냥 얘네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났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0: 또 영상에서도 곰은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훨씬 더 관심을 보이며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Run circles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go in circles, right?
1: Yeah, go around in circles. 계속, yeah.
0: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0: 네, 곰의 공격은 발생할 때마다 큰 관심을 받지만 실제로 치명적인 사고는 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fatal, right? fatal 아니라 fatal, 뭔가 치명적인, 정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encounter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Encounter.
1: So a fatal encounter, encounter is like this, a little bit of like similar to run-in.
0: Right.
1: Yeah, it is an unexpected or it can be, but mostly unexpected meeting with something.
0: 마주침 같은 거네요. Yeah. Encounter.
1: Yeah.
0: Right.
1: That they're face to face.
0: Okay. 그러면 아까 진짜 그거랑 너무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Run-ins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면 encounter도 unexpectedly라는 느낌이 들어갈까요, 좀?
1: Not always.
0: Okay.
1: Okay. I had an encounter, but yes, there is though the feeling in most cases that it was not planned.
0: Okay. 대부분은 기대치 못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나 꼭 아닐 수도 있다.
1: That's right.
0: 하는 거죠.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문제가 어떻게 됐죠?
1: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0: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네요. 자, 정답은
1: Thumb.
0: A rule of thumb.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STNAT2025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505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Al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Here's Danger Twins with Best Day.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여자랑 걔한테 달려드는 그 회색공원 영상 봤어?
0: 아니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네. 그 여자 진짜 침착하게 있더라.
1: 내 말이! 나라면 완전 기겁해서 냅다 도망쳤을 거야. 그나저나, 너곰 퇴치 스프레이 가져왔지?
0: 아, 그럼.
1: 어딨어?
0: 헤어 스프레이도 따갑지 않나?
1: 해?
0: 되지 않나? 네.
1: 스프레이?
0: 헤어 스프레이. 그것도 뿌리면 따가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한국어 대화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이요. 마유 대사였는데, 바로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다. 막 불안했던 거예요, 뭔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 Oh, there's a great expression here. My heart was in my throat.
0: 심장이 목구멍이
1: Yeah.
0: 있었다고요?
1: So it's almost like your heartbeat. You know when you're scared, it's like do do do do do, right? It beats really fast. So it's like moved all the way up to your throat. And you can't breathe or swallow because you're so scared.
0: 와, 우리는 뭐 사실 가슴이 철렁하거나 막 조마조마하다 막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막 심장이 뛰면서 점점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네요. 더 무섭네요,
1: So
0: 이게.
1: it could be scary. It could be like because you're so nervous, or it could be like you're watching a movie and it's so suspenseful.
0: 여러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뭔가 긴장이 되는 게될 수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게 이제 될 수도 있고.놀라는 것도 될수 있을까요?
1: Yeah, absolutely,
0: like when
1: because
0: you're
1: you're
0: shocked.
1: scared.
0: Okay.
1: One time I was in an airplane, and usually like we have turbulence. I mean, a little bit of like, okay, you know,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e were
0: 난기류가
1: experiencing,
0: 있죠.
1: it's fine. But this time, literally, Sam, and my son was like 3 years old at the time. I was holding him. And it was a rainstorm. And it literally, the plane just went shoom
0: Oh
1: down.
0: my goodness.
1: Oh,
0: Like free fall,
1: my heart was in my throat and I cried. I was so scared.
0: 얼마나 무서웠으면.
1: Because of my baby. I was, and then it kind of settled, and I was like,
0: 와, 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1: Oh my gosh.
0: 그런데 심장이 여기로 싹 왔네요.
1: It went almost to my mouth.
0: 와,
1: It was that bad.
0: 보일랑 말랑할 수도
1: It was
0: 있겠어요. Okay,
1: almost.
0: so 심장이 목구멍에 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조마조마했다. 이 정도로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또 괜찮은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이 크쌤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자랑 걔한테 달려드는 그 회색곰 영상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달려드는 거할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Dash
1: Dash.
0: toward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좀 괜찮은 표현이 있을까요?
1: There's another expression you can say charged or charge at something.
0: Charge at something.
1: Yeah. So this is really kind of like a bullfight where the bull charges at the

0: what do you call them? I forgot.
1: Who?
0: You know, them.
1: Right.
0: In Spain, they have the bullfights. Yes.
1: Okay.
0: Okay.
1: So,
0: the person.
1: 이거 투하는 그 사람,
0: yes,
1: right?
0: Oh, I forgot the name.
1: 달려드는
0: yeah.
1: 것을. Yeah. 그러니까
0: charging.
1: 충전하는 게 전혀 아니네요.
0: Oh,
1: 상관이
0: no.
1: 없네요.
0: Okay. So it is the feeling of a wild animal just like going rushing towards something.
1: 아, 뭔가 charge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은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0: yeah.
1: 충전이 될 수도 있고 charge 해가지고 뭐 운동 뭔가 게임하기 전에도 와 얘기를 yeah. 하잖아요. 그렇죠?
0: That is true.
1: Rodeo. 여기 나왔습니다. Rodeo, right?
0: Yeah.
1: Okay.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 여자 진짜 침착하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oh, she was really calm. 이렇게 yeah.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m-hmm. 좀 쿨한 표현 없을까?
0: That's kind of boring, right? So how about this expression? To keep one's cool.
1: Keep one's cool.
0: Yeah, kept her cool.
1: 어,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Yeah.
1: Keep you cool.
0: Yeah, the
1: you
0: word
1: know?
0: cool is just like very...
1: 약간 chill 하는
0: yeah,
1: 그런
0: chill.
1: 느낌. Yeah,
0: chill.
1: Uh-huh. Right, so keep one's cool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다. 근데 꼭 침착하게 있어 말고도 그냥 인사처럼도 많이 쓰지 않아요? Hey, keep you cool. 뭐 이런
0: yeah,
1: 식으로.
0: Keep you cool.
1: Right?
0: Or sometimes when there's a kind of heated...
1: Right.
0: You know, people are kind of getting very angry, a little bit, you know, upset. Hey, keep it cool. Keep it cool.
1: 어, 뭐, 어, 좀 약간,
0: cool down.
1: 약간 조금 진정해.
0: Yeah.
1: 어, 진정해. 쿨하게 있어. Yeah.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크쌤이 또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라면 완전 기겁해서 냅다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0: Yeah.
1: 기겁한다라고 할 때
0: Freak out.
1: Freak out.
0: Freak out.
1: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좀 될 수가 있을
0: oh,
1: 것 같아요.
0: Oh, so many.
1: Right.
0: So you can like freak out because you're so excited. You can freak out because you're so scared.
1: You're angry, right?
0: Or freak out when you're angry. Uh-huh.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1: 쌤이 새로운 가방을 샀는데 uh-huh. 강아지 거기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I would kill him.
1: 와, 지금 이 표정은 진짜 리얼입니다. Okay, so freak out은 기겁하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see that video of the grizzly charging at a woman and her dog?
2: Yeah, my heart was in my throat the whole time. She really kept her cool.
0: Oof, no kidding. I would have freaked out and made a run for it. By the way, you brought the bear spray, right?
2: Of course. Oh, but this hairspray should work too, right?
0: Bear...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Okay, Sam.
1: Yeah.
0: Bullfighter. Matador.
1: Matador.
0: Matador.
1: Yes.
0: That's what I was looking
1: 계속,
0: for. Okay.
1: 계속 답답하셨어요.
0: oh.
1: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쌤 수고하셨습니다.
0: And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by our final song by Boyzone. It's Love Me For A Reason.
1: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in이라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come down with 뭐뭐라는 표현을 또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kick in인데 kick은 발로 차다잖아요. 공을
1: 네.
0: kick 하다라고 하는데 kick in은 그러면 안으로 공을 차는 건가요? 약간
1: 아니에요.
0: 그것처럼 골 안에 공을 차서 들어가면은 골이 되는 것처럼 약을 입안에 넣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약이 효과가 나타난다가 되는
1: Yep.
0: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 등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뭐 작용하다라고 할때 kick 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So our expression today is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내가 복용한 그 약이 finally, 드디어 kicked in.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인 거죠. 드디어 작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계속 아프다가, 이제 드디어 약 효과가 나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 만들어 볼게요. 차근차근. 자, 주어가 뭘까요? 내가 아니죠.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주어는 약이겠네요.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복용했던 바로 그 약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약은 the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medicine. The medicine이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The medicine. 자, 근데 the medicine이 물론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드디어라는 단어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꾸며주는 말이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finally, 마침내가 먼저 나오죠. The medicine finally. The medicine finally. 그 다음에 약효가 나타났다. Kicked in.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순은 아시겠죠? The medicine kicked in. 이렇게 얘기하면 약효가 나타났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효가 드디어 나타났다.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연습해 볼까요?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1: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라는 표현을 파헤쳐 봤고요. 이제는 패턴을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We're going to change the medicine to something else. So, Momo finally kicked in.
0: 뭐뭐 finally kicked in. 그럼 이제 the medicine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까는 약효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작용하기 시작한 거니까. 대신 다른 것들을 넣을 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약효가 아니면 뭘까요?
1: Well, it's kind of hard to think of examples, but let's start with one that's similar to medicine.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0: Anesthesia.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약간 신데렐라 언니
1: Oh,
0: 이름?
1: 조금. Anastasia.
0: 맞아.
1: Anesthesia. 네.
0: 비슷하죠. Anesthesia는 근데 마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anesthesia라고 하면 마취가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왜 마취약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드디어 마취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0: ca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약 말고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You could say,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0: 아, 그럴 때쓸수 있겠네요. My confidence, 나의 자신감. 자신감이 너무 없었는데, 나 내일 PT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드디어 PT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나다 외웠잖아. 잭, 나 잘할 수 있겠죠?
1: 잘하시세요.
0: 잭이 그렇게 용감하게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주니까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내 자신감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1: As a teacher, it's great to see your students' confidence finally kick in.
0: 맞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confidence가 이렇게 kick in 하는 거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it about machines, like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아니, on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얘가 안 되는 거야. 뭐지? 왜안 되지? 근데 갑자기 디디디디디디디 그게 되는 거예요.
1: Or in large buildings, maybe there's a thermostat, and so it's not on, and then it gets hot enough, and oh,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그쵸. 큰 빌딩 같은 데는 약간 이게 중앙 공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틀어지는 경우, 그럴 때, 드디어 에어컨이 돌아가기 시작하네. 이럴 때도,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너무 피곤한데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안 돼요. 더 마셔봐야 되겠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드디어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중도 되고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Great, 좋아요. Now let's get to work.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0: 네, 부장님.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1: Or it's 10 p.m.
0: 네.
1: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Oh no.
0: 그럼 이제 잠을 못
1: Quar,
0: 자는
1: quar.
0: 거네요. 어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what time do you drink coffee?
1: I should not have coffee after 3 p.m.
0: 3시에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 what time does caffeine kick in?
1: Then I will just not be able to sleep until too late, No.
0: 진짜요? 3시 이후에
1: Because
0: 마시면.
1: I don't drink caffeine much these days, it has a stronger effect.
0: 그렇군요. 저는 요즘 카페인 잘안 마시거든요. 커피 잘안
1: 아, 그래요?
0: 마시고. 그런데 밤 11시에 마셔도 11시 5분에 잘수 있어요. 네.
1: 저도 원래 그랬어요.
0: 그래서
1: 요즘에 안 그래요.
0: caffeine does not kick in. 네, 저는 효과가 아예 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약 효과, 뭐 마취약, 자신감, 에어컨, 뭐 기계류, 그 카페인까지 해봤어요. 또 다른 거뭐 있어요?
1: You could say,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0: appetite, 식욕.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먹기 싫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떡볶이를 한입 먹는 순간, 식욕이 드디어 돌기 시작했어요. 나의 식욕이기 때문에 my appetite라고 합니다. appetite가 이제 식욕이라는 표현이죠.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1: And here's one you could say that's more abstract. Maybe someone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with, oh, everything's going to be amazing, and I'm going to start my new business with $1, and I'm going to make $5 million, and then it doesn't work the way they thought. Reality finally kicked in.
0: 굉장히 좋은 표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Head in the clouds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머리가 구름 안에 있다? 현실을 못 보고 약간 붕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달러로 나는 비즈니스 시작해서 내가 성공시킬 거야. 약간 이렇게 붕떠 있는 사람들. 현실을 못 보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현실과 맞닿았을 때, 이랬구나, 현실이. 그랬을 때, 현실감이 드디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0: Reality finally kicked in.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할 때도 그쵸?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아니면 진짜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안 되겠구나. Reality finally kicked in.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예문을 만들기가 어려운 패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왔던 표현들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주옥 같은 표현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0: The anesthesia finally kicked in.
1: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0: My confidence finally kicked in.
1: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0: The air conditioner finally kicked in.
1: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0: The caffeine finally kicked in.
1: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0: My appetite finally kicked in.
1: Reality finally kicked in.
0: Reality finally kicked in.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3: 훨씬 나아요.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0: 아, 이제 약 효과가 나서 회의를 할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는 엄청 아파 보였나 봐요. 자, 그럴 때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이럴 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까라는 표현부터 알아야 될 텐데. 아까? 아까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는요. 아까라는 표현은 더 일찍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더 일찍. 엄청 아파 보였다. 아파 보였다. 일단 look가 들어갈 것 같고요. sick라는 표현도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1: Everybody knows that one, right?
0: 근데 지금은? 요건 어떻게 말할까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1: 아하.
0: 아하, 요거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영어 표현 아시죠?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자, 회의는 영어로 미팅이라고 하죠. 자, 그럼 회의를 하다는 have를 씁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영어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5: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4: You looked so sick earlier.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0: 그쵸? You looked so sick earlier 라고 했어요. 자, 일단 look sick 이라는 표현이 아파 보이다 라는 뜻이죠. You looked ed 붙여서 과거 형태로 sick 이라고 하면 당신은 아파 보였어요 라는 뜻인데 엄청 아파 보인 거니까 you looked so sick so를 붙여줬네요. 아까라는 표현은 earlier라는 표현, 일찍이, 더 일찍이, 요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earlier를 쓴다는 거, 요거 좀 신선하네요, 그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4: Are you okay now?
1: Are you okay now?
0: 그쵸? Are you okay? 요렇게 물어보는 거에 뒤에 now만 붙여줬네요, 그쵸? Are you okay now?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가 훨씬 나아요.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5: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1: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훨씬 나아요라고 할 때는 much better라고 했죠. I feel better. 요거를 그냥 줄여서 그냥 better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훨씬 낫다라고 할 때는 much 앞에 붙어서

0: much bet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I feel much better, I feel까지 붙여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여서 일부러 그냥 생략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문장이죠.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1: I can have the meeting now.
2: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네, 회의를 하다는 have a meeting입니다. 근데 원래 하려던 그 미팅을 이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have the meeting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I can have the meeting이라고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now로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둘 다 now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I can have the meeting now. 자,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3: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1: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발음을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2: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kick. 진 여기 연음되는 거죠. 그래서 쌍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이렇게 딱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dnesday everyone. This is Juch.
0: 네. Scorching hot라는 말도 있고요. 아주 덥다고 할 때.
1: We're 그죠? talking about heat and humidity 네. and how hot it is this summer.
0: Right. 선생님, 되게 잘 쓰신 말이 muggy weather라는 말씀 주셨죠.
1: Muggy 하면 it's hot and sticky. That's stickiness that's really bad. Muggy.
0: Muggy. 네, M-U-G-G-Y, muggy, right.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1: so
0: 날씨.
1: So many words and expressions.
0: 네, 그렇죠. 자, 오늘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바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폭우가 있어서 곳곳에서 막 이제 뭐 사고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Yeah. 올해만큼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매년 그렇죠, 뭐.

0: 폭우를 맞아서 갑자기 거리에서 수위가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몇분 만에 어디까지나 물이 차올랐더라라는 말을 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1: That's right. 갑작스러운 폭우라는 표현이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Sudden downpour.
0: Sudden downpour.
1: Downpour of rain인데 딱 downpour만 해도 다 이해하죠. The sudden downpour.
0: Sudden
1: 갑자기
0: downpour.
1: 비가 확 내리면서 it's like almost flooding.
0: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적에 언론에서 특히나 게릴라성 폭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 같이.
1: 게릴라같이
0: 그러니까 hits you, like strikes you, like out of
1: 갑작스럽게
0: nowhere.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다라고 할 적에. 그럴 적에 flash flood라는 표현을 봤던 기억이
1: Flash floods,
0: 납니다.
1: that's right. 플래시가 그냥 번개처럼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So flash floods is the same context.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일반적으로 말할 적이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 말 그대로 sudden downpour라는 말을
1: That's right.
0: 오늘 이제 함께 들어보시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죠. 내가 말이야,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서 꼼짝 못한 적이 있었어. 진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거든.
1: 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 거야?
0: 단몇분 안에 거리들이 그냥 발목까지 물이 찼어.
1: 와, 그렇게 빨리?
0: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막뭐 물이 새고 있더라고.
1: 세상에.
0: 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엊그제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It happens.
1: It actually happens every couple of years, I think. Especially in this country. S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there is a sudden downpour.
0: Sudden downpour. 그 갑작스러운 폭우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참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러우니까 어떤 채비도 다 하지 못한 채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있는
1: That's
0: 거죠.
1: right. That's
0: 바로
1: right.
0: 이런 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 꼼짝도 못한 적이 있었어.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0: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네. 자, 우리말로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라고 해서 once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에서는 once가 앞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once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1: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0: 네.
1: you can say I got caught once in a storm 해도 되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nce라고 하는 건한 번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once I got caught in a storm 이렇게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 뒤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동사 뒤에 I got caught in a storm 동사구가 되겠죠. I got caught in a storm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1: Sure.
0: I got caught once in a storm.
1: Once in a storm.
0: 네, 자 중요한 거 get caught in 뭐뭐를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1: Right.
0: 네.
1: When you get caught, you're basically stuck. 갑자기 닥치니까, you're caught in the middl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You're confused.
0: 그렇죠.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0: 이때 caught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단어는 caught로 쓰고 잘 아시는 탁 붙잡는다라는 뜻의 단어 catch의
1: Right?
0: 과거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1: 잡힌 거죠?
0: 그렇죠. 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I got caught. 그러면은 뭐말 그대로 나 붙들였어, 잡혔어라는 뜻으로 he got caught. 인 더몰 하면은 그 몰에서 그가 뭐 범인이 잡혔어
1: That's
0: 뭐
1: right.
0: 이렇게 말할 적에도 get caught를 쓸 수가 있는
1: 그런
0: 거잖아요.
1: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긴 해요. The robber was caught stealing something,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잡혔다라고 할때 get caught 혹은 was caught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got caught 여기서는 I got caught in 뭐뭐라고 해서 아주 불편한 상황. 그 비가 막 쏟아지고 뭐 태풍 치고 이러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나 어떤 in a problem 문제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발생한 거라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수 없이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이럴
1: Right.
0: 때 쓰인다는 거죠.
1: I got caught in a storm.
0: I got caught in a storm. 혹은 caught in rain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아요?
1: Caught in a rain.
0: caught in a rain인가요?
1: I got caught in rain 하면 조금
0: I
1: 어색한데.
0: caught in rain.
1: I got caught in a rainstorm, maybe.
0: 아, 그러니까 rain 정도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1: 그렇죠,
0: 거네.
1: 맞아요.

0: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가 내리면 되게 it's romantic.
1: 근데 이제
0: But
1: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길 걷다가 비가 내리니까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0: Right.
1: Cotton rain 답
0: You can
1: 아니에요?
0: just say caught in rain in that situation, right?
1: 그럴 수 있는 것
0: Yeah,
1: 같아요.
0: generally, oh, I got caught in rain.
1: I got caught in rain.
0: Yeah.
1: 근데 여기서도 get caught in traffic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I
0: Caught in
1: got caught in
0: traffic,
1: traffic.
0: right.
1: I got caught in a crowd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0: In a
1: 겁니다.
0: crowd,
1: 네.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0: Right.
1: I got caught in a crowd.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이
0: Right.
1: 있어서 get caught in 다음은 traffic, a storm, a crowd, the rain, 혹은 the
0: Right.
1: middle of a fight.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fight.
0: That's right. 근데 rain하고 storm은 확실히 다른 거꼭 기억하세요.
1: 네.
0: rain은 그냥 비고
1: 네.
0: storm 폭풍이죠.
1: 아,
0: 네.
1: 그렇죠. 만약 뭐 태풍치고
0: Dangerous.
1: 폭풍우.
0: Yeah.
1: 그래서 여기서도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아시겠죠? 그러니까
0: Yeah.
1: 꼼짝없이 그 폭풍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0: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아.
0: Like, I didn't see it coming. It came out of nowhere.
1: I didn't see it coming. 그것도 정말 좋은 표현이죠. 내가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I didn't see it coming. 이렇게도 말하고 미처 예견 못했다. 여기서도 it came, 그 일이 벌어졌다, 발생했다. It came out of nowhere. 어디선가인지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So it came out of nowhere 하면은 아주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0: Anytime something like happens quickly, suddenly, you can say, I didn't see it coming.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그때 기억나세요?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내가 그 큰일 날 뻔했다. 바로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a bike came out of nowhere. 그래가지고 I almost got hit. 뭐 이런 말을 했던
0: That's
1: 기억이
0: right. I
1: 납니다.
0: remember you. Yeah. So it was a very dangerous,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1: 맞습니다. So came out of nowhere. 어디선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할 때, 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뭐 그런 얘기야?
0: Like a sudden downpour?
1: Like a sudden downpour? 네. 그러니까 게릴라성 폭우 같은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ownpour, P-O-U-R를 뒤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폭우가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팍 쏟아져 내리는 걸 말하게
0: Yeah.
1: 되잖아요.
0: You can generally say when it's raining a lot, you say, oh, it's pouring.
1: It's pouring.
0: It's pouring.
1: 그렇죠.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진다라고 할 때, it's
0: Yeah.
1: pouring. 이렇게 말하죠.
0: 그 pour이죠.
1: 네.
0: Downpour.
1: Downpour. 그렇습니다. Like a sudden downpour.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 말하는 거야. Like a sudden downpour.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3: Like a sudden downpour?
1: Like a sudden downpour. 자, sudden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 분처럼 sudden 이렇게도 말하죠.
0: Sudden.
1: Sudden.
0: Sudden.
1: Sudden downpour.
0: Sudden.
1: 네. 자, 그러면서 맞아. 단몇분 만에 혹은 몇분 안에 거리들이 발목까지 물이 찼어.
0: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1: 네, within minut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분 안에, 즉몇 분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within minutes라고 하거든요.
0: Yeah, within minutes.
1: Within minutes, 그러니까 정말 금방이라는 얘기죠. Within
0: Right.
1: minutes, 그러면서 거리들이 the streets were flooded, 이렇게 물이 차올랐다. Were flooded 얼마만큼 ankle deep, 발목까지 깊이가 되게끔이란 말이네요.
0: So within minutes, within just a couple of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Flood 하면 이제 홍수를 flood라고 표현하는데,
1: 네.
0: if there's so much rain, we can just say, oh, it's flooded. My room is flooded. The pipe burst or something. So the streets had so much water, flooded 어디까지? Ankle deep.
1: 아, 그러니까 flood란 말이 물론 이제 홍수라는 뜻의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0: Right.
1: 있지만 뭐뭐 was flooded with 뭐뭐. 예를 들어서
0: Right.
1: the studio was flooded with so many people. 뭐
0: That's right.
1: 그렇죠. 스튜디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막 차고 넘쳤다라고 말할 때그 좋은 뜻이 좋은 일이겠지만 물론
0: It's neutral. It can be good, but we often use it in a bad way, in a negative situation.
1: 그러면은 I was flooded.

0: with good news. 너무나
1: Right.
0: 좋은 소식들로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많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와서 버거울 정도였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 My inbox is flooded
0: Right.
1: with emails, right?
0: Spam mail.
1: Spam
0: 하면은
1: mails.
0: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1: Right.
0: 거죠.
1: So it can be good and bad.
0: 아, 그러니까 뭐뭐 is flooded 혹은 뭐뭐 was flooded with 뭐뭐 하면은 뭐뭐로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많이
1: Right.
0: 왔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the streets were flooded 정말 말 그대로 물이 차 넘쳤는데 거리들이 말이죠. 얼마만큼이냐 하면 ankle deep라고 해요.
1: Ankle deep.
0: ankle
1: 이
0: deep.
1: 발목까지 물이 찬 거죠?
0: Ankle
1: Ankle deep.
0: deep. 그러니까 ankle, ankle. 이거는 참 오랜만에 쓰는데요. ankle 발목인데 그만큼 깊었다. ankle deep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Ankle deep.
0: ankle deep. 그래서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그렇군요. 그 말을 듣고 와, 그렇게나 빨리?
1: Wow, that fast?
0: Wow, that fast?
1: In just minutes?
0: 그렇습니다. 자, 정말 몇 분도 채안 돼서 within just minutes that fast? 그렇게나 빨리? 라고 묻네요.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3: Wow, that fast?
0: Wow, that fast? 자,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물이 새고 있더라고.
1: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네. And the subway entrances. 자, 지하철 입구들, 입구 number one, 입구 number two 막 많잖아요. So subway entrances. were 자 어땠냐 하면은 이미 already letting water in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더라 즉 물이 안으로 막 새고 있다고 합니다.
1: It was already flooding. You can
0: 그렇죠.
1: say here as well.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할때 leaking을 써도 돼요, 선생님?
1: leak 하면 이제 뭔가 물이 갇혀진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leak고요.
0: 네.
1: Like 원래 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subway you're not supposed to have water in there, but when rain rushes in, we say flooding or water letting in.
0: 그렇죠. Water letting in. 물이 안으로 그냥 막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1: 그쵸,
0: 거군요.
1: 맞아요. 네.
0: 네. 여기서도 물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는데, 아유, 참나. 네. 어쨌든 보니까 지하철 여관으로 막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보죠.
2: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Already letting water in. 이렇게 이미 벌써 물이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갑자기 홍수가 발생했을 때 혹은 폭풍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2: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3: Like a sudden downpour?
2: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3: Wow, that fast?
2: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보시죠.
1: Let's go.
0: 한 번은 서울에서 태풍을 맞아 꼼짝도 못한 적이 있었어.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0: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0: 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 거란 거지. Like a sudden downpour?
1: Like a sudden downpour?
0: 단몇분 안에 거리들이 발목까지 물이 찼어.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1: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0: 야, 그렇게나 빨리? Wow, that fast?
1: Wow, that fast?
0: 오, 그리고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물이 새고 있더라고.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1: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여기까지입니다.
1: 예! Good job, everyone.
0: 네, 물론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발생했던 것을 경험하셨다면 이렇게 영어로 풀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발목 높이까지 왔더라. 라고 할 적에 the snow was ankle deep
1: yeah,
0: or the snow
1: fine.
0: piled ankle deep.
1: Mm-hmm.
0: 그러면 이렇게 쌓아 올려진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1: It snowed ankle deep.
0: Snowed ankle deep.
1: 해도 되고요.
0: 그것도 좋다. Yeah. 그러면 발목 깊이, 높이까지 눈이 왔다.
1: 눈이 It's 내렸다.
0: Snow, 눈 그쵸? 내렸다.
1: Sure.
0: Snowed ankle deep. 선생님,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눈이 내렸다.
1: Mm-hmm.
0: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말할 때 rain is falling 이런
1: yeah.
0: 말 하잖아요.
1: Yeah, rain is falling, snow
0: 그렇죠.
1: is falling.
0: Snow is falling.
1: Right.
0: Snow is coming, rain is com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 Coming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0: 네.
1: 이해는 하겠는데
0: 네네네.
1: we always say falling because it's falling from the sky.
0: 그렇죠. Raindrops yeah. are falling on my head라는 노래가
1: That's a good
0: 있잖아요.
1: Song. That's right.
0: 비만 왔다면 우리 모닝 스페셜에서 항상 틀어주시는 노래. 네. 그 노래 정말 좋아요. 그
1: I love that song.
0: 우리, 내 머릿속에 떨어지더라도 머리 위에 떨어지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노래였다고
1: 그런
0: 기억합니다.
1: 노래였군요.
0: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비님이 오신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거든요.
1: Oh, I love that.
0: 네. 자, 우선은 came out of nowhere라는 말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1: Mm-hmm.
0: 갑자기 발생했다. 네, 등등
1: right.
0: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직접 말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1: Grea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4: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3: Hi, everyone. I'm Kristen Cho.
4: And I'm Cameron Word.
3: So, Cameron, are you keeping the AC on when you're going to bed these days?
4: Of course.
3: Oh, yeah.
4: Yeah. Yeah.
3: It guarantees a good night's rest. Mm. Yeah.
4: And it's more than the temperature.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Mm. I just need to get the humidity mm-hmm. out of the room.
3: That's right. Mm-hmm.
4: There's too much water in the air.
3: Mm-hmm.
4: So I usually use just the dehumidifier function.
3: Yeah.
4: The 채습 기능, right?
3: Right.
4: Yeah.
3: And I used to do this. No, I didn't do this until starting last year.
4: Oh, really?
3: Yeah. I used to be able to, you know, go through the night without having the AC full blast, mm-hmm. you know, in my room. But starting last year, I was like, okay. This mama has to sleep.
4: Okay. It's true. And like, I have the like cooling blanket.
3: Yeah.
4: The cooling pillow that has that like blue gel on
3: yes.
4: it. That's supposed to make you feel cool at night.
3: Right.
4: But it just doesn't work.
3: It doesn't work.
4: Like the AC works.
3: I know. Mm. Well, you know, we're talking about our topic, when the AC gives up. This situation this month is that the AC has broken down. And it's taking a while for the service center to come in. So it's been very difficult, right? And now Emma and Jake are considering, okay, should we find another solution? Maybe go to a hotel?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bscond. 뜻은 무단 이탈하다, 도주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giraffe who absconded from a private game ranch and effectively went missing for nearly 2 weeks has been found safe just a few kilometers away from the homestead. 여기서 abscond라는 표현은 몰래 빠져나가거나 종적을 감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absconded from the camp at night. 그는 밤에 캠프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뉴스에서 abscond from custody, abscond with fund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단 이탈하거나 돈 같은 걸 들고 도주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bscon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세계는 수많은 생명의 삶과 죽음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망에 가깝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물망에 흔적과 울림을 남기며 남은 이들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연결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더 가깝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며 연결된 죽음을 생각하는 일. 우리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악뮤가 부른 기쁨, 슬픔.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도서출판 아몬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세 분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 그리고 뇌과 전문의이자 의료윤리학 연구자인 신성준 교수, 의료의 역사와 윤리, 인문학에 관해 쓰고 가르치는 최은경 교수, 이세 의사가 함께 쓴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이 저자 중한 분인 박혜윤 교수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 제목,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삶의 끝이자 삶의 일부라고도 할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현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얼마나 잘 구분되고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책 읽는 동안 많이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북카페에서 다룬 책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용어들인데요. 안락사,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조력 임종, 조력 자살 등등의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다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 말들 사이에 그 차이가 좀 뚜렷하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구분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 평소에 좀 던지고 싶었던 질문 있다면 많이 준비하셨다가 던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정님, 연결된 죽음. 죽음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고 그냥 아이 그런 생각을 뭐 하러 해 오늘이 좋은데 이렇게만 하고 덮어두기에는 사실 인생에서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리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이 관련된 책 혹은 논의를 부지런히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리고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고 들떴던 마음은 아무튼간 조금 차분해지게 되는데 이걸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북카페에서 오늘 또그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부까지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복날이군요. 초복 2801 쓰시는 카페이님. 모닝 전복 삼계탕으로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초복 건강식으로 드시고 더위 이겨나가시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초복인데 어떤 거좀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실 생각 하고 계실까요? 모닝 전복 삼계탕 좋은데요. 이 삼계탕 뭐 하루 중 어느 때 먹어도 좋긴 하겠지만 모닝이 붙으니까 그냥 하루 꽉 채워서 영양 가득한 것으로 좀 일찌감치 부지런히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도 수박을 먹다가 찐 옥수수를 데워서 자리 잡고 앉았어요. 진짜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그쵸? 먹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하며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항상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늘 이걸 감각하면서 살긴 힘들죠. 항상 그것이 좀 어려워졌을 때, 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라고 이렇게 좀 결핍을 느낄 때 생각하게 되긴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2729 쓰시는 카페이님, 휴가를 제주도로 가셨나 봐요. 신비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진한 물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시집을 읽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 게다가 북카페와 함께할 시간이 되니 새곱절은 더 두근대는 가슴.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자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휴가의 그한 풍경을 사연으로 너무 잘 담아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시집과 함께 또 북카페와 함께 제주 풍경과 함께하는 물안개 속에 있는 그 풍경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상현님, 오늘 암호는 삼계탕일까요? 하셨는데 그러네. 삼계탕도 있네요. 아무래도 삼계탕도 여름에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좀 의문

의무적으로라도 한 번은 꼭 이상, 한번 이상 먹게 되는 음식이긴 한데, 오늘 삼계탕 아니에요. 이 생각도 못 했어요. 이거 다음 여름이 올 때, 꼭 암호에다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까지. 카페님들이 던져주시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두막 있나요? 원두막 있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것도 담진 않았는데, 네. 오늘 것도 근데 들으시면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오늘 선곡표 통해서 약간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힌트를 살짝 이렇게 부려놨는데요. 오늘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사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은하수가 가장 밝고 두터워서 잘볼수 있는 진짜 은하수의 계절은 여름철입니다. 여름. 여름밤의 별, 볼수 있는 풍경들, 이런 것들 최대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하수가 지금 우리 위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뻔한 일상이 조금은 더 다르게 반짝반짝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은하수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앱 어디로든 좋습니다. 출석 암호 보내주시죠. 오늘이 11번째 출석 암호입니다. 내일까지 다 출석하시면 이제 개근상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출석 다 했다 하면 아차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02-1호 시작되는 거,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거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 은하수,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은하수입니다. 권성경님, 출첵 은하수. 어제 아이들과 오로라 보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날이 개면 여름밤에 별 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사철 하늘,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루틴으로 들여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지금이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여름밤에 밤하늘은 훨씬 더 밝고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368 쓰시는 카페이님, 은하수. 어린 시절 여름밤 옥상에 모기장을 걸어놓고 보던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그쵸. 어릴 때 정말 평상 이런 데 있으면 누구 집 평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외갓집 가거나 뭐 친구 집 가거나 했을 때 그런 데에 이렇게 딱 모여 앉아가지고 뭐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밤하늘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덮던 그런 추억의 이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김세진님, 은하수를 이제는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 슬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은하수가 뭐지 하는 그 세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책으로만 봤어요. 혹은 뭐 다큐멘터리로만 접했어요 하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은하수. 세진님 사연 보니까 또 질문 주셨었죠? 그 김세진님은 또 금요일에 요청하신 것이 있죠? 모두 이렇게 모여서 들으신다고 해서 네, 미리 알려드리면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깜짝 선물처럼. 신수아님, 밀키웨이. 영어로 우유길을 한글로 은하수라고 만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은빛 강물로 보였나 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은하수 정말 저도 이렇게 육안으로 훅 봤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 한두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와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 인생에 일부러 주입해서라도 좀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수나 아직 못 봤는데 하면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만큼. 이제 일간 카페인 열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법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1901년 겨울,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이란의 고도 수사. 프랑스의 고고학자 자크드 모르간이 이끄는 발굴팀 소속의 신의 고고학자였던 귀스타브 제퀴에는 아크로폴리스, 성체라 불리던 언덕에서 세 조각으로 나뉜 검은색 비석을 발굴해냅니다. 2.25m 높이, 원기둥 형태의 돌비석에는 태양신에게 법을 하사받는 왕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쇠기 문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함부라비 법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초기 성문법으로 꼽히는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이 법전에는 서문과 본문 282개조와 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세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상법은 물론 채권, 채무, 혼인과 이혼, 상속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는데요. 폭행과 절도 등을 다루는 부분에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원칙이 등장합니다. 함무라비법 196조.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한다. 함무라비법 200조.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 이 동등한 보복 규칙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신분, 자유민, 귀족일 때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뽑는 대신 은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등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랐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받은 것 이상으로 벌하지 말라는 나름의 형벌의 상한을 제안하고 사적 복수나 귀족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했던 나름의 보호장치였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에는 그 옛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자유와 권리를 얻어내기까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그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말리 웨일러스의 Get Up, Stand Up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불공평해 보인다 싶은데 이걸 가만히 그 당시 사회 배경까지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한 처벌을 맞고 귀족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했던 그법 체계였다는 거 오늘도 일카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이님. 함무라비 법전의 새로운 면입니다. 그 시절의 상황, 정의, 철학이 녹아있군요. 기록의 중요성 실감합니다. 존경할 정도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전의 그 성문 법들, 이런 것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 돌이 주는, 우리 또시 코너에서 돌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돌이 주는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한 번,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각인되면 그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암호, 은하수 아시죠? 지금 많이 은하수를 이렇게 찍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단어도 참 너무 예쁘죠? 은하수. 박종수님은 은하수 소금강 가서 처음 봤어요. 그때가 23살 때였습니다. 미리네라고 하죠.

하셨어요. 은하수의 다른 이름 미리네. 그쵸? 이동일님, 미리네는 은하수의 순우리말. 그런데 미리네는 선불 느낌이 나니 은하수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했습니다. 잠시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언어 유희를 바로바로 포착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미리네가 왜 선불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불 느낌이 나니까 미리네라고 하니까 압박이 느껴지니까 은하수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 8355 쓰시는 카페이님. 은하수 북카페 365일 출석표 저 스스로에게 찍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전국 1등 더위를 놓치지 않는 경산. 아, 경산 소식 많이 들리네요. 지금 37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무덥죠. 우리 카페인 분들 계신 곳 어디든 아,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것 최대한 쾌적하게 오늘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원 디렉션의 They Don't Know About Us 듣고 그리고 일깨 기쁨 열어볼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6분 만에 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 버드 테라피의 힘, 너무 궁금한데, 인간이 어쩌다 새라는 존재를 이토록 좋아하게 됐나, 매혹될 수밖에 없게 됐나, 그 이유 바로 만나보시죠.

작은 새들의 귀여운 몸짓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 어떤 새는 화려한 깃털을 두르고 아름다움을 뽐내는가 하면 어떤 새는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또 어떤 새는 신비롭고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들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디지털 가상세계가 현실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는 심신 안정을 위한 하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숲 또는 산을 찾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는 직접적이라기보다 이론적이고 구체적이라기보다 추상적이다. 집이나 도시를 벗어나 낯설고 무심하며 때로는 적대적인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려한 자연 풍광만 사진에 담아 돌아올 뿐이다. 이래서는 심신 안정은커녕 피톤치드 효과도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안하고 고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자연을 이루는 다양한 생명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생태계에서 새들은 다른 생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룡의 직계 후손인 새들은 곤충이나 식물에 비해 개체수가 적고 강이나 바다보다 주로 육지에 살며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주로 낮에 활동한다. 대개 화려한 깃털을 가졌으며 울음소리나 노래로 존재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떤 종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이동을 감행한다. 또한 서로 활발히 소통하며 일부 종은 지능이 매우 높다. 자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새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경이롭고 특별한 자연의 세계로 이끈다. 생명과학 분야의 조류학자가 유독 많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탐조, 즉 새들을 관찰하는 일은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탐조는 즐거운 취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쌍안경 하나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새들을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만 명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10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탐조를 즐기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보호단체인 왕립조류보호협회는 약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새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일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일상이자 의무로 통한다. 아시아에서도 탐조의 뿌리는 깊다. 특히 대만은 국토 면적당 조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탐조인의 성지라 불린다. 매년 열리는 타이베이 국제 탐조 박람회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전 세계 이버드, 세계 최대 탐조 기록 플랫폼 데이터 투입량에서 인구 대비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시민 참여가 뜨겁다.

웨이브 투얼스의 버드 듣고 왔습니다.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은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새들을 만날 때꼭 갖춰야 할세 가지 마음가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시죠.

새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인내심이다. 동물을 연구하는 자연 관찰자들은 관찰 과정에서 허탕을 치는 일이 많다. 새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추위 속에서, 때로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새가 마침내 나타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바로 다가가서는 안 되며 쉽게 흥분해서도 안 된다. 평소 성격이 급한 조류학자들이 작은 새 한 마리를 기다릴 때만큼은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웃음이 나오곤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인내심과 더불어 겸손함도 필요하다. 수백만 년에 걸쳐 새와 인간을 만들어낸 광대하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새는 스스로 원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새가 어디에 앉을지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땅 위에 머물러야 하지만 새는 하늘을 알고 바람을 즐기며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새를 관찰하는데 꼭 필요한 또 다른 자질은 신중함이다. 새에게 다가가려면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자연 속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연스레 익히거나 다른 탐조인들과 함께하며 배워나갈 수 있다.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각 종의 특성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새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순간 관찰은 실패로 끝난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줄여야 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야 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은 침묵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 자연을 관찰하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나뭇잎 사이에 갈대숲 속에 엎드릴 줄도 알아야 한다. 거칠애를 벗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루시드 폴 이규호의 새 띄워드렸습니다. 필리프 제이 디부아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은하수 이 출석 암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4903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은 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출석 체크하고 있는 지경까지 출석 체크 집착하는 중독 비스무리하게 변해가는 카페인 행복한 카페인입니다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페인 여의와 어의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행복한 카페인 놀이라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대망의 개근 마지막 암호가 나가는 날입니다.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들고 박혜은 교수와 계실 겁니다. 1부 끝곡으로 수잔 시아니의 터닝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0: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조력 임종, 안락사, 존엄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말입니다. 고통 없이 내 뜻대로 존엄하게 죽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대표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암과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성준, 최은경 교수와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집필했습니다. 박혜윤 교수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네. 일단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되게 시원해지고
0: 맞아요. 예,
1: 계기도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0: 네.
1: 제가 사실 카페인이기도 하거든요.
0: 아, 정말요?
1: 그래서 오랫동안 애청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0: 네.
1: 또 주제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이 북카페를 애청하시는 카페인이셨다고 네. 하니까 이 섭외 전화 받고 또 네. 이중으로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그걸 또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 이 책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래서 좀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조력 임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관심을 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정보나 관심이나 관련 제도 등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세계 접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1: 네.
0: 어떤가요?
1: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조력임종을 알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오고
0: 맞아요.
1: 피부로 최근에 몇 년에 스위스 가서 말끔하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상 표현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만큼 사실 되게 그 평안한 임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고 있기는 한데
0: 네.
1: 그 관심이 마치 조력 임종을 도입하면은 또 해결이 될 것처럼 조금 회자되는 측면들도 조금 있어서
0: 네.
1: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뭐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짚어봐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0: 네.
1: 좀 정리해서 독자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네.
0: 현재 실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일부만 보고 어떤 마음을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세 분의 저자가 함께
1: 네.
0: 이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1: 네, 저희 세 사람은 좀 분야는 다 다릅니다.
0: 네.
1: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 또 최은경 교수는 지금 의료윤리를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0: 네.
1: 교수고요. 그다음에 신성준 교수는 이제 신장내과로 이제 또 말기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0: 네.
1: 많이 보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윤리 공부를 좀 꾸준히 같이 좀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료윤리를 공부하면서 좀 조력 임종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0: 네.
1: 이게 우리 사회에 곧 닥칠 문제라고 사실 생각은 저 미처 못했고 고요. 그런데 이제 뭐 디그니티스에 사망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최근에 2022년, 2024년 국회에서
0: 네.
1: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이 논의가 진척되는 것을
0: 네.
1: 보고 그런데 그 논의가 뭔가 조금 다양한 층위에서 어떤 논의가 된다라기보다 굉장히 서둘러서 뭔가 입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학술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테두리 안이 아니라
0: 네.
1: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셋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만 했다면 막연 생각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의 얘기로 이렇게 들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님이요. 아, 오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갖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분야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귀 기울여 청취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책 쓰시기 전과 책을 또 책 작업을 세 분이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더 배우시게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저자도.
1: 아, 그렇죠. 예, 특히 또 저희는 막 이렇게 조금 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네. 논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사실 좀 딱딱한 언어를 쓰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또 예,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네. 또 최근에 이 책 발표하고 또 다행히 여러 군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거나 네.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쵸. 그다음에 조금 얼마나 그동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한 개구리로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네. 또 오늘 이 기회도 사실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들고 또 얘기하실 기회들도 참 많으시지만 오늘도 북카페 아까 오셔서 생방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라디오 생방은 네. 라디오 생방의 가장 큰 묘미는

0: 청취자와 우리 이제 북카페에서 카페인이죠. 카페인과 바로바로 즉각 소통을 또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뭔가 건네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있다면 오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책 용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락사, 존엄사, 의사, 조력, 임종 등등 여기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또이 용어 차이에 따라서 약간 그 행위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볼까요?
1: 네, 저도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책에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말이 또 생각을 규정하는 측면도
0: 맞아요.
1: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약물을 투약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리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는 행위는 이제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법 시도가 되었을 때 사용했던 용어는 조력 존엄사였습니다.
0: 조력
1: 예, 그래서
0: 존엄사.
1: 굉장히 사실 혼동되기가 쉽거든요. 또
0: 그쵸.
1: 2018년에 이제 발효된 연명으로 결정법 그 논의가 있을 때도 연명으로 중단도 그때 존엄사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존엄하게 죽는다라는 그런
0: 그쵸.
1: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사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존엄사라고 이게 의사조력 임종이 존엄사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죽음은 그럼 존엄하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자꾸 좀 알게 모르게 할수 있는 좀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희는 책에서 최대한 좀 가치 판단을 좀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조금 그 행위를 지칭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해서 조력 임종이라는
0: 조력 임종.
1: 네, 용어를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그 조력 임종이라는 거는 환자 스스로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듯이 의사 혹은 의료인의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살려서 의사 조력 임종을 이렇게 용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0: 의사 조력 임종. 네,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골라오신 곡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곡을 고르셨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지그발디 칼달론스라는 좀 어려운 이제 아이슬란드 작곡가의 아베마리아인데요. 비킹구르 울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한 버전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사랑하는 분들을 조금 힘들게 보낸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상실과 애도를 좀 위로를 드리는 곡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 칼달룬스가 아이슬란드의 의사이자 음악가였다라고 하고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주 삶의 힘든 시기 혹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일 때마다 조금 다 같이 듣는 그런 또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우리를 훅 안아주는 곡이군요. 어떻게 보면
1: 그런 것
0: 크게.
1: 같습니다.
0: 그쵸.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오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저자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 조력 임종, 의사 조력 임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수미 님이 조력 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1: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점에서 안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0: 맞아요.
1: 네.
0: 이 조력 임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그 통계치도 좀 건드리고 있는데, 국민 80%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의료인들도 이제 뭐 절반 정도 찬성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설문조사는 문항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의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몇 명이나 어떻게 선별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봐야 돼서 그것을 조금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 용어,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알고서 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더라도, 반수 이상 정도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혼자 사시는 조금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외로운 어떤 아프신 노인분이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찬성하십니까?라고 한 그런 맥락을 달리하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때랑 가족이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굉장히 또 상이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또 시점에 따라서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0: 그렇죠.
1: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반수 이상의 이런 이제 결과 나오는 거, 그 배경들이 좀이 책에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끝까지 이게 어떤 치료에 이제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은 끝까지 이제 치료를 또 이어가야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0: 가족도,
1: 네.
0: 가족은 또 가족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런 설문조사의 그냥 결과가 약간 좀 러프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층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죽음에 대한 논의나 임종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금기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0: 네.
1: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내가 이 치료를 받는 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뭔가 목숨을 살리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0: 네.
1: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전또 짚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 말기나
0: 네.
1: 임종을 보낼 때 적절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점은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게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이라고 말씀을
0: 네.
1: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커다란 간병 공백부터
0: 그쵸.
1: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절받기 어려운 그런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내가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떠밀르듯이
0: 네.
1: 그렇게 의료기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이제
0: 그쵸.
1: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 이런 옵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0: 지금 카페이님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 3개월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셨대요.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되죠.
1: 네, 사실 그 우리가 평안한 임종, 좋은 죽음 이야기할 때
0: 네.
1: 한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때 1등 두 가지가 고통이 덜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패키치지 않는 죽음입니다.
0: 네.
1: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또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순위에서 밀려요. 네,
0: 그렇군요.
1: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이 지금
0: 그쵸.
1: 9339님께서는 또그 부분에 또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0: 맞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은 누구에게나 꼭 오는 죽음이기에 모든 이들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주제일 듯 합니다. 아직 건강하시지만 두 노부모님과 쉰이 훌쩍 넘은 저에게도 멀지 않은 터라 더귀 기울여지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어느
1: 네.
0: 위치에 있든. 아, 박준성님. 치료가 어렵고 연명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0: 네.
1: 어떤 아까 뭐 너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치료에만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에서 사실 어느 쪽을 갈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0: 맞아요.
1: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0: 네.
1: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서 조금 뭔가 선택에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이 환자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게 캐나다 사례에도 나오고 네덜란드 사례, 뭐 스위스, 일본 막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권의 그 사례들도 나오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제가 그 수라는
1: 아,
0: 인물이 그
1: 네네.
0: 분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그 재판에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 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도 참, 이게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라는 그 분은 캐나다 사례지만 이 생명의 존엄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그리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5대4로 결국엔 한표 차이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1: 네.
0: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보장 안 한다 한다 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0: 자기 결정권.
1: 참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사실 되게 폭넓은 결국에는 의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내 몸을 나의 의사와 가치에 따라서
0: 네.
1: 이제 이렇게 그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0: 그렇죠.
1: 하는데, 조금 의료 현

0: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력 임종은 조금
1: 네.
0: 별도로 한다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원하는 치료를, 물론 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원하는
1: 네.
0: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의학적인 적응증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1: 그쵸.
0: 아닌데, 의학적인 적응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부담이 돼서 하지 않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그게 이제 조금
1: 그렇죠.
0: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히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 거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조력임종을 논의하고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1: 네.
0: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조금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1: 네.
0: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아직 지금 모호하게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 자기결정권을 조금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1: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 책에 나온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0: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료, 예를
1: 네.
0: 들어서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1: 네.
0: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치료 같은 이런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환 상태에 있으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과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때가 많거든요. 임종
1: 아.
0: 과정은 급속도로 몸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1: 네.
0: 되게 수일 내지 조금 많게 잡아도 수주 이내에 사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렇지 않게 그냥 연명의료를 하면은 한동안은 조금 생명 유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도
1: 네.
0: 있거든요. 그걸 좀 말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때는 이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금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우리 국민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작성을
1: 네,
0: 하셨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작성하실 때 이제 찾아오실 때 그러고 이걸 작성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뭐 콧줄 꽂지 않고
1: 그쵸.
0: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거 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들 설명드려도 이게 사실 저희 생각에도 일반인분들의 이제 생각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걸 작성했으니까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1: 네.
0: 의사가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많은 순간을 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책 통해서 좀 느꼈어요.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32 쓰시는 카페이님, 삶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나름 가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강요된 선택이라면 이는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이 책에서도 많은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음악인데요.
1: 네.
0: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 사별에 대한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이 작사가께서 어머니를 사별한 딸의 마음으로 작사를 하신 거라고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김광민이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네, 별로.
0: 별로?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왜 별인가요?
1: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뭐 그런 과학자 책에 따르면 별에서 온
0: 맞아요.
1: 네, 존재들이라 그러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별들 그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북카페 출석 암호가 은하수여서 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타이밍도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섭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인데 보호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법이나 의료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의료 현장에선 이미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0: 네.
1: 노인분들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어떤 의료적인 결정이나 돌봄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지금 사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굉장히 임박한 우리 현실 문제들인 거고 정경희님은 한 달 전 웰다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죽음을 앞둔 암 환자 어르신께서 생신날 가족과 지인 초대해서 파티를 하셨어요. 모두 웃으면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슬프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어요. 하셨습니다.
1: 네. 그래도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0: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1: 네.
0: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예, 참
1: 그쵸.
0: 뭐랄까, 감사하기도 하고, 예, 네,
1: 맞아요.
0: 참 흐뭇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좀 찡한 그런
1: 그쵸.
0: 네, 순간입니다.
1: 우리를 살게 하는 요소들을 분명히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더 많이 기대게 되기도 하고. 김주영님은 올해 69살인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됐는지를 생각하니 서글펐는데 젊은 사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저도 좀 동감합니다.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이런
1: 그쵸.
0: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실 자꾸
1: 네.
0: 접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저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더 조금 삶의 소중함이나 집중을 하게
1: 네.
0: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전 연명을 위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별로 이렇게 다루고 싶지
1: 그쵸.
0: 않은 마음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네,
1: 맞아요.
0: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의미 있는 대화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카페이님이 주셨던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우리가 꼭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이게 자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것을 이게 행사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쉽게 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고가의 만약에 항암제를 써야 한다. 그럼
1: 네.
0: 그분께는 사실 실질적인 옵션이 아니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되게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영화가 저희 책에서 소개한 플랜 치료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거는
1: 네.
0: 사실 미래의 일본을 상정한 것이고 이 75라는 게 75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국가가 그분이 원하실 경우에 죽을 수 있도록 조력 임종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78세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호텔 노동자인데 자기와 비슷한 고령의 이제 노동자가 호텔에서 일하다가 다치면서
1: 네.
0: 아 이제 고령자들은 안전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에 이제 일자리도 잃고 그걸
1: 그쵸.
0: 되는데 자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1: 오.
0: 가려고 해도 뭐 가면 시간이 안 맞아서 문 닫았다라고
1: 네.
0: 하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은 굉장히 쉽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근데 편의점 옆에서도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청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10만 엔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24시간 정신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이게 이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1: 그쵸.
0: 이런 류의 뭔가 지지가 있다면 사실 이분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분은 스스로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과연 정말 온전한 자기 결정일 건가 이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1: 네.
0: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이실 텐데
1: 그쵸.
0: 우리 노인의 삶이 이 지금 주인공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예, 그런
1: 네.
0: 부분들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접근성 좋게 있는 정보들을 이 사람이 좀더 버틸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애하는 데에다가 좀 두면 좋을 텐데라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영화니까 좀 극단적인 상상이 좀 추가된 거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 현실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의사 조력 임종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어요.
0: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건데요.
1: 네.
0: 지금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되게 이제 기준이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1: 네.
0: 고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실 의사에게도 사실 굉장히 낯선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라는
1: 그렇죠.
0: 부분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0: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진수정님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돼요.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장현우님은 이런 주제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책을 내주셔서 참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0: 전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조금 이렇게 용기 내서 책 쓰기를 잘했다라는
1: 그쵸.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 어디를 걱정하셨을지도 좀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묶어주셔서, 귀한 책을 묶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이 주제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완화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또이 암과 중증 질환 가진 환자와 가족들 진료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화 정신의학.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는데요, 저에게는.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완화정신의학은 암이나 암과 같은 이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이제 말기
1: 네.
0: 임종을 앞둔 분들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고요. 사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1: 네.
0: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에 유병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좀 또 어려운 점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병을 하시고 같이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 보내신 이후에
1: 그렇죠.
0: 그 사별을 잘 돌봐드리는 것도 또
1: 네.
0: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립이 되면, 마련이 되면, 조력 임종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까요?
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뭐100%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논의를 조력 임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 좀 전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전제다, 오히려.
0: 네, 예.
1: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완화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이제 중한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의
1: 네.
0: 고통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료
1: 네.
0: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완화의료를 받으시면서 사실 말기를 그래도 비교적 통증도
1: 네.
0: 잘 조절되시고 평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물론 완화의료가 100%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완화의료 계신 분들께서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증상은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완화의료 접근성이 암 환자의 한 4분의 1? 그 전체 이제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10%가 안 되는
1: 그쵸.
0: 부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1: 네.
0: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고 평온하고 또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경험은 또 적다 보니까 그
1: 네.
0: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될 텐데, 그쵸?
0: 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것도 상실과 상실에 대한 위로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곡들이 조금 조용한 곡이라서
1: 네.
0: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곧 노인이 될 나이인데 고통에 비용이 있다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지죠?
1: 네.
0: 사연 속에서. 이기범님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셨습니다.
1: 저희 책이 사실 뭔가를 정리해드리기보다는
0: 네.
1: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력 임종만 도입되면 깨끗한
0: 네.
1: 죽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면이 복잡하다라는 걸 아시고 나셔서
0: 맞아요.
1: 더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사실 복잡하잖아요. 네.
0: 그렇죠.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언제나 후행하기 마련이죠. 죽음을 논의하는 것을 터부시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이 와 있는 명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이고,
1: 네.
0: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은, 마음이 먹먹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 같은. 네,
1: 감사합니다.
0: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여기 보면 그 외국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1: 네.
0: 다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뭐 OX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중에 한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네덜란드 사례 좀 얘기를
1: 네.
0: 해볼까요?
1: 사실 네덜란드는 2002년

0: 1949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국가 단위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0년도
1: 네.
0: 지금 더 넘은 거니까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덜란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1970년대부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되었는데 책에서도 이제 그 사건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1: 네.
0: 제일 이제 기점이 됐던 게 포스트마 사건이었습니다.
1: 네.
0: 이 포스트마는 네덜란드의 의사였고 어머님이 너무 이제 그 뇌졸중 이후에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분을 보고 어머니가 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키지 않아 하시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1: 그렇죠.
0: 자식의 입장에서.
1: 네.
0: 그런데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햇볕을 쬐기 위해서지긴 하지만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1: 네.
0: 사실 조용히 그냥 약물을 처방했었어도 어머님의
1: 네.
0: 기력이 워낙 쇠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를 한 거죠.
1: 네,
0: 그게
1: 그게
0: 이제
1: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0: 그렇지 않았을 것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
1: 네.
0: 포스트마 이후로 이제 몇 차례의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제 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조력 임종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1: 네.
0: 자진 신고를 하셔가지고 재판이 됐고 그런 논의들이 쌓여서 이제 안락사가 비범죄가 됐다가 이제 2002년에 합법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의사 환자 사회 전체가 이제 오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그 바탕인 네덜란드에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1: 네.
0: 나치 때부터 좀 내려왔었었고 또 이제 의료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되어 있어서 좀 일상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는 의사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맥락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공감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1: 그렇죠.
0: 되지 갑자기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조력 임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인데, 스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책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0: 네. 네.
1: 예,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0: 사실 조력 임종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1: 그렇죠.
0: 스위스 이제 인건인데요. 스위스는 사실 정확히는 말하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라
1: 네.
0: 조력 자살이 비범죄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면
1: 네.
0: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그래서 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병원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대표적으로 아시는 디그니타스.
1: 네.
0: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좀 사실 잘 맞지 않는 사실 맥락들이 있어서 사실 바로 뭐 스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 그 부분은 조금
1: 또 아닌
0: 아닌 것으로
1: 거죠.
0: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논의할 만한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큼직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급하면서도.
0: 네. 사실 우리나라의 좀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을
1: 네.
0: 존중한다든지 어떤 돌봄을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조금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 정말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갑자기 이제 늘어난 이런 돌봄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 인프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1: 네.
0: 사실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기존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첫 걸음 정도.
0: 저는 조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좀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죽음,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벽절하지만 조금은 조금은 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1: 네.
0: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법제도 말고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뭐 아니면 지역사회나 이건 사실 의료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사실 넘어선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떤 이런 아니 아니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막 무슨 센세이션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1: 네.
0: 차분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종 말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조금 중한 질환을 받고 아프다가 사는 삶의 연속성에 있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아프면서도 잘 그리고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존엄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말기와 임종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1: 정말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0: 네.
1: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현주님,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면 삶을 정갈하고 의연하게 꾸려가는데 더 열심히 힘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깊게 사유하고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됐으면 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동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책 선물 받으실 분별 에디션입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이님, 2032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오현주님 이렇게 세 분이고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 댓글로 꼭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오늘 이 북카페 나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셨는데 어떠셨어요?
0: 확실히 생방송이라서 쉽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청취자분들 반응 보면서 이렇게 또 작가님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책을 바로 주문하셨다는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0: 감사합니다.
1: 필요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시어즈앤의 클로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언젠가 한 상엄 바다님이 인생 명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을 바다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닻을 내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지루하기도 할걸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보람도 없고 우린 항해하는 법도 배워야 하잖아요. 부딪히고 좀 깨지더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규빈과 김종환이 같이 부른 스페셜 들으면서 7월 15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은 한상원 바다님의 인생 문장, 인생 명언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맞아요. 배로 태어났으면 좀 바다에 나가 봐야 하잖아요. 신선한 바람도 맞으면서 바다 생물들이랑 같이 항해도 하고. 물론 이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또 태양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게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그막 파도, 비바람 이런 거 견디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배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요. 도전을 하나도 안 하면 실패할 일도 없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먼 바다에 나가는 게 두려우면 일단 가까운 바다부터 나가보기로 하고, 그래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돌아왔다가 또 다시 나가도 되기도 하고요. 4236님이 야간 자율학습 할때 생선님 인강을 들었어요. 생선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힘냈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 여전하시네요. 이제 저는 직장인이 됐다고요. 와, 퇴근길에 생선님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난다고. 자주 찾아올게요. 생선님의 영원한 팬드림이랬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너무 좀, 바꾸고 싶은 목소리인데,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김M님은, 저 생선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번에 수학 1등급 맞았다고. 와, 축하합니다. 김M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수학은 뭐니 뭐니 해도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한번 가보세요. 573 하나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얼마 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주유기 모니터 안에서 생선님이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열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서울 지역에서만 이렇게 경찰청에서 틀기로 했는데 제주도까지 전국에 이렇게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지희님, 근데 12시까지 방송하면 생선님은 언제 주무세요? 그랬네요. 집에 도착하면 한 1시 반 정도 되고요. 밥 먹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2시 정도에 잠에 듭니다. 바다님들도 12시까지 앞으로 2시간 남았으니까 저랑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1045 문자 아시죠?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 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생선님의 선생님 수요일 코너죠. 하반기에 달라지는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달라지는 것들, 전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그중에서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달라지는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 알짜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길어요. 끝없는 모의고사의 심연에 빠진 여왕님입니다. 이름 되게 길죠. 며칠 전에 SNS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끝없는 모의고사의 심연. 심연은 깊은 연못에 빠진 여왕님. 배경은 학교 복도예요. 한 여학생이 서 있는데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있어요. 투명 테이프를 뜯어서 한 번 더 시험지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행진을 시작합니다. 역시 시험지로 만든 여왕봉을 손에 쥐었고요. 시험지로 만든 왕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지로 만든 망토가 얼마나 긴지 정말 끝도 없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긴 학교 복도의 끝까지 쫙 다 채울 정도로. 그래서 제목이 끝없는 모의고사의 심연에 빠진 여왕님인 거예요. 와, 모의고사 얼마나 이게 싫었으면 그쵸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말에 비유를 하자면 이 작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려는 자 시험지의 무게를 견뎌라. 그래봤자 종이인데 뭐가 무겁겠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이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러분 서점이 왜 지하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서점에서 일해본 분들 아니면 이삿짐 날려본 분들은 그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종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실걸요. 게다가 시험지를 하나하나 이어서 붙여서 만든 그 망토를 걸치고 막 걷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걷다가 잘못해서 막 끊어져. 막 그러면 그 과목을 막 놓치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맞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시험지의 무게를 이렇게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K고3 여왕님, 남왕님, 모든 왕님들 정말 수고가 많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세븐틴의 노래 청춘창가 듣고 왔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로 왕관도 만들고 여왕봉 그리고 망토를 만든 한 고등학생의 영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끝없는 모의고사의 심연에 빠진 여왕님. 심연이라는 것은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텅이를 말할 때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심연에 빠진 힘든 상태인데도 영상 속의 걸음걸이를 보면 되게 위풍당당해요. 끝없는 모의고사라는 심연에 나는 정면으로 맞서보겠다. 이런 멋진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심연 속으로 자꾸만 빠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바다님들 모쪼록 나도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원필의 노래 행운을 빌어줘.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코너. 쉿. 장르는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오프닝부터 해서 배, 바다, 심연, 연못, 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은 이제 바다 전문가니까 바다님 맞춤 문제를 한번 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5대양이 뭐냐면 5개의 커다란 바다, 6대주는 6개의 큰 대륙. 그래서 5대양, 6대주. 6대주를 말씀드리면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그렇다면 5대양은 무엇일까? 5개를 다 쓰려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비워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빠진 것 하나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5대양에는요,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쉽죠? 너무 쉽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동안 노래 듣고 오죠. 태양이 부릅니다. 나만 바라봐.

태양이 부른 나만 바라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은요, 지구를 이루는 5대양 6대주, 그 중에서도 바다 5대양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남극해, 북극해,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맞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태평양이죠. 태평양.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전체 바다의 반 이상을 차지한대요. 대륙까지 다 합쳐서 지구 표면 전체를 보면 약 3분의 1. 3분의 1이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되게 넓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태평양 같네, 그러잖아요.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우리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추첨할 거니까요. 내 이름이 있는지 방송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툽과 이라운이 같이 부른 별을 담은 시, 이 노래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바로 시작합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들이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박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동안 돈 많이 버셨습니까?
1: 최근엔 많이 녹았는데요.
0: 많이 녹았어요.
1: 네,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네. 버티고 있습니다.
0: 많이 좀 이렇게 빠진다라는 그 파란색 글씨를 많이 보게 되네요, 요즘 따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상승장에서 많이 들어가셨다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실제로 전체적인 추세는 오르고 있었지만 투자를 다 올랐을 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0: 맞아.
1: 손실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0: 맞아요. 이거 꼭 그래요. 네.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줏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1: 맞아요.
0: 우르르 몰려가면 이게 당해요. 그렇죠.
1: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등가 교환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이번 변동성장에서 배우는 거죠.
0: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창 장 뜨거울 때 포모라 그래가지고 우리 막 나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한번 빠져봐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항상 오를 줄 알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1: 맞습니다.
0: 근데 진짜 맞는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게 9천이 넘었었잖아요. 그쵸. 넘었었죠.
1: 네네.
0: 그런데 지금은 이제

0: 비결이 있나요?
1: 저요?
0: 네.
1: 저도 하도 원래 목이 되게 짱짱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나이를 못 속이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서 지금 음악 팬들이 저의 음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죄송할 따름이죠.
0: 얼른 앨범 내셔야 되는데요.
1: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0: 캐롤부터
1: 좋아요.
0: 내시죠.
1: 캐롤이요?
0: 네.
1: 안 돼요. 저 이번에 저거부터 나갈 것 같아요. 아마 그 D-100일 수능 응원연사. 우리 또 경청 바다님들 응원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계속 틀면 음원 수익도 저한테 좀 들어올 테니까.
0: 좋은 M잡이네요. 네.
1: 아니에요. 제가 뭐 작곡하는 것도 아니고 작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암튼 쌤도 목소리 관리, 안 그래도 우리 바다님들이 목소리 좋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으니까 관리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뉴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 꼭 달라지는 것들 쫙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 중에서도 청소년 바다님들, 청년 바다님들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꿀팁.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실 거죠?
0: 네,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예.
0: 요거 사실 상반기 마무리되는 6월 말쯤 되면
1: 예.
0: 이제 앞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아, 정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이란 자료를 곧 내겠구나. 요게 굉장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는 자료겠구나라는 걸 앞으로는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꾸려서 왔는데요.
1: 예.
0: 첫 번째로는 교통카드 얘기예요.
1: 교통카드.
0: 네.
1: 와. 교통카드는 저도 쓰고 그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였네요, 그러면.
0: 그쵸. 대중교통 쓰는 분들, 대중교통비에 대한 얘기인 거죠.
1: 싸지나요? 비싸지나요? 올라가나?
0: 어떻게 보면 할인을 직접적으로 해준다기보다는
1: 예.
0: 일정 정도 이상 쓰는 분들에게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금액만큼 정부가 아예 그냥 할인해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1: 환급해준 게
0: 거고요.
1: 원래 있었어요? 전
0: 네.
1: 몰랐는데?
0: K패스라고 해서요.
1: KPS 저 없는데?
0: K패스는 대중교통 많이 안 타시면
1: 예.
0: 사실 K패스 쓰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쓰는 분들이 환급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그래서 없구나.
0: 네,
1: 제가 한 달에
0: 직장인분들.
1: 한 세네 번 타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네요.
0: 그냥 타세요.
1: 그냥 타는 게
0: 네.
1: 낫네요.
0: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출퇴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1: 맞아요.
0: 분들은 이런 교통비, 고정비만 조금씩 아껴도 장기적으로 많은 돈 아낄 수 있거든요.
1: 아니, 진짜 청소년분들은
0: 네.
1: 부모님이 이렇게 차로 태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 진짜 많이 이용하고 청소년을 지나서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는 부모님들이 대학교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으니까
0: 그럼요.
1: 그다음부터는 정말 대중교통비 많이 나가거든요.
0: 꽤
1: 사회초년생까지.
0: 나간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1: 그리고 요즘 나저그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전면허 안 딴다고.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그 얘기도 들었던 거 보면
0: 네.
1: 대중교통비가 진짜 우리 바다님들한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0: 그럼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해지고 많아졌잖아요.
1: 예.
0: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기본값이 됐다, 삶에서. 그래서 이 기본값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중교통비였는데 그런 것들을 깎아줄 수 있는 상품들이 원래 제도들이 있었고요.
1: 예.
0: K패스하고 모두의 카드. K패스가 원래 있었고 모두의 카드는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1: 두 가지네요?
0: 네네. 두 개를 따로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 K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모두의 카드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K패스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다 되는
0: 네,
1: 건가요?
0: 전국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자주 타는 분들에게 교통비 부담 줄여주는 도구인데
1: 예.
0: 4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시행됐어요, 이거. 네, 약간 하반기에도 약간 홍보하고 싶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1: 예.
0: 4월부터 9월까지는 모두의 카드 이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환급 기준 금액이 50% 낮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원래는 5만 원 이상 쓰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내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1: 예.
0: 그 금액 기준선이 낮아진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1: 그러네.
0: 네.
1: 그래서 조금만 써도 예전보다는 조금만 써도 환급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0: 네.
1: 환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시간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출퇴근 시간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가 있고 아닌 시간대가 있잖아요.
1: 예.
0: 가장 붐비지는 않는 시간대, 약간 마이너한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높은 환급률이 적용이 돼요.
1: 아, 한 11시나 뭐 2시나
0: 맞아요.
1: 이때쯤이면, 그쵸? 출근 시간도 아니고 퇴근 시간도
0: 네.
1: 아니니까 그때는 더 많이 깎아주겠다.
0: 맞아요. 아주 새벽이거나 아니면 9시 좀 넘어선 시각이거나.
1: 아, 아주 새벽도
0: 네,
1: 괜찮네.

0: 새벽도 괜찮죠.
1: 예.
0: 그래서 이제는 언제 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1: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때는 일부러 좀 이렇게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새벽 다, 제가 만약에 저희 회사도 자율 출퇴근제를 약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해도 되고 9시에 출근해도 되고. 근데 저는 진짜 한 5시에 출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차안 막힐 때.
0: 그럼요.
1: 그쵸? 그렇게 5시에 출근하면 4시간 일찍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시에 끝나는 건가? 그렇게 되면?
0: 그렇게 근데 빨리 끝내고 나서
1: 예.
0: 실제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일에서?
1: 예, 그럼요.
0: 오, 너무 좋은 회사인데요?
1: 저희 회사는 무조건 칼퇴근, 칼퇴근. 단좀 이렇게, 이렇게 교재 많이 만들어야 될 시기만 좀 집중적으로.
0: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역시.
1: 네. 아,
0: 단.
1: 그런데 그거는 갑자기 그 뒷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휴가도 많이 가고 막 그래요. 한달 휴가 막 이런 거.
0: 그쵸. 근데 많은 회사들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1: 예.
0: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1: 예.
0: 한 3시에서 6시,
1: 예.
0: 7시. 이 시간대에 긴장을 놓지 못해요. 퇴근하고서도.
1: 그때 퇴근하면 되잖아요.
0: 근데도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1: 그거 뭐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올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가 톡 보내면 뭐 처벌한다 그랬었는데
0: 아.
1: 그거는 안 하기로 했었나 보다
0: 뭐,
1: 그러면.
0: 안 하기로 했다기보단 뉴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는데,
1: 예.
0: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1: 현실이 좀
0: 네,
1: 다르죠.
0: 그럼요. 내일 또 출근해서 얼굴 봐야 되는 사람인데, 불편할
1: 예.
0: 일을 못 만드니까.
1: 맞아.
0: 네.
1: 맞아.
0: 그런 고충이 있다. 하지만
1: 맞아. 맞아.
0: 가능하시다면, 이런 사람들 붐비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하시면서, 모두의 카드 KPS 혜택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맞네요. 그러네요. 암튼, 바뀐다라는
0: 네,
1: 거,
0: 바뀐다.
1: 뭐가?
0: 교통,
1: KPS,
0: 예.
1: 교통카드가 좀더 싸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바뀌는 게 뭐가 있죠?
0: 통신비도 바뀝니다.
1: 통신비는 누구나 쓰는 거잖아요. 그죠?
0: 그쵸. 마찬가지죠.
1: 예.
0: 원래 휴대폰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걸로 바꿨어야 됐잖아요.
1: 예.
0: 내가 데이터 얼마나 쓰는지, 지금 요금제가 나한테 맞는지, 더싼건 없는지, 이런
1: 맞아.
0: 거 일일이 손품을 판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1: 예.
0: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1: 어떻게요?
0: 나에게 맞는 걸 통신사들이 먼저 추천을 해줘야 돼요.
1: 아, 강제로.
0: 네. 이제 그런
1: 와.
0: 더 알맞는 요금을 안내하는 게 필요해졌고요. 이제 도입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기가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실제로는 매달 20기가도 안 쓴다.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더 저렴한 요금제 이거 쓰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식인 거죠.
1: 안내를 해주는 게 의무화된 거네요.
0: 그쵸.
1: 아, 되게
0: 근데
1: 좋아졌다.
0: 그게 또 의무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대놓고 보여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건 제가 봤을 때
1: 아.
0: 요즘 청년분들 말고 부모님 세대 중에
1: 예.
0: 말도 안 되게 비싼 요금제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1: 저도 부모님 세대죠. 저도 아마 비싼 요금 가입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VIP가.
1: 저는 전화를 한 달에 거는 게두 통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거의 안 걸어요. 그러면 진짜 싼 것도 가능한데 저는 데이터 요금제가 좀 비쌀 거예요,
0: 데이터도요,
1: 아마.
0: 생각보다 요즘 와이파이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따져보시고, 또 저는 알뜰폰 요금제를 써요. 그
1: 예.
0: 주변에도 무조건 이거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1: 예.
0: 근데 이런 요금제는 예를 들면, 뭐한 달에 5기가 정도는 5G로 이용 가능한데, 그걸
1: 예.
0: 초과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제공한다라는 옵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1: 아, 굉장히 저렴. 그거 알아보면 줄일 수 있는 게꽤 많겠네요, 선생님.
0: 월만 원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 진짜?
0: 네.
1: 그러니까 다돈 되는 것들이네요.
0: 그럼요.
1: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얘기 나누고 있고요. 교통카드와 휴대폰 요금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이 부른 노래죠.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이승윤의 노래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휴대폰 요금도 아낄 수 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뭐를 아껴볼까요, 선생님?
1: 이번엔 카테고리가
0: 네.
1: 생활을 넘어서 문화입니다. 문화.
0: 문화?
1: 예.
0: 문화생활 그러면 영화 보는 거,
1: 그럼요.
0: 공연 보는 거, 그쵸? 미술관 가는 거, 이런 거죠?
1: 그렇죠. 전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0: 예.
1: 청년 문화 예술 패스라는 게 원래 있어요. 요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20세 사이의 청년들.
0: 진짜, 아이, 지금, 뭐, 아이,
1: 못
0: 진짜, 뭐예요?
1: 쳤다면 다음 생에 시도하세요.
0: 나 진짜, 왜 그래요, 정말?
1: 현재
0: 아니,
1: 기준으로는요, 2006년에서 2007년생 출생자분들이 가능하고요.
0: 그 사람이란다. 왜 그분들한테만 그래요? 원래 그렇게
1: 원래
0: 정했구나.
1: 정해져 있었어요. 그 2년. 저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바다님들 꼭 이거 누리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2년 안에 아직 들어가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이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들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1인당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전시, 뭐 공연, 영화 같은 문화예술 활동에 이걸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0: 그러면 이 나이가 이제 대학 막 들어가는
1: 거예요. 그쵸.
0: 그때니까 좀 니네 이제 좀

0: 이렇게 시간도 좀 생기고 그랬으니까 문화활동 좀 해라 이런 거네요. 돈도 가장 없을
1: 맞아요.
0: 시기니까.
1: 그리고 이 시기 때 생각보다 소득 뭐 상황에 따라서 문화 생활을 절대 누릴 수 없는 청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문화의 격차, 경험의 격차가 평생에 그 어떤 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0: 저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영화 그 편지,
1: 네.
0: 박신양님과 최진실님이 주연이 있었던 그걸 보고 나는 이런 사랑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찾아 헤맸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1: 그래도 그런 낭만이 있다는 거, 영화가 계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공연 전시 영화 같은 활동에만 쓸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사용 분야가 책, 도서까지 확장이 됐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1: 전체 사용 가능한 포인트 20%까지 쓸수 있고, 도서까지 사용을 할수 있게 됐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1부 끝나갈 시간 됐어요. 1부에서는 여기까지 가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알찬 정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소가 부르는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청소년 바다님과 청년 바다님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와주셨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다음은 학자금 대출이죠.
2: 너무 중요하죠.
1: 너무 중요해요.
2: 우리 전에 대출 얘기할 때 꼭 필요한 대출들도 있다 하면서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학자금 대출 예로 들었었잖아요.
1: 맞아요.
2: 학자금 대출도 사실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 예.
2: 이 대출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때가 이제 취업하고 예. 나서 어느 시점부터인데요.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제받는 분들.
1: 취업 후에요?
2: 네, 취업 후에.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예요, 원래.
1: 5구간?
2: 네. 원래 1구간부터 19구간까지 있는데요.
1: 예.
2: 여기서 5구간 및 1에서 5구간까지가 이제 이자 면제 대상이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냈어요. 7월부터는 6구간 이하까지.
1: 하나가 더 늘었네요.
2: 하나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 학생 같은 경우, 지역대학 학생들은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1에서 8.
1: 그러면 이자가 면제된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이 정도
1: 구간이 그러면 작으면 소득이 좀 낮나 보다. 그죠?
2: 네네. 숫자가 낮을수록 마치 소득분이 얘기하듯이 소득이 낮은 거고요.
1: 낮은 사람들에게는 네. 좀 학자금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
2: 그렇습니다.
1: 이거 좋네요. 정말. 그렇죠.
2: 필요하죠.
1: 예,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이자를 면제해 주는 기간도 달라져요.
1: 예.
2: 이것도 학자금 대출 나중에 받으면 굉장히 현실이 된 문제인데
1: 예.
2: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1: 예.
2: 이게 언제냐. 그냥 대학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간 소득 금액이 어떤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6년 기준으로는 연 3,033만 원이에요.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을 때부터는 이제는 갚아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유예를 해주다가. 근데 원래는 그렇게가 아니었고 졸업 후에 2년 안에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후로는 좀 냈었어야 되는데
1: 예.
2: 이제부터는 그런 의무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로 이자 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1: 좋아지네요, 아무튼.
2: 어쨌든 좋아지는 거예요.
1: 점점 살기 좋아지는 네.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2: 돈 나중에 충분히 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잠깐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1: 좋아요. 이렇게 좋아지는데 빨리 사람들 결혼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애기도 많이 낳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2: 세금도 많이 내고.
1: 세금은 조금 내는 게 좋죠.
2: 그렇죠.
1: 세금은 좀 그러네요. 조금 내고. 내야 되는 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2: 그럼요.
1: 그렇죠? 맞습니다.
2: 세금 잘 내고.
1: 잘 내야지. 그거 잘 내야 됩니다. 그거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2: 맞아요.
1: 맞습니다. 아까 교통카드 얘기했었죠.

0: 고속철도도 바뀐다면서요?
1: 그렇죠. 요즘엔 또 교통망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KTX, SRT 타고 출퇴근하거나 통학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0: 많아요.
1: 많아요,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아예 지역에 집을 사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0: 그거 되게 그래서 혼나요.
1: 혼나요?
0: KTX 여행 갈때 타면 혼나요. 여행 갈때 기분 좋아서 친구랑, 오늘 우리 뭐 할까? 이러면 옆에서, 저기요, 지금 출근하거든요? 이래요.
1: 그리고 조용해요.
0: 진짜로, 진짜로
1: 맞아요,
0: 그런다니까요?
1: 맞아요. 나만 신났어.
0: 그래서 무조건 되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요. KTX.
1: 최소 용산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는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송역 지나고부터는 괜찮아요.
0: 되게 예민해지세요, 사람들이. 쉿 해야 돼요. 그리고 방송에도 계속 나와요. 조용히 하라고.
1: 조용히 하라고.
0: 맞아요.
1: 너네 놀러 왔냐고.
0: 그런데 KTX랑 SRT가 통합됐다면서요?
1: 맞아요. 통합 과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0: 예.
1: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KTX하고 SRT 앱이 따로 있었거든요.
0: 예.
1: 예매하려면 각각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통합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기차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큰
0: 이거
1: 변화고요.
0: 진작 그랬어야 돼요.
1: 그쵸, 맞아요.
0: 진짜 앱
1: 이것도
0: 2개 깔았었잖아요.
1: 할 말이 진짜 많은데,
0: 맞아요.
1: 또 하나도 있어요.
0: 예.
1: 지금은 열차 출발하기 1개월 전에 예매를 할수 있었거든요.
0: 예.
1: 아무리 일찍 하려고 해도 내가 예매한 날짜, 예매할 날짜로부터 한달 전에 이제 할수 있었는데, 그 날짜로부터
0: 예.
1: 이제는 두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0: 아, 좋아졌다, 이것도.
1: 좋아졌죠?
0: 점점 좋아지네요.
1: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0: 맞아요.
1: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0: 이번에는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일터, 직장 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바다님들 이제 일하시면은 마주할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0: 예.
1: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열외 없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4시간 앞, 뒤로 붙여서 30분을 쉬는 게 아니고, 4시간만 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1: 근데 그분들도 그 근로시간 중에 무조건 30분을 쉬었어야 됐어요.
0: 4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4시간 안에 30분 쉬어서 4시간
1: 반을
0: 반이네?
1: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
0: 왜요?
1: 그냥 그렇게 앞뒤로 못 붙이고 그 근로시간 안에서 소화하게끔 했어요. 중간에 쪼개서 30분을 끼워넣어서
0: 그러면 3시간 39분 일하고 30분 쉬고 1분 더 일한 다음에 퇴근하고 막 이렇게?
1: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30분의 휴게 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0: 예.
1: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아니,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나는 3시간 일해. 난 4시간 일해. 회사에서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30분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0: 그거는 빨리 고쳤어야
1: 예,
0: 되네요.
1: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제
0: 예.
1: 바꿨다고 합니다.
0: 진작 좀 빨리 바꿨어야
1: 네,
0: 되는데.
1: 그런 현실적인
0: 암튼,
1: 문제인데요.
0: 바뀌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0: 또 회사 관련된 게뭐 있죠?
1: 또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요.
0: 예.
1: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을 수
0: 그럴
1: 있잖아요.
0: 때 있죠.
1: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월급,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예.
1: 이럴 때 정부가 원래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원래 있었는데
0: 예.
1: 그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8월
0: 아.
1: 20일부터는 회사가 망해서 도산해서 임금, 돈을 못 받는 노동자에게 최대 6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0: 6개월치가요?
1: 네. 굉장히 중요해요. 6개월 시간 동안에 대출이자 나가야 되고 카드값 나가야 되고 통신비, 대중교통비 나가야 되는 생활을 유지에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정말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맞아.
1: 이런 사각지대를 좀더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0: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1: 네.
0: 그쵸?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급여가
1: 네.
0: 지원이 된다라는 사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1: 전반적으로 그렇죠.
0: 그쵸?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가 경청에서 들었는데, 이거 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죠?
1: 맞아요. 이런 건요, 하나하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0: 예.
1: 상반기 끝나갈 무렵에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을 주목해야겠구나.
0: 예.
1: 이때쯤 해서 내 돈을 많이 아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소개되는구나. 이것만
0: 예.
1: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맘때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럼 많은 돈 아낄 수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또?
1: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생선님이 굉장히 주목할 이슈인 것 같아요.
0: 뭐죠?
1: 문화생활 관련된 건데 예. 안표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0: 안표 어두운 표 어두운 티켓 표.

0: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미리 다 사가지고.
1: 그니까요.
0: 그쵸?
1: 도저히 우리 같은 착하고 순한 이런 팬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
1: 네.
0: 엄청 웃돈 받아가지고 팔잖아요.
1: 그리고 예전엔 오프라인에 그런 암표 상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0: 예.
1: 요즘에 오프라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온라인에서 사재기 하는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이제 단속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8월부터는 티켓 판매자가 부정 구매,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요.
0: 예.
1: 소비자의 피해로만 냅두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사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놔야 되고, 암표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0: 포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표를 딱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단숨에 없어질걸요?
1: 그럼 바글바글할
0: 그죠?
1: 것 같아요.
0: 그러면 곧바로 없어지죠.
1: 곧바로 없어, 진짜. 진짜.
0: 근데 저런 또 생각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명품 가방, 시계. 이런 거 미리 막그 오픈런 해가지고 산 다음에 리셀 하는
1: 네.
0: 거랑, 아니, 뭐가 다르나? 왜 그거는 처벌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1: 네.
0: 그것도 리셀이고, 암표도 내가 산 다음에 다시 파는 거니까 똑같은 리셀인데, 왜 암표는 처벌을 하고, 이거는 처벌하지 않는가 궁금하잖아요.
1: 너무 궁금해요.
0: 너무 궁금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공공성이래요. 이거는 또 하나가, 리셀, 가방이나 시계 이런 것들은 가치가 영원한 물건인데, 이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영원히 되잖아요. 그 한시적인 그 상황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공공적인 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하게 이거는 막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암표는 근절돼야 됩니다.
1: 근절돼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굉장히 포상금 높여야 될것 같고요.
0: 예.
1: 또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되고.
0: 아, 판매 금액에
1: 네.
0: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1: 괜찮죠.
0: 들어서 2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다 그러면 20만 원에 50배.
1: 맞아요.
0: 20만 원에 5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네.
0: 와, 괜찮다.
1: 그리고 그거 한 장만 하겠어요? 암표 상들이? 많이 하겠죠.
0: 예.
1: 그리고 징역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표 관련된 처벌 또는 신고들도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오프라인 중심이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낮다, 사실상.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암표를 적발하고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0: 예.
1: 그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좋아진 거죠.
0: 그러네요. 제가 또 야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공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암표는 정말 빨리 근절됐으면 좋겠다. 이 가수분들이 엄청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성시경님인가? 그분은 암표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1: 네.
0: 아예 공연을 취소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암튼 뭐,
1: 갑자기 변화구를
0: 예, 막 그랬어요,
1: 네.
0: 진짜. 정말 큰 문제였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네.
0: 정말. 좋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와서요, 이번에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경제활동 사연을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가 부르는 드라우닝, 미연의 드라이브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우즈가 부른 드라우닝, 미연의 드라이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공부한 뒤에는 우리 바다님들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돈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낭비가 심한가요? 궁금한 이야기,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배 아픈 너구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릭 요거트를 사간다고 하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꿀이랑 과일을 듬뿍 넣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가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만드는 기회를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0: 안 돼.
1: 왜 사줘? 나 맨날 먹는 거
0: 아니, 안
1: 알잖아.
0: 된다고. 너 와플 굽는 기계 저번 달에 사가지고 너한번 썼어, 두번 썼어.
1: 엄마는 설득이 안 되네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용돈으로 사야 하나 봐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0: 그릭 요거트. 꾸덕꾸덕한 요즘 유행하는 요거트. 그것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몇 학년인지 몰라도 용돈으로 사기에는 좀 금액이 비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용돈은 모아서 사야죠.
0: 뭐
1: 모아서 사야
0: 사야 된다고?
1: 되고.
0: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1: 저는 사실 그릭 요거트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0: 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제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0: 네.
1: 사는 거 진짜 저렴하게 살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이 10만 원짜리 말고. 그릭 요거트는 결국 유청을 분리하고 물을 빼는 게 핵심인데,
0: 네.
1: 그저 어릴 때는 양파망 같은 거에다가
0: 네.
1: 얇은 천 같은 거에다가 쭉 짜가지고
0: 네.
1: 돌에다 걸어놨었거든요.
0: 오.
1: 중력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유청 분리기니 뭐 그릭 요거트 메이커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고급화가 됐다.
0: 그러면 싸게 할수 있는
1: 싸게.
0: 게 있다?
1: 천으로 해가지고 두부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0: 두부 마는
1: 두부 만들
0: 거라.
1: 때 마지막에 물 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쭉 중력의 힘을 받게끔 하면 물다 떨어져가지고 꾸덕꾸덕해져요.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 없다.
0: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 없다.
1: 네.
0: 저는 왜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1: 네.
0: 저는 무조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릭 요거트를 먹는 거를 확인하면 사도 돼. 근데 보통 처음에는 이게 좀 땡기니까 사다가 몇번 쓰고 안
1: 맞아,
0: 쓰거든요.
1: 사실
0: 많아요,
1: 맞아.
0: 그런 게. 막그 주스 만드는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용품 파는데 그게 엄청 올라가 있어요.
1: 맞아요.
0: 어디서 상품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일단은 6개월은 좀 심했나? 3개월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봐야
1: 맞아.
0: 된다니까?
1: 왜냐면 지금 분명히 이런 제품들이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요즘 광고도 맞춤형으로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뜨잖아요.
0: 예.
1: 그래서 너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사야 돼,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이 나를 몰아붙이는 것 같을 텐데 3개월 시간 괜찮은 것 같아.
0: 맞아요. 3개월 정도 해봐야 된다니까.
1: 네.
0: 이게 금방, 저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이게 앉아서 하는 운동?
1: 스쿼트?
0: 스쿼트라 그러나? 그거 하는데, 제가 한 3주 동안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200개를 해도 안 아픈
1: 와.
0: 거야.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샀어요. 10kg짜리. 그거 산 다음에 한 번도 안
1: 마치 불매 운동하듯이
0: 했어.
1: 절대 안 하리라.
0: 그러니까, 맞아. 이거 무조건 3개월을

0: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했으면 좋겠어.
1: 그럼 그 모래주머니만 덜렁 있는 거예요, 지금?
0: 모래주머니, 그치, 무거워 죽겠어요. 버릴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언제 한번, 우리 그, 근데 그거를 또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도 힘들겠다. 그 10kg예요, 10kg.
1: 다자회
0: 와,
1: 하시죠.
0: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우리 바다님들 필요하신 분 드리려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져올,
1: 엄두.
0: 엄두가 안 나네요,
1: 집에
0: 정말.
1: 모시는 걸로. 그
0: 맞습니다.
1: 예전에 요구르트 청국장 만드는 거막 유행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0: 요구르트 청국장이 아니요?
1: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로 청국장도 만들 수 있고 발효가 기본이기 때문에
0: 아,
1: 유행하는
0: 그랬었구나.
1: 게 많이 있었어요. 뭐
0: 예.
1: 도깨비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등등
0: 맞아.
1: 있었는데
0: 잘안
1: 항상 안
0: 쓰잖아요,
1: 써.
0: 지금은.
1: 드라이기도
0: 맞아.
1: 종류별로 있고 했는데 너무
0: 맞습니다.
1: 많습니다.
0: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3개월 써봐라.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찰떡콩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1살 동갑 커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그때부터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투자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우리 데이트 비용 좀 늘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이걸로 투자 좀 해볼까?
1: 너 투자해본 적 있어?
0: 아, 요즘엔 무조건 넣어놓으면 오른대. 돈 벌기 쉽다니까. 우리 조그마한 거 해보자. 괜찮아.
1: 그래? 돈 벌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0: 너 그때 오마카세 먹고 싶다 그랬잖아. 이거 올라가면 우리 오마카세 먹자. 이렇게 부푼 꿈을 꾸었는데요. 현재 10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이러다 데이트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데이트 통장으로 투자를 한다. 이야, 이런 얘기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투자 쪽 주식
1: 네.
0: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그쵸? 공용 돈으로 투자를 한다. 만약에 결혼하실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1: 저희는 공용 돈으로 투자를 일부 해요.
0: 아, 일부러 합니까? 아,
1: 저희
0: 투자금을, 그러니까 그거는 빼놓은 거잖아요.
1: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신랄하게
0: 예.
1: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0: 예.
1: 제 계좌로 일단 월급을 한번 모은 다음에
0: 예.
1: 최대한 각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놓고 다 모은 다음에 다시 제가 배분을 해요. 제 친구의 배우자가 될 분의 투자용 계좌, 저의 투자용 계좌.
0: 그거를 그 선생님 계좌로 그
1: 한번 모은
0: 예비
1: 다음에.
0: 남편분의 그거를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1: 수동으로 저한테 보내게끔
0: 그거
1: 하고요.
0: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혼한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1: 아, 그분들의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0: 그거 경제권 뺏기면 그거 엄청 후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아.
0: 지금 남편 예비 남편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1: 이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0: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제가 그래도
0: 예.
1: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있으니까 명분이
0: 예.
1: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가지고
0: 경제 전문가니까.
1: 일단 제일 중요한 건한 곳으로 모았다가 배분시키는 거예요. 각자의 뭐 우리 공용 생활비 남기고 그리고 공용 투자 계좌로 넣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투자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0: 예.
1: 은퇴 계좌에 제가 각각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0: 예.
1: 저희는 경제적으로 합치기로 한게한 1, 2년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0: 오.
1: 이렇게 한 거고 그 전까지는 서로 터치하지 않았어요.
0: 경제적으로 합치는 거는 좀 이렇게 경제 상황이 비슷할 때 합치나요?
1: 보통은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요.
0: 예.
1: 모래사장에 모래 한컵 붓는 것처럼
0: 예.
1: 한쪽이 월등하게 뛰어날 때가 있죠.
0: 그럴 때는 예전에 강남 씨랑 이상아 씨 결혼할 때
1: 네.
0: 강남 씨 통장을 보여줬더니 이상아 씨가 그거 넣었어
1: 뭐, 그래, 넣었어.
0: 이랬다 그러던데 그것처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1: 네네.
0: 그쵸 그건 의미가 없고
1: 그건 의미가 없고.
0: 예
1: 근데 사실 저는 차이가 좀 나더라도
0: 예
1: 그래도 좀 서로 공유하고 합치는 쪽이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0: 아
1: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0: 예
1: 저는 비슷한 상황이어서 합치기가 용이했던 것 같아요.
0: 아,
1: 예, 큰
0: 그렇구나.
1: 타 없이. 예.
0: 그랬구나. 요즘은 진짜 결혼에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무조건 합쳤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따로 관리하는 집이 그렇게 많다 그러대요.
1: 꽤 많아요.
0: 그쵸?
1: 꽤 많고
0: 예.
1: 투자도 따로 하고
0: 예.
1: 정말 생활비를 마치 생활비 통장이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이 나중에 생활비 통장이 되는 거죠. 그런
0: 그렇게
1: 식으로.
0: 조금씩 넣어요?
1: 예, 네, 조금씩 넣어가지고.
0: 나도 얼마 넣을 테니까 너도 얼마 넣어서 이걸로 우리 살자?
1: 그쵸.
0: 그런
1: 근데
0: 다음에 나머지 거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1: 그렇죠. 너무 클리어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는 누가 우리의 이제 가장이 될 것인가, 등기부등본에 가장 위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하고 대출 누가 받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0: 그거 언제 정하는 거예요?
1: 디딤말은 할 때.
0: 프로포즈 받은 다음에 정해요? 받기 전에 정해요? 그리고 프로포즈 문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저
0: 정말.
1: 이거 진짜 애매
0: 아니
1: 맞는데.
0: 왜 결혼하기로 난 아직까지 이해가 왜 결혼하기로 다 상견례 끝난 다음에 프로포즈를 왜 해요?
1: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yes or no 선택권을 주라고.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오래 만났거든요. 8년 만났기 때문에
0: 예.
1: 그냥 후루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 나 결혼 안 할래라고 답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제발. 진짜 프로포즈 해달라고.
0: 그러니까 아니 진짜 프로포즈 꼭 빨리 바뀌어야 돼.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문화가 프로포즈 문화인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이미 끝난 거죠.
0: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사귀기 얼마 안 됐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그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래서 그걸 받아줬을 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그렇게 해야지. 다 상견례 끝난 다음에 프로포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 맞아요. 우리
0: 그쵸?
1: 받았님들은 꼭 명심하세요. 중요합니다.
0: 그쵸?
1: 예.
0: 그리고 프로포즈도 남자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프로포즈 할 수도 있잖아.
1: 그럼요.
0: 그쵸?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프로포즈 하는 것도 난 너무 좋을 것 같고.
1: 서로 짠해서 같이 만나면 재밌겠다, 그렇죠?
0: 그쵸?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결혼 문화를 한번 바꿔보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1: 네, 저는 이미 공쳤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끝났어요 이제 벌써. 시간이 벌써 다
1: 아,
0: 됐네요
1: 저런,
0: 쌤이랑
1: 네.
0: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 함께했는데
1: 아,
0: 어떠셨어요?
1: 너무 재밌네요. 근데
0: 예.
1: 데이트 통장 얘기로는 다음번에 한 4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데이트 통장에
1: 네.
0: 대해서 또 경험담 많으실
1: 너무
0: 테니까
1: 많아요.
0: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재미난 경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1: 네,
0: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1: 감사합니다. 안녕히
0: 가세요.
1: 계세요.
0: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정준일의 안아줘. 이강승이 부르는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5919님 생선님, 저 동생 생겼어요. 강아지 동생이요. 계속 보고 싶어서 학교 안 간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혼났는데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귀여워서 그랬어요. 저도 학교는 아니고 학원이었는데 강사할 때, 뭐 지금도 강사지만 처음에 강아지 분양받았을 때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큼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얘를 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넣고요 교무실까지 갔더니 원장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원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 나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막 이래가지고 맡기고 수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이쁘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동생이랑 같이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강아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양이입니다. 3852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 앞에서 울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울다 보니까 제 옆으로 길고양이가 와서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고, 뭐 때문에 또 눈물이 났을까요? 그래도 옆에 고양이가 있어서 혼자 울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려 깊은 고양이가 다 있을까요? 동물들은 정말 와, 신기한, 그쵸?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소윤님, 이제는 아이유의 반편지를 들으면요, 생선님 말씀이 바로 생각나요. 반딧불을 드론처럼 님의 창가로 날리는 거냐고 물으시던 거. 아니, 내가 진짜니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까? 그 감성적인 노래에 반딧불을 드론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반딧불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의미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접근, 발상의 전환, 이런 것도 창의력을 기르는 데도 필요한 게 아닐까. 내가 응원하는 친구의 창가로,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의 창가로 반딧불을 드론처럼 띄워보내는 그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요, 글을 남겨주세요. 경청 홈페이지와 반디 앱을 이용하실 때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태연이 피처링한 종현의 노래죠. 론리. 홍승민의 미아.

정승재의 경청. 7월 15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수요일쯤 되면 와, 주말은 언제 오나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푹 주무시고요. 일어나서 내일 목요일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내일 여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유재하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자세로 코잘 자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기억의 궁전이란 암기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명했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암기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기억의 궁전은 머릿속에 궁전처럼 특정한 공간을 상상한 뒤 암기할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와 포도를 외워야 한다면 이 머릿속에 익숙한 집이나 학교 같은 공간을 떠올린 뒤 사과는 거실에, 포도는 다락방에 배치하는 식입니다. 장소를 따라 걸어가듯 떠올리면 이 정보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는데요.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메디컬 센터 과학자들이 평범한 성인들에게 이 방법으로 4개월간 훈련한 결과 72개 단어 가운데 평균 26개를 기억하던 참가자들이 훈련 후에 평균 62개를 기억해냈다고 하네요. 뇌의 영상 촬영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답니다. 기억의 궁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뇌신경 연결 방식이 이 세계 기억력 선수들의 패턴과 비슷하게 바뀌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그리스의 요르고스 달라라스의 티파토스 열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정시인인 시모니데스의 경험으로 그가 고안한 기억법, 암기법이라는데요. 실제로 궁정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잠시 성을 벗어난 그 순간 이 성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희생자를 찾는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런 기억법을 고안하게 됐다라는 슬픈 유래가 있습니다. 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요. 이 훈련이 쉽진 않네요. 하루 40분을 4개월 동안 이어간 건데요.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올라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기억 합습을 통해서 뭐 MRI 촬영까지 했는데 실험 이후에 확실히 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억력 챔피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5분 안에 500개의 숫자나 50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수준이랍니다. 그런 챔피언들, 그런 전문가들의 뇌 MRI 패턴하고 좀 비슷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뇌가 뭐 신경 가소성 이런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기능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굳어서 이게 뭐 평생 그 능력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하루에 40분 동안 4개월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아무튼 김정환님께서 이 정보 학창 시절에 알았어야 하는데 조금 아니 많이 때늦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참 이 운동한 뭐 근육 키우는 것만큼 좀 초반에는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훈련. 오수미님께서 이젠 책장 넘기자마자 앞장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기억하는 건 거의 어릴 때 알고 들었던 거더라고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비슷한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억, 양피지에 쓴, 덧쓴 그런 것들이라 이게 예전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기억이 이렇게 쓱 떠오르는 그런 프로세스도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굳이 원룸에다가 막 이렇게 수납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떠오르긴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한 투룸 정도로 해서 기억에 수납을 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 첫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라보로 탄생한 음악 두 곡입니다. 스페인의 꾸에베도 그리고 벨토리코의 엘비스 크레스포의 라 그라시오사 우아한 여인 먼저 듣고요. 콜롬비아의 카롤 지 프랑스의 마누차오의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여행하며까지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캐롤 G, 프랑스의 마누차오의 비아한도 포렐 문도, 세계를 여행하며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꿰베도와 푸에르토리코의 엘비스 크레스포의 라 그라시오사, 우아한 여인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7월 15일 수요일 순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0: Le cœur bien au chaud, les yeux dans la bière, chez la grosse Adrienne de Montalan. Avec l'ami Jojo, avec l'ami Pierre, on allait boire...
1: 불사조, 이카루스. 촛불처럼 예술을 위해 삶을 남김없이 소진하고 절정의 순간 홀연히 몰락하는 존재. 이 19세기 낭만주의 사조가 찬양한 예술가의 원형을 구현한 인물들. 이를테면 랭보, 실비아 플래스, 빈센트 반고, 커트 코베인이 선 자리에서 자크 브렐을 발견합니다. 자크 브렐은 무대에 선 거의 첫 순간부터 이 노래가 목청을 초월한 육신의 영역, 침과 땀, 구토, 그리고 은유로서의 각혈이 동반하는 운동, 고통과 환희로 버무려진 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1년 10월 프랑스 파리 올랭피아 극장 공연은 자크 브렐 신화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날의 무대는 애초 자크 브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인 마를렌 디트리히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브렐이 대신 오른 무대였습니다. 프랑스 샹송 씬에서 신의 스타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그는 사뭇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소절마다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강렬한 가창 스타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에 눈빛을 이글거리며 이따금 고통스레 몸을 비트는 그를 바라보며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심 어린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게빈 프라이데이는 브렐의 공연을 영상 매체로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운명에 맞서 싸우는 남자처럼 보였죠. 자크 브렐의 공연은 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브렐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나에게 그가 침을 뱉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죠. 그의 피, 그의 내장,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실제로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1978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크 브렐. 그의 음악 인생은 그의 영향력에 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1961년 올랭피아 공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 불과 5년 후 역시 올랭피아 무대를 끝으로 음악 인생을 접었고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거의 은퇴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크 브렐에게 노래는 부르는 행위 이상의 연기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바리톤 음역은 기술적으론 평범하지만 감정적으론 매 순간 폭발하듯 강렬하고 절정부에서는 전력으로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기관을 남김없이 소진한 것 같은 그 노래마다 인간의 고독, 사랑의 이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 술집이 정처가 된 하류 인생, 죽음, 이 육체를 소진하고 영혼을 증류할 때 얻어지는 예술혼을 집요하고 치밀하고 우아하되 자기 파괴적인 냉소주의로 구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엔 설교적인 면모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윤리적인 중심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또 다른 아티스트 닐 해논,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름답게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근사하게 차려 입었지만 시종일관 괴팍했고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는 대중이 음악에서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신이 되어야 할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예술가의 책무를 탁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크 브렐의 노래 가사의 몇 대목을 우리말로 옮기며 이야기 마칩니다. 나는 마지막 불꽃까지 남김없이 태운다. 내 무덤 앞에서 울며 불며 콧물을 훔치는 너희를 본다. 그런 너희를 나는 비웃는다. T'as plus aimé Vesoul, on a quitté Vesoul. T'as plus aimé Honfleur, on a quitté Honfleur. T'as plus aimé Hambourg, on a quitté Hambourg. T'as voulu voir Anvers, on a vu que c'est Faubourg. T'as plus aimé ta mère, on a quitté ta mère.

글로벌 파벽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 조르주 브라상과 함께 향송의 황금기를 구축한 거장, 그리고 국경 넘어 데이빗 보위, 스콧 워커, 레너드 코헨, 톰 웨이츠, 자비스 코커, 닐 해넌, 루퍼스 레인라이트 등등 뭐 수많은 이 세계 싱송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성 자크브렐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 감상했고요. 너무 기드바, 날 떠나지마 먼저 들었죠. 1959년 4집 수록곡. 그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뭐 제가 찾은 통계로는 25개 국가 버전으로, 뭐 언어도 그렇겠죠. 다른 언어로도 많이 불리운. 아무래도 근데 영어권 버전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느무키트파 다뤘었죠. 그때 그 느낌을 이를 가는 듯한 그런 출발, 뉘앙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냉소하는. 자크브렐은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라 비굴함에 대한 노래라고, 비겁한 남자의 심정을 다룬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네요. 두 번째 곡, 무슨 개선장군의 뭐 그런 테마 같은 곡이었죠. La chanson de Jackie, 자키의 노래였습니다. 자기 자전적 고백인 거죠.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창작적으로도 극도로 뭐 이렇게 절정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그랬을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후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맞닥뜨릴 그 황혼기, 몰락, 타락, 그래서 이후에 휴양지에서 천박한 약간 그 가짜의 어떤 워너비의 모습으로 삼류, 아류 아티스트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그 미래도 상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제가 아주 코울리기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어리석고 자키라 불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30대 활동을 펼치면서 이미 은퇴를 염두에 둔 투어를 감행했고요. 37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자기 은퇴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실제로 이 투어를 소화하면서 매일 밤 그렇게 원나이트 스탠드, 하룻밤의 공연이 끝없이 이어지는 투어 일정을 도저히 소화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뭐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리고 내가 뭐 육체적으로 창작 예술적으로 이렇게 소진돼서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자기 반복이나 어떻게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예술가적 결벽, 뭐 그런 고백을 또 한 적이 있답니다. 뭐 이건 훌륭한 점 아닌가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는 행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줌 재능이 남아있을 때 나는 그걸 깨닫고 떠났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후에는 음악보다는 영화, 또 연극, 영화는 무려 10편에 출연했고요. 두 편은 실제로 연출을 하기도 했고, 연극에 몰두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70년 초반에
폐암 진단을 받고 폴리네시아의 한 섬에 운둔을 하면서 아까 그한 10년 정도 은퇴 운둔의 생활이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 이후에 78년 49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아티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이 유명한 노래. 28 à l'ombre, 28도의 그늘, 1978년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곡이죠. 이어서 이 산토 칼리포니아의 74년 곡 도르네로 돌아갈게 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여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리발리스다스가 부르는 Pecado é de deixar de molho.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입니다. 리발리스타스 그들은 브라질 아티스트 마리사 몬지, 아르나우드 앙토니스 그리고 칼리니오스 브라운이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들이 2002년에 발표한 앨범 리발리스타스 수록곡인데요. 세 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만든 곡이죠. 노랫말은 이 사랑이 종교가 된 사람의 서약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 화자는 신을 섬기는 성직자처럼 희생을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거나 비난하거나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구속은 싫다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겠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다짐은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와 이 기타 선율에 담기면서 묘한 체험,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슬픔을 잘 드러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비밀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면 스스로 침묵합니다. 파도는 수천 리의 거리마저 집어삼킵니다. 당신을 제단 위에 모실게요. 세상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명심하며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만 전할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미칠 만큼 애 같아죠. 아니요, 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탓하지도 떠나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토록 큰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요, 난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굳이 날 떠나 세상을 떠돌겠다 해도 나는 우리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하고 나 스스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브라질 음악 프로젝트 트리발리스타스의 200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베카두 엘리 데샬 지몰류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기다리게 하고 있으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입장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노랫말이었는데요. 제 착각이겠죠. 8208님께서 김소월 시 생각나는 가사다라고 써주셨네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살롱 잠시 후 이어집니다. 포르투갈 아티스트 아나모우라의 2012년 음반에서 에트 아오 브라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이탈리아의 밴드 뿌의 1981년 발표곡 메디테라네오 지중해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오늘 2부 순서 김빠의 코즈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 사롱 바로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좀 탐나는 희귀 음반이 있고 되면 소장용으로 이렇게 좀 챙겨 두십니까?
1: 아 근데 뭐 사실 희귀 음반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떤 음반이든 뭐 못 사는 음반보다는 최대한 사고 싶은 분들을 많이 사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아마 제가 중고 레코드를 잘 안 다루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것들은 물론 이제 한정반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나올 때는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물론 이제 시기를 놓치면 네, 네. 그 어떤 특정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구매를 못할 수도 있지만
0: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 아, 요거는 네. 한 희소 가치가 네. 이제 앞으로
1: 네. 근데 희소 가치가 아니라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면 네. 일단은 저도 구매자이기 때문에 네. 한 장을 삽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뭐 다섯 장밖에 구매할 수가 없다.
0: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네. 다섯 장 한정이다.
1: 그러면은 이제 네. 사실 양보를 해야죠. 네. 아, 그런 경우는 네. 구매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0: 근데 이제 네. 내한 공연 같은 건 본인 위주로 하시잖아요.
1: 아니 절 그게 사실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사실 뭐, 예. 그 아, 정말 훌륭한 음악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기 위한 것이지
0: 알려드리고
1: 네, 네 예. 그런 것이지 뭐 저의 위주는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저의 예. 그런 사심이나 팬심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0: 그거는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그쵸? 뭐 저는 음악을 굉장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다면 네. 뭐 이건 아니 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주변의 요청으로 공연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뭐 이렇게 추진하거나 그런 적도 간혹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1: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관객분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
0: 뭐 비슷한 업계
1: 관계자들이라든지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적은 있긴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 공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오늘 포털에 보니까 이렇게 D-Day 카운트 다운 하는 것처럼 며칠 남았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토토스 내한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1: 네,
0: 다가왔죠.
1: 8월에 네. 할 예정이죠.
0: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가 오시면 김밥 레코드 이렇게 투어 견학 투어 이런 것도 하나요?
1: 사실 공식 코스로는 지정을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뭐 이제 레코드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음악가들도 있고 하니까 스태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가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0: 그들이 제안하면
1: 네, 시간이 되면은 네. 와서 보라라고 네.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 이제 그 채널에. 네. 아티스트들이 매장에 와서 좋아하는 음반을 골라가지고 나 이거 좋아해라고 예. 소개하는 코너가
0: 영상.
1: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런 게 있어서 혹시 하고 싶으면 네. 하라고
0: 강요는 안 하고 혹시 하고 싶으면
1: 혹시라도 네. 하고 싶으면 네,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은 의외로 많은 뮤지션들이 시간이 되면
0: 흔쾌히 하시는
1: 하고 네. 있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뭐 음반도 증정을 하기도 하고
0: 증정도 하시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 저 그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에 남기는 거니까 굳이 네. 뭐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네. 사인 받아놓은 거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1: 뭐 그렇지 네. 그렇게 하진 않고 네. 네 어쨌든 뭐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짓궂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 아시죠?
1: 네, 네 그럼요. 네.
0: 그 토토스 공연 외에도 또 이렇게 진행하는 내한이 또 있나요?
1: 8월에 네. 비슷한 시기에 아지무스가 또
0: 아지무스 맞아요. 그걸 잊었네요. 지금 네. 아지무스 알겠습니다.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랜만에 또 어떤 LP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제가 몇 주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또 막 신작들이 네. 좋은 레코드들이 막 쌓였습니다. 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오늘로 다 소개를 못할 것 같고
0: 네.
1: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오기로
0: 맞습니다.
1: 했으니까 2주
0: 예.
1: 연속으로 그 쌓여있는 음반들 좋은 음반들을
0: 예.
1: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첫 곡은 처음으로 준비한 음반은 벌써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0: 예.
1: 한국에 이번 여름에 오는 그 정말 거장급 음악가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0: 예.
1: 있었잖아요.
0: 예.
1: 그 연장선 상에서 한 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0: 아.
1: 팀의 음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음반 음악이 그 팀인가요?
1: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음반들은 네. 그동안 이제 나온 네. 그 쌓여있는 좋은 새 앨범들 중에 선곡을 한 것이고요. 처음 소개해드릴 음반은 이번 여름에
0: 네.
1: 한국에 오는, 그러니까 처음 옵니다. 처음.
0: 직접 초대하신 거예요?
1: 직접 초대한 건
0: 네.
1: 아니고 처음 오는 팀이고 네. 아마도 다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라서
0: 네.
1: 그 팀의 음반을 첫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설마 이 빅밴드 리더가
1: 맞아요.
0: 데리고 오나요?
1: 마리아 와.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인데요.
0: 아, 얼핏 누가 소개하신, 말씀하신 게 영혁 씨였구나.
1: 저는 이야기를 네. 안 했어요.
0: 안 했나요?
1: 김광현 편집장님이 이야기를
0: 아마,
1: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저는 소개를 한 적이 없고요.
0: 예.
1: 근데 이제 이 마리아 슈나이더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0: 예.
1: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달에
0: 예.
1: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팀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0: 예.
1: 저도 공연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팀을 공연하는 프로모터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 정도
0: 네.
1: 들어가느냐.
0: 네.
1: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공연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산 이야기를 듣고 그 예산으로 공연을 하려면 최소 어떤 콘서트 홀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콘서트 홀은 돼야
0: 네네.
1: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콘서트 홀 대관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접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일본에서 공연할 때 가서 봤습니다.
0: 아.
1: 서울에는 이 팀이 좀 오기.
0: 일본에선 단독 공연하신 거예요? 마리아 씨가
1: 일본에는 가끔씩 와요. 와서
0: 아.
1: 그
0: 페스티벌?
1: 하루에 여러 번 공연을 하는 클럽에서
0: 아.
1: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는 뭐 하루에 두 번씩 일주일을 하면 10번 정도 공연을
0: 그러네요.
1: 하고 가니까
0: 네.
1: 뭐 여러 도시를 예. 순회하지 않아도
0: 예.
1: 어느 정도 이제 그 투어 팀의
0: 버젓이
1: 네. 나오는 거죠.
0: 나오는 거죠.
1: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서울에서는 힘들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원들이 다 오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이게 사실 규모가 굉장합니다.

0: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웃 국가에서 공연을 봤는데 이제 한국에 저는 이 팀이 다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1: 이 성사를 또 가능케 한또뭐 주최 측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0: 뭐
1: 아니면
0: 아는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진짜 과감한 선택이고 되게 용감한 선택이라서
1: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또 예상을
0: 마지막일
1: 하시는데,
0: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1: 첫
0: 네
1: 아티스트로.
0: 첫 아티스트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 저는 뭐 이쪽 락이나 뭐 이쪽에서는 그 데이비드 보위의 유작인가요? 아니면 그 블랙스타에서
0: 네.
1: 아니면 수라는 곡으로 또 이렇게 막 소개가 됐었잖아요.
0: 사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잘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음악가는 아니에요. 작곡가하고 지휘자거든요. 근데 재즈계에서 위상만 보면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레너드 번슈타인 같은 그런 유명 작곡 지휘자 못지 않거든요. 그래미를 항상 수상을 하고 있고 뭐 재즈 전문지에서는 앨범이 나오면 정말 별점을 꽉 채워서 줍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떤 수식어 같은 걸다 빼더라도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문제는 인터넷에도 없고 스트리밍도 없고
1: 그 일부러 막아놓은 듯이 하는 거
0: 맞아요.
1: 없더라고요.
0: 없어요. 없고 오직 팬 펀딩 프로젝트로만 음반을 발매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만 음반을 판매할 수 있고 아니면 공연장에 가서 음반을 사서 구매를 해서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이걸 사실 추천하고 싶어도 그렇게 좀 넓게 널리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1: 대형 유통이나 뭐 이런 음반사 약간 안티의 스탠스가 있는 것 같다는
0: 뭐
1: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매장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다 막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당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역시 그 본인이 어쨌든 연계돼 있는 사이트에 가서만 구매할 수 있는 LP를 가지고 와서 오늘
1: 발매는 언제 됐죠? 이 LP는?
0: 이거는 이게 사실은 베스트 앨범 성격의 LP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음반들은 다 CD로만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게 약간 박스셋처럼
1: 악세스셋이군요.
0: 그동안 나왔던 곡 앨범들의 곡들을 좀 추려서 나온 컴필레이션인데 어쨌든 LP가 있어서 네, 오늘 소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1: 그한장 사셨겠네요.
0: 그럼요, 당연히. 네,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네.
1: 그 중에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오늘은 스카이 블루라는 곡을 2007년에 나온 스카이 블루라는 앨범 타이틀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곡에 대한 설명은 듣고 와서 좀더 해주시기로 하고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스카이 블루라는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늘이 올라갔고요.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마리아 슈나이더, 2008년 그래미에서 최우수 대규모 재상상불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른 음반에서요, 스카이 블루 타이틀곡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새소리처럼 들리는 색소폰 소리에 대한 코멘트도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추모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1: 네, 이게 2007년에 나온 앨범인데, 네, 마리아 슈나이더 친구,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 만든 앨범이고 해서 곡이 좀 슬프고요. 앨범 전체적으로 좀 곡이 느린 편입니다. 근데 뭐 다른 오케스트라 곡들은 좀 역동적인 음악들도 좀 있는데, 이 앨범은 상대적으로 좀 테마들이 그런 편이고, 새소리 이야기 하셨는데, 마리아 슈나이더가 새를 정말 좋아하는,
0: 탐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1: 탐조의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도 이 새를 테마로 한 음악들이 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아까 그 공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 참여한 음악가들이 이제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한 음악가들이 솔로로도 활동한 음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정말 내노라한 음악가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에도 뭐 도니 맥캐슬린, 뭐 데이비 보이, 블랙스타 같이 했던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제프 발라드, 뭐 브래드 멜다우랑 투어 많이 하는 드러머고요. 그리고 뭐 클래런스 펜, 뭐벤 몬더, 뭐 프랭크 킴벌로우, 다 잉글리드 젠슨, 다 유명한 뉴욕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이 음악가들을 사실 한데 모아서 공연을 하는 게 해외에서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슈나이더가 워낙 인기가 많은 작곡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어쨌든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살짝 그 지금 언제쯤 이 내한이 이루어질지 정보를
1: 다음
0: 주신다면.
1: 주 금요일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
0: 얼마 남지 않았네요.
1: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좀 말을 좀 줄이더라도, 이 같은 앨범에 있는 프리티 로드라는 곡이 있거든요. 사실 이
0: 프리티 로드.
1: 곡을 선곡을 하고 싶었는데 13분이라서 시간이 된다면 앞부분만 좀 같이 좀 짤막하게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당장이요? 그럼 프리티 로드라는 마리아 슈나이더의 대곡의 앞부분을 함께 지금 잠깐 들으면서

0: 2008년 마리아 슈나이더의 스카이 블루가 방금 첫 곡이었고요. 오늘 가져오신 이 컴필레이션 음반에서 방금 연도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 마리아 슈나이더의 프리티 로드라는 곡의 초반 도입을 적극 또 추천하셔서 영혁 씨가 추천하신 그 곡의 일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실 만큼 마리아 슈나이더의 대단한 애정을 갖고 계신 영혁 씨네요.
1: 이번 같은 앨범이
0: 같은 스카이블루 앨범에
1: 같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0: 그렇군요. 네. 2008년이니까 어느 뭐 중기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1: 2007년이었을 거예요.
0: 아, 7년이요?
1: 네. 네. 2007년에 발매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공연 일자는 7월 31일. 네. 뭐 이번 달 말이
1: 걸렸는데 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0: 예. 네. 금요일 서울 모처에서 또 공연이 있으니까요. 아, 김아리 청취자께서 이미 이 정보를 가지고 예매 상황을 봤는데 A, B석은 다 매진. 비싼 티켓만 남아있다라고 또 안내해 주셨는데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우리 영혁 씨의 예상이 맞다면 이번이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아닐까 싶네요.
1: 잘 돼서 다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0: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자, 오늘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시간 김영혁의 LP살롱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티스트 또 소개해 주시죠. 같은 네. 아티스트라서
1: 판다 베어와 소닉 붐 네. 네. 두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로 네. 네. 뭐 동물 이름 같아서 네. 네.
0: 그 요즘은 동물도 음악하나 뭐 이런 생각을
1: 두 사람이 같이 만든 네. 프로젝트고요. 네. 네. A Question of When이라는
0: A 네. Question of When 네. 특이한데 제목
1: 언제에 관한 질문 네. 네.
0: Question을 물음표로 대체를 네. 했어요. 이 단어를
1: 물음표를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 Z처럼 보여서 네. 잘못 읽으면 As of When처럼
0: As of When
1: 보이기도 한데 네.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0: 언제부터 그런 거야? 뭐 네, 이런 네, 질문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어나긴 할 텐데 네. 시기적인 문제만 네. 남아있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군요. 네.
1: 판다베어는 노아 레녹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인데 네. 애니멀 컬렉티브의 멤버고요. 네. 그리고 피터 캠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닉 붐은 예전에 그 스피리추얼라이즈드의 멤버와 함께 예. 예, 스페이스맨 3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프로듀서로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프로듀서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MGMT라든지 뭐 비치하우스 그러니까 드림팝이나 네. 사이키델릭 팝을 잘 만들고 싶을 때 주로 연락하는
0: 찾는 프로듀서가 바로 소닉붐이다.
1: 소닉붐입니다. 네.
0: 이번 음반이 저는 이들을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네. 샘플링으로만 제작된 그런 제작 방식이었나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0: 아니요? 네.
1: 이들은 사실 뭐 각자 활동 영역이 있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주제가 사실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뭔가 많이들 하잖아요. 네. 뭐 SNS도 그렇고 뭐 정말 온라인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최소화해서 좀 진짜 인간관계를 좀 많이 만들어 보자.
0: 주제 의식은 네. 그런 거예요.
1: 그런 주제 의식을 네. 가지고 만들었고 네.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실제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미니멀리즘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음악도 그렇게 막 많은 악기나 편곡이

0: 뭐 등장 프로덕션에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하모니라든지 뭐 음악을 굉장히 층층이 잘 쌓아서 또
1: 그 재료들이
0: 네.
1: 약간 이 샘플
0: 샘플도
1: 재료들인 것
0: 있는데
1: 같아서,
0: 샘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음악 전체적으로 뭐 예전에 뭐 에벌란치스처럼 샘플링으로 음악을 다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의 그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1: 아, 물론이죠.
0: 네, 뭐 물론 샘플링도 창의 중에
1: 그런
0: 하나지만
1: 의미는
0: 네,
1: 아니었고,
0: 창작 중에 하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앨범은 아닙니다.
1: 약간 뮤지션들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오디오 엔지니어급의 접근으로 또 음악을 이렇게 주무르는 실력자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이들이 그런
0: 뭐
1: 느낌이라는 생각이,
0: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많이 했던 음악가, 특히 소닉 붐은 프로듀서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유명한 그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음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그런 프로덕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방대하지 않지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고요. 특히 이제 노아 레녹스, 판다베어 같은 경우는 비치 보이스를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뭐 예전에 애니멀 컬렉티브 음악도 그랬고 판다베어 솔로 프로젝트들도 그랬지만 브라이언 윌슨 스타일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팻사운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번 앨범은 그동안 발표한 앨범들 중에서 가장 팻사운즈와 유사한 그런 멜로디와 하모니가 나오는 그런 앨범이라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앨범이고요. 근데 이 앨범도 그 이제 온라인 활동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합니다.
1: 아, 오늘은 그게 주제의식이구나. 그러려면.
0: 그런 주제는 아닌데 이 앨범도 디지털 다운로드는 되는데 스트리밍에는 곡을 주지 않는 앨범입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두곡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음반도 신보인가요?
0: 네,
1: 아,
0: 이제 막
1: 신보에서
0: 나왔어요.
1: 이제만 나온 판다베어, 그리고 소닉붐의 음반에서 먼저,
0: 타이틀곡
1: 예, A
0: 준비했습니다.
1: Question of When 듣고 오겠습니다.

0: 실험적 팝밴드 애니멀 컬렉티브의 판다 베어 그리고 스페이스맨 3 출신의 소닉 붐의 공동 프로젝트 앨범 이번 달에 발매된 신보에서 A Question of When 함께 들어봤고요. 말씀하신 팻 사운즈의 노스탈지아 위에 이 긴박함이 또 이런 이게 앰뷸런스 소리 같기도 하고 경찰 예, 출동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분히 또 정치적 커멘터리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예, 언급을 하는 음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1: 근데 가사는 네. 뭐 고양이 장난치는 그런 별다른 의미 없는
0: 의미 없는
1: Keep Trying이라는 가사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노력해.
0: 계속 노력해.
1: 그래서 그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0: 자, 요 같은 음반에서 한 곡 더 준비하셨죠?
1: 네. 예. 끝곡, 그러니까 앨범의 끝곡이고요. 네. Graveyard라는 곡, 좀 더 신나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팬더베어, 소닉 붐의 Graveyard. 예. 공동묘지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예, 듣죠.

0: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스케이프였죠. 저는 제 귀에는 그 F1 경주, 예, 사운드 트랙이 뒤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판다베어, 그리고 소닉붐의 이번 7월 발매 음반, A Question of When의 타이틀 트랙, 그리고 방금 들으신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열 번째 트랙까지 들어봤습니다. 방금 곡의 제목은 그레이브야드고요. 아까 머리아 슈나이더도 소개하실 때 이게 팬 펀딩으로 음반을 발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갈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선 청취가 어렵다라고 그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판다베어와 소닉붐의 음악도 그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없고 뭐 너튜땡 정도의 그
1: 네.
0: 팬들이 올린 그런 음원들이 아주 소량으로.
1: 아직은 올라가
0: 예.
1: 있습니다. 뭐
0: 그렇죠.
1: 나중에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0: 네네네.
1: 지금 유튜브 가시면은 네, 들어보실 수는 있고, 마리아
0: 네.
1: 슈나이더는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0: 돈을 지불하고,
1: 지불하면 음악을
0: 예.
1: 바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음반이 날아오기 전까지.
0: 예.
1: 네.
0: 그렇군요. 아, 피지컬한 거를
1: 네.
0: 플레이백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1: 네.
0: 시대가 시대인지라
1: 네,
0: 다운로드도
1: 다운로드는
0: 가능하다.
1: 가능합니다. 이 역시 판다베어 음악도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김혜혁 씨의 추천곡 다음 곡 만나보죠.
1: 이번에는 그렉 멘데즈라는 아마도 잘 모르실 것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0: 모릅니다.
1: 하는데요.
0: 예.
1: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0: 네.
1: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주로 자기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알려질 방법이 없었는데 지난 앨범이 비평적으로 좀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비교적 큰 규모의 인디 레이블하고 계약을 해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대중적으로 좀 아마 이제 소개되는 건 거의 최근이 예,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2020년대에 엘리엇 스미스입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0: 오늘은 특별히 흥분도가 좀 올라와 있어요. 영혁 씨가
1: 됩니다. 네.
0: 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들이 전부.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렉 맨데스 21세기 2020년도에 엘리엇 스미스라고 평가하시는데요. I wanna feel pretty 골라오신 곡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김영혁의 필사롱 최신 발매 LP 중에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렉 멘데즈의 처음으로 이제 좀 메이저 배급이 이루어진 음반에서 I Wanna Feel Pretty라는 곡 골라오셨는데요. 극찬과 함께 소개 잘 받았고요. 상당히 짧네요. 2분 4초에 I wanna feel pretty. 굉장히 극솔직한 고백 서사의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어서 소개해 주시죠.
1: 누비안 트위스트라는 밴드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영국 밴드고
0: 네.
1: 리즈 음악대에서 결성이 됐는데
0: 네.
1: 이들의 첫 번째 앨범이 이 팀의 리더이자 그 중심을 잡고 있는 프로듀서
0: 네.
1: 탐 엑셀의 마지막 학기
0: 과제였어요.
1: 과제처럼 네,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0: 졸업작품 같은
1: 네,
0: 느낌의.
1: 졸업작품처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앨범에는 9인조로 돼 있는데 뭐
0: 네.
1: 많을 때는 12인조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뭐
0: 어.
1: 연주자들도 많고 뭐 프로듀서도 이렇게 DJ나 프로듀서도 함께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는 어떤 음악이든 다할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물론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재즈, 뭐 레게, 힙합, 뭐 소울, 뭐 어쨌든 거의 모든 음악을 다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들어보실 음악도 뭐 여러 가지 장르, 뭐 주로 이제 아프로비트와
0: 아프로비트.
1: 소울이 이제 좀 섞여 있는 음악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런 좀 예, 경쾌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 팀을 본다면 굉장히 뭐 여러모로 예, 즐거울 것 같은. 예.
0: 가성비가 좋다.
1: 뭐, 가성비까지는
0: 네.
1: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0: 네.
1: 뭐, 이 팀을 보면은 그냥 정말 마음이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그 자라섬 재즈 페스트 올해 그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는데 혹시 거기서 주목하는 아티스트 뭐 있으셨어요?
1: 그거는 이제
0: 네.
1: 김광현 편집장님께서
0: 아,
1: 이야기를
0: 오케이. 어제 그
1: 해주실 수.
0: 이미윤 씨가 뭐좀 약간
1: 네.
0: 오늘 영혁 씨 모습처럼
1: 네.
0: 약간 좀 흥분하면서 소개한 아티스트가 한분 있어가지고.
1: 아, 그렇네요. 그랬나요?
0: 예. 오늘도 영혁 씨가 이렇게 음악에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예. 이 누비안 트위스트도 약간 애정이 충만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름은
0: 예.
1: 퓨지스 노래 가사에서 나온 네.
0: 아,
1: 블랙 헤어스타일을
0: 몰랐어요.
1: 이야기하는 이름인데,
0: 아, 예.
1: 근데 재밌는 것은
0: 예.
1: 이 팀의 블랙 보컬리스트 이름이 누비아 여서
0: 예.
1: 그래서 누비안 트위스트가
0: 예.
1: 보컬리스트의 프로젝트처럼 되기도 했었는데 보컬리스트가 2019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0: 탈퇴했어요?
1: 탈퇴를 했는데 그냥 팀들은 그냥 이 이름을 그대로
0: 예.
1: 쓰자라고
0: 아깝잖아요. 예.
1: 결정을 해서 아직까지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영국의 일렉트릭 재즈 앙상블 누비안 트위스트의 Body Flows featuring 애니올라. 애니올라가 보컬리스트인가 보죠?
1: 네, 이 팀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 노래 전하면서 그럼 영혁 씨 다음 주에 또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に竹下さんはちゃんと聞いてるのか分かりにくいねって言われちゃって。
1: ああ、それで相槌が気になったんだね。電話だと相手の顔が見えないから不安だよね。
0: そうなんです。オンライン会議だとうなずいたりすればいいんですけど。
1: 多めに相槌を打ってみ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
0: そうしてみます。失敗ばかりでろくに仕事もできなくて嫌になっちゃいます。
1: 竹下さんはちゃんとしてるよ。それに引き換え、新卒の時の僕なんて毎日叱られてたからね。誰でもミスはするから、リカバリーが大事だよ。
2: 58ページ言葉の温度。ろくに何々ない。
3: 자, 로크니 나니나니 나이. 이 로크니라고 하는 것은 변변이 제대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크니 나니나니 나이 하면은 제대로 뭐뭐하지 않다. 동사 나이가 붙는 꼴과 함께 쓰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을 나타내겠죠?
2: 6人 勉強 しなくても 何とか なるでしょう.
3: 로크니 벤키오 시나이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건데 야, 제대로 공부 안 해도 난또가 나르데쇼. 뭐 어떻게든 되겠지.
2: そんなこと言って、前回も追試だったじゃない。
3: 아니 그런 소리를 했다가 前回 뭐 지난번에도 追試 だったじゃない. 追試 하면은요 재시험을 말합니다.
2: それに引き換え。
3: それに引き換え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즉 소래 앞서 말한 것과 대조되는 사실을 비교해서 그에 반해 그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2: 兄さんも妹も勉強ができるんだけど。
3: 니삼모 이모토모 형도 여동생도 벤큐가 되기는 다けど 자, 시고토가 되기르 벤큐가 되기르 하면은 그때 되기르 할수 있다가 아니라 잘한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2: それに引き換え、僕は全然ダメだよ。
3: 자, 앞서 말한 거, 소렌이 히키카에, 기에, 그에 반해. 형이나 여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데 반해서, 僕は 전센 다메다요. 나는 정말 전혀 못해. 영 아니야.
2: でも運動は得意じゃん。羨ましいな。
3: 하지만, 운동은 잘하잖아. 운동は 得意다. 특기라고 내세울 만하다. 잘한다. 운동は 得意じゃん. 羨ましいな.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렌이 히키카에 앞에 있는 그에 반해서 그 내용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대화문 보시죠.
2: 高橋さん、電話の相槌ってどうしてます？
3: 아이즈치 맞장구. 그러니까 타카하시 씨, 전화할 때 맞장구는 어떻게 치세요?
2: 電話、特に意識したことないけど、どうして？
3: 전화? 特に意識したことないけど、특별히 내가 의식한 적은 없는데, 왜?
2: 先方に、竹下さんはちゃんと聞いてるのか分かりにくいねって言われちゃって。
3: 先方に 상대방에게, 즉 거래처에서 타케시타 씨는 잔또 키테루노카 와카리니쿠이네 제대로 듣고 있는지 좀 알기 어렵네 라는 말을 들어서요.
2: 아, それで相槌が気になったんだね。
3: 아, 그래서 이 맞장구가 키니나루 신경 쓰이게 된 거구나.
2: 電話だと相手の顔が見えないから不安だよね。
3: 전화라면, 즉, 전화는 아이테노 카오가 미에나이 상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지.
2: そうなんです。オンライン会議だとうなずいたりすればいいんですけど。
3: 맞아요. 온라인 회의다 또, 온라인 회의.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잖아요. 즉, 화상회의를 말합니다. 화상회의라면, 우나즈이다리 쓰레바 이, 우나즈크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데
2: 多めに相槌を打ってみ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
3: 오메 약간 많다 싶을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장구를 좀더 자주 쳐보면 좋지 않을까?
2: そうしてみます。失敗ばかりで、ろくに仕事もできなくて嫌になっちゃいます。
3: そうしてみます。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패 ばかり で 실수만 하고 로크니 시고도 모 데키나쿠테 제대로 일도 못해서 이안이 나짜이마스 이안이 나르 싫어진다 그래서 짜증이 나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일도 제대로

0: 제대로 못해서 정말 짜증이 나요.
1: 竹下さんはちゃんとしてるよ。
0: ちゃんとしている。충분히 잘한다. 竹下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1: それに引き換え、新卒の時の僕なんて毎日叱られてたからね。
0: 叱る、혼내다、叱られる、혼나다、야단 맞다란 뜻이잖아요. 아유, 그에 비하면은 신卒의 時の 僕한테 신卒라고 하는 건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입 시절에 나는 毎日叱られてたからね. 매일 혼났는 걸 叱られる、叱られていた、叱られてた、이가 생략된 꼴입니다.
1: 誰でもミスはするから、リカバリーが大事だよ。
0: 誰でもミスはするから、누구나ミスをする、실수를 하다。ミスはするから실수는 하니까 리커버리가 大事だよ。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조금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잘 수습하는 거야. 리커버리, 이거는 수습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하이, 소리 대화 의미를 생각해 나가라. 뭐지도 요거 聞いて 下さい.
2: 高橋さん、電話の相槌ってどうしてます？
3: 電話？特に意識したことないけど、どうして？
2: 先方に、竹下さんはちゃんと聞いてるのかわかりにくいねって言われちゃって。
3: ああ、それで相槌が気になったんだね。電話だと相手の顔が見えないから不安だよね。
2: そうなんです。オンライン会議だとうなずいたりすればいいんですけど。
3: 多めに相槌を打ってみ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
2: そうしてみます。失敗ばかりで、ろくに仕事もできなくて嫌になっちゃいます。
3: 竹下さんはちゃんとしてるよ。それに引き換え、新卒の時の僕なんて毎日叱られてたからね。誰でもミスはするから、リカバリーが大事だよ。
1: 5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로쿠니 나니나니 나이.
1: 고고 2, 3일 로쿠니 寝ていないんだよ.
0: 내륙, 자다죠? 그러니까 고고 2, 3일, 고고 뭐뭐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오면은요, 최근이란 뜻으로, 최근 2, 3일 동안 로쿠니 寝ていないんだよ. 뭐, 제대로 잠도 못 잤어.
1: 5時 脱字をろくに確認しないまま提出しちゃったよ。
0: 고지 나츠지, 이거는 오탈자를 말합니다. 오탈자를 로쿠니 가쿠닌 시나이 마마 데이슈트 시작다요. 로쿠니 가쿠닌 시나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다. 시나이 마마만 안한 채가 되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한채 제출해 버렸어.
1: ろくに話したこともないのに、慣れ慣れしく話しかけてくるんですよ。
0: 나레 나레 씨 하면은요,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데 아주 친한 척하는 것을 나레나레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레나레 씨를요, 뻔뻔하다라고도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러꾸니 하나시다 것도 뭐 나이노니,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도 없는데 나레나레 씨고 하나씩 하게 돼 그런 데서요, 아주 친한 척하면서 말을 걸어와요. 자, 이렇게 러꾸니 나니나니 나이라고 하면 제대로 뭐뭐하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문장 완성하기 한번 보시죠. 실수만 하고 제대로 일도 못해서 짜증이 나요. 일을 잘한다 하면은
1: 仕事ができる。ろくに仕事もできなくて。失敗ばかりで、ろくに仕事もできなくて嫌になっちゃいます。
0: 失敗ばかりで실수만 하고 6に 仕事もできなくて嫌になっちゃいます。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먹다?
1: 食べる。
0: 먹는 상태가 이어지다. 먹고 있다?
1: 食べている。ろくに食べていない。最近、忙しすぎて、ろくに食べていないんじゃないの？
0: 最近忙しすぎて、忙しすぎる。忙しすぎて、ろくに食べていないんじゃないの？ろくに食べないんじゃないの？하면 좀 어색해져요. 왜냐하면은 요즘 바빠서 너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챙겨 먹고 있지도 않다 해서 食べ ていない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이어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食べ ないんじゃない 보다는 食べ ていないんじゃない 라고 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는 신입이 들어왔어. 인사를 하자.

0: 60페이지 今日の 漢字
1: 오늘의 한자는 끌인 인용
0: 인용 文章などを引用する際は必ず引用元を明記してください
1: 文章などを引用する際は 문장 등 즉 글 등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引用元を明記してください 引用元라고 하면 이거는 출처를 말합니다 어디서 인용을 했다는 출처죠 그래서 출처를 밝혀주세요 눈길을 끌다
0: 目を引く このポスターは色使いがうまくて目を引くデザインですね
1: 色使い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 즉 배색입니다 어디에 무슨 색을 쓰고 그 옆에는 무슨 색을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色使い인데 그게 배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このポスターは色使いがうまくて いい포스터는 이로즈가이가 음악대 배색이 좋아서 배색을 잘해서 매워히크 디자인です.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에요. 할인?
0: 와리비키. 와리비키 쿠폰을 使って 安く買えました.
1: 할인이라고 할 때는 와리비키라고 하는데요. 와리비키 쿠폰을 使って 安く買えました.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와리비키라고도 읽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첫 번째는
1: 우나기 노보리.
0: 우나기 노보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나기라고 하는 것이 장어잖아요. 노보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인기, 가격, 매출 등이 급등하는 모양을 우나기 노보리라고 하는데, 왜 장어가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래서 장어를 잡으려고 하면은 장어가 자꾸 손에서 빠지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기나 가격, 매출 등이 급등할 때 우나기 노보리라고 합니다. 급등했다 할 때요. 우나기 노보리니 낫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우나기 노보리다라고 쓴다는 거. 자, 한번 보시죠.
1: 最近 電気代がうなぎ登りだね。
0: 야, 요즘 냉기다이가 전기 요금이 우나기 노보리다네. 급등하고 있네. 치솟고 있네.
1: 節電しないと大変だよ。
0: 節電しないと절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즉, 전기 안 아끼면 큰일 나겠어. 우나기 노보리다만으로 급등하는 모양, 급등한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나기 노보리니 낫데이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우나기 노보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最近、電気代がうなぎ登りだね。節電しないと大変だよ。
0: 자, 두 번째로는요.
1: 有頂天になる。
0: 우초된 니나루. 이건 너무 기뻐서 뭐 정신을 못 차릴 그럴 정도로 들뜬 모양 있죠. 이것을 우초된 니나루라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들뜨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1: 부長に褒められて、有頂天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
0: 부장님께 칭찬을 받고 우초된 니나뜬잖아요. 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인 거 아니야?
1: まあね、本当に嬉しかった。
0: 뭐 그렇지 뭐. 아, 진짜 기뻤어.
1: 頑張った甲斐があってよかったね。
0: 頑張る 열심히 하다 頑張った 甲斐がある 甲斐がある 하면은 보람이 있다. 그래서 頑張った 甲斐があって 요かったね.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잘 됐네란 뜻이죠. 자, 이렇게 우초된 이날이라는 거는요. 너무 내가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린다. 즉 하늘을 나는 기분. 그다음에 너무 기뻐서 들뜨다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세요.
1: 部長に褒められて、有頂天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まあね、本当に嬉しかった。頑張った甲斐があってよかったね。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두개 나왔습니다. 둘다 자주 쓰는 건데요. 인기, 가격 또는 매출 등이 급등할 때.
1: うなぎ登り。
0: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 요금이 치솟고 있네 하면은.
1: 最近、電気代がうなぎ登りだね。

0: 하이킹 냉기다이가 우나기 노보리다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너무 기뻐서 들뜬 모양.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할 때는
1: 우초텐 니나루.
0: 우쭈오텐 니나루. 부장님께 칭찬받고 야,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인 거 아니야?
1: 부처 니 호메라레테 우초텐 니나테룬 자나이?
0: 우쭈오텐 니나테룬 자나이? 하면은 너 그런 기분인 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요두 표현 대화문 여기 나와 있는 예문 보시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提神醒脑的好消息.
1: 보통 이제 이게 提神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된 단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提神醒脑니까 提醒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확 알려주는 느낌인데 提神醒脑는 정신이 번쩍. 오, 정말? 提神醒脑的 好消息，不是一般的好消息。 그러니까요.
2: 听了以后，哇，我整个人都精神了。
1: 그러니까요.
2: 整个人都不一样了。对对对。啊，那到底是什么好消息呢？
1: 그렇습니다. 提神醒脑的好消息。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기운을 내다.
2: 提神.
1: 提神. 머리를 맑게 하다.
2: 醒脑.
1: 醒脑. 소식, 기별, 뉴스, 정보.
2: 消息.
1: 消息. 감정, 의욕, 정신 등이 생기지 않다.
2: 提不起.
1: 提不起.
2: 什么什么什么.
1: 예, 그렇죠. 提가 이제 그 이게 들다라는 뜻인데 提不起는 들지 못하다, 안 들린다. 여기서는 감정, 의욕, 정신 등이 생기지 않다. 提不起. 기운, 기력.
2: 精神.
1: 精神. 견디기 어렵다.
2: 난熬.
1: 난熬. 熬가 견디는데 난이니까 난이 들어가서 견디기 어렵다. 난熬. 즉시 용해되다.
2: 수롱.
1: 수롱. 롱이 이제 용해되다인데요. 수가 이제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바로 용해되다. 수롱. 인스턴트 커피.
2: 수롱 카페.
1: 그러니까요. 수롱 카페. 물만 부으면 돼요.
2: 아, 마상就화라. 네. 마상就融화라.
1: 뭐 여러 가지 단계 필요 없이 물만 있으면 돼요.
2: 네.
1: 수롱 카페. 끓는 물 등을 붓다 따르다 커피 등을 타다.
2: 총.
1: 네, 총.
2: 对,所以冲咖啡,或者说沏咖啡,沏咖啡,对,嗯,다
1: 좋습니다.但是我们不用冲茶.哦,因为茶不会融化.对对对对对,茶是泡,泡,或者是沏,对对对对对对,哦,不一样啊.哦,커피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는 녹는 거니까.对,冲이 가능하지만.没错,还有奶粉也.

0: 可以。
1: 오, 나이프,
0: 对，
1: 나이프.
0: 孩子们喝的奶粉，
1: 분유도 괜찮죠? 그런데 자부싱.
0: 对，
1: 차는 녹이는 게 아니니까
0: 泡在里面，
1: 泡, 담그는 거죠,
0: 对，
1: 물에. 들수 없다, 들어 올리지 못하다.
0: 抬不起。
1: 다이부치, 다이가 들다, 다이부치. 눈꺼풀,
0: 眼皮,
1: 眼皮. 보너스를 주다,
0: 发奖金,
1: 发奖金. 재무과, 경리과.
0: 财务部,
1: 财务部. 업무 성과, 업적.
0: 业绩,
1: 业绩. 실적이 좋다,
0: 业绩好,
1: 业绩好. 실적이 나쁘다,
0: 业绩差,
1: 业绩 차. 직원 종업원,
0: 员工,
1: 员工. 보너스 상여금,
0: 红包,
1: 홍보. 받다, 타다, 얻다, 수령하다.
0: 拿,
1: 나. 목표치를 넘다, 목표액 이상을 달성하다.
0: 超额,
1: 超额. 超额가 넘다, 额가 말 그대로 숫자를 얘기하니까 超额. 목표치를 넘다. 임무,
0: 任务,
1: 任务. 어쩌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0: 说不定,
1: 쇼부딩, 이렇게. 목, 배당,
0: 份.
1: 份.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今天好累呀，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
3: 星期一总是最难熬的，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
2: 咖啡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
3: 那换个方法，我告诉你一个好消息。公司好像要发奖金了。
2: 奖金？真的假的？
3: 财务部的小张说的，上半年业绩好的员工都有红包拿。
2: 太好了，我上周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有我的份。
3: 看来还是奖金最提神。
1: 오늘아, 너무 피곤해. 이제 막 주말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0: 今天好累啊. 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
1: 星期一都是那样.周一病嘛.对对对对. 今天好累啊. 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好累.好累. 明明刚过完周末. 분명히 확실히 깡고완 막 보냈어요. 무엇을? 周末, 주말을 막 보냈다. 즉 주말에 푹 쉬었다. 怎么 还是 왜 어째서 이렇게 怎么 提不起精神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기운이 안 날까요? 提不起精神 来. 월요일이 원래 제일 힘든 날이잖아.
0: 星期一总是最难熬的.
1: 그러니까요. 네. 星期一总是最难熬的. 这个中文 有这种周一病吗？没有，没有吧？哦，也是从国外来的，对吧？嗯，星期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월요일은 总是最难熬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어, 커피 한잔 할래? 여기 믹스 커피 있어. 금방 타줄게.
0: 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
1: 어, 要不要喝杯咖啡？ 커피 한잔 할래? 喝杯咖啡. 커피 한 잔이죠. 喝一杯咖啡. 我这儿有, 나한테, 有速溶的, 요 인스턴트 커피, 速溶的, 马上冲一杯.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던 速溶, 이제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녹으니까 총一杯. 한 잔 타줄게. 요렇게. 그래서 马上冲一杯. 커피는 아침에 이미 마셨어. 그래도 눈꺼풀이 안 올라가.
0: 咖啡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呀。
1: 그렇습니다. 카페이, 커피. 我早上 아침에 已经喝了. 이미 마셨어요. 还是抬不起眼皮. 眼皮 그대로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계속 눈이 감겨. 다이브치 연비. 이런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다이브치 연비.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0: 나 환거 방법. 我告诉你一个好消息。
4: 哦，好消息，好消息。
0: 什么好消息呢？

0: 근본 절대 전혀 다이브칠라에 들수 없다. 그는 집에서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한다.
1: 他在家里根本抬不起头。
0: 怎么了？
1: 可能是做了什么丢脸的事情，
0: 或者对不起家人的事
1: 对对
0: 情，
1: 对，所以才会抬不起头。
0: 对，他在家里，집에서根本전혀抬不起头，对不起大家的事情，팔도들지못할정도로피곤하다。
1: 累得连胳膊都抬不起来。
0: 胳膊가그대로팔이죠？그래서累的，피곤한데얼만큼피곤해요？连胳膊都抬不起来。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 59쪽입니다. 신링지탕.
1: 弱者 等待 시기, 强者 制造 시기. 아유, 有道理啊.
0: 等待, 기다리다. 시기, 기회죠. 좋은 기회.
1: 被动的.
0: 그렇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制造, 제조하다니까 만드는 거죠.
1: 主动的.
0: 시기, 기회를 만든다. 좋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今天好累呀，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星期一总是最难熬的，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咖啡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那换个方法。
3: 我告诉你一个好消息，公司好像要发奖金了。奖金？真的假的？财务部的小张说的。上半年业绩好的员工都有红包拿。太好了，我上周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有我的份。看来还是奖金最提神。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60쪽입니다. 월요일은 유난히 힘들어서 의욕이 안 생겨요.
1: 周一最难受，提不起精神。
0: 周一 월요일이죠. 最难受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다. 유난히 힘들어요. 最难受，提不起精神。 기운이 나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提不起精神。 커피 한 잔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1: 一杯咖啡根本不够。
0: 一杯咖啡还需要好消息。
1: 对，再加上好消息。对对，一杯咖啡根本
0: 전혀 절대 不够 부족합니다. 不够 부족하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어요.
1: 一说到钱，我立刻就清醒了。所以中国有一句话叫做“见钱眼开”，什么意思？就是一见到钱，眼睛就嘣睁开了，一样的意思。见钱睁开，就人一下子就精神了。
0: 좋습니다. 이 说到 钱, 돈 얘기만 하면 立刻 바로 就清醒了. 정신이 번쩍 듭니다. 좋은 소식이 커피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1: 好消息比咖啡管用多了.
0: 당연.
1: 아, 没错. 아야. 这是肯定的.
0: 여기 이제 管用은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뜻이 돼서 제가 많이 들은 거는 약효과.
1: 没错, 没错. 这药管用不管用.
0: 그러니까요.
1: 或者这方法管用不管用.
0: 네, 약효과. 근데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1: 对.
0: 아, 좋은 소식, 好消息. 비카페, 커피보다 管用多了.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동기가 생겨야 효율도 올라가요.
1: 有动力了,效率才能上去.
0: 동력이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예, 동력, 그럴 동력. 그래서 有动力了. 동기가 생겨야, 동력이 있어야 샤오리 효율도 才能上去 올라갈 수 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몫이 있다. 일정 지분이 있다.
1: 有份.
0: 有份.
1: 可以儿化. 有份.
0: 有份. 정말 저는 중국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 말도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1: 맞아. 常用.
0: 이게 단순하게 금전적인 몫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 여기엔 모든 사람이 몫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是, 是.
0: 그럴 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 对.
0: 예. 선생님.
1: 今天我买了奶茶,大家都有份.
0: 老王的呢?
1: 这个老王呢,他不爱喝甜的,就没给他买。
0: 那你说一声吧，别让人家误会了。也
1: 有道理啊。那不喝奶茶，你可以买别的红茶、绿茶。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파트 5의 날이죠. 이번 주를 잘 보내야 다음 주말에 또 토익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뭐 일주일에서 되겠어요? 토익 공부 뭐죠? 하루에서 되겠어요? 됩니다. 공부를 저희가 얼만큼 집중해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도 한두 문제 또 나오고 뭐 이런 또 희망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재 적중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 때 그럼 우리 저 김대균 토익킹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열심히 막 이렇게 저 오늘 강의 들었습니다 해서 인증도 하시고 이렇게 교재 인증도 하시고 또 재미있게 또 단어도 정리해 주시는 분 계시고 또 강의 노트도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약간 자극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101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0쪽입니다. 90쪽. To attract blank subscribers, 어떤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The Brighton Review는 will add 동그라미, add interviews, travel articles, and local business features. 인터뷰와 여행 기사와 그리고 현지 비즈니스 특집 기사를 추가할 것이다. 여러분, 좀 막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그렇죠? Subscribers는 S가 붙었어요. 그러면 much는 틀리고 그냥 wider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구독자를 이렇게 해서 답은 A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D번은 a wider range of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a wider variety of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용법이 달라요. 대강 될 것 같다고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정확한 답은 A번입니다.

0: 리기 위해서죠. During the summer season, 여름 시즌 때. 그냥 관계 방법,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설치하진 않죠. 설치하려면 시스템을 설치해야죠. 그래서 method를 설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C번 시스템이 정확한 의미의 명사입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Pinebrook Vineyard will install a new irrigation system to reduce water waste during the summer season.
0: 103번입니다. Copies of Working Through Old Ferment. Working Through Old Ferment라는 그 작품 카피본들이, 여러 권들이 can be purchased, 구매될 수 있다. At the Fairmont Heritage Museum에서 blank the end of June, 6월 말까지.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저 복사본 아니에요. 카피는 이제 책한 권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고요. 그때까지 쭉이니까 until이 맞죠.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until the end of July 이러면 더 실감이 나죠. 지금이 뭐 7월 중순 정도인데 이제 말까지 쭉 계속해서 지속의 의미의 until이 맞죠. 한 번에 끝나는 배달 완료의 바이. 지속 지연의 until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많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기 중에 with는 뒤에 시점이 못 와요. 기간이 오죠. 기간. 그래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until이죠. 103번 들어볼까요?
2: Copies of Walking Through Old Fairmont can be purchased at the Fairmont Heritage Museum until the end of June.
0: 104번입니다. The new employees safety orientation. 그래서 이 직원, 신입사원들의 안전 오리엔테이션은 took place, 있게 되었다, 벌어지게 되었다, blank this month, 이달 초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7월 초에 있었다. 그때 earlier this mont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월 말에, 뭐, 이번 주 말에, 뭐, 이런 거할 때는 7월 말이면 earlier 대신에 later를 쓰겠죠. 뭐, later this month. 또, 이번 주 초에, 뭐, earlier this week.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earlier나 later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어울리는 단어는 덩어리로 암기하자. 104번 정답 B 함께 들어보시죠.
3: The new employees' safety orientation took place earlier this month.
0: 105번입니다. Daniel Oritz는 그 다음에 커마가 나왔어요. 사람을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때 동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할 만한 명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A blank for National Commuters Association의 블라블라인데 announced that 이렇게 발표했다. The association 이 협회가 would expand its weekend bus service next month. 다음 달에 주말 버스 운영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이런 거 발표하는 사람 뭐예요? 회사에 대변인, 그죠? 그래서 spokesperson이 답이 되죠. B번이 정답이 되죠. 옛날에 이제 대변인 하면 spokesman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성, 여성 통성으로 요즘은 person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또 기본 경향이죠. 105번 함께 들어볼까요?
1: Daniel Ortiz, a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Commuters Association, announced that the association would expand its weekend bus service next month.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아까 105번에서 다른 명사들 볼까요? A번 기술자, B번 답이고 C번이 승객, D번 지원자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문맥에 맞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발표라는 대변인이 되는 것이었고요. 106번 가보겠습니다. Novell Electronics라는 회사는 Blankets Distribution Center, 유통센터를 from downtown Mason, Mason 도심에서 to an industrial park, 어떤 산업공원으로 옮겼다, 이주했다. After outgrowing the old building, 그 오래된 건물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한 후 그걸 이제 넘어설 정도로 이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커진 거죠. 그런 후 그걸 outgrowing 한다 그래요. 이사했겠죠. 그럼 여기는 본동사 자리입니다. 한 개의 문장

0: 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본동사가 필요하다. ing 투부정사는 단독으로 본동사가 될 수 없다. b번 c번 오답. 그리고 d는 왜 안 될까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는 함부로 쓰는 시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에 쓰이죠. 근데 이건 한 번 딱 그 벌어진 일이죠. 이전했다. 그런 거지 뭐 늘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보여주는 A번 relocated가 정답이 됩니다. 영문법 원서에 그 현재 시제는 영구적인 상황에 씁니다. 그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We use present tense in the permanent situation. 이렇게 영문법 책에 나와요. 그래서 D가 안 되고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Norvale Electronics relocated its distribution center from downtown Mason to an industrial park after outgrowing the old building.
0: 107번입니다. Blank the growing popularity of video meetings. 그래서 화상회의에 점증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했어요. 뒤에 문맥이. 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요. Many clients, 많은 고객들은 still prefer to discuss major contracts, 주요한 계약을 face-to-face 밑줄. 직접 마주하고 논의하는 걸 선호한다. 아무리 그 원격 회의, 뭐 화상 회의 이런 것들이 인기지만 계약 같은 것은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despite가 앞뒤 역적 관계로 정답이죠. 어떤 분은 이거 도우 안 돼요. 도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A, B, C, D 중에. B번은 through예요. Through 이거는 도우가 아니고 도우여도 틀리죠. Although 도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이렇게 명사가 달랑 하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옵니다. 이래저래 안 돼요. 정답은 C번, 107번 들어볼까요?
1: Despite the growing popularity of video meetings, many clients still prefer to discuss major contracts face-to-face.
0: 108번입니다. With seating for 200 guests. 200명이죠. 여기서는 200명을 위한 좌석을 갖춘 가운데 The Grand View Hall은 is a blank venue for 동그라미 for Maiden Foods Retirement Banquet. Maiden Foods의 은퇴 기념 연회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문맥이 그렇죠. 적절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 자리예요. 왜냐하면 venue를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중에 형용사가 C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uitable이 정답인데 suitable의 용법 be suitable for 이렇게 for가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be suitable for 그리고 지금과 같이 a suitable place for a suitable venue for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또 for가 이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치사 for랑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08번 들어볼까요?
2: With seating for 200 guests, the Grandview Hall is a suitable venue for Maiden Foods Retirement Banquet.
0: 109번입니다. Ms. Dalton은 said that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revised sales estimate, 그 수정된 그 영업 견적이 is blank reasonable, 매우 합리적이라고.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라는 단어 뭐죠? very와 비슷한 의미 quite입니다. quite. 그래서 quite reasonable. 우리 전에 배운 단어로는 뭐가 좋아요? 또 rather reasonable 이래도 되죠. rather, quite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의미가 맞지 않아서 오답입니다. rather도 함께 암기하세요. 그것도 기출 정답이었으니까. 109번 들어볼까요?
1: Ms. Dalton said that the revised sales estimate is quite reasonable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0: 그리고 이제 reasonable과 잘 어울리는 부사들도 보너스에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복습 들어갑니다. 101번이에요. 더욱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A번 more가 정답.
1: To attract more subscribers, the Brighton Review will add interviews, travel articles, and local business features.
0: 102번, 새로운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겠죠. C번 시스템이 명사로 정...

0: 정답.
1: Pinebrook Vineyard will install a new irrigation system to reduce water waste during the summer season.
0: 103번, 6월 말까지 계속 구매가 가능합니다. 계속의 전치사 until이 정답.
2: Copies of Walking Through Old Fairmont can be purchased at the Fairmont Heritage Museum until the end of June.
0: 104번, 이달 초에 earlier this month, 이달 말에 later this month, 같이 덩어리로 암기합시다.
3: The new employees' safety orientation took place earlier this month.
0: 105번, 한 사람이 나왔는데 뒤에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spokesperson이 정답.
1: Daniel Ortiz, a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Commuters Association, announced that the association would expand its weekend bus service next month.
0: 106번, 본동사 자리인데요. 현재 시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적, 지속적 사실에 쓰이고 정답은 과거 시제 A번, relocated가 정답.
2: Norvail Electronics relocated its distribution center from downtown Mason to an industrial park after outgrowing the old building.
0: 107번, 뭐뭐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전치사, despite가 문맥상 정답.
3: Despite the growing popularity of video meetings, many clients still prefer to discuss major contracts face-to-face.
0: 108번, be suitable for 또는 suitable 명사 for, C번에 suitable이 정답.
1: With seating for 200 guests, the Grandview Hall is a suitable venue for Malden Foods retirement banquet.
0: 109번, 매우 합리적이다 의미의 quite, very 또는 rather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D번이 정답.
2: Ms. Dalton said that the revised sales estimate is quite reasonable,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7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하단으로 갑니다. General Admission부터 할 차례입니다. 일반 입장권. 이것도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거 어떻게 찾아? 이럴 수 있죠. 근데 또 우리 단톡방 가면은 어떤 또 친절한 친구가 이거 링크까지 해서 여기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갖고 또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혼자 안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우리 방송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General admission does not include special exhibits. 일반 입장권은 특별 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hibits 또는 exhibits 이 두 발음 모두 가능합니다. Premium attraction pass, 프리미엄 놀이기구 이용권. Visitors need a premium attraction pass for the new ride. 새로 탈 탑승 놀이기구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프리미엄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evisit the completion date. 아, 이거 별표. 여러분, 이 revisit 별표, 아, 이거를 저 재방문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완료일을 재검토하다, 다시 검토하다, 재고려하다, 아, 좀 이런 의미로 리비짓이 파트 7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출제됐죠. We may need to revisit the completion date. 우리는 완료일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다. The noise may interfere with the meeting. 그 소음이 회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Publicize, 홍보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opening date has already been publicized. 그래서 그 재개장 날짜가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 또 최신 독해 단어들 이렇게 해드렸죠. 이게 파트 7에 실제 최근에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A grassroots organization 하면 풀뿌리 단체 또는 지역 주민 중심의 단체, 시민 주도 단체를 가리킵니다. 뭐 잔디 조직 뭐 이렇게 번역하면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원래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런 어떤 시민 주도 단체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시험에 독해 보였어요. 이게 실제 나왔던 단어입니다. 알았죠? 풀뿌리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확장된 거죠. 예문을 볼까요? The campaign was started by a grassroots organization. 그 캠페인은 풀뿌리 시민단체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hursday.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86에 해변에서 현지인과 대화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행을 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해변가를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잘 알잖아요.
0: 네네.
1: 여기가 뭐 너무 그 덥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물 많이 마셔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저기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기 상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0: Oh, that's very important information.
1: 그럼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Talking with a local at the beach.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This beach is unreal. I'm already getting roasted, though. I put on sunscre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earing off.
3: That happens. You've got to reapply if you're going in the water.
2: I was about to jump in. I'm glad you stopped me.
3: The current can be a bit tricky, so don't go too far out.
0: 네, 오늘의
1: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0: 이 해변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네요. 근데 벌써 피부가 타고 있어요. 한 시간 전에 선크림 발랐는데 벌써 지워지고 있네요.
1: 아, 그럴 수 있죠. 이 물에 들어가실 거면 다시 바르셔야 해요.
0: 막 뛰어들려는 참이었는데 절 말려주셔서 다행이네요.
1: 조류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나가지 마세요.
0: 오, 알겠습니다.
1: 네, 굉장히 그 사무적으로 대화를 했네요. 직장인들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거 좀 부탁할게요.
0: 그래서, 네.
1: 방금 막 말려줘서 다행이네요. 네. 오케이, 자, 오늘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0: 네네.
1: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요. 두 번째 문장에 여행객이 한 시간 전에 선크림을 발랐는데 벌써 지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0: 음흠.
1: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이크업. 리무버를 쓰니까 remove를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워진다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0: 네, wear off. Wear off.
1: 네, wear off.
0: Yeah.
1: 이거는 그 원래 그 화장품이 발려 있는 상태도 wear 하고 있다라고 쓰잖아요.
0: 네, 맞아요.
1: Right? 근데 여기서는 그 wear가 그 wear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0: yes.
1: 달아버리는 느낌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remove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okay. remove는

0: 정말 의도적으로
1: 한 번에 막
0: 어떤 사람이 뭐
1: 아하
0: 일부러 이렇게 지우는 거는 remove라고 할수 있는데,
1: right
0: 이거는 약간 자연적으로,
1: 아 시간이
0: 이제, 네,
1: 가면서
0: 지워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스크린을 10시에 발랐는데 조금씩 조금씩 뭐 11시쯤 되니까
0: 야.
1: 반쯤 wear off 하고 있더라.
0: 맞아요. wear off.
1: 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수는 몇 시간 후에 지워졌어. 자, 그 향수는 달아서 떨어졌어.
0: 네, 과거 형태를 wore off라고 하셔야 돼요. The scent wore off
1: 몇 시간 후에?
0: after a few hours. The scent wore off after a few hours.
1: 아, 맞아요. 처음에 향수를 바르면은 냄새가 진한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옅어지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지워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지워진다고 해버렸는데 약간 약해졌어가
0: Yeah.
1: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립밤은 진짜 빨리 지워졌어. 자, 그 립밤은 달아서 떨어져.
0: This lip balm wears off
1: 진짜 빨리.
0: really fast. This lip balm wears off really fast.
1: 네, 저는 이제 그 TV 방송을 할때 메이크업을 봤잖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그 화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 왜 이렇게 입술이 많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걸 먹더라고요.
0: Oh no.
1: 배가
0: Oh gosh.
1: 고팠나요? 네.
0: Yeah. I heard that like people like women especially who wear
1: Right.
0: lipstick like eat a certain amount of lipstick every year. I don't know. 되게
1: 허...
0: 충격적인 그
1: 그럴
0: 양이었었어요.
1: 수 있을 것 같아. 아, 양 자체가.
0: 네.
1: Alright.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약이 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약은 약효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다시 아파. 이렇게
0: 뭔가
1: 한번 해볼게요.
0: 진통제나
1: 아,
0: 봐요.
1: 그러는가
0: 네.
1: 봐요. 자, 그 약은 달아서 떨어졌어.
0: The medicine wore off.
1: 그리고 이제 다시 아파.
0: And now it hurts again. The medicine wore off and now it hurts again. 네,
1: 네.
0: 그래서 wear off는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네요. 뭐
1: 그러네요.
0: 약에 대해서 써도 되고 향수에 대해서 써도
1: That's
0: 되고요. 그렇죠?
1: right. 뭐 화장품이든 다쓸
0: 네.
1: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변을 보니까 진짜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비현실적인이라고 하고 싶다면
0: 네, unreal. Real은 진짜 같잖아요. 근데
1: 네.
0: unreal은 진짜 같지 않아.
1: 아하,
0: Unreal.
1: unreal.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0: Oh,
1: 느낌이
0: this is
1: 되겠네요.
0: unreal.
1: Right. 자, 다음은요. 그렇지만, 하지만,
0: Though.
1: 네. 이거 easy writing에서 많이 좀 잡았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지만이라고 하면, but, 이러고 시작하면 되지만, but 대신에 문장을 먼저 쓰고 나서, though. 라고 써도 의미는 같죠.
0: 네, 그리고
1: Right.
0: TH 발음 신경 써주셔야 돼요. 혀가 이 사이에 진동하는 느낌으로 though.
1: Though. Okay. 자, 다음은요. 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0: That happens. That happens.
1: That happens. 뭐, it happens. 이러면, 이거 뭐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당황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런 거
0: 맞아요.
1: 보통 다 있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아, that happens. 이런 식으로.
0: Yeah.
1: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 all the time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Yes.
1: Right. 자, 다음은요. 다시 바르다.
0: 저번에 저희가 apply 배웠죠?
1: 아하.
0: re만 붙이면 됩니다. reapply.
1: Uh-huh. 아하.
0: reapply.
1: 이건 결국 apply again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0: Yes, that's right. So you can say reapply your sunscreen after 2 hours or apply your sunscreen again.
1: 자, 다음은요. 물 혹은 공기의 흐름, 뭐 해류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이거는 영어로 current라고 합니다.
1: 어.
0: current.
1: current. 그러니까 current가 뭐 여기는 뭐 세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렵다는 거는 이거는 뭐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0: Is she going out to surf, maybe?
1: maybe.
0: Or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0: 네.
1: 이 사는 사람이 워낙 그런 서핑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가
0: 아하.
1: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0: 네네.
1: surfing 할 거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0: True.
1: Right. 자,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었던 뭔가 까다로운, 좀 힘든이라고 할
0: 네.
1: 때
0: tricky. tricky. 네,
1: tricky.
0: tricky라는 단어는 또 뭔가 애매한 것도 tricky 써도 돼요.
1: 맞아요.
0: 네.
1: 아,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0: 지금 하세요.
1: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0: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거 누가 나와 동의할까 했는데 역시 세리나 쌤. 그렇죠. 이게 나한테 뭔가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질문을 했는데 너무 뻔한 질문을 한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트릭을 거나 속임수를 거나 그러면서 뭔가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죠. Right. So 그래서 is that a trick question? 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오늘의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뭐 태양빛이 센데 나가면 타잖아요. 자, 탄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텐을 써야 될것 같고 그런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Yes, 선생님이 좀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Get roasted.
0: 아니,
1: Get roasted.
0: 통닭구이도 아니고요.
1: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통닭구이처럼 이제 타는 거죠. 근데 이 표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햇빛에서 타는 거에 대해서 쓸 건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막뭐 약간 someone attacks you verbally. 그러면 마 you got roasted. 이렇게도 말할 수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이거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관객이 왔는데 이 사람을 로스트 시킨다는 거는 그 관객한테 뭔가 짓궂은 그런 농담을 해가지고
1: 맞아요.
0: 뭐 망신을 주거나 물론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걸 당한 사람을 로스트를 당했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렬한 햇빛에 이제 정말 통닭이 구워지듯 되는 거기 때문에 나 너무 탔어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좀. Right.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아, 나 벌써 타고 있어. 나 완전 벌써 구워지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I am already getting roasted. I am already getting roasted.
0: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 해변에서 완전 탔어. 그녀는 완전히 구워졌어.
1: She got totally roasted
0: 그 해변에서
1: on the beach. She got totally roasted on the beach.
0: 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하죠. 명사를 바르다.
1: Put on 명사. Put on something.
0: 맞습니다. Put on 명사는요. 실제로 바르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발려 있는 상태는 put on이 아니라 wear이라고 해야겠죠.
1: Yes, for example, are you wearing sunscreen?
0: 그렇죠.
1: Yeah, I'm
0: 이거는
1: wearing sunscreen.
0: 지금 얼굴에 발려 있는 거니?라고 그건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 지금 막 한참 바르고 있어, 얼굴에 막 문지르고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I'm putting on some sunscreen이라고 쓸수 있겠죠.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너 sunscreen 발랐어? 과거에 그 행동 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1: Did you put on sunscreen? Did you put on sunscreen?
0: 네, 이건 어떻게 보면 Did you put on sunscreen은 Are you wearing sunscreen right now? 이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나 사진 찍기 전에 화장 좀 바르고 이런 느낌. 자, 나 화장 좀 바를게.
1: Let me put on some makeup
0: 사진들 찍기 전에.
1: before taking pictures. Let me put on some makeup before taking pictures.
0: 네, 딱 그랬을 때 아니야. 넌그 생얼굴로도 예뻐.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1: Yes,
0: Right.
1: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0: 자, 세 번째는요. 뭔가에 뛰어들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Jump in, jump in.
0: Jump in. 아마도 이 내용에서는 맥락상 물에 뛰어들기
1: 네,
0: 전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1: 맞아요.
0: 하지만 꼭 물이 아니어도 어떤 일에 갑자기 참여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1: 예를 들어서 jump into a conversation.
0: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뛰어들기 전에 스트레칭 해. 자, 스트레칭을 해.
1: Stretch
0: 네가 뛰어들기 전에.
1: before you jump in. Stretch before you jump in.
0: 네.
1: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꼭꼭꼭꼭 스트레칭 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저는 스트레치 해야죠. 네.
1: 네네.
0: 자, 두 번째는요. 나 뛰어들기에는 너무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1: I am too scared
0: 뛰어들기에는.
1: to jump in. I am too scared to jump in.
0: 네. 자, 이거는 물에 뛰어들기가 무서운 게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딘가에 참여하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두려울 수도 있겠죠. Alright. 자, 오늘의 어순영작으로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I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0: Page 8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자, 여행객이 이 해변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네요. 근데 벌써 피부가 타고 있어요. 자, 이 해변은 비현실적이네요.
0: This beach is unreal.
1: 전 이미 구워지고 있어요.
0: I'm already getting roasted.
1: 그런데
0: Though, this beach is unreal. I'm already getting roasted though.
1: 네, 여기서는 그냥 tanned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
0: 네, 맞아요. 선생님, though 대신 but 써도 되나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앞으로 바꿔서 but I'm getting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0: 네.
1: 자, 그러면서 이어가죠. 한 시간 전에 선크림 발랐는데 벌써 지워지고 있네요. 자, 난 선스크린을 발랐어요.
0: I put on sunscreen
1: 한 시간 전에
0: an hour ago.
1: 그리고 그건 벌써 닳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0: And it's already wearing off. I put on sunscre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earing off.
1: 네, 그래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다. 자, 그랬더니 현지인이 그럴 수 있죠. 물에 들어가실 거면 다시 바르셔야 해요. 자, 그건 벌어지죠.
0: That happens.
1: 당신은 다시 발라야만 해요.
0: You've got to reapply.
1: 당신이 그 물에 들어가면.
0: If you're going in the water. That happens. You've got to reapply if you're going in the water.
1: 네, 여기서 you've got to 했는데 이거는 you have to와 같나요?
0: 네, 뜻은 똑같아요. 근데 뭔가 you've got to라는 거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You've got to. Yeah. 이거 그래서 발음할 때 you gotta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0: 어, 맞아요. 아예 right. v 소리도 빠지고 you gotta.
1: You gotta.
0: You gotta reapply.
1: 하면 아, 이거 그냥 해야 된다라는 뜻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행객이 막 뛰어들려는 참이었는데 절 말려줘서 다행이네요. 자, 전 뛰어들려는 참이었어요.
0: I was about to jump in.
1: 전 기뻐요.
0: I'm glad.
1: 당신이 날 막아서
0: You stopped me. I was about to jump in. I'm glad you stopped me.
1: 네, I'm glad 이 얘기는 사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뉘앙스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쵸?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우리 예전에 썼던 뭐 thank goodness 이런 것도 가능한데 I'm glad는 좀 가벼운 일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0: 맞아요. I'm glad you called.
1: Right.
0: I'm glad you stopped me from going.
1: Right. 자, 마지막으로 현지인이 조류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나가진 마세요. 자, 그 조류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0: The current can be a bit tricky.
1: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0: So don't go.
1: 너무 멀리 밖으로.
0: Too far out. The current can be a bit tricky, so don't go too far out.
1: 네, 여기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out 해서 바깥쪽으로라는 걸 더 강조해 준 것뿐이죠.
0: That's right. Righ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This beach is unreal. I'm already getting roasted, though. I put on sunscre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earing off.
3: That happens. You've got to reapply if you're going in the water.
2: I was about to jump in. I'm glad you stopped me.
3: The current can be a bit tricky, so don't go too far out.
1: 비현실적인
0: Unreal
1: 그럴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0: That happens
1: 물, 공기의 흐름, 해류
0: Current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지워지다
0: Wear off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타다
0: Get roasted.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아, 나 선크림 바르는 거 깜빡했어. 나 선크림 바르는 거 깜빡했다고.
0: 오, 좋아요.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명사를 바르다 할 때는 put on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아,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며칠간 뭔가 바르고 지워지고 이런 피부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0: 네.
1: 그거 위주로 모아서 같이 또 예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유튜브 인플루언서, 뷰티 인플루언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do that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articles. We're going to continue along the AI theme from yesterday, talking about Anthropic and a limited deployment of their security model.
4: 이 기술력이 워낙 좋고 앞서가다 보니까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4: 자, 안트로픽이 이제 뭐 한 두세 달 전에 Mythos5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것을 론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항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뭔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거 테스트 먼저 한번 해 보자.
5: 그렇죠.
4: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시스템이 워낙 추론 능력이 뛰어나서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다 찾아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커들이 역으로 이용하면 취약점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5: 그렇죠. It could be used to actually launch cyber attacks and that's why the public has been limited and restricted in its access because that could be a disaster if the wrong people use it in the wrong way.
4: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지금 프로젝트 Glasswing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참여해서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그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보안을 한 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5: Yeah, and Anthropic are really known for thinking about the ethical issues, perhaps the most out there, right? Mm-hmm. All right, let's get to page 86 in our July book. Listen to part one together.
6: Anthropic limits deployment of advanced security model to defend global networks.
7: Anthropic recently debuted an advanced tool called Claude Mythos Preview to identify critical software vulnerabilities. This innovative model possesses remarkable reasoning skills that allow it to detect ancient coding errors. However, the company restricted general access to ensure that malicious actors cannot exploit its powerful capabilities for illegal or harmful digital activities.
4: 자, 미토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완전히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5: Anthropic recently debuted an advanced tool called Claude Mythos Preview to identify critical software vulnerabilities.
4: Okay.
5: Yeah, so remember we've done this a couple of times. To debut as a verb means to launch it to the public.
4: What did they launch?
5: Yeah, the advanced tool called Claude Mythos Preview, right? Yeah, you can call these bits of software tools, right?
4: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첨단 AI 도구인 Claude Mythos Preview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데뷔시켰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처음으로 공개시켰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뭔가 대중에게 선보였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것은 이제 to identify critical software vulnerabilities. 이 툴 자체가 뭘 할 수 있냐면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어떤 에러 같은 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전체 공개의 시점을 좀 늦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Vulnerabilities 같은 경우는 취약한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코딩 그렇죠. 에러 같은 것들 말하는 거겠죠.
5: Anthropic recently debuted an advanced tool called Claude Mythos Preview to identify critical software vulnerabilities. This innovative model possesses remarkable reasoning skills that allow it to detect ancient coding errors.
4: 여기 나오네요. Okay.
5: Exactly. Yeah. So it detects ancient coding errors. In this case, it's talking not about ancient from like thousands of years ago, of course, but just really long-standing ones.
4: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멀쩡하게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그 소스 코드는 정말 오래전에 쓰여진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add-on을 한 거죠.
5: 그렇죠.
4: 근데 ancient란 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정말 고대에 쓰여진 이런 건 아니잖아요.
5: 네.
4: 정말 오래된 어떤 코딩 에러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탐지 안 된 에러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만큼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뛰어난 탁월한 탐지 능력을 혹은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툴이 바로 이 Claude Mythos라고 하는 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5: This innovative model possesses remarkable reasoning skills that allow it to detect ancient coding errors. However, the company restricted general access to ensure that malicious actors cannot exploit its powerful capabilities for illegal or harmful digital activities.
4: Okay.
5: Yeah, here malicious actors is maybe the key phrase. You might be thinking, why suddenly we're talking about actors, like Hollywood actors? No, an actor in this case just means a certain individual or a certain group acting in a certain way. And malicious means in a negative, trying to damage way.
4: 여기서 actor는 당연히 배우는 아니겠죠. 네. 지금 할리우드 배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날에 entity 나왔던 단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5: 네. 아, 그렇죠, 네.
4: 뭔가 주체라는 뜻으로. malicious actors, malicious entities 이런 것처럼 악의적인 주체, 즉 해커들을 말하는 거겠죠. 해커들이 이걸 악용해서 exploit its powerful capabilities. 워낙 소프트웨어의 그 역량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불법 혹은 뭐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디지털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 공개하지 않고 제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제품이 출시돼서 워낙 제품이 좋으면 빨리 내놓고 싶잖아요.
5: 그렇죠.
4: 기술력도 과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보안상의 우려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일반 대중 공개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5: Yeah, being quite responsible as well, because you don't want people to exploit those capabilities. That's a great word to learn as well. To take unfair advantage of something, exploit.
4: 그렇죠. 누군가를 악용하고 누군가를 불합리하게 대해서 뭔가를 이득을 뽑아내는 걸 exploit한다고 하죠. 이 단어 잘 알아두세요. Okay.
5: One more time. However, the company restricted general access to ensure that malicious actors cannot exploit its powerful capabilities for illegal or harmful digital activities.
4: Okay.
5: Let's move on to part two.
7: A defensive initiative named Project Glasswing provides a select group, including Microsoft and Apple, with exclusive testing rights. These participants will utilize the system to fortify digital infrastructure and protect various open-source software environments. Other major corporations like Amazon and Google are joining this effort to establish a safer global internet environment.
4: 자, 그래서 뭔가 보안 연합을 만든 거예요. Project Glasswing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같은 뭐 빅텍 기업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고 봐야겠죠?
5: 그렇죠.
4: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대중에 공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악의적인 공격에 다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 A defensive initiative named Project Glasswing provides a select group including Microsoft and Apple with exclusive testing rights.
4: Exclusive

0: 라는 건 뭐뭐만 할수 있는, 즉 독점적인이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 독점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select group, 선별된 어떤 그룹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그 프로젝트 이름은 Defense Initiative Named Project Glassw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lasswing이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이제 발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A defensive
1: A defensive initiative named Project Glasswing provides a select group, including Microsoft and Apple, with exclusive testing rights. These participants will utilize the system to fortify digital infrastructure and protect various open source software environments.
0: Okay.
1: 예, to fortify, that means to strengthen, to reinforce.
0: 그렇죠. 뭔가 fortress라고 하면 요새잖아요. 요새는 이제 뚫기가 힘들죠. 방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fortify라는 거는 이제 요새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화하고 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Project Glasswing의 그 참여 기업들은 미더스를 이용해서 utilize the system은 이제 이용한다는 얘기죠. To fortify digital infrastructure. 디지털 공간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and
1: And protect various open source software environments.
0: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환경을 또 보호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리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것이 대중에 풀렸을 때 어떻게 될지 그 후속 조치를 미리 하는 겁니다. 오케이?
1: Once more, these participants, talking about those companies like Microsoft and Apple, will utilize the system to fortify digital infrastructure and protect various open source software environments. Other major corporations like Amazon and Google are joining this effort to establish a safer global internet environment.
0: 자, 위에 MS나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other major corporations are joining the effort이라고 하면은 뭐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 Yeah, exactly. Helping with this effort means this work, right? Yeah, this project to establish a safer global internet environment.
0: 뭔가 좀더 안전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에 좀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1: Other major corporations like Amazon and Google are joining this effort to establish a safer global internet environment. Let's listen next to part three.
2: Anthropic CEO Dario Amodei emphasized that a careful rollout is necessary to avoid providing hackers with the upper hand during the AI era. The firm remains dedicated to responsible deployment after past internal delibera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risks of releasing specialized software. Insights gathered will eventually guide the safe expansion of high-level security tool capabilities.
0: 자, 다리오 아모데 CEO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 앤트로픽 자체를 창업한 창업자들이 원래 오픈 AI에 근무를 하다가 더 윤리적인 AI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 이분들이 이제 만든 회사가 앤트로픽인데 자, 그래서 책임 있는 AI 개발과 배포 이것을 정말 회사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1: Anthropic CEO Dario Amodei emphasized that a careful rollout is necessary to avoid providing hackers with the upper hand during the AI era.
0: Careful rollout. 여기서는 이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앞선 기사들에서는 rollout 출시하다 구동사로 쓰였지만
1: 그렇죠.
0: 그래서 한 단어로 붙였죠. 그리고 힘을 앞에 주세요. rollout 출시죠. 신중한 출시가 상당히 필요하다. is necessary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1: To avoid providing hackers with the upper hand. The upper hand in something is a position of advantage, right? You can perhaps control the other side.
0: 해커들한테 우위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이제 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시대에? AI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이제 AI를 강력한 어떤 툴로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모델들을 이제 출시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이게 어떤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다 평가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Anthropic CEO Dario Amodei emphasized that a careful rollout is necessary to avoid providing hackers with the upper hand during the AI era.
0: 이 hand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0: 패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를 들어 그 플러시 패가 스트레이트 패보다는 upper hand예요. 네. 더 높은 패거든요. 네.
1: Yeah. And in expressions though, we don't usually use the opposite. Oh, they've got the lower hand to mean disadvantage, right? Just upper hand.
0: 그럴 땐 잘 안 쓰죠. So upper hand라는 것 자체가 족보상으로 패가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Next sentence. The firm remains dedicated to responsible deployment after past internal delibera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risks of releasing specialized software.
0: Okay. So Anthropic은 remains dedicated to responsible deployment. Development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AI 자체를 윤리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책임감 있는 기술 배포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개발을 했죠.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만약에 배포하면 해커들이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취약한 시스템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면 글로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sponsible deployment, 뭐 ethical development 이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좀 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들이죠.
1: Yeah, and this is all after past internal deliberations. Deliberation is a fancy word for like deep discussions, right?
0: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거 바로 공개하면 안 되겠고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미리 테스트해보고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Regarding the potential risks of releasing specialized software. 그래서 이 Anthropic 이제 회사 자체가 잠재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배포 시점을 정한다. 이것이 회사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Okay?
1: The firm remains dedicated to responsible deployment after past internal delibera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risks of releasing specialized software. Insights gathered will eventually guide the safe expansion of high-level security tool capabilities. Mm-hmm. Yeah, if something is high-level, you're talking about it being very advanced, right?
0: Mm-hmm.
1: So these security tools, when they are safe, can definitely have a big impact, right, on security. And how they're going to get there is the insights gathered through all these testing by these big companies,
0: 그렇죠.
1: right?
0: Project Glasswing에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축적된 분석 결과들이, insight들이 will eventually guide the safe expansion of high-level security tool capabilities. Mythos와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걸 텐데 이런 어떤 보안 도구의 안전한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요.
1: 그렇죠. Yeah, after everything is certain and they're sure it's not going to be used in the wrong ways. We'll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and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listen on page 90.
2: Anthropic limits deployment of advanced security model to defend global networks.
3: Anthropic recently debuted an advanced tool called Claude Mythos Preview to identify critical software vulnerabilities. This innovative model possesses remarkable reasoning skills that allow it to detect ancient coding errors. However, the company restricted general access to ensure that malicious actors cannot exploit its powerful capabilities for illegal or harmful digital activities. A defensive initiative named Project Glasswing provides a select group, including Microsoft and Apple, with exclusive testing rights. These participants will utilize the system to fortify digital infrastructure and protect various open-source software environments. Other major corporations like Amazon and Google are joining this effort to establish a safer global internet environment. Anthropic CEO Dario Amodei emphasized that a careful rollout is necessary to avoid providing hackers with the upper hand during the AI era. The firm remains dedicated to responsible deployment after past internal delibera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risks of releasing specialized software. Insights gathered will eventually guide the safe expansion of high-level security tool capabilities.
0: Okay, well, that is a wrap,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body. Goodbye. Bye.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I remember taking piano lessons and violin lessons when I was a young kid.
3: Mm.
4: And then in school, we used to have to learn the recorder. It was part of the music class, and we were tested on how well we could play.
3: Mm-hmm.
4: What kind of instruments have you learned in your life?
3: Just the piano.
4: Just the piano.
3: Same for my son.
4: Mm-hmm.
3: He's been taking piano lessons. He also played the recorder at school.
4: Mm-hmm.
3: And he would love to, you know, try other instruments. But my father-in-law actually gave my son his harmonica, a harmonica that he had for many years.
4: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지호한테 하모니카를 물려주신 거예요?
3: 네.
4: 친할아버지께서?
3: 제대로 배운 건 아니지만 집에서 가끔씩이죠, 하모니카를. Yeah.
4: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모니카 이렇게 있으셔서 부시는 걸 본 적 있는데 그게 뭐 잘 못하니까 저는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던 기억만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정말 빠져간다라고 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이 하모니카 소리가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주는 악기 아닙니까?
3: 네.
4: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셨고 일단은 뭐 이 가격이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잖아요. 악기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뭐 그 얘기도 해주신 데다가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고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연습하니까 폐활량도 느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3: 저는 하모니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한 가지 하모니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들이 있나 봐요.
4: 맞아요. 하모니카 종류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광진구 하모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4: 네.
3: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5: Harmonicas. A friend encouraged me to join a harmonica class for beginners at a local cultural center. I quickly came to like the harmonica. It's small and lightweight, so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I was impressed by its soft and warm sound. As I practiced controlling my breathing, I learned how to create all kinds of different tones. A tremolo harmonica has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A chromatic harmonica can play a wider range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A harmonica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You can practice at home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And after practicing consistently, I even feel like my lung capacity has improved. The harmonica has become a special component.

0: I joined a running club 이런 식으로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어떤 수업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For beginners, 자, 초보자들을 위한 즉 입문반은 그렇게 처리했고 at a local cultural center 다시 한번요.
1: A friend encouraged me to join a harmonica class for beginners at a local cultural center.
0: 직접 배워보니까 이 하모니카가요, 작고 아주 가벼워서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연주할 수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1: I quickly came to like the harmonica. It's small and lightweight, so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0: I quickly came to like the harmonica. 일단은 그냥 like 앞에 come to가 붙었잖아요. get to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게 되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I came to like, I got to like도 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게 되었다. 여기선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1: Right.
0: 얘기죠.
1: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자기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좀 gradually, yeah, when you become to like something gradually, you can say I came to like the harmonica, but here quickly가 붙었어요.
0: 그렇죠. 아주 빠르게 하모니카를 좋아하게 되었다.
1: Yeah.
0: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방 좋아하게 되었다. It's small and lightweight. Lightweight 동그라미 칠게요. 아예 한 단어로 붙여서 무게가 가벼운 걸이한 단어로 그냥 묘사를 하시면 돼요. It's small and lightweigh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o.
1: So I can carry it anywhere
0: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1: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0: 그렇죠. Whenever I want 할 때는 언제든지 원할 때 내가 연주할 수 있어서 좋다. 영장 다시 한번요.
1: It's small and lightweight, so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0: 자, 하모니카의 음색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이 하모니카는 소리가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볼게요.
1: I was impressed by its soft and warm sound.
0: Soft and war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운드 앞에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드러움의 어떤 질감과 온도에 해당하는 warm이 음색에도 묘사성 형용사로 쓸수 있듯이 So I was impressed, 인상적이었다. By its soft and warm sound. 자,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를 내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1: As I practiced controlling my breathing, I learned how to create all kinds of different tones. As I practiced controlling my breathing, breathing은 호흡이잖아요.
0: 그쵸.
1: The control one's breathing이라고 하면은 호흡을 조절하다예요. 그래서 호흡 조절하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 I learned how to create or make all kinds of different tones.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게 된 거죠.
0: 그쵸. 사운드 대신에 톤이란 것도 사운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소리나 음색 이런 것들을 낼수 있게 되었다가 되겠네요. 자, 하모니카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몰로 하모니카는요, 맑고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다양한 음을 낼수 있어서 여러 음악 장르에 잘 어울립니다.
1: Okay. 두 문장으로 드릴게요. A tremolo harmonica has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0: Waver가 무슨 말이에요? 네.
1: Wave, W-A-V-E 하면은 예를 들어 손을 흔들다. She waved at me.
0: 그렇네요.
1: 그녀가 나한테 손을 흔들었어.
0: 네.
1: But if you say that something wavers, in this case, the sound wavers. 소리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0: 우리가 이제 흔든다가 웨이브고, waver 하면 흔들린다?
1: Right.
0: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소리가 흔들린다 해주셨기 때문에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그 하모니카 소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이 이렇게 딱 일정하다 보다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잖아요. 그
1: 네.
0: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하.
0: 왜냐면 정확하게 한음을 치는 게 아니라 옆에랑 같이 이렇게 그 소리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1: Right.
0: So tremolo harmonica has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살짝 흔들리고 그 다음에요. 크로매틱.
1: A chromatic harmonica can play a wider range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0: 좀더 다양한 음을 낼수 있다. 그 음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넓다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play a wider range. 이 range가 폭이죠.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work well with?
1: It works well with something means it becomes a good combination.
0: 맞아요.

0: 조화를 잘 이룬다?
1: 이 work은 일하다의 그 의미가 당연히 여기서 아닐 거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이렇게 쓰긴 써요. I work well with all my colleagues.
0: Sure.
1: 이렇게 그냥 기초적인 문장도 되지만 여기 work은 잘 어울린다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0: Yes.
1: Go well with와 비슷합니다. 이거 음식 궁합에 써도 되고 그다음에 뭐옷 패션에서 모아 모아 잘 어울린다 이럴 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턴에서 연습할 건데 패턴 문장 중에 하나를 통한기로 이따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Work well with 잘 어울린다. 다시 한번요.
0: A chromatic harmonica can play a wider range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1: Okay. 자, 하모니카는 이제 가격 부담이 크지 않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A harmonica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1: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집에서도 특별한 장비 없이 연습할 수 있고요. 꾸준히 연습했더니 폐활량이 늘어나는 느낌도 받습니다.
0: You can practice at home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And after practicing consistently, I even feel like my lung capacity has improved.
1: 그렇죠.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뭐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그 악기들도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건 드럼인 것 같아요. 가장 설치가 복잡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지만 하모니카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고. And after practicing consistently,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I even feel like my lung capacity has improved. 이 폐활량은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예요. 자, 발음 좀 드릴게요.
0: Lung capacity.
1: Lung capacity.
0: Capacity.
1: Capacity 자체가 역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폐의 역량, 능력, 다시 말해 폐활량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하모니카는 내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모두 가져다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0: The harmonica has become a special companion that brings both joy and health into my life. So it's become like a special companion, a special friend, something I cannot do without, that brings both A and B. 여기서는 이것과 이것을 모두 나에게 선사한다. Joy and health이에요. 그래서 즐거움과 또 건강을 모두 나에게 선사해주는 special companion, 이제 특별한
1: 그렇죠.
0: 악기이다.
1: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정신적인 건강은 클것 같고요.
0: 미야.
1: 그 다음에 아까 폐활량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호흡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Friend가 그냥 친구의 의미라면 companion이라고 하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이상의 어떤
0: Right.
1: 그런 감성적인 혹은 정서적인 친근감을 얘기할 때
0: 아하.
1: companion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반려동물 이렇게 할때 그냥 뭐 pet이라는 말보다 뭐 companion 하는 뭐이라고
0: Sure.
1: 하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뭐 그런 동반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he harmonica has become a special companion that brings both joy and health into my life. Let's listen one more time.
2: Harmonicas. A friend encouraged me to join a harmonica class for beginners at a local cultural center. I quickly came to like the harmonica. It's small and lightweight, so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I was impressed by its soft and warm sound. As I practiced controlling my breathing, I learned how to create all kinds of different tones. A tremolo harmonica has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A chromatic harmonica can play a wider range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A harmonica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You can practice at home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And after practicing consistently, I even feel like my lung capacity has improved. The harmonica has become a special companion that brings both joy and health into my life.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 Can carry it anywhere.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0: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1: 그냥 데스크탑 PC보다는 노트북을 더 선호

0: 안다.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1: I prefer a laptop over a PC because you can carry it anywhere.
0: 그렇죠. 일반적으로 PC 하면 뭐 사실 그 노트북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PC 하면 약간 데스크탑을 생각을 하잖아요. 책상 위에 놓는 거. 자, 그래서 I prefer a laptop over a PC because you can carry it anywhere. 여기서 you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you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work well with. 자, 무엇에 적합하고 잘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Go well with 같이 써놓으세요. 잘 어울린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1: A harmonica goe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0: 자, 식품이나 어떤 음식 궁합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와인 페어링 해볼까요? 자, 화이트 와인은 여러 음식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1: White wine works well with a lot of dishes.
0: 그렇죠. 특히 해산물 쪽하고 잘 어울리죠. 자, 이 문장을 오늘 통환기 1번으로 외울게요. 자, white wine.
1: White wine works well with a lot of dishes.
0: 거기 work을 go로도 쓸 수 있다는 거, goes well with로도 가능하다는 거 표시도 해두시고, one more time.
1: White wine works well with a lot of dishes.
0: 좋습니다. 시작하기 쉽다. Easy to get started.
1: A harmonica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0: 시작하기는 쉽지만 완전히 정복하기는 어렵다.
1: It's easy to get started, but difficult to master.
0: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입문하는 데 부담이 없다.
1: It's easy to get started because you don't need any equipment.
0: 뭐 등산 이런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좋은 신발 같은 건 많이 또 사긴 사는데 등산화 같은 거. So it's easy to get started because you don't need any equipment.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Have you been learning the harmonica lately?
3: Yes, I'm taking a class at the local Lifelong Learning Center.
2: What made you want to learn the harmonica?
3: It's easy to carry around, and it's pretty easy to learn, too.
2: You should play something for me sometime.
3: Give me about 6 months to practice, and I'll show you what I can do.
1: The woman says, Have you been learning the harmonica lately? 최근 들어 하모니카 배우고 있어? Yes, I'm taking a class at the local lifelong learning center.
0: 평생 교육원? Lifelong 자체가 평생 하는 이란 뜻이니까 평생 교육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1: 하모니카를 어떻게 해서 배우기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죠. What made you want to learn the harmonica?
0: 계기죠, 어떻게 보면. Yeah. 어떤 계기로 하모니카를 배우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 말 질문할 때 What made you want to learn the harmonica?
1: It's easy to carry around. 일단 휴대가 편하고 And it's pretty easy to learn. 그리고 배우기도 뭐 꽤 쉬워.
0: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할지 그 빈도 때문에 통환기 문장을 지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It's easy to carry around 이 문장이야말로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에 되게 편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 문장 오늘 통환기 2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It's easy to carry around.
0: 한 번 더요.
1: It's easy to carry around.
0: It's easy to carry around. 좋습니다. And it's pretty easy to learn to 배우기도 쉽고
1: 나 위해서 연주 한번 언젠가 해줘라고 하죠. You should play something for me sometime. And then he says, give me about 6 months to practice. Okay, 일단 6개월 정도 연습할 시간을 나한테 좀 줘. And I'll show you what I can do. 내가 그때 내가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0: 뭔가 보여줄게.
1: Yeah.
0: 좀 약간 의미심장하네요. I'll show you what I can do. 네, 실력 발휘 한번 해볼게. 좋습니다. 자,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90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 1번과 2번에 별표 쳐놓고 더욱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많이 네. 아픈 편이에요?
1: 아니에요.
0: 감기 잘 안 걸려요?
1: 네. I think I'm very careful to wash my hands often. Since my wife is a nurse, so she really helped me make that good habit.
0: 그럼 결혼한 후에 더 네. 건강해진 거예요? 네. 오, 그럼...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네요.
1: 네, 손 씻기 중요합니다.
0: Ooh, that's very important. Mm-hmm. 좋은 팁이네요.
1: 네,
0: 네 아내분이 간호사분이셔서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해주셨네요. 우리도 모두 다 손 씻기만 잘해도 감기에 잘 안 걸리겠네요. 저는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어요, 저도. Mm-hmm. 결혼하고 난 후에. 저는 손 씻기는 뭐 원래 잘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비타민C를 저희 남편이 네. 자주 먹이게 먹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결혼해서 잘 안 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감기가 걸린 후에 좀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mm-hmm. 배워볼 거거든요.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You can say,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뭐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고 동료가 물어볼 수도 있고 몸은 좀 어때요? 라고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mm-hmm. 표현이네요. 그렇죠? I feel much better now. 뭐 much better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우리가 배웠었던 건데 그거를 응용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feel much better now. 그럼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자, 나는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나의 몸에 대한 어떤 컨디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는 물론 I'm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I fee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feel, 나는 어떻게 느껴요 이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I feel, 그 다음에 I feel good 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좋아요 라는 말이죠. 그쵸? I feel good. 그런데 더 나은 상태이니까 이전보다 better, 더 나은 상태, 비교급을 써서 better를 쓰는 거죠. 물론 전의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better를 쓰는 거예요. I feel better인데 훨씬 나아진 상태라면 I feel much better. 이렇게 much까지

0: 넣어서 쓸수 있는 거죠. I feel much better 라고 하면 저는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I feel much better. 자,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오겠죠.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영어로는 now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I feel much better now 를 쓰면 되겠네요. I feel much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I feel very better now.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잭쌤?
1: 안 됩니다.
0: 안 돼요. 여기서는 very better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much better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feel much better now. 요거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1: I feel much better now.
0: I feel much better now.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feel much better now. 우리 better 대신에 다른 ER 단어 나오겠습니다. I feel much 뭐뭐er now.
0: 뭐뭐er. 그쵸.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요.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뭐, 요런 느낌으로 오는데, 이제 훨씬 더 뭐뭐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 감정 변화 등, 이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훨씬 더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강조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feel much better now. 요거 그럼 better 대신에 다른 거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another simple adjective.
0: Okay.
1: Healthy. I feel much healthier now.
0: 아하, healthy, 건강한. Healthy는 Y로 끝나니까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들은 Y 대신에 I로 바꿔주고 ER 붙이죠. I feel much healthier now.
1: Nah. But some words, like longer words, you cannot add ER. If it's three syllables, you use more momo.
0: 그쵸. 세개 이상의 음절이 있는 형용사는 ER을 붙여주는 규칙을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에 그 형용사는 그대로 놔두되 앞에 more라는 단어를 넣어주죠.
1: So we have much and then more and then the word. So let's use confident.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0: 이제 헷갈리네요. much하고 more 두개 붙여야 됩니다.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Confident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는 말이죠.
1: Now, instead of more, you could also say less. So it'd be the
0: Less.
1: opposite way. For example,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0: 이것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much가 오고 less가
1: Much
0: 오니까.
1: less.
0: 그죠? 자, less, more 대신에 less라는 단어를 써서 덜 뭐뭐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덜 뭐뭐하다라는 말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less stressed라고 하면 덜 스트레스를 받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1: Oh, that was quite a presentation.
0: 아,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아,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1: Oh, thank you. I feel much calmer now. 이제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0: 아, 아까는 막 땀도 삐질삐질 흘리는데 지금 보니까, 아, 괜찮네요. I can see that.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럴 때 I feel much calmer now. 이제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Calm. 여기 ER 붙였네요. 그렇죠? 네.
1: Calm.
0: Calm.

0: I feel much more positive now.
1: Positive, 긍정적인이라는 표현이죠. I feel much positive now. Much more positive, 그쵸? 여기도 positive 삼음절이니까 앞에 more 붙여야 되겠네요. Positiver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0: Now, we also had the word stressed, but we didn't say stresseder.
1: Mm-hmm.
0: Because words that end in that ed, you also have to use more or less.
1: 맞습니다.
0: So let's use the word rested. I feel much more rested now.
1: 맞아요. ed로 끝나는 단어들도 앞에 more가 붙어요. rested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rested, ed로 끝나는 단어도 앞에 more 붙입니다. 그래서 I feel much more rested now. 이제 훨씬 더 푹 쉰 느낌이에요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rested 이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0: I feel much hungrier now.
1: Hungry가 배가 고픈인 거죠. Hungry는 er 붙이네요. 그렇죠? Hungrier. Hungry도 역시 아까 healthy처럼 y로 끝나니까 y가 i로 바뀌고 er 붙여주면 되겠네요.
0: And how about a really simple one? I feel much braver now.
1: Braver. Brave는 용감한이죠. Brave는 e로 끝나니까 그냥
0: 네.
1: r만 붙여주면 되죠. I feel much braver now. 이제 더 용감해졌어요.
0: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1: Relaxed. 이것도 ed로 끝나니까 앞에 more가 붙겠죠. 그렇죠? Relaxed도 아까 calmer처럼 비슷하게 훨씬 더 차분해진, 더 긴장이 풀어진 그런 기분이네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feel much more now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해봤고요. 배웠던 표현들 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0: I feel much healthier now.
1: I feel much healthier now.
0: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1: I feel much more confident now.
0: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1: I feel much less stressed now.
0: I feel much calmer now.
1: I feel much calmer now.
0: I feel much more positive.
1: I feel much more positive now.
0: I feel much more rested now.
1: I feel much more rested now.
0: I feel much braver now.
1: I feel much braver now.
0: I feel much hungrier now.
1: I feel much hungrier now.
0: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1: I feel much more relaxed now. 여러분들도 relax 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3: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2: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3: 그렇게 할게요.
1: 배가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0: 배 아픈 것 is one word.
1: 한 단어입니다.
0: 네.
1: 복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참고로 두통은 headache입니다. 자,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0: 아하.
1: 자, 요거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자,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일단 말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알아야 할 표현은 약을 먹는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약을 먹는다? take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도 더 먹어야 한다? still, 아직도 그래도 요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틀 동안, 요런 기간은 맨 뒤에 오잖아요. 요런 것들 한번 조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게요. 요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표현들이 나왔는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전체 내용 듣고 올게요.
4: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5: I feel much better now.
4: You still need to take your

0: medicine for two more days.
1: I'll do that.
2: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0: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3: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2: 자, 보통은
3: stomach ache.
2: 그죠? Stomach ache. 두 단어 같지만요. 두 단어가 하나로 붙어서 stomach ache 한 단어입니다. 스펠링이 조금 길어요.
3: 네. And it has ACH two times in a row.
2: 맞아요.
3: STOMACHACHE.
2: 네. 그래서 stomach ache 두 개 단어가 붙은 거예요. Stomach ache가 이제 복통, 배 아픈 것이라는 뜻인데 How is your stomach ache? 너의 복통은 어떠니? 잘 지내니? 약간 How is that?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배 아픈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환자가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1: I feel much better now.
3: I feel much better now.
2: 네, 이 문장은 여러분 다시 안 해도 되죠. 안 할 만큼 외우셨죠? I feel much better now.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0: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3: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2: 자,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쵸? 자, 그래도 약은 더 드셔야 해요. 여기까지 보면 You still, 그래도 당신은 need to take. 자, you still need.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당신은 필요합니다. To take your medicine, 약을 먹는 게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자, take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For two more days. 이틀 더 동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시간, 장소 이런 표현들은 맨 뒤에 온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자, 이렇게 좀 긴 문장이지만 청크청크별로 보시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환자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죠.
1: I'll do that.
3: I'll do that.
2: I will do that. I'll로 줄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t이 그렇게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 줄여버린 거죠. I'll do that. Do that이 I'll take the medicine for two more days. 이거를 그냥 do that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대화 내용을 다시 들을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0: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1: I feel much better now.
0: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1: I'll do that.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문장은 뭐였나요?
3: I feel much better now.
2: 네, 자, 여기서 보통은 much를 좀 더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I feel, F 발음 주의하시고요, much better now 라고 하죠. better의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된다는 거, better Now. 자, 요거 다 기억하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I feel much better now.
2: I feel much better now.
3: I feel much better now.
2: I feel much better now. 잘하셨어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3: Terrific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0: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uch.
2: 네. 그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sudden downpour 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3: Sudden downpour.
2: Sudden downpour. Yeah. Sudden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이란 뜻이 되고
3: right.
2: so sudden. 근데 이제 sudden에다가 downpour 막 그 폭우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다라고 해서 sudden downpour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3: Sudden, when something happens so quickly, out of the blue.
2: 그렇죠.
3: Sudden.
2: Out of the blue, 느닷없이 일어날 때.
3: Out of the blue.
2: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we're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rain-related expressions. 그러니까 비와 관련된 표현들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서 폭우를 만났던 걸 떠올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아, 동남아시아.
2: 네.
3: 우리말로는 동하고 남을 동남이라고 표현하는데
2: 네, 네.
3: 영어로는 남동이라고 표현해요.
2: 그러네요.
3: Southeast Asia.
2: 어머, 우리는 East South라고 하는데.
3: 그렇죠, 맞아요.
2: 아. 네, 자 Southeast Asia에서 이제 경험했던 걸 얘기합니다.
3: 일반적으로 이 영어로는 북하고 남을 먼저 얘기해요.
2: 네.
3: North, East, Northwest, South, East, Southwest. 근데 우리말로는 네. 동하고 서부터 얘기하죠.
2: 그러네요.
3: 그렇죠.
2: 오.
3: 동남, 동북 이렇게.
2: 맞아요, 맞아요. 북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3: It's just a difference in order.
2: 네. Yeah. 네.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뭐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비가 쉼 없이 계속 쏟아졌다.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3: That's right.
2: 네, 또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라는 말도 있고 말이죠.
3: There are many useful expressions about downpours, about severe rains,
2: 네,
3: right?
2: 네, 그렇습니다. 꼭 비 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3: sure.
2: 이런 말들을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Of course.
2: 네, 자 먼저 우리말로 듣겠습니다.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아니 한 번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있었어.
3: 와, 주룩주룩 오는 비였어? 아니면 정말 폭우였어?
2: 계속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도로가 그냥 강으로 변해버렸거든.
3: 야, 그럼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어려웠겠다.
2: 그랬지.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3: 아이고.
2: 이런 경우 많죠. 어디 여행 갔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안에 있고.
3: Stay indoors.
2: Stay indoors.
3: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2: 그렇죠.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It's not that we wanted to. 그러니까 우리가 right. 그렇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We were forced to stay indoors.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3: That's right.
2: 자, 먼저 볼게요.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있었어.
3: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2: 네,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0: 잠깐 쉬었다가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자, 쉬지 않고라는 말이 without stopping이군요.
1: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It's not, the rain is not stopping for many, many hours.
0: 아, 맞아요. 아주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right. stop 하는 게 없이 계속 갔다.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1: 네, 아. 여기서 for hours 할 때 강조를 hours에 하셔야 돼요. 어. For hours.
0: For hours.
1: For many hours.
0: 어. 우리 얼마 전에도 for days, for years, for months 이런 말 있었잖아요.
1: For weeks.
0: For weeks. 그렇죠.
1: That's right.
0: 수주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였다는 걸 강조할 때 for hour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떠들었다, 얘기했다 한다면 we talk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친구들하고 잘 그러거든요.
1: For hours. 네. Of course. For days.
0: 진짜로. 아, 그건 좀 심하고.
1: 조심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For hours. 네, 여기서는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이라고 하는데요.
1: 여기서 자, without stopping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non-stop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non-stop.
1: 뭐 좀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You can say here as well. It rained for hours non-stop.
0: But it rained for hours non-stop. 그렇구나. 그럼 이런 경우 non-stop 아니면 without stopping.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네.
1: Yeah, they're both perfectly fine.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continuously라는 어려운 단어가
1: 아, 그렇죠.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continuously non-stop.
0: 그렇죠. 계속해서라는 뜻으로 뭔가 말은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꼭 continuously라고 하는데 혹은 continue to rain. 이게 좀 어렵게 딱딱하게 그런 문장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1: 다른 표현들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네. continuously 해도 괜찮아요.
0: 그럼요.
1: Of course. 그럼요.
0: 일단 말을 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1: Absolutely. 네.
0: 이럴 때 속으로 고민하다가 아,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냥 들이대서요. Continuously밖에 생각 안 나. Okay, that's fine. Continuously.
0: 네. 선생님, 들이대세요. 그 뭐라고 하면 좋아요, 영어로?
1: 들이대세요 영어로.
0: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하세요.
1: Yeah, just go for it.
0: Just go for
1: just
0: it.
1: Just go for it.
0: 바로 저겁니다. Yeah. Just go for it. 그냥 해버리세요.
1: 해버려 그냥.
0: 자, continue 혹은 뭐 without stopping, non-stop 다 좋다는 거죠. 자,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볼까요?
2: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0: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Without 하면은 뭐뭐가 없이라는 말이 됩니다. Without you,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Without you 한다든지. 뭐 I cannot eat a hamburger, eat a hamburger without ketchup. 하면은 케첩 없이 햄버거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거가 없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를 하지 않은 채 without stopping, 멈춤이 없는 상태로라는 뜻이 됩니다.
1: Yes.
0: 자, 그럼 사는 말이 그럼 그 비가 주룩주룩 계속 오는 비였어? 아니면 폭우였어?
1: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0: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오, 자, was it like 뭐뭐? Or really 어떠어떠한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명사였나요? 아니면 정말 형용사였나요?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본 건데요. 네, steady rain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1: So if the rain is falling, not like pouring, just light rain, like normal rain, but it's steady. The rain is falling for a long time. Like several hours.
0: Okay.
1: Like steady rain.
0: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내리는 게 아니라 right. 꾸준히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걸
1: yes.
0: 말하네요.
1: So steady rain is just normal rain falling. Or was it like really heavy? We often talk about heavy rainfall. We are expecting heavy rainfall this evening. We hear in the news.
0: Oh, yes.
1: It means we're going to experience a lot of rain. A lot of rain, heavy rain.
0: Heavy rain. 그러니까 무거운 비라는 뜻일 것 같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많은 양의 어떤 게 있었다
1: yes.
0: 할 때 heavy를 쓰더라고요.
1: Right.
0: 그래서 뭐 it rained heavily, it snowed heavily. 그러면은 혹은 we had a heavy rain, we had a heavy snow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 That's right.
0: 많은 양의 눈과 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이때 like가 들어간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뭐뭐 같은 거였어? 라고 말할 때 like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치 선생님이 언니 파티를 잘 가시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1: 이벤트를
0: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격식을 갖춘 게 보타이 메고 그런 파티였던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1: right.
0: Was it like a casual party or really formal?
1: Really formal. Both.
0: 진짜?
1: I usually go to both. Like casual events and a lot of like formal events, like professional events.
0: 아, yeah. 그러니까 근데 그런 파티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1: right.
0: 한 번 갔다 온 것이 A 같은 거였냐 아니면 B였냐? 라고 묻는 거죠. 선생님.
1: 아, 그럴 때는 it was a casual event.
0: It was a casual event.
1: Just casual.
0: Just casual.
1: Yeah.
0: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도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라고 물었더니요. 그건 말이야. 아주 계속해서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1: More like non-stop pouring.
0: More like non-stop pouring. 자, 지금 It was more like non-stop pouring 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앞에 it was는 그냥 빼버리고 more like 뭐뭐에 더 가깝지 more like non-stop pouring 정말 쉼 없이 계속 막 쏟아지는 그런 수준이었어 라고 하네요.
1: Mm-hmm.
0: 네.
1: So the question is, you know, was it light, steady rain or really heavy, heavy rain? More like non-stop pouring.
0: Yes.
1: It means very heavy.
0: 그렇습니다. Very heavy. right. 근데 그 heavy라는 말을 앞에서 썼으니까 나는 또 똑같은 단어를 받아서 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1: Of
0: 그래서
1: course.
0: 그 대신에 non-stop pouring.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폭우였어라고 하는데 이제 A보다는 B에 더 가깝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more like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1: Yeah, more 네. like it's absolutely like it's really really A냐 B냐 정말 B였다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More like it's really like non-stop pouring rain.
0: 확실히 B에 더 가까웠어. More yes. like non-stop pouring.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합니다.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거든.
1: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길, 특히 그런 걸 가리켜서 road라고 하죠.
1: Well, this looks like a scary movie.
0: 그죠?
1: The roads turned 네. into rivers.
0: 얼마나 무섭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자, 그 turn into 하면은 뭐뭐로 변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해 버렸다라고 하니까 turned into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가 쪼록쪼록 이게 쪼록쪼록 혹은 뭐 가볍게 drizzling 하게 내렸던 비가
1: okay.
0: 빠르게 폭우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the light rain quickly turned into a downpour.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문장이 87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예문을 좀 곳곳에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아,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1: Yeah, the light rain quickly turned into a downpour.
0: The light rain, 가벼운 비가 quickly, 빠르게 turned into, 뭐뭐로 변했어요. Downpour. 폭우로 말이죠.
1: Heavy rain.
0: 네,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우리도 뭐 만약에 이제 추석 명절이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귀향길에 오른다라고 할 때
1: right.
0: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1: the road
0: 말이죠.
1: turn into a parking lot.
0: 네, 왜냐면 꼼짝을 잘 못하니까.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turn into 뭐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 Mm-hmm.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3: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2: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자, 이 말을 들으니 아까 우리 주치스님 반응하셨던 것처럼 잭도 야 그러면 뭐 그때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겠다라고 해요.
1: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0: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네, 자 must have been 뭐뭐였겠구나라는 말이죠. 과거에
1: right.
0: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그랬었겠다 얘. That must have been hard. 그거 참 어려웠겠다. 뭐 하기가? Get around in. 그곳에서 돌아다니기가. 네.
1: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get around,
0: get around,
1: go around,
0: go
1: right?
0: around.
1: So yeah, Boyang Sam knows the city of Seoul really well. She gets around the city really well without a map.
0: 세상에, 네. I wish.
1: I wish.
0: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get around in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를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 돼서요. That must have been hard. 그거 참 어려웠겠다. 틀림없이. Must have been 이 말은 뭐뭐였겠습니다라고 추측하는 말이 됩니다.
1: Right.
0: 뭐하기가 to get around in 그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기가 그렇죠. Mm-hmm.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랬다라고 yeah. 말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It was.
0: It was.
1: It was hard.
0: 그렇죠. It was hard to get around in the roads in the city 뭐 이런 말이 되겠죠.
1: Mm-hmm.
0: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1: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We just stayed inside. 아까도 이제 stay indoors라는 말씀을
1: right.
0: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inside라고 했습니다. We just stayed inside. 우리는 달리 방도가 없이 그냥 안에 있었지 뭐. We just stayed inside.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자, 이 말이 waited it out. Waited it out가 됩니다.
1: 현재형으로는 네. wait it out인데
0: 네.
1: 저도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우산 안고 나왔어.
0: 어.
1: 근데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막 it started raining really hard
0: 어.
1: for hours and hours. 우산이 없으니까 어떡해.
0: 어.
1: I just had to wait it out
0: 아.
1: for several hours.
0: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란 말은 안 해도 돼요?
1: Yeah, you don't have to be specific.
0: 어, okay.
1: Just any building, any indoors.
0: Mm-hmm.
1: You're just waiting until the rain stops.
0: 아,
1: you waited it out.
0: I just waited it out.
1: Mm-hmm.
0: Waited it, waited it, waited it out. 이제 과거형이라서 그 it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이란 말이 되니까요. 비가
1: right.
0: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Waited it out. 네,
1: That's right.
0: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1: Mm-hmm.
0: 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1: Mm-hmm.
0: 네, 자, 끝에 부분 들어볼게요.
3: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2: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2: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3: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2: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3: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2: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강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Mm-hmm.
0: 큰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말해볼게요.
1: Let's go.
0: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거든.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1: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0: 그게 주룩주룩 오는 비였어? 아니면 정말 폭우였어?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1: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0: 그냥 막 쏟아지는 수준이었어. More like non-stop pouring.
1: More like non-stop pouring.
0: 도로가 강으로 변했거든.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1: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0: 야, 그럼 뭐 그땐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겠다.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1: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0: 그랬지, it was.
1: It was.
0: 우린 그냥 실내에 있으면서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1: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Yay! 정말 잘하셨어요.
1: Good job, everyone.
0: 네, 항상 그래도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에 관련된 그런 과거의 경험들,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 Please be safe.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urnaround, 뜻은 호전, 회복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 recorded a historic 18% year-on-year increase in births in April, with over 24,000 babies born, marking an unprecedented turnaround.
0: 여기서 turnaround라는 표현은 상황이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economy made a turnaround last year.
0: 경제가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스에서
2: economic turnaround, remarkable turnaround
0: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urnaroun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company.
1: Yeah, exactly. So, you know, we have to find our Korean link to anything. So there you have it. Even the little scrunchie that he uses. All right. Well, today's 무모한 문장 is 걔 완전 핵 인싸야.
0: 핵 인싸. What's a 핵 인싸?
1: Okay. I've got to break it down.
0: Is that heck like a nuclear?
1: It's kind of like that, but it just means like mega, big, like ultra.
0: Okay.
1: And an insa means, well, it comes from insider. So it's someone who's in, who's, I don't want to say too many words.
0: Okay.
1: But it's someone who's like, you know, really sort of hip and who is leading the trend as opposed to an asa, who should be an outsider, right?
0: Okay.
1: So... A heck insa. Insa is already somebody who's, you know, like taking center stage and things like that. Again, I don't want to use too many English words here. But anyway, but if you're a heck insa, you know, you're like, do you know what I mean?
0: Yeah, okay. the next level
1: yes,
0: on that one. Okay.
1: Yes, 그래요. 이걸 이제 영어로 계속 설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무모한 문장의 초이스가 줄어들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이해되신 것 같아요.
0: Gotcha.
1: 자, 그래요. 핵 인싸 그러면은 아주 뭐 이제 뭐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고나 할까요?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감으로 잘 아실 겁니다. 자, 요즘에 노르웨이의 엘링 할란이 바로 핵 인싸죠.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once again, I've been saying this all week, but it's a very hot week and it's been quite rainy as well in many regions. I believe today it's going to continue to rain in the southern regions, although here in the central regions, it stopped raining for now. Mm-hmm. But let us know what the weather's like where you're tuning in from.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0: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as voted to raise next year's minimum wage to 10,700 won per hour, up 380 won, or 3.7% from this year's rate.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이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3.7% 인상한 수준입니다.
0: The European Union's population is projected to peak in 2029 before falling below 400 million by 2100, driven by a crisis of halved birth rates and an aging demographic that will trigger severe labor shortages and fiscal strain.
1: 유럽연합 인구가 2029년에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2100년에는 4억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재정 악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More than 30 beluga whales stranded at a closed Canadian theme park have been rescued from a potential euthanasia crisis and will be relocated to 5 accredited aquariums across the U.S. and Spain.
1: 캐나다의 한 폐쇄된 테마파크에 갇혀 있던 벨루가, 즉 흰 고래 3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돼 미국과 스페인에 승인된 수족관 다섯 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0: Madonna has tied the Beatles as the only artist to secure 10 number ones across major US and UK albums charts with her latest studio release, Confessions 2.
1: 팝가수 마돈나의 최신 정규 앨범 Confessions 2가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마돈나는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 모두에서 1위 앨범을 10장 이상 보유한 아티스트로 비틀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0: 여기서는 물론 이제 피크 자체는 정점을 찍는 것이지만 맥락상 정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 이제 나머지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fiscal strain은 뭘까요?
1: When we use the word fiscal, we're usually talking about the budget that the government uses. So, in terms of the money that the government collects and how they use it to service the country and things like that. So, we're talking about government and funds and money. So, when we say fiscal strain, strain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painful or certainly not comfortable or easy. So, if you have fiscal strain, then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going to have difficulties when it comes to balancing their budget.
0: Because fewer people working, of course, means it's going to be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EU to earn money.
1: And an aging population means that social services will be needed for the elderly beyond the age of 65, let's say. So a lot more money needed to help them.
0: 네, fiscal이라는 게 재정적이라는 뜻이고, strain은 부담감이나 압박감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EU가 특히 이렇게 2100년 이후에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태로 갈 것이라는 얘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European Union's population is projected to peak in 2029 before falling below 400 million by 2100 or 2100, driven by a crisis of halved birth rates and an aging demographic that will trigger severe labor shortages and fiscal strain. All right, let's take a break. I wasn't sure how to read 2100 or maybe,
1: 2100.
0: yeah, probably
1: 2100.
0: 2100. 2100, like 1900,
1: It'd be the same,
0: yeah.
1: like, I think we got so accustomed to saying like 1999, 1985, things like that. So, like, to go 20 something or 21 something is more
0: Yeah,
1: common than
0: I think
1: 2000
0: so.
1: something.
0: I agree.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0675님이요. 아침부터 더워서 지치려고 하지만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라 다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1: That's right, long weekend.
0: Yeah, that's right. Tomorrow is a public holiday. 자. 그리고, 김지영님, 20개월 아들이 수족구에 걸려서 이번 주 내내 출근을 못하고 가정교육 중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집에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회사에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주말까지 잘 회복해서 다음 주는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자, 아들아. 했습니다. Yeah, it's so
1: Oh.
0: difficult when you're a working parent and your kid is sick.
1: Yeah. Well, what is a sujoku?
0: 수족구 is hand and foot disease.
1: Okay.
0: Yeah, that's the only way I can.
1: Is it a type of cold or
0: No,
1: flu?
0: it's not a cold. It's I believe it's a skin
1: Oh,
0: disease.
1: skin disease. Okay.
0: Thank you. I can't speak today.
1: Oh, no.
0: Yes. So, 수족구 would be sort of get it on your hands and your feet, blisters and things like that, and your mouth as well, I think. A very painful thing to have, rashes everywhere. 20 months old, so
1: Oh,
0: probably
1: gosh.
0: not able to speak that well either, and very, very young, but this parent is having to stay home and work from home while looking after the baby. So,
1: Well,
0: best of luck.
1: better that than having to go to the office and then wondering if your child's okay. At least you get to work from home.
0: Yes, I guess so.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수족구, hand, foot, and mouth disease. 제가 아까 막다 순서를 뒤죽박죽, foot and mouth and hand and mouth, 뭐 이랬었죠? 네. Hand, foot, and mouth disease. 이게 수족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걸린 적이 없군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1: Knock
0: Knock
1: on
0: on
1: wood.
0: wood. 네, 다시. 네, Knock on wood은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 핵 인싸야. 이게 좀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고 계셔서 도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엘링 헐란 같은 선수를 생각해도 되고 어떤 특정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 인싸. 정말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묘사하면은 좋겠다.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All right. Well, here's Bruno Mars, Count on Me.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묘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근에 비틀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기록을 세운 마돈나의 노래 들어볼게요. This is Hung Up.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을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